0: wear this shoes. Bye.
1: You made a mistake, right?
0: Yeah, bye bye shoes.
1: Silly, silly you.
2: 아, 네.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3: 네네.
2: 오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좋은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예요.
3: 오.
2: 정말 정말 이거는 어디서나 쓸 수 있겠다 하는 걸로 시켜드릴 텐데 오늘은 표현이나 단어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오늘 또 고강도 트레이닝 받을 거니까
2: okay.
3: 또 써먹을 때 또 적재적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2: 운동하시는 셔야
3: 연습해야 되겠네요.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5: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4: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Yes.
2: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하이킹을 간 거예요. 외국에 나갔어요. 자연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아픈 겁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거죠.
3: 왜 그러셨을까?
2: 그래서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3: 왜냐면 여기에 일단 하이킹 왔고 또 해외고 하면은 네. 사진 찍으려면 또,
2: 또 우리도 있어야 돼요?
3: 패션을 포기 못 하거든요.
2: 아, 그렇습니까? 아, 운동화를 신으면 되는데.
3: 근데 운동화를 신으면 패션에 그런 어떤 플러스가 안 돼요.
2: 아, 그렇군요.
3: 내 키가 플러스 돼야 되는데.
2: 아, 플러스 돼. 자신감 다르니까.
3: 예, 그렇죠. 아. Let's stop for a sec. 조금 쉬자.
2: Okay.
3: 여기서 서서.
2: Alright.
3: My are killing me. 내
2: 뭐뭐가
3: 발이 나를 죽이고 있어.
2: 오호.
3: 와.
2: 오호.
3: 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어. 그러면은 발이니까 my are 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2: Mm-hmm.
3: So feet.
2: 오.
3: My feet are killing me.
2: 오케이. 발은 발인데 한쪽만 아픈 건 좀 이상할 수 있죠.
3: 네.
2: 오케이. 거기다가 심지어 문장 구조에서 are에서 힌트를 좀 얻었네요.
3: 네.
2: Very nice. So, hey,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3: Mm-hmm.
2: 정답입니다.
3: Yes.
2: 자, F-E-E-T. 이건 발인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3: 복수입니다.
2: 복수입니다. F-E-E-T는 복수.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발 단수입니다.
3: 단수는
2: Which is
3: a foot.
2: Uh-huh.
3: F- yes.
2: O-O-T. 그렇죠. 그래서 뭐 left foot, right foot 이런 식으로 하나를 얘기를 할 땐 foot이고요. 그리고 두 개 합쳤을 때 both feet, right? 양쪽 mm-hmm. 발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my feet이 뭐 killing me다 했는데 이거는 따로 뭐 입영작을 쓰진 않겠지만요. 영어에서는 왜 이런 말, 우리말로는 뭐 때문에 죽겠어,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3: 네, 네, 네.
2: 힘들거나 뭐 이랬을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뭔가가 나를 죽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죽이고 있다.
3: 네.
2: 이게 아예 정해져 있고요.
3: 아.
2: 이거는 사실 뭐 단순 과거로 쓰거나 이런 거 없고요. 시제가 거의 항상 진행형으로 쓰게 돼요.
3: 오.
2: Okay. The weather is killing me. Right? This exam is killing m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3: 네.
2: Okay. So 패턴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죠.
3: 그쵸, 그쵸.
2: So my feet are killing me. 아프니까, 그렇죠? 자, 근데 앞에 let's stop 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stop이에요?
3: For a sec.
2: A sec, right? 자, 이게 바로 잠깐, 잠시. 라는 뜻입니다.
3: 네.
2: 왜냐하면 이거 직역하면 지금 SEC, SEC이 뭘 줄인 걸까요?
3: Second.
2: Second, 1초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1초란 뜻도 되지만 아주 짧은 시간, 그렇잖아요. 1 끝이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for 나오면 얼마?
3: 동안.
2: 그래서 1초 동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잠깐, 잠시
3: 잠깐
2: 이게 될
3: 동안.
2: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second라고 안 하고 그냥 정말 sec. 그래서 wait a sec 이라고도 합니다.
3: 네.
2: 자, 한번 만들어 보면요. 너 기다릴 수 있어? 잠깐?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어떻게 할까요?
3: Can you wait for a sec?
2: 그렇죠. Hey, can you wait for a sec? 자, how about this? 여기서 잠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3: Wait here,
2: here
3: for a sec.
2: For a sec. 아주 짧죠?
3: 네.
2: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잠시라고 할 때 for a minute도 있기는 해요.
3: 네.
2: 그런데 걔는 줄인다고 해서 for a min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Can you wait for a sec?
3: Can you wait for a sec?
2: Wait here for a sec.
3: Wait here for a sec.
2: 오케이. 자, 본문 갑니다.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너무 발이 지금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이고 그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친한 나머지
3: 네.
2: 내가 편한 신발 신으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그랬어, 이러면서.
3: 그 말을 그 말을 꼭 해야 됐냐고요. 내가 모르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2: 네.
3: 네. I told you to wear. 나 너한테 말했어. 여기 끊을까요?
2: 좋아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3: 네. To wear 신으라고.
2: 뭐를요?
3: 편한 신발.
2: 편한은 편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3: Comfortable까지 쓸까요? Comfortable shoes.
2: 오, 스펠링 아름다운데요?
3: 그쵸?
2: Comfortable. Okay, C-O-M-F-O-R-T-A-B-L-E. Is that right?
3: 네.
2: Okay, so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여러분, 비교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3: Yes.
2: 너무 좋습니다. Okay, so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이라는 뜻이죠. 형용사고.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comfortable. comfortable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3: 네.
2: 오히려 이 단어는요. 이런 발음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comfortable. 뭐냐면 여러분들 중간에 OR 보이죠?
3: 네.
2: 이거를 발음을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comfortable, right? 그래서 어떤 쪽으로 발음하셔도 괜찮고 원어민들도 다 섞어서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comfortab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절대적으로 높아요.
3: 오.
2: 네, 그래서 comfortable shoes.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슬기 씨.
3: 네.
2: 저거 뭔지 아세요?
3: 난 솔직히 이거 쓰려고 그랬거든요.
2: Right?
3: 근데 이게 스펠링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얘 썼어요. 얘는 뭔가 정확히 알아서.
2: 저는 지금 이거는 뉘앙스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는데 스펠링이 헷갈리기 때문에.
3: 예, 예. 확실한 걸로 가는 게 낫잖아요.
2: 아, 맞습니다.
3: 예.
2: 자,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몸이 편안한 느낌이죠.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든가, right?
3: 얘는 편리.
2: 맞아요.
3: 아하.
2: 편리한. 뭐 예를 들어 작동을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버튼 하나면 된 거예요.
3: 네.
2: Oh, convenient, right? ATMs are convenient, right?
3: 왜냐면 convenience store.
2: 그렇죠.
3: 뭐
2: 멀리 안 가도 되니까
3: 맞아요.
2: 바로 앞에서 뭔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편리한 것을 convenient라고 하고
3: 네.
2: 아, 소파 같은 거 이런 거 편한 거. 이런 것은 comfortable이라고 합니다.
3: 네.
2: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있으면 편해 할 때도 이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3: 네네.
2: 이거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Let me show you. I told you to do something.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지. 근데 말했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아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시켰잖아. 근데 왜 너 안 했니? 이런 뉘앙스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Comfortable shoes 신으라고.
3: 신으라고.
2: But you didn't.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왜 이거 중요한 패턴이라고 하냐면 사실 제가 오늘을 조금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I told you를 이렇게 고정을 했죠.
3: 네.
2: 그런데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들 you도 바꿔서 I told him to do something. Right? Didn't you tell me to do something?
3: 맞아요.
2: 이렇게 엄청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했잖아로 고정하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바꾸는 트레이닝 할게요.
3: 네.
2: 잠자리에 들다는 뭐죠? Go 뭐죠?
3: Go to bed.
2: Go to bed. 이거 정말 어른들이 많이 쓸 수 있죠. 내가 너한테 잠자리 들라고 했지? 아이한테 얘기를 한다.
3: 네네네.
2: 그러면은?
3: I told you to go to bed.
2: That's it. I told you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슬기 씨가 요즘에 이거 잘 안 속아서 그러는데
3: 네.
2: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3: Oh, I told you to be quiet.
2: Nice. 자, 이거 왜 헷갈릴 수 있냐면 quiet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3: 네.
2: I told you to quie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물론 quiet이 동사로 쓸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 원형 be를 써서 왜냐면 형용사랑 같이 써야 되니까
3: 네.
2: I told you to be quiet.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댁에서 여러분들 한 30문장씩 써야 돼요.
3: 와.
2: Right. I told you to. 심지어 원어민들은 빠르게 하는 나머지 여기를 리을 비슷하게 flap을 내기도 합니다.
3: 오.
2: So I told you to go to bed.
3: 우와.
2: 이렇게 하면은 what?
3: 뭐라 그런지 잘 안 들려요.
2: 그런데 그나마

0: 그것도요. 제가 I told you to go to bed 이렇게 빠르게 했지만
1: 예.
0: 이 패턴이 너무 나한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그럼 들려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아니라. 오케이?
1: 그런 날까지 또 열심히
0: Oh
1: 해야겠네요.
0: yeah.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go to bed.
1: I told you to go to bed.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Okay, very nice. 그러면 이거 잠깐 보세요.여기서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의미지만 이거 할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하이 힐스를 신지 말랬잖아.
1: 뉘앙스만 다르게.
0: 네, 그러면 나는 일단 너한테 말했잖아는 맞잖아요,
1: I
0: 보통.
1: told you예요.
0: I told you인데 to wear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지 말라고.
1: Not to wear.
0: Yes. Not to
1: 오.
0: wear high 힐들을 그러면은
1: Not to wear high
0: high heels.
1: heels.
0: So I told you not to wear high heels.
1: Yes.
0: 내가 얘기했잖아. 하이힐 신지 말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약간 한 단계 더 가고 싶어. 그러면 told you 하고 하지 말라고라고 하면 not to 명사원형. not만 넣어주는 겁니다. Do you understand?
1: Okay.
0: 이것만 열심히 훈련해도 와, 이 사람 영어 좀 한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Okay.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0: 자, 다음은요. 아니, 누가 하이킹 여행에 하이를
1: 그래, 이거
0: 신어?
1: 말이
0: 아니,
1: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0: 심지어 높은
1: 진짜.
0: 거면 어떻게 해요?
1: 아우,
0: 맙소사.
1: 큰일 나요.
0: 네.
1: 약간 라임을 지키려고 하이킹, 하이힐, 뭐 이렇게 갔나요? Who wears, on a hiking trip?
0: 자,
1: 여기,
0: 잘라볼게요.
1: who wears, 여기까지
0: 오케이.
1: 할까요?
0: 자, 누가 신어?
1: 하이힐을
0: 어디에서?
1: hiking,
0: 하이킹
1: king
0: 트립에서.
1: trip에서 high, high heels. 시작이니까. 예,
0: 오!
1: 아까 살짝
0: 아, 그
1: 나왔잖아요.
0: 다행이네요.
1: 예.
0: 저번에 한번 크게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슬기
1: 네.
0: 씨가. 자,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1: High
0: heels를
1: heels.
0: 어디에서? on a hiking
1: Hiking trip.
0: trip. 보겠습니다. Yes.
1: Yes.
0: High heels 정확하게 스펠링도 됐고요. 물론 하나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1: 예.
0: Right? 그렇지만 양쪽으로 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치 shoes처럼 s를 붙여야 되겠고요. 또 하나 주의할 거 아시죠?
1: 네.
0: 이 부분을 만약에 hill로 썼다. 그럼 발음도 heel 아니라 hell 이거지만 언덕이란 뜻입니다.
1: 에, 높은 언덕.
0: 높은 언덕을 신고
1: 네.
0: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high heels. 여기서 heel은 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누가 뭐뭐 하니?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사실 이거는요, 진짜로 누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될 수도
1: 안,
0: 있고요.
1: 예.
0: 또는 뭔지 아시죠?
1: 그쵸, 이번엔
0: 무슨
1: 아니었어요.
0: 말이에요? 결국 누가 그러니 그거는?
1: 아무도 안
0: 아무도 안 그래.
1: 하는데.
0: 맞아요. 그래서 후로 출발을 해서 동사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은 누가 뭐뭐 하니?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비꼬듯이
1: 그쵸.
0: 아무도 안 그런다. 그거는 맥락에 따라 말하는 delivery, 이 전달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가 주어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된 거예요. 누가 뭐뭐 하니? 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가 와야 됩니다. 바로 동사. So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1: High
0: heels를.
1: heels.
0: 이 패턴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삐삐를, right? 호출기를 쓰니? 이렇게
1: 오.
0: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렇게 누가로 할 때는요, 동사 무조건 얘를 후를 3인칭 단수처럼 취급해줘야 돼요.
1: 그래요?
0: So 여기도 지금 S 붙어 있죠.
1: 네.
0: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가 삐삐를 쓰니? 뭐 호출기를 쓰니? 호출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호출기?
0: 음흠.
1: 워키토키. 아,
0: 아,
1: 아닌가요?
0: 맙소사.
1: 예.
0: 자, beeper. beeper. 오케이. 아마
1: 예.
0: 어린 친구들은 요즘 절대 그게 뭔지
1: 뭔 소리인지
0: 모르겠지만,
1: 모를
0: 네,
1: 거예요.
0: beeper. 이게 전화를 걸면 이게 삐삐삐 울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right? so, beepers를 누가 beepers를 써? 요즘에 그러면은
1: who uses a beeper?

0: 복수로 쓸게요. 제너럴하게.
1: Who uses beepers?
0: 그리고 요즘에는 하면 these day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t's okay. So who uses beepers these days?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no one uses beepers these days.
1: 그렇죠. 아무도 안 쓰죠.
0: Right. So how about this? 스키니 진을 누가 요즘 입니?
1: 맞아.
0: 왜냐면 아니 입는다는 거 뭐라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 되게 유행이었었잖아요.
1: 유행했던 시즌이 있는데
0: 지금 잠깐
1: 요즘은
0: 없죠?
1: 오히려 좀 벙벙하게 다들 입으시죠.
0: 예. 오케이. 자, 그렇다면 누가 스키니 진스를 입니? 요즘에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Yes.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1: Mm-hmm.
0: 누가이기 때문에 질문 어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옵니다. 누가 쓰니? 누가 신니? 누가 입니? 이것들을 these days, 요즘에 말 되죠, 그렇죠?
1: 네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uses beepers these days?
1: Who uses beepers these days?
0: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Alright. 자, 참고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교재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o wears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결국에는
1: no one wears,
0: nobody wears.
1: 아무도 안 입어.
0: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세요. Who wears high heels 하고 뒤에 hiking trip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1: on이
0: 있죠. Right? Trip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행이란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to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on a trip이라는 표현, 여기서 hiking이 들어갔지만 on a trip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에 혹은 여행 중에 라는 뜻. 그래서 여기서는 hiking trip 중에 누가 이거 신냐.
1: 네.
0: 원래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on이요. 뭐 하고 있는 도중에, 뭐 하는 중에라는 뜻으로 쓸 때가 엄청 많아요.
1: 아,
0: right?
1: 예.
0: Okay, so 예를 들어, I'm on my vacation. 나 지금 나 휴가 중이야. 이렇게 쓸 때.
1: 그러네요.
0: 나중에 또, 뭔가 패턴 느껴지는데? 하는 날이 올 겁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좋아요. 마지막. 아, 효은 얻었네. 두 번 다신 안 신어.
1: 네. I've my lesson. Never again.
0: Never again.
1: 결코 다신 안 해.
0: 한다.
1: 그러면 여기를 얻어야 되니까.
0: 내 레슨을 뭐 했어요?
1: I've 나는 레슨 얻어야 되잖아요. 난 갓을 할게요. 갓. I've got my lesson.
0: I've got my lesson. 완전... 누가 이게 줬나 봐요?
1: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교훈을 지금 하이힐이 줬죠. 네,
0: 하이힐이 고마워.
1: 하이힐한테 받았어요.
0: 오케이. 자. 교훈 얻었네. 얻었네는요.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덩어리 표현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It's okay. 바로
1: learned.
0: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아.
0: 자, 이거는 일단은 learn 자체는 당연히 배우다라는 동사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게 사실 got이나 뭐 receive 이런 걸 쓰지 않는 게요. 그리고 아니면 뭐 earn 이런 것보다는 이거 자체가 정해진 표현이에요. Learn one's lesson. 이게 덩어리 표현이어가지고 레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수업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훈을 얻는 거 있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learn one's lesso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예를 들어서 난 나의 레슨을 배웠다 오늘. 한마디로 난 나의 교훈을 얻었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1: I learned... My lesson.
0: 오늘?
1: Today.
0: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그럼 그녀의 레슨을 배운 거예요. 그녀는?
1: She learned her lesson.
0: Her lesson. 그냥 본인이 한 거니까, 그렇죠?
1: 네네네.
0: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이거는요, my lesson, her lesson 이렇게 소유격을 썼죠?
1: 네.
0: 이걸 그냥 만약에 어라고 하면은 Right? 그러면은 그냥 수업을 들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
1: 아,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이거는 learn one's lesson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하면 정말 뭔가 단순하게 수업 들었다 아니라 어떤 삶의 교훈을 얻게 된 거. 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행 갈 때 하이힐 아니다.
1: 이런 말도 진짜 많이 쓰는데.
0: 엄청 쓰죠, 그죠?
1: 네.
0: Right?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learned my lesson today.
1: I learned my lesson today.
0: She learned her lesson.
1: She learned her lesso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것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은데요. 나는 나의 레슨을 배웠다라고 한 다음에 the hard way를 쓰면 힘들게 교훈을 얻은 거예요. 뭔가 엄청 큰 걸 잃거나
1: 예,
0: 뭔가
1: 예.
0: 잘못되고 나서 이제 깨달았을 때 특히나 the hard way.

0: 많이 붙입니다. 알아두시면 네. 나쁘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1: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0: All right. 교훈 얻었네. 두 번 다시는 안 신어.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Live으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짧게 for a sec. Alright, 갑니다. 잠깐 쉬자. 잠깐 멈추자.
1: Let's stop for a sec.
0: Alright.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1: Wait here for a sec.
0: Alright. 하나 더요. 잠깐 기다릴 수 있어?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1: Can you wait for a sec?
0: 그렇죠. 읽어볼게요. Let's stop for a sec. Wait here for a sec. Can you wait for a sec? 자, 다음은요. Learn one's lesson. 걔는,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1: She learned her lesson.
0: 그렇죠. Her lesson입니다. 난 오늘 교훈을 얻었다.
1: I learned my lesson.
0: 오늘?
1: Today.
0: 자, 교훈 얻었네. 이건 have PP를 사용해서 현재 얻은 상태를 강조를 해볼게요. I've 이렇게. 나는 나의 교훈을 얻었다.
1: I've learned my lesson.
0: Alright. 읽어볼게요. She learned her lesson. I learned my lesson today. I've learned my lesson. Okay,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4: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3: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2: Yeah, never again.
1: Never
2: coming with
1: bye,
2: you again.
1: Bye.
2: What are you doing? What?
1: Bye.
0: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저 고양이 보여?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see the cat?
0: There you go. Do you see? 하고 명사를 넣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For a second or for a sec. 자, 잠깐 혹은 잠시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거 잘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1: 네.
0: 저기서 잠깐 기다려. 저기서 잠깐 기다려.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5: 네, 여러분요.

0: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네,
1: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도 열심히 해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1: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한 행사에 일일 선생님을 하러 왔는데 아이들이 말이 거칠어요. 어른께도 함부로 말하고요. 얘들아, 고운 말을 써야지. 말 조심해. 말 조심해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Be careful with words.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hy did you say that? You made Danny feel uncomfortable.
2: It was just a joke. I think he may have feelings for you, Jane.
3: I think so too. So, this will be the first day of your relationship. Congratulations, Jane.
1: Hey, Kevin.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 You can't stop right there.
3: Did I overdo it? Sorry.
2: Oh, let's stop. Listen, Kevin. You shouldn't worry about other people's love lives right now.
1: Yeah. Why don't you have a girlfriend?
2: Oh, Jane, don't bring it up. He might start crying.
3: Christine, you need to wash your mouth, too.
4: I tried going to bed, but I overheard something interesting.
2: Everyone wants to know what happened. Should I tell them, Kevin?
3: I'm getting sleepy now. Time for bed, everyon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에피소드에서 케빈과 크리스틴이 데니와 제인을 이어주고 싶어 했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했는데 이 농담이 심해지다 보니까 친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럴 때 사과 잘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놀리던 케빈이 자기도 모르게 역으로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둘이 한번 사귀어봐라 이런 농담을 했더니 데니가 막 어색해하면서 자라간다고 이제 텐트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제인이 막 크리스틴과 케빈을 나무랍니다. 아유, 그런 말 왜 하는 거야? You made Danny feel uncomfortable. 너희가 데니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데니가 불편해하잖아. 이 표현 눈여겨봐주세요. make 누구누구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누구를 어떠어떠하게 그런 느낌, 상태가 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문으로 보면 좀 더 쉬운데요. I made mom angry. 내가 엄마를 화나게 했어. 그리고 You make me happy. 네가 있어서 나 행복해. 이런 문장들 make 누구누구 형용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데니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죠? 그랬더니 그냥 농담이라고 크리스틴이 무마를 하려는데요. I think he may have feelings for you, Jane.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나저나 데니가 진짜 너한테 마음 있는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may가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That may be true 라고 하면 그거 사실이야 아니고 그거 사실일지도 몰라, 사실일 수도 있어 이런 뜻이 되고요. I may go to the party. 나 어쩌면 그 파티 갈지도 몰라, 그 파티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추측.

0: 여기 케빈이 한술더 떠서, 맞아, 맞아. 오늘부터 너네 1위라면 되겠다. 축하해. 이렇게 조금 방정맞게 농담을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참다 못한 제인이, 헤이, 케빈, 말 조심해. 화를 내고 말았네요. 말 조심해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입니다. 이 watch는요, 지켜보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your는 너의, 그리고 mouth는 입입니다. 너의 입을 잘 지켜봐. 주시하란 말 뭐예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히, 이렇게 골라라. 이런 뜻이 되겠죠. 말 조심해. Watch your mouth. 함께 말해볼게요. Watch your mouth. 노란 부분만 강조해서요. Watch your mouth. 좋습니다. 말 조심해. 아무래도 좀 오버했나 싶어서 사과를 하는데요. 이제 크리스틴도 좀 민망하니까 괜히 막 케빈을 또 나무랍니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에 네가 관심 갖고 그래. 그랬더니 제인이, 그래. 근데 너는 왜 여자친구도 없는데?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문제가 케빈한테 좀 민감하잖아요. 얼마 전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소개팅한 여자분한테 너무 빨리 고백을 했다가 차였잖아요. Oh, Jane, don't bring it up. Jane, 그 얘기는 꺼내지 마. 너도. 라고 크리스틴이 장난을 또 시작합니다. Bring up이요. 어떠어떠한 이야기를 꺼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You brought it up 이라고 하면 이야기 꺼낸 건 너잖아. 이런 뜻이고요. Who would bring it up? 설마 누가 그 얘기를 꺼내겠어? 이렇게요. Bring up 기억해 두세요. 아, 그 얘기는 꺼내면 안 돼. 왜냐면 케빈이 울지도 모르거든. 이러면 얼마나 흥미가 당기겠어요, 그죠? 이번에는 케빈이 크리스틴에게 너말 조심해. 막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너무 궁금하겠죠? 이때 데니까지 등장을 하네요. 아, 내가 잘라 그랬는데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시 나왔네. 어떡하죠? 친구들한테 케빈의 섣부른 고백 얘기 해줘야 되나요? 이제는 케빈이 쑥스러워하면서 잠을 자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 재밌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말 조심해.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 비슷한 표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Mouth. 대신에 language라는 표현 넣어볼 수 있는데요. language가 언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watch your language. 네가 사용하는 언어, 말을 조심해라. watch your language 쓸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다른 친구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친구.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막 꾸며내네요. 야, 말 조심해. 어떡해요? watch your language. Watch your language. 그런가 하면 말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약간 좀더 이렇게 근엄하죠? Choose your words carefully입니다. 조심스럽게 너희 말을 골라라. Choose your words carefully. 자,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동생이랑 크게 싸우다 보니까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동생이 선을 넘으려고 하네요. 너말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요? Choose your words carefully. Choose your words carefully.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말 조심에 관한 표현 배워봤습니다. Watch your mouth, 입조심, watch your languag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른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너의 말을 신중하게 골라라. Choose your words carefully.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 영어가 가득한 우리 카툰 잉글리시죠. 보시면서 재미난 표현들은 쏙쏙 기억해뒀다가 꼭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Sangam 음식을 먹은 주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

0: 받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0: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요 우리 비슷하게 생겨서 발음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 같이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봐야겠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Quiet. She was a quiet woman. Quite. It's quite expensive. Quit. Did you really quit your job?
0: Okay, 여러분 잘 들었나요? 음성으로만 들으니까 어떤가요? 정말 헷갈리지 않나요? 자, 발음 다 좀 비슷한데요. 스펠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펠링도 비슷비슷해 보이죠? 자, 이 세 단어 당연히 뜻도 다르고 발음도 다 다른데요. 이 세 단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quiet, quite, 그리고 quit. 지금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들려줬는데요. 발음 어때요? 전부 다 그렇죠. All different. 당연히 다르겠어요. 자, 그리고 뜻도 다 어떻게 다른지도 하나씩 단어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quiet. 이렇게 발음이 되는 조용한 이란 뜻인 단어죠. quiet. 이렇게 quiet으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quiet. 이 단어를 실수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조용한. 자, 예문 보면요. 그녀는 조용한 여자였어. 그녀는 굉장히 말수도 적고 조용한 그런 여자였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 이렇게 성격 말할 때도 quiet 씁니다. She was a quiet woman. Quiet, 발음 어렵지 않죠? Q로 시작하면서 약간 Q와 이렇게 가면 좋아요. Quiet, quiet. Okay.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단어부터 좀 실수가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거는요, quiet랑 어떻게 다르냐면요. 뒷부분이 quiet일 때는 et였는데요. 지금은 te입니다. 그게 두 개가 반대거든요. 자, 이런 스펠링이 되면요. 뜻은 꽤나, 상당히 이런 뜻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발음은요. quiet입니다. quiet이 아니라 그냥 quiet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quiet. 오케이. 예문 한번 볼게요. 그건 꽤 비싸네. 그거 꽤 비싸다.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좀 자연스럽게 한마디 넣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quite 정말 많이 쓰는데요. It's quite expensive. 우리 그냥 it's expensive 라고도 얘기하지만요. It's too expensive, it's a little expensive, 그리고 it's quite expensive 이런 거 넣으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죠. Quite. Quiet 아니죠? Quite. 꽤 지금 이렇게 해석됩니다. 꽤 비싸네. Okay. 자, 마지막 단어는요. 우리 이거 예전에도 한번 배웠던 거 복습인데요. 이건 어떻게 발음하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자, quit. 그렇죠. 그만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Q로 시작하면서 quit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어요. quit, quit, 그만두다. 이건 quiet, quiet이랑 또 완전 다르죠? 오케이, 자 예문 보면요. 너 정말로 일을 그만둔 거야? quit 한 거야? 해볼게요. Did you really quit? Quit your job? Did you really quit your job? 자, 이 quit 발음도요, quiet로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지만요, q로 시작하면서 is로 간다. quit. 이렇게 생각해주면 발음 정말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okay. 그럼 우리

0: 세 단어 발음 조금 더 확실하게 직접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Alright,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과 문장들 발음 확실하게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quiet였습니다. 조용한, 사람 성격 말할 때도 쓰고요, 환경이 조용할 때도 다 쓸 수 있어요. quiet, 이렇게 발음된다고 했었죠?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quiet. 좋습니다. 한 번 더. quiet. Very good. 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ET였다가 TE로 바뀌었어요. 그럼 발음 어떻게 된다? quite입니다. 뜻은 꽤 상당히로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뜻으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자, 듣고 또 역시 따라해 주세요. quite. 좋습니다. 한 번 더. quite. 좋아요. 자, 마지막 단어는요. 그만두다, 뭔가를 중단하다 라는 뜻이죠. quit 이렇게 발음해주면 됩니다. quit. 오케이, 듣고 따라해주세요. quit. 좋아요. 너무 처음부터 quit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요. 쿠로 시작해서 조금 천천히 quit 이렇게 갑니다. One more time. quit. Very good. 자, 문장에서도 우리 이 단어들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 그녀는 조용한 여자였어. 그녀는 말수가 적은 그런 여자였어. Quiet woman. Quiet 이렇게 생각해서 가볼게요. 문장 전체. She was a quiet woman. Quiet. 그렇죠. Great. 한 번 더요. She was a quiet woman. Quiet. Very good.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 그건 꽤 비싸네. 꽤 quite 넣어서 갈게요. It's quite expensive 이렇게 갈 겁니다. Quiet 안 돼요. 자, 문장 듣고 따라해 주세요. It's quite expensive. Expensive. Great. One more time. It's quite expensive. Expensive. Very good. 좋습니다. Quite 이 표현 정말 정말 많이 쓰이니까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 보세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 정말로 일을 그만둔 거야? Really quit 한 거야? Quit 한 거니? 자, 이 단어는 우리 한번 했던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문장 듣고 따라해 주세요. Did you really quit your job? Quit job? Great. One more time. Did you really quit your job? Quit. 좋습니다, 여러분. Very good. 이제 우리 이 세 단어, 스펠링이랑 발음 다 헷갈려 보이지만 확실하게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이번에 아까에 비교해서 얼마나 더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Quiet. Quiet. She was a quiet woman. She was a quiet woman. Quite. Quite. It's quite expensive. It's quite expensive. Quit. Quit. Did you really quit your job? Did you really quit your job?
0: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세 단어 배웠죠? Quiet, quiet, quit. 이제 이 단어의 뜻과 스펠링 그리고 발음 절대 헷갈릴 일 없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Bye bye.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대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Anything. A-N-Y-T-H-I-N-G. Anything. Anything. Anyone. A-N-Y-O-N-E. Anyone. Anyone.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0: 이제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봐요. 오늘은 some, any, every. 무엇, 아무것, 모든 것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해요. 같이 공부해봐요. 자, 첫 번째 단어는 anything, 아무것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There isn't anything in the bo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은 anyone, 아무나 또는 누구나예요. 여기도 앞에 any가 붙어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예문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something, 어떤 것 또는 무엇이란 뜻이에요. He is doing something with his hands.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죠. Something.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 먼저 해볼까요? 아무것, anything. 앞에 에 강세를 두세요. Anything. Good job. 아무나, 누구나, anyone. 이것도 역시 앞에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Anyone. Very good. 어떤 것, 무엇, something. 자, 가운데 th 발음 있죠? th로 발음해야 돼요. 자, one more time. Something. Wow, that was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nything. Anything. Anyone, anyone, something, something.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 don't have anything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까 배웠죠? 아무것은 영어로 anything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점은요. 영어에서는 anything이란 단어를 쓸 때 꼭 부정문에 써야 돼요. 여기는 없다. I don't have anything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말해봐요. I don't have anything in my pocket. Good job. Next, there isn't anyone at the toy store. 장난감 가게에는 아무도 없다. 여기도 역시 아무도 없으니까 anyone이 들어가는 거예요. any로 들어가는 단어는 꼭 부정문과 함께 들어오는 거 잊지 말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다 가서 장난감을 쓸어오면 되겠네요. Yay! Okay, now let's say it

0: One more time. There isn't anyone at the toy store. Well done. Next. She gave me something to drink. 그녀는 나에게 마실 것을 줬다. 친구들, 이거는 긍정문이에요. 나한테 줬다. 그러면 any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와, 오늘 많이 배워가는데요. 우리 친구들 같이 practice 해볼게요. She gave me something to drink. That was excellent.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omeone. S-O-M-E-O-N-E. Someone. Someone.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Everyone. E-V-E-R-Y-O-N-E. Everyone. Everyone.
0: Our next word is someone. 어떤 사람 또는 누구예요. 예를 들어 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Someone is waiting at the door.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은 everything. 모든 것 또는 모두란 뜻이에요. Wow, fruit가 있네요. I want some. Yum. Okay, next. Everyone. 모든 사람 또는 모두란 뜻이에요. Look, everyone here is smiling. 다 웃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제 pronunciation 같이 연습해 볼까요? 어떤 사람, 누구, someone. 앞에 some에 힘을 줘보세요. Someone. That's right. 모든 것, 모두, everything. 친구들, V 발음이랑 F, TH 발음 정확하게 해보세요. Everything. Perfect. 모든 사람, 모두, everyone. 여기도 역시 앞에 강세가 들어가네요. Everyone.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omeone. Someone. Everything. Everything. Everyone. Everyone.
0: Our next sentence is, someone is waiting at the door. 누군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Oh, knock knock, who is it? 배달 아저씨다. Yes! Okay, everyone, someone, 누군가예요. 빨간 글씨 별표 해주세요.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Someone is waiting at the door. 잘했어요. I want to eat everything at this buffet. 나는 이 뷔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싶어. Oh, I'm hungry. Do you like buffets? 뷔페 좋아하나요? It's my favorite restaurant. I will eat everything.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I want to eat everything in this buffet. Wow, that was very good. Next. Everyone looks different. 모든 사람들은 모습이 다르다.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모습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모두를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말해볼게요. Everyone looks different. Excellent.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Anything. Anything. Anyone, anyone. Something, something. Someone, someone. Everything, everything. Everyone. Everyon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Tomato.
1: T. Television.
0: T. Television.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은요, 바로 T예요. T. T. 네, 근데 T가 이렇게 두 개 있죠? 자, 하나는 큰 대문자 T예요. Big T. 그리고 하나는 작은 소문자 T예요. Small T. 그럼 친구들, 과연 T에는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날까요? 자, 같이 들어볼게요. T. T. T. Good job. 자, T로 시작하는 오늘의 단어 같이 만나볼게요. 첫 번째 단어.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재밌게 가지고 놀아요. 네, 바로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영어로는요. Toy. Toy. Good job. 자, 또 T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멋진 동물이고요. 검은 줄무늬가 있어요. 웅 하고 우는 이 동물이 뭘까요? 네, 바로 호랑이. 호랑이는 영어로 tiger. tiger. 발음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아주 빠르고 긴 교통수단이에요. 네, 칙칙폭폭 소리가 나는 바로 기차. 기차, 영어로 train, train. 너무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큰 차예요. 네, 바로 트럭이죠. 트럭도 앞에 T 소리가 나요. 잘 들어봐요. Truck, truck. Excellent. 다음 단어는요, 빨간 채소예요. 써니가 이것을 생각할 때 케첩이 떠오르는데요. 이거는 어떤 채소게요? 맞았어요. 바로 토마토. 토마토도 T로 시작해요. Tomato. Tomato. Great job. 자, T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우리가 주로 거실에서 볼 수 있고요,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큰 화면을 보는 건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뭘까요? 네, 바로 TV예요. TV도 T로 시작하는데요. 잘 들어봐요. Television. Television.

0: T-t-t-t-toy.
1: T-toy.
0: T-tiger.
1: T-tiger.
0: T-train.
1: T-train.
0: T-truck.
1: T-truck.
0: T-tomato.
1: T-tomato.
0: T-television.
1: T-television.
2: 오, 이렇게 T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Logan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Logan!
3: Hi.
2: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Logan, 우리 Sunny와 함께 알파벳 T를 배웠죠? Logan, 우리 큰 대문자 T 뭐라고 하죠?
3: 메가 T요.
2: 그리고 작은 소문자 T 뭐라고 했나요?
3: Small T.
2: And what sound does the letter T make?
3: T, T, T.
2: Yes! 자, T로 시작하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재밌게 가지고 노는 건데요. 바로 장난감이에요. Logan, 장난감 영어로 뭐예요?
3: T, T, Toy.
2: Yes! 자, 우리 세 번 말해주세요.
3: T-t-toy. T-t-toy. T-t-toy.
2: Excellent! 자, 다음 단어는요. 아주 사나운 동물인데요. 검은 줄이 있어요. 어흥 하고 우는 이 동물. T-t-tiger죠? Logan, 호랑이 영어로 다시 발음해주세요.
3: T-t-tiger. T-t-tiger. Tiger, tiger.
2: Very good. 자, t로 시작하는 다음 단어는요. 찍찍폭폭. 어, Logan, 기차. 영어로 뭐죠?
3: T-t-train. T-t-train. T-t-train.
2: Excellent.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트럭인데요. Logan, 트럭 발음 어떻게 했나요?
3: T-t-truck. T-t-truck. T-t-truck.
2: Very good! 자, 다음 또 T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죠? 써니가 이걸 생각하면 케첩이 떠오르는데 이거는 어떤 채소예요?
3: Tomato.
2: Yes, that's right! 자, T-t-tomato. 우리 로그니 세 번 발음해주세요.
3: T-t-tomato. T-t-tomato. T-t-tomato. Tomato.
2: Excellent! 자, T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큰 화면으로 보고 우리 여러분도 우리를 지금 이것으로 보는데 TV! 자, Logan, TV 영어로 뭐예요?
3: T-t-television T-t-television T-t-television
2: Great job! 와,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 부를 준비됐나요?
4: Let's chant!
0: Let's go! Phonics chant T T, T, T T, toy
1: T, toy
0: T, tiger
1: T, tiger
0: T, train
1: T, train
0: T, truck
1: T, truck.
0: T, tomato.
1: T, tomato.
0: T, television.
1: T, television.
2: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T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T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제 학교를 가고 집에 오고 간식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복습하면서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5 Friday What I do daily to I can write about my day.
0: 자, 그러면 복습하면서 한번 글쓰기 준비해볼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Oh, Bear is going to school. 저기 보니까 곰이 학교에 가고 있어요. EBS school에 가고 있는데 지금 몇 시일까요? 8시 50분이네요. How would you say that in English? 영어로 시간 말하는 거 기억나나요? 자, 8시 50분 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나온 것 같죠, 그죠? So what does he do after he washes his hands? 맛있는 간식을 먹네요. It's snack time. What time is it? 몇 시예요? 3시 30분이네요. 요것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기억나나요? 자, 그럼 복습 한번 시작해 볼게요.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학교에 가다 라는 뜻이죠. Go가 가다 라는 뜻이고 to가 방향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에요. 어디 어디로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school 이게 학교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I go to school every morning 이라고 하면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요 라는 말이 되겠죠. I go to school every morning. Study 라는 표현은 공부하다 라는 뜻이죠. I study hard.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hard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어려운 혹은 딱딱한이라는 의미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과제를 얘기할 때 표현할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부하는 행동을 꾸며주는 말로 열심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I study hard. 저는 열심히 공부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 come back home 이라는 표현은 집으로 돌아오다 라는 뜻이죠. Come back이 돌아오다 라는 표현이고 home이 집이라는 뜻인데 근데 방향을 나타내 주려면 to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까는 go to school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home이란 단어 자체가 집으로 라는 의미가 있어서 to를 써주면 안 돼요. 자, come back home. When do you come back home? 이라고 물어보면 언제 집으로 돌아와요? 라는 뜻이죠. 학교에서 언제 집으로 오니?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빠나 엄마한테 물어보면 언제 퇴근하세요? 라는 질문도 되겠죠. When do you come back home? 자, wash one's hands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손을 씻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영어는 단수 복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손을 씻는데 한 손만 씻으면 안 되겠죠. 양손 다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hands, s를 붙여줘야 돼요. Did you wash your hands? 라고 물어보면 손은 씻었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Did you wash your hands? 자, 이제 quiz 타임입니다. 우리 간식, 우리 친구들 너무 좋아하죠? 간식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우리도 스낵이라는 말을 쓰죠. 그쵸? 뭐 스낵 타임 이렇게 쓰는데 snack 영어로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요? s로 시작하니까 s가 오겠죠? sn, n, 그 다음.

0: 다음에 ack 요 부분은 ack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일 때는 스낵이겠지만 여러 개 간식을 말할 때는 snacks, s도 붙여줄 수 있겠죠. 그죠? 자, second quiz. 12시 27분.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영어로 시간을 얘기할 때 시에 해당하는 숫자, 그 다음에 분에 해당하는 숫자, 연달아서 얘기해주면 되죠. 그래서 12시에 12는 12이고요. 27분에 27은? 그쵸! 27이죠. 그래서 12, 27. 요렇게만 얘기해주면 돼요. 시, 분, 요런 단어는 써주지 않습니다. 그쵸?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자, 그럼 이따 라이팅 할때 요거는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1: ABC time.
2: Hello, everyone. I am Phoebe. Welcome to ABC time. We will play with our ABC friends. 저와 함께 ABC 친구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 함께 가져보아요. Today is the first meeting with our ABC friends. 오늘은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까 ABC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Are you ready to meet our friends?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잘 듣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Here we go. There are 26 ABC friends. ABC 친구들은 모두 26명인데요. 각각의 ABC 레터 친구들은 이와 같이 Big A와 Small A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먼저 A부터 I 친구까지 만나봐요. Here are our ABC friends, A to I. A, A. B, B, C, C, D, D, E, E, F, F, G, G. H, H, I, I. Great job! Now let's meet the next group. J through R. Ready? Let's go. J, J, K, K. L, L, M, M, N, N, O, O, P, P, Q, Q. R, R. Nicely done. Okay, let's wrap up with the final group from S all the way to Z. 마지막 그룹 친구들이에요. Here we go. S, S, T, T. U, U, V, V, W, W, X, X, Y, Y, Z, Z.

0: Now we know all our ABC friends, right?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각의 ABC 친구들을 만나볼 거예요. Once again, welcome to ABC time. See you next time.
1: 자, writing 시작해볼까요?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Bear, what is he doing? 자, 일단 8시 50분에 지금 곰이 뭐라고 있죠? 학교에 가고 있네요. 학교에 가다. 여러분 쓸 수 있죠? I go to school at 8:50. 그쵸? 8:50. 요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I go to school at 8:50는? 맞아요. 풀어 쓰면 요렇게 됩니다. 8:50. 하나씩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 뭐 해요?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다 라고 할 때는 I study really har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시 30분엔 뭘 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네요. 그쵸? 집으로 돌아오다. I come back home at 자, 요거 3시 30분. 요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바로 3:30라고 하면 되겠죠. I come back home at 3:30. 맞아요. home에는 to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일단 뭘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겠죠. I wash my hands. 그 다음에 and eat a snack. 스낵을 먹는다. 간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곰의 학교를 가고 집에 오는 때까지 뭘 하는지 시간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My everyday. I go to school at 8:50. I study really hard. I come back home at 3:30. I wash my hands and eat a snack. 잘했어요. Very good, everyone. 이렇게 시간 연습하는 거 많이 많이 해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day. 내 하루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그냥 쓰지 말고 몇 시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시간도 항상 쓰면서 한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왜냐면 시간은 많이 연습 안 해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간단하니까 꼭 시 앞에 숫자, 분 앞에 숫자 그 순서대로 읽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my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Friday Belongings I can talk about things I have.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자, 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lost and found 있습니다. Lost and found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lost는 잃어버린 이란 뜻이고요. found는 찾은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잃어버려졌는데 찾은 곳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분실물 센터라는 거겠죠. 자, 분실물 센터는 lost and found라고 해요. 자, 지금 보니까 여자아이 두 명이 two girls are at the lost and found center. 두 명의 여자아이가 지금 분실물 센터에 있지요? 자,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봐봐. 오, 첫 번째 단어가 나왔어요. bag. bag. 가방 나왔네요. 자, 근데 bag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모든 가방들을 bag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빨간색은 backpack 같이 보이네요. backpack은 우리 책가방을 뜻하죠. 배낭. 오케이? 자, 그거 알아두고 우리 한번 bag이 들어간 문장 보겠습니다. 빠밤. Is this your bag? One more time. Is this your bag? 해볼게요. 자, is this your bag? 하게 되면 이거 내 가방이니? 이거 너 가방이야? 라고 할 때 쓰는 문장이겠죠? 이 가방을, 저 빨간색 가방을 가리키면서 이 가방 너 거니? 라고 하시네요. 저기 남자분께서. 그쵸? 이 가방 너 거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pencil case 나왔어요. One more time. pencil case. pencil case. 말 그대로 연필, pencil가 들어가는 case를 뜻하는 거라 필통이란 뜻이 되겠죠? 자, pencil case 들어간 문장 보겠습니다. 빠밤. What's in your pencil case? One more time. What's in your pencil case? 얘들아, in이 무슨 뜻이지? 안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what's in your pencil case 하게 되면은 너의 필통에는 무엇이 있니? 너의 필통 안에는 뭐가 있니? 라는 뜻이 되겠죠? What's in your pencil case?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notebook 나왔네요. notebook. 자, 우리가 보통 notebook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노트북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컴퓨터 노트북은 laptop이라고 하지 노트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notebook이라고 하면은 공책이란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notebook 무슨 뜻이라고요? 공책. Alright? 노트북 하지 않고 notebook. notebook. Alright? 자, 문장에서 볼게요. Whose notebook is this? One more time. Whose notebook is this?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공책 누구 거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공책 누구 겁니까? Whose notebook is this? Alright,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이번엔 eraser 나왔어요. eraser. 자, 지우개라는 뜻이지요. eraser. 자,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Is that my eraser? 나왔어요. 자, eraser 할 때 eraser라고 우리 친구들이 할 텐데 eraser가 절대 아니라 eraser. 자, eraser하고 sir를 아주 강렬하게 발음을 해줍니다. eraser. 오케이? 자, 문장에서 다시 Is that my eraser? Is that my eraser? Is that my 하면은 저거 내 거, 이거 내 거니? 이 뭐뭐는 내 건가? 라고 할 때 물어볼 때 쓰는 거겠죠? 자, 이 지우개 내 건가? 저 지우개 내 건가? 라고 하는 거겠죠? Is that my eraser? 저 지우개 내 건가? 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보죠. Number one. pencil case 안에는 무엇을

0: 넣을까요? What's in the pencil case? All right. A. Shoes. B. Forks. C. Eraser. I think you know the answer. 정답을 알 것 같은데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What's the answer? 정답은 eraser 되겠죠. 얘들아, 설마 필통 안에 신발을 넣겠어요? 필통 안에 포크를 넣겠어요? No, no, no. 필통 안에 eraser가 들어가겠죠? Okay, 좋습니다. 자, number 2. Which one is a bag? Which one is a bag? Okay. 자, A, B, C에 지금 다 그림들이 있습니다. Bag가 어떤 건지 우리 친구들 보고 한번 골라보세요. Alright,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짜잔! A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bag죠. B는 notebook, C는 pencil. So the answer has to be... A.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0: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입니다. 말 그대로 역할극이지.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로 해서 한번 연기를 해보자. 자,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lost and found가 무슨 뜻이었죠? 분실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자, lost and found에서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더 자세히 볼게요. 짜잔, 쌤 차례.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무슨 뜻이었지? Is this your 하면은 이것은 너의 것이니? 이것은 너의 뭐뭐니? 라는 거겠죠. 자, is this your bag? 이거 너의 가방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자, 그랬더니 오, no, it belongs to 라고 합니다. 자, 정답을 알기 전에 belong이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먼저 설명해 줄게. belong 하게 되면은 뭐뭐에 속하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belongs to 하면은 누구의 것, 누구에게 속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 가방이야? 이거 누구 펜 연필이야?라고 말할 때 It belongs to 누구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거 표현 쓰면 좋겠죠? 자, 근데 저 backpack에 J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짜잔. No, it belongs to G1. 아니, 이거 내거 아니에요. 이거 지원이 거예요. 라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No, it belongs to G1. 잘했습니다. belongs to. 누구에게 속하다, 누구 거다라고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꼭 기억해. belongs to. Alright. 자, 그 다음 선생님 거는 선생님 차례네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One more time. What's in your pencil case? 자, pencil case가 필통이란 뜻이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얘는 안에, 뭐뭐 안에란 뜻이라서, 너 필통에는 뭐가 있니?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What's in your pencil case? Hey, what's in your pencil case? 그랬더니, 자, I have some, and,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 보아하니 필통에 뭐가 있죠? 연필들이 있네요. 연필들이 여러 개예요. 자, 연필들, 영어로 pencils 들어가겠죠? pencil에다가 s를 붙여요. 왜? 연필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니까. 그쵸? 여러 자루죠? So, I have some pencils and,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우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우개가 하나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An eraser라고 해야겠죠. Eraser 2로 시작하니까 앞에 단수일 때는 an을 붙입니다. Okay, 자 다시 읽어볼게. I have some pencils and an eraser.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I have some pencils and an eraser.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그 다음에는요. Whose notebook is this? One more time. Whose notebook is this? 이 노트북, 이 공책 누구 건가요? 라고 쌤이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 it's not mine. 이거 내거 아니에요. It's not mine. 내거 아니에요. 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not mine.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는요. Is that my eraser? 라고 하겠습니다. 자, is that my eraser? 저거 내 지우개인가? Is that my eraser? 저거 내 지우개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is yours? 라고 합니다. 저 지우개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이네요. 그래서 blue. 너거 파란색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해볼게요. Is yours blue? 시작. Is yours blue? 잘했습니다. 파란색 지우개가 너 건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였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습니다.
1: Bag. Is this your bag? Pencil case. What's in your pencil case? Notebook. Whose notebook is this? Eraser. Is that my eraser?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린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talk about things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즐거운 영어 공부했나요? 자, 그럼 우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2: Kingdo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watch TV at home.

니콜 선생님, 방학 때 학교에서 여름 캠프가 열린대요. 보물 찾기, 숲에서 살아남기, 캠프파이어 장기자랑.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무엇이 어떻게 들리는지 표현하는 법 알려주세요. Hi,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이야, 여름 캠프라니 너무 재밌겠다, 그죠? 이렇게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뭐뭐 해? 하게 들린다. 이러이러하게 들린다. 라는 게 오늘의 표현이에요.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하는 표현 함께 배워볼게요. Sounds that fun.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자, 오늘은요, 뭐뭐 하게 들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어떤 이벤트 얘기를 했을 때, 와, 이거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견을 사실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가 한 말을 그거 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라서 that 쓸 거예요. that, 그것은 sounds,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fun, 재미있는, 요건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그것은 재미있는 것처럼 들리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하면 재밌겠네 라는 말이에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내 생각에 재밌겠네 라고 그거 재미있게 들린다 라는 표현. 뜻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한 번 더. That sounds fun. Very good.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Sounds. Crazy. Strange. Interesting. 자, 오늘도 함께 단어 배워봐야죠. 첫 번째 단어는 sounds. sounds 에요. S 빼고 sound로도 당연히 쓰고 오늘은 S 붙여서 sounds 라고 배워요. sound는요, 소리라는 뜻도 있고요, 친구들. 어떠어떤 소리가 나다. 또, 뭐뭐인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은 뭐뭐처럼 들리네. 이러이러하게 들리네. 이런 뜻은요, 친구들, 사실은 내 의견, 생각을 말하는 거기도 해요. 재밌을 것처럼 들려. 무슨 뜻이에요? 재밌겠네. 내 생각이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소리 나는 S에다가 아우 소리 나는 OU 만났고요. 여기까지가 sound. S 붙여주면 요 소리가 Z로 바뀌어요. Sounds. Sounds.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네요. 두 번째 단어는 crazy, crazy예요. crazy는요, 제정신이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쓰면 나쁜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뭐뭐가 crazy하다고 얘기하면 말도 안 돼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crazy 쓸 수 있다. k, r, 그리고 a, z 소리 나고요. y는 e 소리 나요. 이렇게 crazy처럼 crazy 두 박자죠. 이렇게 두 박자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y는 e 소리 나는 경우가 많다. crazy, crazy, 말도 안 되는. 세 번째 단어는 strange, strange예요. 선생님 저 들어본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맞아요. 근데 스트레인지 다섯 글자잖아요. 영어로는 strange 한 번에 발음한다는 거. 이거 우리 친구들 연습해 보고요. 소리는 st, r 첫 소리에 세 개의 소리가 들어있어요. st, r, st, r, st, r, a 소리 나는 a. 그리고 소리 나는 n, j 소리 나는 g, 소리 안 나는 e. g는 우리 친구들 g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g 다음에 e가 왔을 때는 j, j처럼 j 소리 날 수 있어요. 이것도 규칙이에요. str,

Strange. Strange. 한 박자에 딱 넣어볼게요. Strange. 한 번 더. Strange. Strange는 이상한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생각한 데 이치에 맞지 않을 때 strange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 단어예요. 마지막 단어는 길다.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은 사전 찾아보면 흥미로운이라는 뜻이에요. 흥미롭다는 건 좀 말이 어렵죠.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가는 거. 그런 거를 흥미로운, interesting 이렇게 표현해요. I, 그리고 t, er 만나서 er, 여기까지가 inter, e, st. 신기하죠? 소리 나는 대로 I, 다 만나서 interesting. 긴 단어일수록 소리 하나하나 따지면서 천천히 먼저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Interesting. 조금 빠르게 interesting. 더 빠르게 interesting. Interesting. Good.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첫 번째 문장은요. 이야, 재밌겠는데? 그것은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That sounds 재밌는. Fun. 맞아요. 붙여서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친구가 뭐 영화 보러 가자. 놀이공원 새로 생겼대. 방학 때 여름 캠프한대. 이런 얘기했을 때 That sounds fu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은 말도 안 돼.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뭐를 들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믿을 수 없는 일처럼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that sounds crazy. Crazy. Crazy는요, 원래 친구들 제정신이 아닌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인 것처럼 못 믿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친구들? 말도 안 돼! 라고 할 때 That sounds crazy. 근데 가끔은요, 친구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거일 수도 있고요. 가끔은 친구가 얘기했을 때 너무 좋은데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좋을 때도 사실은 반어법처럼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친구들이 상황에 맞게 써주면 되겠죠. That sounds crazy. That sounds crazy. 좋아요. 세 번째 문장은 뭐라고? 이상한데? 그것은 이상하게 들려.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That sounds 이상한. Strange. 맞아요. 친구들이 무슨 얘기했을 때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한데? That sounds strange. 마지막 문장은 흥미로운데? 라는 표현이에요. That sounds 흥미로운. Interesting. Interesting. 조금 어렵죠? 붙여서 같이 말해볼게요. That sounds interesting. 한 번 더. That sounds interesting. 흥미있는은 우리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관심이 쫑긋 가는 그런 상황에서 흥미로운데 That sounds interesting. 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문장들은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챈트 불러보면서 문장과 친해져봐요. Let's chant! Yeah. Hey.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That sounds crazy. That sounds crazy. That sounds strange. That sounds strange. That sounds interesting. That sounds interesting. That sounds fun. That sounds crazy. That sounds strange. That sounds interesting. Yay! 오늘의 문장들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그림으로 준비했거든요. 친구들도 보면서 그림에 맞는 문장 크게 외쳐봐요.
뭐? 무슨 대회를 나간다고? 얼음산에서 아이스크림 먹기? 말도 안 돼! That sounds crazy. 나 오늘 파티할 건데 너 초대할게. 게임도 많이 하고 재밌는 영화도 볼 거야. 재밌겠다. That sounds fun. 응? 뭐라고? 피자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다고? 이상해. That sounds strange.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함께 미션 해봐야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말해주는 단어가요. 여기 글자 띠 안에 숨어 있어요. 찾아서 친구들 동그라미 해주면 돼요.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찾았나요? 동글동글 하고 있어봐요. 같이 확인해 볼게요. 3, 2, 1. 여기! 여기 숨어 있었네요. Interesting. 각 문장을 읽고 어울리는 그림과 연결하세요. A, B 문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림이 있네요. 문장 읽으면서 어울리는 그림까지 연결. I'll give you 5 seconds. 5, 4, 3, 2, 1. 띵띵띵.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A 읽어볼까요? That sounds fun. Fun은 재미있는 이잖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그림? 그래요. 아래 있는 그림에서 친구가 파티 얘기하고 있죠. That sounds fun. B. That sounds 읽어볼까요, 친구들? Strange. 맞아요. Strange는 이상한이란 뜻이죠. 이상한데 뭐예요? 그래요. 위에 있는 그림 봤더니 어떤 친구가 피자가 올려진 아이스크림 얘기하고 있어요. 으악, 이상해. That sounds strange.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요, 어떠어떠하게 들리네, that sounds 라는 표현이지만 이 들리네가 실제 듣는 것보단 뭐예요? 뭐뭐 한 것 같다 라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들 배워봤어요. 조금 어려웠죠, 친구들. 그럴 때일수록 복습하고 내 입으로 여러 번 말해보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상황, 아이디어 등이 어떻게 들리는지 표현할 때는 That sounds

0: 영어로도 그런 말이 있나?
1: I know. Let's ask 미소랑.
0: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사랑 미소랑이에요.
1: Hi, I'm 미소랑
0: and I'm here to help. 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무엇을 주면서 자 여기 또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해볼 거예요.
1: But to do that, we first need to grab our magic box. Ta-da! Here's the magic box. Let's see what's inside. I will open the lid and grab two cards today. This is the first card. Let's see what's on it. Okay, so let's spell it out.
0: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볼게요.
1: D-O-L-L-A-R. Once more, D-O-L-L-A-R. Dollar, dollar. Your turn, dollar, dollar.
0: 이거를 영국에서는 약간 dollar, dollar라고 읽어요. Dollar.
1: I'll put this one back in the box and grab the second card. Let's spell it out. C-H-A. N-G-E. Once more, C-H-A-N-G-E. Change. Change. Your turn. Change. Change. Alright, I'll put change back in the box next to dollar. Let's see what those two words mean. This is the first word, D-O-L-L-A-R. Dollar.
0: Dollar, 우리가 1달러, 달러라고 하는 거가 영어로 발음할 때는 dollar, dollar. 그게 약간 북미식, 미국, 캐나다 이런 쪽 발음이 dollar이고요. 영국 쪽으로 가면은 dollar, dolla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1: So there is a bit of a difference, 차이가 조금 있죠. Now dollar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color, taller, and smaller. They all end in lor. Don't they? So, color.
0: 우리가 color 또는 color, color라고 하는 이 키죠. color가 있으면 그거를 영어로 color, color라고 하고요.
1: taller.
0: 키가 더 큰 이란 뜻이고요. taller.
1: smaller.
0: 더 작은 이란 뜻이고요.
1: So let's read the words. dollar, color, taller and smaller. Once more, dollar, color, taller and smaller. Dollar,
0: 달러. Let's sing it.
1: Dollar, dollar, dollar. Dollar sounds like color. Dollar sounds like taller. Dollar sounds like smaller. Color, taller, smaller, and dollar.
0: Dollar. Let's do it one more time.
1: Dollar, dollar, dollar. Dollar sounds like color. Dollar sounds like taller. And dollar sounds like smaller. Color, taller, smaller, and dollar.
0: Dollar.
1: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word, which was change.
0: Change는 뭐 바꾸다라는 뜻도 있는데 거스름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 원짜리 지폐를 냈는데 3천 원 거스름돈으로 받았다면 그 3천 원이 3천 원이 change인 거예요. Change.
1: Alright, now change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strange, exchange, and range.
0: 다 ange로 끝나죠.
1: Strange,
0: 좀 이상해, 이상한이고요.
1: Exchange,
0: 거래, 또는 거래소, 거래하다 등등 다 되고
1: range는 범위입니다. So let's read those words out. Change, strange, exchange, and range. Once more, change, strange, exchange, and range. Change,
0: 거스름돈. Let's sing it.
1: Change, 거스름돈. Change, 거스름돈. Change, 거스름돈. Change sounds like

strange. Change sounds like exchange. Change sounds like range. Strange, exchange, range, and change. Change, 거스름 돈. Let's do it one more time. Change, 거스름 돈. Change, 거스름 돈. Change, 거스름 돈. Change sounds like strange. Change sounds like exchange. Change sounds like range. Strange, exchange, range, and change. Change, 거스름 돈. All right, let's use those two words and many more to come up with today's magic sentences. Change. $1.50. In. Here. Are. Here's. You. Abracadabra, done. 짧은 문장 두 개가 나왔어요. Here you are. Here's $1.50 in change. Let's have a look at them in greater detail. So the first one, here you are. Here you are. 이건 언제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때 여기 있습니다 또는 자 여기 이렇게 할 때 here you are 라고 하면 돼요. 음식을 줄 때 아니면 친구가 야 펜 좀 빌려줘 해서 펜을 건네주면서 here you are 아니면 뭐 지불할 때 무엇을 구매하면서 아 여기 5,000원이요 하면서 here you are 등등 You can use it in many situations whenever you are giving something 내가 무언가를 전달할 때마다 이거 쓸 수 있어요 here you are and the reply here's $1.50 in change. 이거 읽는 방법 여러 개 있죠. $1.50, $1.50, $1.50 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here's 여기 있어. $1.50, 1불 50센트 거스름돈. 그러니까 5불 줬고 3불 50센트였으니까 자 여기 1불 50 거스름돈이야 라면서 here's $1.50 in change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우리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2불 50센트, 2.50라고 읽어볼게요. 자, 여기 2불 50센트 거스름돈. Here's 2.50 in change. Here's 2.50 in change. The next one. 3불 25센트, $3.25. 이렇게 길게 말해볼게요. Here's $3.25 in change. One final one. 1불 75센트. 이것도 짧게 1.75. Here's 1.75 in change. Here's 1.75 in change.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alternatives. Here you are. 대신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Here you go. Here you go. 이것도 돈뿐만 아니라 뭐 음식 빌려주는 물건 등등 건네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Here you go. Here you are. And the second one. Here's $1.50 in change. 대신에 here's the change. 그 금액은 언급하지 말하지 않고 그냥 여기 거스름돈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Here's the change. You can choose between the two. All right, let's move on. And try to sing a song. Your lyrics. Here you are. Here's the change. 자, 여기 5불 여기 있습니다. Alright, so here are the lyrics for today's song. Here you are. Here's the change. 첫 번째는 여기 $5 있습니다. Here's the change. 여기 거스름돈 있습니다. Let's sing it. Here you are. Here's the change. Here you are. Here's the change. Here you are. Here's the change. Once more. Let's do it. A little bit faster this time. One, two, three, four. Here you are.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반짝반짝 샤이니한게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과연 어떠한 미션 문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근두근.

0: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혹시 집에서 화분, 꽃 기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가 네, 저희 집에 길러요. 그리고 제가 따로 관리하는 화분도 있어요. 여러분 막 그러시죠? 사실 샤이니도 집에 제가 관리하는 화분이 세 개가 있답니다. 근데 이세 개의 화분이 다 물을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달라요. 그래서 가끔 헷갈리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거 일주일 전에 물준거 기억하는데요? 근데 얘왜 이렇게 시들시들하지? 내가 불과 일주일 전에 물 줬는데 왜 이러지? 그럴 때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화분은 일주일마다 물 주는 게 아니라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 적어도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 말이 오늘의 미션 문장입니다. 띵! 일주일 전에 물준거 기억하는데? 이 말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remember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것 같죠. 그렇지만 그 구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뭔가 다르대요. 여러분, 일단 단어 확인하고서 알아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네,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왔다! Oh my goodness. 아이고, 무서워. 사진이 좀 무섭다. Dead. 여러분, 보세요. 황량한 땅에 나무가 있는데 it's dead. 죽었네요. 아, 맞아요. Dead 하면 죽은이라는 뜻입니다. 형용사예요. The tree is dead. 나무가 죽었어. 그쵸?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Dead. Dead. 여러분, 이거 발음하실 때, dad, dad, 이렇게 입을 옆으로 촥 벌리고, dad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빠가 돼요. 아빠, father 또는 dad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d-a-d. dad는 입을 촥 옆으로 더 크게 벌리고, dad.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벌리시면 안 돼요. 그냥 dead, dead.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구별해 주시고요. Next, pay. Pay. 여기 credit card, 신용카드로 무언가 pay하는 모습이죠. 지불하는, 값을 지불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pay. 현금으로도 당연히 pay 할수 있겠죠. Pay. Pay. Very good. And next, water. 여러분, 여기에 water. 물이 있죠? water 하면 물이라는 뜻도 있고, 자, 지금 꽃에 뭐한것 같아요? 지금 막물준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물을 주다라고 할 때도 water 씁니다. 즉,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아,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water. water. water. very good. and next. week. 라는 단어인데 잘 보면 잘 보이나?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and Sunday.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week예요. 한 주, week. 아,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week, week, week.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어휘들 착착착착 또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어에 보내볼까요? 들어보셨죠? 이거 어떻게, 이거 딱제 얘기네요. 그쵸? 아니, 일주일 전에 물 줬는데 얘왜다 죽었지? 뭐라고? 매일 물 줘야 되는 거였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A가 놀라죠. Oh my goodness! 아, 자주 출연하는 말입니다. 그쵸? 세상에! 이럴 수가! 다 죽어 있는 거야. 그쵸? All the flowers are dead. 모든 꽃들이 어떻게 됐다? Are dead. 죽었다 라는 말이에요. 아이고야. 여러분 좀 속상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해볼게요. Oh my goodness. All the flowers are dead. Oh my goodness. All the flowers are dead. Oh my goodness. All the flowers are dead. Oh my goodness. 네,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말합니다. 국적국적. That's weird. 그거 이상하다. 여러분, weird라는 단어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이상한.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상할 때 weird. weird라는 단어 쓰잖아요. That's weird. 그거 참 이상하네. I remember watering them just a week ago. 자, 우리 배웠던 remember 나왔습니다. 나는 기억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 뒷부분이 달라요. Watering them 이라고 하죠. 잠깐만. 우리 지난 시간에는 remember 다음에 to 배웠죠.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remember ing가 나왔습니다. water 하면 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물을 주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을 주다로 쓰인 거예요. 나는 기억해. 물 준 걸 기억해. 근데 watering them. 여기서 them은 그 flowers 얘기하는 거죠. 그 꽃에 물 준 거 내가 기억하는데. 근데 언제? Just a week ago. 불과 일주일 전에 물 준 거 내가 기억하는데. 아, 얘들이 왜 죽었지? 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서 지난 시간과의 차이점이 보이나요? 자, 지난 시간에는 remember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죠? 그래서 그거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앞으로 해야 되는 걸 기억하다 라는 말이었어요. I remember to give you a wake-up call. 나 너한테 모닝콜 해줄 거 기억하고 있다. 모닝콜 해줘야 되는 거. 앞으로 해줘야 되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보세요. I remember watering them. 그 꽃에 물 줬던 거 나 기억하는데? 이렇게 remember ing 하면 과거에 이미 했던 걸 기억하다 라는 말이구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의미 차이죠. 어허, 요게 바로 중요합니다. 아, 일주일 전에 물 준 거 기억하는데 왜 죽었지? 이상해.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뭐? That's weird. I remember watering them just a week ago. That's weird. I remember watering them just a week ago. Huh? That's weird. I remember watering them just a week ago. That's weird. I remember watering them just a week ago. 그래요.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Remember ing. 그거 가지고 더 많은 문장 만나봅니다. 아, 야, 뭐?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아니지. 내가 너한테 돈 갚은 거 기억하는데. I remember paying the money back. 그죠? Remember ing니까 이미 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돈 다시 지불했던 거 기억해. 다시 갚은 거 나 기억해. 라는 말입니다. I remember paying the money back. I remember paying the money back. I remember paying the money back. Okay, and next. How about this one? 이 노래? 야, 이 노래 내가 불렀었지? 그때 불렀었지? I remember singing that song.
1: I remember singing that song.
0: Oh, I remember singing that song.
1: I remember singing that song. Mm-hmm.
0: How about this one?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나 그런 말 한 거 기억 안 나는데? I don't remember saying that.
1: I don't remember saying that.
0: I don't remember saying that.
1: I don't remember saying that.
0: Very good.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렇게 remember ing. 여러분

0: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Next. 일주일 전에 내가 물 줬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A가 여러분 따라서 말합니다. You should water them every day.
1: You should water them every day.
0: You should water them every day. 그래요. 어떻게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속상하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 봅니다. 어머나 세상에 모든 꽃들이 다 죽었잖아. Speak. Oh, 이상하다. 불과 일주일 전에 물준걸 기억하는데. Speak.
1: That's weird. I remember watering them just a week ago.
0: 내일 물 줘야 돼. Speak.
1: You should water them every day.
0: 영어의 반응은 question. 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문제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불과 일주일 전에 꽃에 물 준 걸 기억해. I remember. 자, 여러분 물 준 거를 어떻게 표현하시겠나요? 3, 2, 1, 뚱! Time's up. That's right. Remember, ing 써서 watering them. Very good. 따라서 말해볼게요. I remember watering them just a week ago.
1: I remember watering them just a week ago. I remember watering them just a week ago. I remember watering them just a week ago.
0: And next. 나 그런 말한 거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이번에 빈칸이 좀 깁니다. 어떤 말이 들어갈까? 3, 2, 1, 띵! Time's up!
1: And the answer is, I don't remember saying
0: that. Woo! I don't remember saying that.
1: I don't remember saying that. I don't remember saying that. I don't remember saying that.
0: Very good. And next.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뭔가를 지불하고 있네. 3, 2, 1, 띵!
1: The answer is,
0: pay! Woohoo! Great job! 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과거에 이미 했던 걸 기억하다 라고 하는 remember ing 배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물 준 거 기억하는데?
1: I remember watering them just a week ago.
0: 문장이 약간 길지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많이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해보세요. Ok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목

시작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a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실 이미 이 as라는 접속사 배운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이미 배웠었는데요. 사실 이 as가 아주 다양한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s의 뜻, 다양한 뜻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떤 뜻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진과 문장 함께 보면서 유추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머나,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발레를 하면서 do as I do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의 as는 과연 어떤 뜻일까요? 약간 나 잘하고 있지 하는 느낌인데 이 as의 의미 잘 추측해 보시고요.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어머, 뭔가 이분들 지금 교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음악을 들으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네요. Some students listen to music as they study.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이때 as, 아까 첫 번째 사진의 as와는 의미가 다른 것 같죠?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어머나,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이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Games are popular as they are fu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s는 아까 두 번째 사진의 as와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 자, 이제 그 다른 점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봤던 세 문장 모두 as의 의미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자, 오늘은요. 부사절 접속사 as 요 다양한 뜻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짜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미 봤어요. 우리 친구들의 동공지진 선생님이 지금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뜻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하는 느낌인데 선생님이 이거 다 외우라고 절대 안 합니다. S가 뜻이 얼마나 많냐면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영어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영어 원어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얘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글을 쓰다가 말이야. 에세이를 쓰다가 여기에서 뭔가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뭐 아니면 뭐뭐 할 때 때문에 뭐 이런 접속사 중에 뭘 써야 되지? 고민이 될 때 그냥 as를 써. 그러면 다 맞을 거야.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as는 거의 만능 접속사입니다. 거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접속사의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주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모든 뜻을 다 외우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일단은 이런 뜻이 있구나 하고 느낌만 보고 갈게요. 우리 시간에서는 뭐뭐 할 때 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다. 아까 사진과 같은 그런 때를 나타낼 수 있겠고 뭐뭐 동안 이런 while 이라는 접속사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배웠죠. as가 뭐뭐 때문에를 나타낸다는 거 배웠고 비슷한 걸 가리킬 때도 as를 사용합니다. 뭔가 아까 전에 우리 발레하던 친구가 나처럼 해봐요 할 때 그 as가 바로 요 비슷한의 as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교급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 비교급 중에서 얘랑 얘랑 똑같아 라고 얘기할 때 as, 원급, as 사용했죠? 그때 as가 바로 원급 비교, 뭐뭐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뭐뭐 하듯이 뭐도 뭐야 라고 얘기할 때 as 사용하고 뭐 선생님으로서 나는 더 잘해야 돼 라고 할 때도 이 a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as는 뜻이 다양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발레하는 친구 요거 해서 어떻게 했죠? 언뜻 지나가면서 했는데 자, 내가 하는 것처럼 do 해봐 하면서 어떤 친구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서 아 하면서 발레를 되게 멋있게 하던데 그쵸? So do 하세요 as I do 내가 하는 것처럼 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요 as가 전치사로도 당연히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이게 접속사지만 뒤에 만약 그냥 명사만 나오면 전치사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ike와 바꿔 쓸 수 있는 전치사로도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은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는다, as they study. 공부하,
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앞뒤 맥락에 따라서 공부할 때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s는 선생님이 뜻이 워낙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과 뒤의 맥락이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앞뒤 맥락이 뭔지에 따라서 as의 해석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래 선생님이 CF하고 문장 하나 더 적어놨죠. Some students don't listen to music. 몇몇 학생들은 음악을 듣지 않는다. 자, 지금 여기

0: 근데 이거를 똑같이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 볼게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할 때 음악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뭔가 또 해석이 여기는 뭐뭐 할 때가 확실히 그러면서 뭐뭐 하면서도 좀더 맞는 것 같고 아 이런 식으로 맥락이 달라졌을 때 S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저런 식으로 해석하고가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앞뒤 맥락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걸 감이 조금 찾아오죠. 자, 그럼 얘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Games are popular. 게임들은 인기가 많아요. 그들이 재미있어서. 이런 식으로 as가 이유를 설명하는 걸로도 여긴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요거는 재미있을 때 게임이 인기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어색하진 않아요. 그쵸? 근데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자면은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보통 요렇게 하는 게좀더 자연스럽죠. 그래도 앞뒤 맥락이 있을 때 조금 더 확실한 답이 나올 수는 있겠어요. 자, 요거를 재미있어서라고 해석한 당신은 저 S 자리에 because나 since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겠죠?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다시 외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S의 다양한 예문 보고 그래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as의 다양한 뜻은 보여드렸는데, 나머지 뜻에 관련된 예문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뭐뭐 드시와 관련된 예문인데요. As you know 하면, 너도 알듯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너도 알듯이, Allison is leaving soon 하면, Allison은 곧 떠날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이때 as는 너가 알 때, 너가 알기, 뭔가, 너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너가 알듯이가 제일 맞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원급 비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만큼 키가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마지막 거는 뭐뭐로 씁니다. 그는 일한다. 뭐로서? 투어 가이드. 관광 가이드로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뜻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as에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뭐뭐 할때 뭐뭐 하면서 그리고 이유 뭐뭐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봤던 게 이거였죠? 그쵸? 재미있어서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할때 약간처럼처럼처럼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Do as I do. Do as I do. Some students listen to music as they study. Some students listen to music as they study. Games are popular as they are fun. Games are popular as they are fun.
0: 자, 오늘은 S를 기점으로 살짝 끊어지는 걸잘 들어볼게요. Do as I do. Do as I do. 내가 하는 것처럼 해봐라. 두번 듣겠습니다.
1: Do as I do. Do as I do.
0: 자, 여기도 as 앞에서 살짝의 쉼을 주겠죠. Listen to music as they study. Listen to music as they study. Some students listen to music as they study. 몇몇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다. 두번 듣겠습니다.
1: Some students listen to music as they study. Some students listen to music as they study.
0: 자, 여기도 popular 뒤에 잠깐 쉽니다. Are popular as they are fun. Popular as they are fun. Games are popular as they are fun. 게임들은 재미있어서 인기가 많다. 두번 듣겠습니다.
1: Games are popular as they are fun. Games are popular as they are fun.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Do as I do. Do as I do. Some students listen to music as they study.

0: Some students listen to music as they study. Games are popular as they are fun. Games are popular as they are fun.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스포츠는 흥미진진해서 인기가 많다. 자, 뭐뭐처럼에 해당하는 as를 넣었고요. 내가 말하는 대로니까 I say가 뒤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대로라는 뜻으로 여기를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한번 따라해보죠. Do as I say. 굉장히 강력한 단어이긴 합니다. 그죠? 강력한 문장인데. Do as I say. 엄마가 말할 법한 그런 문장이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논다. 뜨끔한 친구들 많죠? 공부할 때는 휴대폰은 한쪽에 잠시 놔두고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해요. 자, 이때 S, 뭐뭐 하면서 라고 선생님은 해석을 적어놨는데 뭐뭐 할 때 라고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혹은 여기 뭐뭐 동안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자, 우선은 play with 라는 거 공부 뭔가 가지고 놀다라는 걸로 넣어놨고요. As they study, 여기가 공부하면서 라는 부분 as 뒤에 주어 동사 잘 썼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Some students play with their phones as they study. 긴가요? 한 번 더 해볼게요. Some students play with their phones as they study. 굿! 아주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스포츠는 흥미진진해서 인기가 많다. 흥미진진한이라는 뜻으로 exciting이라는 형용사를 마지막에 넣어놨고요. 자, 뭐뭐해서 라는 이유를 나타낼 때도 이 부사절 접속사 as 사용할 수 있고요. 같이 읽어보죠. Sports are popular as they are exciting. One more time, please. Sports are popular as they are exciting. Wonderful.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Greeting and writing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용한 삶의 조언이 담긴 질문인데요. You are perfect. 너는 완벽하다. Just you are. 자, 너 있는 것대로, 너 있는 것처럼 그대로 너는 완벽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뭘 넣으면 될까요? 사실 오늘 배운 거니까.

0: 뭐뭐처럼에 해당하는 as를 넣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because의 의미를 as가 갖고 있긴 하지만 여기는 뭐뭐처럼 뭐뭐대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as를 넣는 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은 영작입니다. So, 그러니까 you don't have to do, 너는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니까 접속사는 as를 써야겠죠? Do as others do. 이렇게 해서 others가 주어고 do가 동사입니다. 자, 마지막 또 영작입니다. You learned. 당신은 배웠다. From your mistakes. 당신의 실수들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자, 뭐뭐 하면서에 해당하는 것 또한 as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As time pass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time이 주어고 past가 동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의 지문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You're perfect just as you are. So you don't have to do as others do. You learned from your mistakes as time passed.
0: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 부사절 접속사 as의 뜻을 총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 그리고 이유, 그리고 비슷한 것을 가리킬 때 as를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예전에 배웠던 원급 비교에도 as를 사용했고, 뭐뭐 하듯이 혹은 뭐뭐로서 라는 의미로도 접속사 as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의 다양한 의미를 오늘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부사절 접속사 계속 이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군산 원도심.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듣기 평가 우리 유형 중에서 대화 내용 불일치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쭉 듣다가, 선택지랑 대화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골라주는 문제인데, 이 유형의 문제가 듣기에서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한 군데라도 놓치면 뭐였지? 정답을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특히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 예고한 것처럼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문제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대화를 듣고 남준 팩 엑스비션, 백남준 전시회이죠? 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볼 겁니다. 1번에 서울 미술. 5번은 입장료는 2인당 90달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게

0: 정답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자. Listen up.
1: Did you know that the Namjoonpaek exhibition will open soon?
2: I've heard that it will be held at the Seoul Gallery.
1: Yes, it starts this Friday. Let's go see it together.
2: Yeah, his video art is fantastic.
1: You can say that again.
2: Is there an audio guide for the exhibition?
1: Yes, the gallery offers a free audio guide.
2: Wonderful. Is the admission fee also free?
1: No, it's $90 per person.
0: 자, 몇 번인지 정답 찾으셨나요? 지금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정답 다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여러분 예측해 보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1: Did you know that the Namjoonpaek exhibition will open soon?
0: 자, did you know that 들으셨나요? 네 단어. Did you know that the Namjoonpaek exhibition will open soon? 그랬죠? 마지막 빈칸에는 open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Did you know? 너 알고 있었니? 뭘? That the 남준백 exhibition, 백남준의 전시회가 will open soon, 곧 열릴 거라는 거 너 알았어? 라는 거죠. 계속.
2: I've heard that it will be held at the Seoul Gallery.
0: 자, 빈칸에 뭘 들어가니 얘들아? 참고로 두 단어입니다. I've heard that it will be held 이렇게 들렸는데요. be held라고 두 단어 채워주시면 되겠죠. 원래 hold라고 하는 단어가 열다,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수동태로 쓰면서 열리다, 개최되다라는 뜻입니다. 다 들었는데 it will be held. 그래서 열릴 거다, 개최될 거다라는 거 at the Seoul Gallery. 서울 미술관에서 개최가 될 거다라는 소식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서울미술관에서 열린다라는 거 맞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계속해서 여자가
1: Yes, it starts this Friday.
0: 금요일에 시작한다. 또 정답이 되겠죠? It starts this Friday.
1: Let's go see it together.
0: 우리 함께 보러 가자.
2: Yeah, his video art is fantastic.
0: 들으셨죠? His video art. 한 번 더. His video art is fantastic. 야, 그럼 그의 비디오 아트는 정말 예술이잖아. 그 정말 환상적이잖아. 라고 하면서 작가의 영상 작품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3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자가요.
1: You can say that again.
0: You can say that again.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표현인데 무슨 뜻이죠? 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네 말이 맞아. 라는 상대방의 응답에 동의하는 표현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You can say that again. 그래, 네 말이 맞아. 자, 남자 이어지는 말은?
2: Is there an audio guide for the exhibition?
0: Is there an audio guide? 비교적 명확하게 들렸죠. 4번 선택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도 있나? For the exhibition. 전시회를 위한 오디오 가이드도 제공이 되냐? 라는 거겠죠?
1: Yes.
0: Yes, 그랬으니까 4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이 답일 텐데요.
1: The gallery offers a free audio guide.
0: The gallery offers a. 근데 어와 연음이 되면서 offers, 어가 offers 라고 들렸습니다.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술관이 offers, 제공해 a free audio guide, 무료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해줘. 4번도 정답이었네요.
2: Wonderful. Is the admission fee also free?
0: 자, 이거 알아들었습니까? Is the admission fee라고 했는데요. 이거 한 번만 더 들어보죠.
2: Is the admission fee also free?
0: Is the admission fee also free라고 했고요. 빈칸에 들어갈 두 단어는 admission fee였습니다. 얘가 발음이 에. 모음 발음으로 시작이 돼서 앞에가 D로 읽혔고요. 입장이란 뜻이야. 뒤에 fee는 무슨 무슨 요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admission fee 그러면 입장료가 됩니다. 입장료도 무료인가요? 그랬더니
1: No, it's $90 per person.
0: No, it's $90 per person.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마지막 두 칸은 per person이죠. 무슨 뜻이야? 한 명당, 그러니까 인당 이런

뜻이거든. 인당 90달러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지에 두 명에 90달러가 아니고요. per person은 한 명당을 얘기합니다. 1인당 90달러다라고 정답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5번이 일치하지 않는 거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관계대명사 what 관련된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입장료가 영어로 뭐였죠? 입장료는 admission fee였는데요. 이때 fee 여기 있죠. 그리고 뭐 fare 또 price.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무언가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각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fare, fee, price. 어떤 상황에서 쓰는 표현인지 오늘 한번 그 차이를 정리해 보죠. 자, 먼저 fare라고 하는 건요. 보통 이런 교통수단에 대한 요금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기차 요금, 뭐 비행기 요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싹 이런 거. 배를 탈때 내는 요금. 이런 교통수단과 관련된 요금에는 우리가 fare를 씁니다. How much is the bus fare? 그래서 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bus fare, 뭐 지하철 요금, subway fare, 택시 요금, taxi fare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요금이긴 요금인데요. 이거는 보통 어떠한 기관에 내는 거? 그러니까 미술관에 입장할 때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수료 요런 거를 말해요.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거, 서비스에 대해서 납부해야 되는 비용.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fee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시 표현들을 볼게요. annual fee. 그러면 해마다 내는 비용. 그래서 연회비 있죠? 연회비를 annual fee라고 하고요. entrance fee는 입장료입니다. 아까 admission fee와 같은 표현이 될수 있겠네요. entrance가 입장이란 뜻이 있어서 입장료 또는 어디 어디에 참가하는 비용, 참가비라는 뜻이 되고요. 좀 전에 살펴본 admission fee, 입장료. 그 다음에 shipping fee 하면 네, 배송료가 됩니다. 배송비. 마지막에 medical fee,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도 주로 fee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의료비 이런 거는 아 이런 것들에 fee를 쓰는구나. 자, 마지막엔 price입니다. price는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했을 때 가격 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영어 단어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진짜 태그가 붙어있는 이걸 우리가 또 price tag이라고도 하잖아. 가격표가 딱 붙여져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말할 때 우리가 pr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hat is the price of this bag? So 이 가방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무슨 무슨 어떠한 특정한 물건이나 사고 싶은 것들의 가격이 얼마인가요?라고 할 때는 다이 price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뭐 비싸다,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할 때, 뭐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high price, 높은 가격. low price, 낮은 가격,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fare fee price. 어느 정도 확실하게 구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what의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를 총정리를 해 봤고요. 오늘은 조금은 관계대명사계에서 혼자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what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얘가 왜 독특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하기로 관계대명사 who, whom, that, which 이런 것들은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있고 걔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그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이었잖아.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요 앞에 명사가 있어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얘는 자기 자신이 명사죠. 그래서 얘는 명사처럼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인 것. 이게 대표적인 명사 해석이 아니겠니, 그쵸? 그래서 선행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해서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본인이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 자리인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어로 쓰일 때는 주로. 얘가 항상은 아니야. 이제 주로 단수 취급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what을 세 단어로 바꾸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Does

being that 또는 which 가능하고 또는 만약에 언급되는 게 여러 개면 더 things that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뭐뭐 하는 것 이런 표현이 돼서 what을 뭐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없어요. 당연히 꾸미는 역할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치? 자, 그렇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관계대명사들처럼 관계대명사 what도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건 우리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주어 is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주어 자리지? 영화 보는 거야. 또는 she couldn't find what she was looking for. She couldn't find. 그녀는 찾을 수 없었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죠?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을. This isn't what I ordered. 이것은 아니야. 뭐가? 보어 자리입니다. 내가 주문한 것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관계대명사 what이다. 문제 속에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고 있고요. 이 what은 관계대명사 역할도 하지만 의무사 what도 기억해 보시면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의무사 what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의무사 what 자리인 것 같지? What are you looking at? 너 뭘 보는 것이니? 너 뭘 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what을 넣어봐야 되더라. 여기는 관계대명사 what이 되면서 I didn't hear what you said. 너가 말했던 것을 듣지 못했네. Can you say it again? 다시 말해줄래? 이런 식으로 빈칸에 what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또 알맞은 문장을 골라볼 텐데요. 어법적인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지, 그치? 일단 주어가 this dress, 동사는 is입니다. 그러면 this is로 끝났으니 이 자리는 보어 자리. 보어 자리라는 건 명사 자리예요. 명사 자리. 자, 그러면 우리 who나 which나 뭐 who's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긴 좀 이상하고요. 이 dress가 내가 입고 싶은 것이야 이거잖아. At my 15th birthday party. 내 15번째 생일 파티에 내가 입고 싶은 것이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맞아요. 방금 살펴본 what이라고. 그래서 this dress is what I want to wear at my 15th birthday party. 2번이 되겠습니다. Who 이상하고요. Which 또 들어갈 수 없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연결어가 없는 4번은 더더욱 안 되고요. 5번도 불가합니다. 자, 이번에 빈칸에 들어갈 관계대명사들이 쭉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짝을 지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I miss my friend 그랬어요. 선행사가 있는 거네, 얘는. 나는 그리워 내 친구가. 명사가 있어. 근데 어떤 친구? I met in elementary school. 내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그립대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앞에 사람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이니까 이 자리는 what은 안 되겠네. 그치? 사람이니까 위치도 안 되고요. who나 대시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은 this table is 요 자리는 일단 주어 동사하고 끝났으니까 이제 명사절이 들어가야 할 자리. 그러면 that, what, whose 중에서 명사절은 that과 what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뒤에 문장 구조 보니까 내가 샀던 거 10년 전에 뭘 샀니? 글쎄 목적어가 빠져있죠.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명사절은 what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내가 10년 전에 샀던 것이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세요 했는데요. 밑줄이 what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골라볼까 얘들아? 이렇게. 자, 아까 전 선생님 잠깐 언급했는데 what은 종류가 뭐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도 있고 무엇 의문사도 있습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This is what you needed to buy. 이게 너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것이야. 관계대명사. 2번. What I can do now is just to wait for the result.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어 자리니까 이제 당연히 관계대명사일 거야. 그냥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3번. 자, 참고로 문장 시작에 와시다. 근데 주어가 아니라 뭔가 물음표로 끝난 의문사네? 이건 당연히 의문문 와시겠죠.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아.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넌 무엇을 할 거니? 이겠지. 것이 아니잖아. 얘가 당연히 의문사예요. 정답은 이미 3번으로 나왔고요. 나머지도 확인해보니까 Listen to what I will tell you now. 들어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할 걸 들어봐라. 말하는 것을 들어봐라. 관계대명사 왔고요. 자, 마지막도 I like what you are wearing today. 너가 오늘 입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 라는 관계대명사 왔이 맞네요. 정답은 3번만 의문사, 나머지는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자, 이번에 문장에서 어법상 바르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찾아서 고쳐보죠. I can't decide which I want to buy. 그랬는데 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 Which I want to buy가 아니라 지금 문맥상 내가 사고 싶은 것이죠. 얘는 뭘 꾸며줘야 되고 뭐뭐 하는 것이란 해석도 아니고요. 그치? 그럼 우리 위치를 뭘로 바꾸면 되겠니? 자, 우리가 배운 what으로 바꾸면 내가 사고 싶은 것 명사절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배우면 그 다음에 이어서 관계부사를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 개념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문제 풀이로 마무리할 테니까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시죠. See you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Reading Clear 독해 특집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준비한 단편 동화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스토리텔링으로 같이 재밌게 함께 읽어볼게요. Victor, 어떤 사람 이름이죠? 자, Victor applied for the position of office cleaner. 자, office cleaner는 사무실의 청소부이잖아요. 자, Victor라는 사람이 applied for, 지원을 했답니다. 자, 어떤 일자리에 지원을 했냐면요. 청소부 일자리에 지원을 했대요. At a very big company, 굉장히 큰 회사에 지원을 했대요. The manager interviewed him, then gave him a test. 자, 매니저는 어떤 상급 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매니저가 이 빅토르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nd gave him a test. 시험을 했죠. Cleaning, stocking, and supplying designated facility areas. 자, 여기에서 보면 청소하는 일을 직접 시켜 보았나 봐. 자, 이게 청소부가 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stock이라는 단어를 잠깐 볼게요. 자, 원래 stock이라는 것은 물건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것, 그래서 재고란 뜻이 있어서요. 뭔가 비품 정리,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signated는 지정된 이란 뜻이어서 지정된 그 시설 구역에 뭔가 제품들을 supply, 공급하고 이렇게 비치해 놓는 그런

업무를 시켜보았대요. After observing what he was doing, 자, 그가 한 것을 관찰한 뒤에, 자,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자리를 지원한 Victor가 되겠죠. The manager said, "You're hired." 자, 얘들아, hired라고 하면 고용하다라는 뜻이고요. You are hired라고 하면 당신은 고용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죠. 자, 결국에 빅토르는 일자리를 구했어, 못 구했어?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합격을 한 겁니다. 자, 그때, give me your email address.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And I'll send you some documents to fill out. 자, document는 서류이고요. fill out은 뭔가 채우다, 기입하다라는 건데, 자, 이 매니저가 빅토한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빅토한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내가 뭔가 기입할 일종의 서류들을 보낼게요. Victor replied. 자, 대답을 한 거죠. 자, 일단 매니저가 뭘 물어봤어요? 당신이 합격하시긴 했는데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뭔가 기입할 서류들을 보내드릴게요. 자, 그런데 Victor replied, I don't have a computer. 제가 컴퓨터가 없어서요. Nor an email. 그래서 이메일 주소도 없어요. 자, 그랬더니 매니저가요. I'm sorry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said the manager. And he added, 그리고 계속해서 매니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f you don't have an email, 이메일 주소가 없다면, How do you intend to do this job? 자, 얘들아, intend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것을 의도하다 혹은 뭐뭐 할 작정이다라고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메일이 없다면요.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This job requires you to have an email address. 자, 이 직업은 이메일 주소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이 일을 할수 있어요. I can't hire you. 난 당신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당연히 빅토르의 심정은 얘들아, 이런 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Victor left with no hope at all. 자, 그래서 빅토르는 아무런 희망 없이 떠났습니다. 자, 거의 얘들아 합격의 문턱까지 갔는데 이메일 주소가 없어서 고용되지 못한 거죠. He didn't know what to do. 그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With only $10 in his pocket. 자, 그의 주머니는 10달러 정도밖에 있지 않았대요. 자, 편의상 10달러 정도면 얘들아 만원좀 넘는 그런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머니 돈은 없고요. 지금 취직은 못한 거죠. He then decided to go to the supermarket.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슈퍼마켓에 가기로 결정을 해서요. And bought a 10kg box of tomatoes. 10kg의 토마토 상자를 샀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토마토 10kg짜리 한 상자를 샀던 거죠. 자, 여기에서 볼게요. The manager decided to not to hire Victor because he didn't like Victor's performance. 자, 여기에서 he는 당연히 the manager가 되는 거고요. 자, 얘들아 봐봐. 지금 매니저가요. 빅토가 하는 게 마음에 들었나요? 들지 않았나요? 자, 청소부 일자리에 지원을 했으니까, 자, 여기 한번 청소해보세요. 자, 여기 한번 정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실은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you are hired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나중에 이메일 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합격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았을 때, 빅토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틀린 거죠. Actually, he did like Victor performance. 그런데 어떻게 보면 it's like a ridiculous, 좀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메일 주소가 없어서 청소부를 못한다? 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었죠. 그 정답 우리 false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뭐는 맞지만? 그렇죠. He decided not to hire. 최종적으로 Victor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그 이유가 뭐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빅토가 했던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그 이유는 아니었죠. 자, 결국에 이 사람은 토마토로 뭘 했을까요? 자, 뒤에 좀 볼게요. He then sold the tomatoes in a door-to-door round. 자, 이 빅토가 했던 건 뭐냐면 10달러로요. 그 토마토를 사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토마토를 팔았대요. In 2 hours, 2시간 안에 he succeeded to double his capital. 자, 여기에 succeed란 말은 성공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가 2시간 만에요. 그의 자본을 to double, 두 배로 만들었대요. He repeated the operation. 그래서 이 작업을 three times, 세번 정도 반복을 했대요. 자, 이해됐나요?
자, 10kg짜리 토마토를 사가지고요.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배로 만들었고.

이 과정을 세 번 정도 반복을 했답니다. And returned home with $60. 그래서 $60를 가지고 $60 벌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Victor realized that he could survive this way. 자, 어떤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survive,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깨달은 거죠. And started to go every day earlier. 그래서 날마다 일찍 집을 나섰대요. 일찍 시작을 하고 and returned late, 나중에 돌아왔답니다. 그러므로 his money doubled or tripled each day. 자, 이런 식으로 날마다 누구보다 빨리 나가고 누구보다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의 돈이요. 날마다 뭐 했어요? 그렇죠. 두 배가 되고 어떨 때 세 배가 되고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Shortly later.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he bought a cart. 카트, 수레도 사고요. Then a truck, 트럭도 사고요. And then he had his own fleet of delivery vehicles. 자, 원래 fleet라고 하면 어떤 함대란 뜻인데요. 함대, 이렇게 배가 여러 척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돈을 모아서요. 원래 처음에는 수레조차 없었는데 차곡차곡 돈을 벌어가지고 트럭도 사고 나중에 뭐도 샀어요? 그렇죠. 그가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배달 운송 수단 이런 것들을 한 함대처럼 즉 여러 대를 샀다라는 거죠. 자, true or false 문제 맞춰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 같이 예측하면서 풀어 볼게요. Victor tried to think positively and be diligent. 자, 여기에서 빅터가 얘들아 처음에는 뭔가 실패를 맛보았죠. 거의 지금 합격을 했지만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가 없어서 합격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좌절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Think positively.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심을 하고 슈퍼마켓에 가서 토마토를 산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Be diligent. 자, diligent란 단어는요. 성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누구보다 이 사람 어땠어요? 그렇죠. 일찍 나갔고 늦게 들어오고 날마다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be diligent, think possibly 했던 이야기 맞죠. The answer is true, right? Several years later, 그리고 몇 년 뒤가 흘렀어요. 자, 몇 년 뒤에 Victor's company. 와, 얘들아, 이 빅토가요. 이 과일 장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회사를 읽었나 봐. Victor's company became the biggest food company in his city. 그의 도시에서 가장 큰 식품 회사가 되었대요. He started to plan his family's future. 그래서 그의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을 했고요. And decided to get a life insurance. 그래서 생명보험이죠. 어떤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He called an insurance broker. 자, insurance broker는 보험 중개인, 뭔가 보험 설계사, 우리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이 두 사람이 나눠서 나눈 대화가 뒤에 나옵니다. When the conversation was concluded, 대화가 결론 지어졌을 때, he asked him his email. 자, 여기서 얘들아, he는 누굴까요? 문맥상, he asked him, 그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았대요. 그리고 뒤에 Victor replied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빅토가 대답했다라는 것은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언급한 이 히는요. 이 insurance broker가 되는 겁니다. 자, 대화가 거의 마무리되고 난 뒤에 마무리되고 나서 이 보험 중개인이 물어본 겁니다. 자, 이 Victor 이 사장에게 이메일 주소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요. 빅토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I don't have an email. 저는 이메일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The broker replied curiously. 자, 그래서 보험 중개인이요.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호기심 있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You don't have an email and yet you have succeeded to build an empire. 당신은 지금 이메일이 없으시네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아니, 사장님이 이메일이 없으시네요? 자, 하지만 당신은 뭐 했다? 당신의 어떤 empire, 제국을 건설하는데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지금 보험 중개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Do you imagine what you could have been if you had an email? 자, 만약에 사장님께서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메일이 있었다면 무엇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하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0: 자, 그러니까 he thought for a while. 자, 여기서 he는요, Victor가 되는 거죠. Victor가 잠시 동안 생각한 뒤에 he replied. 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이메일 주소를 아마 가지고 있었더라면 난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죠. An office cleaner. 사무실 청소부가 되어 있었겠죠. 라고 답을 했대요. 자, 이렇게 지금 short story는 끝나고 있고요. 일단 우리 true or false로 내용 정리해 볼게요. Victor made his email account after he failed in the job interview. 자, 이 사람이 뭐 했어요? 그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뭐한 뒤에? After he failed이니까 구직 인터뷰에서 자,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일자리 인터뷰에서 실패한 뒤에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메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마지막에 보았을 때 여전히 이 남자는 이메일 주소가 있지 않았던 거죠. 정답 우리 true로 볼수 있어. That's not true, right? 자, true가 아니라 자, false로 볼수 있습니다. Because he didn't make his email address, email account라는 말이기 때문에 false라고 우리 잘볼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자, 생각을 해보자고. 자, 청소부 애들아, 굳이 이메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굳이? 지금 이메일이 필요하다라는 건 뭔가 서류 작업을 많이 하고 뭔가 주로 앉아서 하는 그런 일일 텐데, 실은 청소부는 주로, 그렇죠, 뭔가 움직여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뭔가 일종의 관습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실용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항상 관행상 내려오는 것을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 매니저가 이 빅토한테 당신은 고용되지 못했습니다. 전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 점을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다?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그렇죠. 어쨌거나 주인공이 좌절을 겪기는 했지만, right? He didn't have any hope. 떨어지고 나서 희망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좌절하고 나서 그 상태로 계속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을 하다가 결국 토마토로 장사를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 내가 만약에 이메일 주소가 그 당시 있었더라면 사무실 청소부가 되어 있겠지라고 일종의 it's like a sarcastic, 약간 비꼬는 듯한 약간 회의적인 그런 어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요? 그 다음 매니저, 그 당시 있었던 job interview 상황을요. 네, 자, 우리 내용 일치 풀어보기 전에 전체 스토리를 우리 listening clear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Victor applied for the position of office cleaner at a very big company. The manager interviewed him, then gave him a test: cleaning, stocking, and supplying designated facility areas. After observing what he was doing, the manager said, "You are hired. Give me your email address, and I'll send you some documents to fill out." Victor replied, "I don't have a computer, nor an email." "I'm sorry," said the manager. And he added, "If you don't have an email, how do you intend to do this job? This job requires you to have an email address. I can't hire you." Victor left with no hope at all. He didn't know what to do with only $10 in his pocket. He then decided to go to the supermarket and bought a 10-kilogram box of tomatoes. He then sold the tomatoes in a door-to-door round. In 2 hours, he succeeded to double his capital. He repeated the operation 3 times and returned home with $60. Victor realized that he could survive by this way and started to go every day earlier and returned late. Thus, his money doubled or tripled each day. Shortly later, he bought a cart, then a truck, and then he had his own fleet of delivery vehicles. Several years later, Victor's company became the biggest food company in his city. He started to plan his family's future and decided to get a life insurance. He called an insurance broker. When the conversation was concluded, he asked him his email. Victor replied, "I don't have an email." The broker replied curiously, "You don't have an email, and yet have succeeded to build an empire. Do you imagine what you could have been if you had an email? He thought for a while and replied, An office cleaner.
0: 네, 잘 듣고 오셨죠? 우리 내용 일치 문제로 reading comprehension 확인해 볼게요. 윗글에 빅토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무실 청소부 자리에 지원하였다. 맞아요. 우리 글 도입부에서 이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볼게요. 2시간 만에 자본금을 2배로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슈퍼마켓에서 토마토를 사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해가지고 자본금을 2배로 만들었죠. 자, 4번 그의 회사는 도시에서 가장 큰 식품회사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He built an like empire. 제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볼게요. 이메일이 있다고 보험 중개인에게 답을 했습니다. 자, 끝까지 빅토는 이메일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우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정답의 근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Victor replied, I don't have an email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확실히 5번 정답인 걸 알 수 있네요. 자, 지난 시간 배웠던 오늘의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It's a double-edged sword 이어서 어떤 양날의 검이었죠. 양날의 검, 장점과 단점이 매우 강력해서 둘 다 강력하게 비슷한 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double-edged sword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오늘의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앞에 본문과 관련했을 때 A blessing in disguise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disguise라고 하면 변장, 위장이라는 건데요. blessing은 축복이죠. 자, 축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맞아요.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장 속에서, 어려움이란 변장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축복이어서 여기에서는 blessing은 나중에 그가 큰 회사의 boss가 됐던 거고 in disguise라고 하면 처음에 어떤 구직 인터뷰에서 실패를 맛보았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125강까지 Reading Clear, 독해 중심으로 함께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어법 클리어를 함께 해볼게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welcome. I'm your favorite teacher, Kevin.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재미있는 만화, 카툰을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1: Kevin, congratulations on your first day of work tomorrow.
2: It's all thanks to you and your well wishes.
1: That's how I felt too. What are you looking for?
2: I can't find my Y-shirt.
1: Y-shirt? Oh, what kind of shirt is that?
2: Oh, I found it. This is my Y-shirt. I'm going to wear it tomorrow.
1: This is a dress shirt. Ah, it looks great. When did you buy it?
2: My mom bought it so I could wear it when I got a job.
1: Wow, I'm so touched. Your mom is fantastic.
2: You're right. Don't you miss your mom?
1: Sure, I miss her. And she's always asking me when I'll come back.
2: I'll make a lot of money and invite your mom to Korea too.
1: Oh, Kevin, that's so sweet. You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morning, right? I'll give you a wake-up call.
2: No, no, no. It's okay. I can get up on my own.
1: You don't trust me, do you?
0: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봅시다. 자, 케빈이 드레스룸 갔네요. 와우. 자, 크리스틴이 다가옵니다. Kevin, congratulations on your first day of work tomorrow. Kevin, 내일 첫 출근 축하해. 그러자 케빈이 It's all thanks to you and your well wishes. 정말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That's how I felt too.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That's how I felt too. 꼭 외워주세요. 정말 중요한 핵심 표현입니다. That's how I felt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What are you looking for? 근데 뭘 찾고 있는 거야? 그러자 케빈이 I can't find my Y-shirt. 내 Y-shirt 찾을 수가 없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Y-shirt? What kind of shirt is that? 그게 무슨 shirt이야? 그러자 케빈이 Oh, I found it. This is my Y-shirt. 여기 있어. 이게 내 Y-shirt야. I'm going to wear it tomorrow. 내일 이걸 입을 거거든.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this is a dress shirt. It looks great. When did you buy it? 이건 dress shirt라 그래. 근데 정말 좋아 보인다. 어디서 난 거야? 자, 여러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콩글리시죠? 와이셔츠. 미국에서, 외국에서는 와이셔츠라고 하진 않습니다. dress shirt라고 해요.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My mom bought it so I could wear it when I got a job. 우리 엄마가 나 일자리 얻으면 꼭 입으라고 사주신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Wow, I'm so touched. 정말 감동적. Your mom is fantastic. 너희 어머님 짱이셔. 그러자 케빈이 You're right. 맞아. 근데 don't you miss your mom? 근데 크리스틴은 엄마 안 보고 싶어? 그러자 크리스틴은 Sure, I miss her. 당연히 보고 싶지. And she's always asking me when I'll come back. 언제 오냐고 늘 물어보셔. 그러자 케빈이 I'll make a lot of money and invite your mom to Korea too. 내가 돈 많이 많이 벌어서 너희 어머님도 한국으로 초대해 드릴게. 착하죠? 그러자 크리스틴이 Kevin, that's so sweet. 정말 착하다. You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morning, right?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I'll give you a wake-up call. 내가 wake-up call 해줄게. 설마. 그때처럼 네,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케빈이 지금 네. 자, 그러자 케빈이 Oh, no, no.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I can get up on my own. 나 혼자 잘 일어날 수 있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 don't trust me, do you? 날 못 믿는 건 아니지? 네, 역시 옛날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케빈이 스스로 본인이 일어나겠다고 합니다. 자, 점점 커튼이 재밌어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와우, 너무나 재밌고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이 있는데요. 그 핵심 표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I'm ready.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friend, Jamie. Come on in! Hi, Jamie.
3: Hi, John.
0: How are you?
3: I'm fine. I'm doing great.
0: Hey, Jamie. 이 케빈 선생님, do I look handsome? 나 잘생겼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여러분. That's how I felt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3: That's how I felt too.
0: One more time.
3: That's how I felt too.
0: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좋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 유사 표현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줄래요?
3: That makes two of us. That makes two of us.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조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팔짱 끼고 탁 가는 with 표현들 봤었죠? 오늘도 with과 관련된 표현을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근데 with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여러분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수거들에 껴있을 때가 많아요. 그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부터 들어볼게요. The professor provided students with two different cases.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케이스를 제공해 주셨어. Is that all he did? 그게 교수님이 한 전부였던 거야? No, he then asked them to compare one case with the other to find out the dissimilarities. 아니, 그러고 나서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한 케이스와 다른 케이스를 비교해보라고 하셨어. 서로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말이지. 자, 요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입니다. 사실 길죠. 오늘 조금 대화도 뒤에 길었고 한 이유가 얘 자체가 좀 길잖아. Provide A with B. 길지 않아요? 길어요. Compare A with B. 일단 조금 길이가 있다. 그리고 떨어져 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provide와 compare에 전치사 with을 사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주로 시험 문제로 많이 내시기 때문인데요. provide A with B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with을 사용해야만 하는지 한번 다뤄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제공하다

0: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A한테 B를 제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사실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굳이 which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to 이런 거 쓰면 안 되나요? 할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잘 쓰지 않는다는 거. 교과서에는 provide A with B라고 많이 나온다는 게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provide 자체가 제공하는 건데요. 제공하거나 어떤 걸 주려면 형체가 있어요. 그게 물건의 형체가 됐건 아니면 아이디어가 됐건 뭔가가 있어야 주지. 그리고 그거 있는 거를 이렇게 가져가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줄순 없고 가져와서 줘야 되잖아. 팔짱 끼고 와서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provide A with B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to가 아니라 얘를 가지고 와서 제공한다 라는 의미로 with을 이 자리에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해석은 함께라는 의미를 살리면 다소 어색해져요. 그래서 아까 보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케이스를 자, 여기서 students가 A에 해당하겠고 two different cases가 B에 해당하겠죠. 자, 학생들에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케이스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공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클래식한 예문인데요. cows, 소들은 provide us,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with milk, 우유를 우유와 함께 제공해 준다면 해석이 다소 이상하니까 우유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은 compare A with B인데요. 요거는 provide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때 얘와 지금 와라는 말이 들어가죠. 와 자체가 뭐뭐와 함께니까 which 들어간다는 걸 조금 연상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compare 자체가 비교하다라는 의미인데 A with B, A랑 B를 놓고 비교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A입니다. A를 놓고 그거를 B를 데리고 와서 비교를 하는 거가 이 뜻이 되는 거고요. 그는 그러고 나서 요청을 했다. 한 케이스를 다른 케이스를 데리고 와서 비교하는 거를 요청을 했다. To find out the similarity. 요 뒤에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차이점이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자, 요것도 자주 나오는 격언인데요. Compare yourself. 너 스스로를 비교해라. 여기서 포인트는 너 스스로입니다. 너 스스로가 여기 딱 있고, 뭐와 함께? Those who are better than you. Those는 그들이고, 너보다 나은 사람들과 널 비교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너보다 별로 낫지 않은 너보다 뭔가 이렇게 장점이 많이 없는 것 같은 사람과 너를 비교하면 발전이 없고, 너보다 나은 사람과 널 비교해서 발전해라.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물론 비교하는 게늘 좋지만은 않지만요. 여튼 중요한 건 compare라는 요 동사를 비교하다라고 쓸때 with! 반드시 전치사 with을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두 가지 단어를 살펴본 건데요. 사실 뜻은 동사의 뜻 자체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provide가 제공하는 거고, compare가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전치사 with을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계속 기억해 주시면서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우리 오늘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전치사가 중요한 오늘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책은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준다. 제공한다는 거겠죠? 요 자리 전치사가 뭐 들어간다고? 그치! with이 들어간다고.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걸 데리고 와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Books provide children with creative ideas. Books provide children with creative ideas.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들에게 쉼터와 음식을 제공해준다. 굉장히 교과서스러운 문장이죠. 자, 제공해준다. Provide with. Provides S 꼭 빼먹지 말고요. With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앨리스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자, 요것도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compare과 with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이 나의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해라 라는 문장이 있었어서 선생님이 좀 찜찜해가지고 요런 문장도 가지고 왔어요. 늘 비교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그럼 마지막 문제 볼게요. 결정하시기 전에 이 모델과 저 모델을 비교해 보시겠어요? 이거 교과서 Listen and Speak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compare with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 모델과 저 모델, 이 모델을 두고 저 모델과 함께 비교해 보는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Would you like to? 기억나죠? 뭐뭐 하고 싶다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라는 거 복습 한번 했고요. 그럼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The professor provided students with two different cases. Is that all he did? No. He then asked them to compare one case with the other to find out the dissimilarities.
0: 자, 이렇게 우리 with 사용하는 표현을 오늘 또 봤죠. 오늘은 중요한 게 with을 사용한다라는 게 중요했어요. with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동사와 with을 사용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데리고 와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compare A with B, A를 놓고 B와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전의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Anything. A-N-Y-T-H-I-N-G. Anything. Anything. Anyone. A-N-Y-O-N-E. Anyone. Anyone.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0: 이제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봐요. 오늘은 some, any, every. 무엇, 아무것, 모든 것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해요. 같이 공부해봐요. 자, 첫 번째 단어는 anything, 아무것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There isn't anything in the bo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은 anyone, 아무나 또는 누구나예요. 여기도 앞에 any가 붙어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예문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something, 어떤 것 또는 무엇이란 뜻이에요. He is doing something with his hands.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죠. Something.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 먼저 해볼까요?

0: 아무것, anything. 앞에 에 강세를 두세요. Anything. Good job. 아무나, 누구나, anyone. 이것도 역시 앞에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Anyone. Very good. 어떤 것, 무엇, something. 자, 가운데 th 발음 있죠? f로 발음해야 돼요. 자, one more time. Something. Wow, that was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nything, anything, anyone, anyone, something, something.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 don't have anything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까 배웠죠? 아무것은 영어로 anything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점은요. 영어에서는 anything이란 단어를 쓸 때 꼭 부정문에 써야 돼요. 여기는 없다. I don't have anything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말해봐요. I don't have anything in my pocket. Good job. Next, there isn't anyone at the toy store. 장난감 가게에는 아무도 없다. 여기도 역시 아무도 없으니까 anyone이 들어가는 거예요. any로 들어가는 단어는 꼭 부정문과 함께 들어오는 거 잊지 말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다 가서 장난감을 쓸어오면 되겠네요. Yay!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There isn't anyone at the toy store. Well done. Next. She gave me something to drink. 그녀는 나에게 마실 것을 줬다. 친구들, 이거는 긍정문이에요. 나한테 줬다. 그러면 any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와, 오늘 많이 배워가는데요. 우리 친구들 같이 practice 해볼게요. She gave me something to drink. That was excellent.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omeone. S-O-M-E-O-N-E. Someone. Someone.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Everyone. E-V-E-R-Y-O-N-E. Everyone. Everyone.
0: Our next word is someone. 어떤 사람 또는 누구예요. 예를 들어 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Someone is waiting at the door.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은 everything. 모든 것 또는 모두란 뜻이에요. Wow, fruit가 있네요. I want some. Yum. Okay, next. Everyone, 모든 사람 또는 모두란 뜻이에요. Look, everyone here is smiling. 다 웃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제 pronunciation 같이 연습해 볼까요? 어떤 사람, 누구, someone. 앞에 some에 힘을 줘보세요. Someone. That's right. 모든 것, 모두, everything. 친구들, V 발음이랑 F, TH 발음 정확하게 해보세요. Everything. Perfect. 모든 사람, 모두, everyone. 여기도 역시 앞에 강세가 들어가네요. Everyone.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omeone. Someone. Everything. Everything. Everyone. Everyone.
0: Our next sentence is, someone is waiting at the door. 누군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Oh, knock knock, who is it? 배달 아저씨다. Yes! Okay, everyone, someone, 누군가예요. 빨간 글씨, 별표 해주세요.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There. No picking allowed. Nothing's gonna get past me.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수 있도록 쌤이랑 같이 핵심 예문 속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소통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죠. 가족들과도 의사소통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나 선생님들과도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통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활짝 웃고 있죠. 또 우리는 꼭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통화로, 전화로도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tell. tell. 자, 어떻게 쓰죠? T, E, L, L. L이 두번 들어갑니다. 자, 써볼게요. T, E, L, L. 이렇게 쓰면 되고요. tell이라고 읽어요. 자, 여러분,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say, speak가 있는데요. 모두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말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다라는 표현을 이 tell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자주 쓸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Can you tell me about Sam?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tell me라는 건 나에게 말해달라는 거죠. 너 쌤에 대해서 나에게 뭐 해줄 수 있어? Tell, 말해줄 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tell, 말하다라는 표현이고요. say나 speak와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단어는 call. call. 자, call입니다. 자, 쓸 때는 얘도 L이 두번 들어가 있어요. C, A, L, L 이라고 쓰고요. call, call 이렇게 말합니다. 자, call은요, 누군가를 부르다 할 때에 쓸수 있습니다. 자,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call me라고 하면 나에게 전화해줘라는 의미거든요. 전화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두 가지 뜻 모두 자주 나오는 의미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넣어주세요. 먼저, I called your name. I called your name.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의 이름을 call 했어.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 너의 이름을 불렀어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My number is 123. Can you call me tomorrow? 이렇게 했어요. 자, 나의 번호를 알려주네요. My number is 123. 번호를 알려주면서 내일 뭐 해달라고 하죠? Call me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전화해줄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call이라는 것은 누구를 부르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전화하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이렇게 예문과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call까지 살펴보았는데 다음 단어는 laugh입니다. laugh. 자, laugh 어떻게 쓰죠? L, A, U, G, H. 자, 이렇게 써요.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laugh. L, A, U, G, H. 자, 그런데 발음은 어떻게 해요? laugh. F 발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쌤이 발음 기호 잠깐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laugh. laugh.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laugh는 소리를 내어서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미소만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웃겨서 막 소리 내서 웃는 거 있죠? 이게 바로 laugh입니다. 자, 그래서 smile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 smile이라는 것은 미소만 짓는 거, 인자한 미소를 떠올려 주시면 되고, laugh는 정말 소리 내서 웃겨서 웃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웃다의 반대말 울다도 있죠? 울다는 cry. cry도 모르셨다면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 예문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We danced
and left at the party.

We danced and laughed at the party 라고 했습니다. 자, laugh의 과거형을 써줬군요. 우리는 파티에서 춤도 추고 또 뭐 했어요? laughed, 웃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너무 춤을 추다가 너무 웃겨서 막 웃었나 봐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이라고 하였는데요. 너는 왜 뭐하고 있니? laughing, 웃고 있니가 되겠죠? 상대방이 웃고 있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왜 웃고 있어? Why are you laughing?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laugh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처음에 봤던 그림으로 돌아가서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뭐 하고 있죠? 네, tell,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다 라는 단어는요, tell이라고 자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웃고 있네요. 소리내서 웃고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이죠? laugh, laugh. 자, 그리고 하나 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다 라는 단어 무엇이죠? 네, call, call. 자, 소통과 관련된 이 세 가지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소통과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Active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아주 좋은 노래를 준비했답니다. 무슨 노래일지 기대되죠? 제목을 알아볼까요?
1: Today's song. Had a cake.
0: Do you guys like cake? Yes, I do. I love cake. 여러분, 케이크 좋아하죠? 혹시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은 있나요? 보슬보슬한 빵 위에 두툼하고 달콤한 크림을 토닥토닥 두드려가면서 만드는 거랍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pat a cake이라고 해요. 오늘 노래의 제목이죠? 달콤한 케이크를 상상하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보세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네, 여러분, 패러 케이크 잘 들어보았나요?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었던가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개가 잠들었나 봐요. 토닥토닥 쓰다듬고 있어요. 쓰다듬다를 영어로 pat이라고 한답니다. 쓰다듬다, pat, pat. Well done. 다음 단어는요. 생일

0: 축하합니다. 생일 파티엔 케이크를 빠뜨릴 수 없죠. 케이크 영어로 역시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Great! 좋아요. 피자가 지글지글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어요. 피자 또는 빵을 굽다 할 때 이 단어를 써보세요. Bake, 빵을 굽다입니다. Bake, bake. Very good. 빵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요리사를 제빵사라고 하죠. 제빵사를 부르는 영어 이름은 baker입니다. 제빵사, baker, baker. Great job. 좋아요. 정지된 사진 속에서 기차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 속도가 느껴지지 않나요? 무언가가 빨리 움직일 때 이렇게 말해봅니다. Fast, 빨리. Fast, fast.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본 다섯 개의 단어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요. 노래에 더 많은 단어가 나왔죠?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비트에 맞춰서요. 시작합니다.
1: Let's go. Pet.
0: 쓰다듬다.
1: Cake.
0: 케이크.
1: Bake.
0: 빵을 굽다.
1: Baker.
0: 제빵사.
1: Fast.
0: 빨리.
1: Prick.
0: 찌르다.
1: Mark.
0: 표시하다.
1: Oven.
0: 오븐.
1: Baby.
0: 아기.
1: For.
0: 무엇을 위해? 네, 이제 저와 함께 리듬에 맞춰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리듬 주세요. Dodak, dodak, 쓰다, 듬는다면 pet, pet. Calcoman, cake은 cake, cake. 지글지글 굽는다면 bake, bake. 만드는 제빵사는 baker, baker. 빨리 간다면 fast, fast. Amazing!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이 단어들 잘 기억해서 문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배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케이크를 만들어요. 빵집 아저씨입니다. Pat a cake, baker's man. Pat a cake, baker's man. Excellent. 좋아요. 다음 문장은요. 최대한 빨리 케이크를 구워주세요. Bake me a cake just as fast as you can. One more time. Bake me a cake just as fast as you can. Good job. 마지막 문장은요. 두드리고 찌르고 비라고 새겨요. Pat it and prick it and mark it with B. Pat it and prick it and mark it with B. Amazing!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은 노래를 부를 준비가 다 되었답니다. 노래 부르기에 도전해 볼까요? Pat a cake! Let's go!

모두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최대한 빨리, just as fast as you can 이 표현을 기억해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노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바람이 심해지다 보니까 친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럴 때 사과 잘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놀리던 케빈이 자기도 모르게 역으로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둘이 한번 사귀어봐라 이런 농담을 했더니 데니가 막 어색해하면서 자라간다고 이제 텐트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제인이 막 크리스틴과 케빈을 나무랍니다. 아유, 그런 말 왜 하는 거야? You made Danny feel uncomfortable. 너희가 데니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데니가 불편해하잖아. 이 표현 눈여겨봐주세요. make 누구누구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누구를 어떠어떠하게 그런 느낌, 상태가 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문으로 보면 좀 더 쉬운데요. I made mom angry. 내가 엄마를 화나게 했어. 그리고 You make me happy. 네가 있어서 나 행복해. 이런 문장들 make 누구누구 형용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데니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죠? 그랬더니 그냥 농담이라고 크리스틴이 무마를 하려는데요. I think he may have feelings for you, Jane.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나저나 데니가 진짜 너한테 마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may가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That may be true 라고 하면 그거 사실이야 아니고 그거 사실일지도 몰라, 사실일 수도 있어 이런 뜻이 되고요. I may go to the party. 나 어쩌면 그 파티 갈지도 몰라, 그 파티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추측이나 가능성 ma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니가 너한테 감정이,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크리스틴이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에 케빈이 한술 더 떠서 맞아 맞아. 오늘부터 너네 1위라면 되겠다. 축하해. 이렇게 조금 방정맞게 농담을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참다 못한 제인이 Hey, Kevin. 말 조심해. 화를 내고 말았네요. 말 조심해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입니다. 이 watch는요, 지켜보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your는 너의, 그리고 mouth는 입입니다. 너의 입을 잘 지켜봐. 주시하란 말 뭐예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히 이렇게 골라라 이런 뜻이 되겠죠. 말 조심해. Watch your mouth. 함께 말해볼게요. Watch your mouth. 노란 부분만 강조해서요. Watch your mouth. 좋습니다. 말 조심해. 아무래도 좀 오버했나 싶어서 사과를 하는데요. 이제 크리스틴도 좀 민망하니까 괜히 막 케빈을 또 나무랍니다. 아,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에 네가 관심 갖고 그래. 그랬더니 제인이 그래. 근데 너는 왜 여자친구도 없는데?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문제가 케빈한테 좀 민감하잖아요. 얼마 전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소개팅한 여자분한테 너무 빨리 고백을 했다가 차였잖아요. Oh, Jane, don't bring it up. 제인, 그 얘기는 꺼내지 마. 너도. 라고 크리스틴이 장난을 또 시작합니다. Bring up이요. 어떠어떠한 이야기를 꺼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You brought it up 이라고 하면 이야기 꺼낸 건 너잖아 이런 뜻이고요. Who would bring it up? 설마 누가 그 얘기를 꺼내겠어? 이렇게요. Bring up 기억해 두세요. 아, 그 얘기는 꺼내면 안 돼. 왜냐면 케빈이 울지도 모르거든. 이러면 얼마나 흥미가 당기겠어요. 그죠? 이번에는 케빈이 크리스틴에게 너 말 조심해. 막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너무 궁금하겠죠? 이때 데니까지 등장을 하네요. 아, 내가 잘라 그랬는데 뭔가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시 나왔네. 어떡하죠? 친구들한테 케빈의 섣부른 고백 얘기 해줘야 되나요? 이제는 케빈이 쑥스러워하면서 잠을 자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 재밌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말 조심해.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 비슷한 표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Mouth.
대신에 language라는 표현 넣어볼 수 있는데요. language가 언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What's your language? 네가 사용하는 언어, 말을 조심해라. What's your language? 쓸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다른 친구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친구.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막 꾸며내네요. 야, 말 조심해. 어떡해요? What's your language? What's your language? 그런가 하면 말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거야.

더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동생이랑 크게 싸우다 보니까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어? 동생이 선을 넘으려고 하네요. 너 말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요? Choose your words carefully. Choose your words carefully.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말조심에 관한 표현 배워봤습니다. Watch your mouth, 입조심. Watch your languag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른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너의 말을 신중하게 골라라. Choose your words carefully.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 영어가 가득한 우리 카툰 잉글리시죠. 보시면서 재미난 표현들을 쏙쏙 기억해뒀다가 꼭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This steak is so good. It's so tender and juicy. Please try some.
2: This is the best steak in town.
1: Do you want some more?
2: No, thanks. I'm full. Try my brownie. It's sweet and chewy.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Tender, juicy, best, town, brownie, chewy. 아마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을 텐데 하나씩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tender이에요. tender. tender은 부드러운이라는 뜻이에요. 부드럽다, 푹신푹신 이런 거 친구들 soft도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고기의 질감이 또 질긴 정도가 부드럽다 하면 tender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juicy. juicy예요. juicy 잘 보니까 뭔가 주스 생각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할 때처럼 juice에다가 y 붙여서 juicy라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뜻은 즙이 많은이에요. 과일이면은 과즙이 많은 걸 거고 고기면 친구들 육즙이라고 들어봤어요. 고기 딱 먹을 때 맛있는 물이 팡 터지잖아요. 그걸 육즙, 고기즙이라고 하는데 그런 즙도 다 주스라고 표현해요. juicy는 음식에 따라서 어떤 즙인지는 다르지만 즙이 많은이라는 뜻이 되겠죠. chewy, chewy. Y 빼고 chew가 앙냥냥냥 이렇게 씹는 게 chew란 말이에요. 여기에 Y 붙였으니까 뭔가 씹는 맛이 있는 거, 쫄깃한. 쫀득한 하는 게 chewy. 그리고 best. best. 우리말로도 best 쓴 거 봤죠? 그런데 영어는 best 이렇게 세 박자로 말하지 않고 best. best. 한 박자로 얘기해요. 최고, 최고의 town. town. 예요. town은 마을, 동네 이런 뜻으로 두루 쓸 수 있고요. brownie. brownie. 우리말로도 브라우니 들어봤잖아요. 쫀득쫀득한 초코 케이크, 초코빵 이런 느낌으로 영어로는 brownie.

0: 브라우니 이렇게 발음해요.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우리 단어만 봐도 음식에 관한 거구나 눈치챘을 거고, 남자가 먹으면서 This steak is so good. 남자 뭐 먹고 있어요? 스테이크 먹고 있어요. So good. 정말 맛있다. It's so tender and juicy. 부드럽고 육즙도 가득해. Please try some. 너도 좀 먹어봐. 하고 권했죠. 여자가 먹어봤어요. 맛있나 봐. This is the best steak in town.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 아, 최고의 칭찬이죠. 정말 정말 맛있다. Do you want some more? 조금 더 줄까? 더 먹을래? Want가 원한다기 때문에 이건 뭐 먹고 싶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사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뜻다될수 있어요. 여기는 음식 먹는 거니까, Do you want some more? 조금 더 원하니? 더 먹을래? No, thanks. 고맙지만 괜찮아. I'm full. 나 배불러. Try my brownie. 내 브라우니 좀 try. 먹어봐. It's sweet and chewy. 맞아요. 브라우니는 쫀득쫀득해야 맛있죠. 스윗, 달콤하고 쫀득쫀득해.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네. 자, 이렇게 오늘의 단어와 대화까지 살펴봤어요. 이제는 배운 내용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d 6. Topic 114 들어가서요. 1022 눌러볼게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먼저 만들고요. 문장의 뜻까지 함께 알아봐요.
1: It's juicy.
0: 아하! It's juicy니까 즙이 많아요.
1: It's chewy.
0: 아하! 맛과 식감에 관한 이야기. It's chewy. 쫄깃쫄깃, 쫀득쫀득해요.
1: It's crispy.
0: crispy는 무슨 뜻일까? It's crispy. 맞아요. 바삭바삭.
1: It's tender.
0: It's tender. 우리 아는 단어. 부드러워요.
1: Please try some.
0: Please try some. 순서대로 눌렀더니 좀 드셔보세요. try가 먹어보다, 해보다, 입어보다. 뭔가를 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거다 되잖아요. 음식 얘기할 때는 먹어보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1: Do you want some more?
0: 좀더 권할 때, Do you want some more? Do you want some more? 조금 더 먹을래요? 조금 더 드실래요? 이렇게 오늘도 어려운 거 없이 잘 해냈네요. 자, 그럼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그것은 매워요. 물론 되고 말고요. 좀더 드실래요? Okay.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34 들어가 볼게요. 맛 표현하기. 지금 사진에 뭔가 떡볶이가 보인 것 같은데?
2: It looks delicious.
0: 역시
2: How
0: 맛있어
2: does it taste?
0: 보인대요. 맛이 어때요? 물어봤어요. 매우니까 It's, 그렇지, spicy. It's spicy. 좋았어. 매워도 먹는다고
2: Oh,
0: 하려나?
2: really? Can I try some?
0: 먹어본대. Can I try some? 그러면 물론 되고 말고요. Sure 해도 되고. Sure you can. 우리 친구들 원하는 답. Sure you can. 먹어보고 막 불나는 거
2: Thank
0: 아니야?
2: you. It's a little bit spicy for me.
0: 약간 맵대요. 좀더 드실래요? Do you want some more? 그렇지. Do you want some more?
2: Yes, please.
0: 오, 더
2: Thank
0: 먹는다고?
2: you.
0: 야, 펭수 매운 거잘 먹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미션은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 신기한 맛, 식감 단어들 배웠으니까 요거 조금 더 배워볼게요. Hi, AI 니콜. 맛이나 식감을 나타내는 표현 알려줄래? 식감, 느낌, 표현. 부드러운. soft, tender, 단단한, firm, hard, 질긴, 쫄깃한, chewy, tough, 물컹한, mushy.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친구들. 부드러운 느낌은 soft도 있고,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고기 같은 거 부드러운 거 tender. 이렇게도 부드러운 표현할 수 있고요. 단단한 건 firm, 은, 은. 것보다는

잘 익은 토마토. 이렇게 토마토 만져보면 완전 딱딱하진 않지만 단단한 느낌 들죠? 이게 firm이고요. 딱딱한 건 hard. 그리고 질긴 쫄깃쫄깃한 이런 건 chewy. chewy는 좀 쫄깃하고 맛있는 느낌이고요. tough. tough 들어봤어요? tough는 질겨서 좀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컹. 부드러운 거 아니고 물컹한 건

0: 있는 거예요. 배운 것부터 영어로 바꿔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제 학교를 가고 집에 오고 간식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복습하면서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5 Friday What I do daily to I can write about my day.
0: 자, 그러면 복습하면서 한번 글쓰기 준비해볼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Oh, Bear is going to school. 저기 보니까 곰이 학교에 가고 있어요. EBS school에 가고 있는데 지금 몇 시일까요? 8시 50분이네요. How would you say that in English? 영어로 시간 말하는 거 기억나나요? 자, 8시 50분 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나온 것 같죠, 그죠? So what does he do after he washes his hands? 맛있는 간식을 먹네요. It's snack time. What time is it? 몇 시예요? 3시 30분이네요. 요것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기억나나요? 자, 그럼 복습 한번 시작해 볼게요.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학교에 가다 라는 뜻이죠. Go가 가다 라는 뜻이고 to가 방향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에요. 어디 어디로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school 이게 학교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I go to school every morning 이라고 하면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요 라는 말이 되겠죠. I go to school every morning. Study 라는 표현은 공부하다 라는 뜻이죠. I study hard.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hard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어려운 혹은 딱딱한 이라는 의미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과제를 얘기할 때 표현할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부하는 행동을 꾸며주는 말로 열심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I study hard. 저는 열심히 공부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 come back home 이라는 표현은 집으로 돌아오다 라는 뜻이죠. Come back이 돌아오다 라는 표현이고 home이 집이라는 뜻인데 근데 방향을 나타내 주려면 to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까는 go to school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home이란 단어 자체가 집으로 라는 의미가 있어서 to를 써주면 안 돼요. 자, come back home. When do you come back home? 이라고 물어보면 언제 집으로 돌아와요? 라는 뜻이죠. 학교에서 언제 집으로 오니?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빠나 엄마한테 물어보면 언제 퇴근하세요? 라는

0: 질문도 되겠죠? When do you come back home? 자, wash one's hands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손을 씻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영어는 단수 복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손을 씻는데 한 손만 씻으면 안 되겠죠? 양손 다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hands, s를 붙여줘야 돼요. Did you wash your hands? 라고 물어보면 손은 씻었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Did you wash your hands? 자, 이제 퀴즈 타임입니다. 우리 간식,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죠? 간식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우리도 스낵이라는 말을 쓰죠. 그쵸? 뭐 스낵 타임 이렇게 쓰는데 snack 영어로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요? s로 시작하니까 s가 오겠죠? sn, sn, 그 다음에 ack 요 부분은 ack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한 가지 때는 snack이겠지만 여러 개 간식을 말할 때는 snacks, s도 붙여줄 수 있겠죠, 그죠? 자, second quiz. 12시 27분.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영어로 시간을 얘기할 때 시에 해당하는 숫자, 그 다음에 분에 해당하는 숫자, 연달아서 얘기해 주면 되죠. 그래서 12시에 12는 12이고요. 27분에 27은 그쵸? 27이죠. 그래서 12, 27 요렇게만 얘기해 주면 돼요. 시, 분 요런 단어는 써주지 않습니다. 그쵸?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자, 그럼 이따 라이팅 할 때 요거는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1: ABC time.
2: Hello, everyone. I am Phoebe. Welcome to ABC Time. We will play with our ABC friends. 저와 함께 ABC 친구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 함께 가져보아요. Today is the first meeting with our ABC friends. 오늘은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까 ABC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Are you ready to meet our friends?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잘 듣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Here we go. There are 26 ABC friends. ABC 친구들은 모두 26명인데요. 각각의 ABC 레터 친구들은 이와 같이 Big A와 Small A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먼저 A부터 I 친구까지 만나봐요. Here are our ABC friends, A to I. A. A. B. B. C. C. D. D, E, E, F, F, G, G, H, H, I. Great job! Now, let's meet the next group, J through R. Ready? Let's go. J, J, K, K, L, L, M, M, N, N, O, O, P, P, Q, Q, R, R. Nicely done. Okay, let's wrap up with the final group from S all the way to Z. 마지막 그룹 친구들이에요. Here we go. S, S. T, T. U, U. V, V. W, W. X, X. Y, Y. Z, Z. Now we know all our ABC friends, right?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각의 ABC 친구들을 만나볼 거예요. Once again, welcome to ABC Time. See you next time.
0: 자, writing 시작해볼까요?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Bear, what is he doing? 자, 일단 8시 50분에 지금 곰이 뭘 하고 있죠? 학교에 가고 있네요. 학교에 가다. 여러분 쓸 수 있죠? I go to school at 8:50. 그쵸? 8:50. 요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I go to school at 8:50는? 맞아요. 풀어 쓰면 요렇게 됩니다. 8:50. 하나씩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 뭐 해요?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다 라고 할 때는 I study really har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시 30분엔 뭘 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네요. 그쵸? 집으로 돌아오다 I come back home at 자, 요거 3시 30분 요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바로 3:30라고 하면 되겠죠. I come back home at 3:30. 맞아요. home에는 to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일단 뭘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겠죠. I wash my hands. 그 다음에 and eat a snack. 스낵을 먹는다. 간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곰의 학교를 가고 집에 오는 때까지 뭘 하는지 시간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구요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My everyday. I go to school at 8:50. I study really hard. I come back home at 3:30. I wash my hands and eat a snack. 잘했어요. Very good, everyone. 이렇게 시간 연습하는 거 많이 많이 해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day. 내 하루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그냥 쓰지 말고 몇 시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시간도 항상 쓰면서 한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시간은 많이 연습 안 해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간단하니까 꼭 시 앞에 숫자, 분 앞에 숫자 그 순서대로 있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IR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

0: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Friday Belongings I can talk about things I have.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자, 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lost and found이 있습니다. Lost and found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lost는 잃어버린이란 뜻이고요. found는 찾은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잃어버려졌는데 찾은 곳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분실물센터라는 거겠죠. 자, 분실물센터는 lost and found라고 해요. 자, 지금 보니까 여자아이 두 명이 two girls are at the Lost and Found Center. 두 명의 여자아이가 지금 분실물 센터에 있지요? 자,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봐봐. 오, 첫 번째 단어가 나왔어요. Bag. Bag. 가방 나왔네요. 자, 근데 bag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모든 가방들을 bag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빨간색은 backpack 같이 보이네요. Backpack은 우리 책가방을 뜻하죠. 배낭. Okay? 자, 그거 알아두고 우리 한번 bag이 들어간 문장 보겠습니다. 빠밤. Is this your bag? One more time. Is this your bag? 해볼게요. 자, is this your bag? 하게 되면 이거 내 가방이니? 이거 너 가방이야? 라고 할 때 쓰는 문장이겠죠? 이 가방을, 저 빨간색 가방을 가리키면서 이 가방 너 거니? 라고 하시네요. 저기 남자분께서. 그쵸? 이 가방 너 거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Okay,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pencil case 나왔어요. One more time. Pencil case. Pencil case. 말 그대로 연필, pencil가 들어가는 case를 뜻하는 거라 필통이란 뜻이 되겠죠? 자, pencil case 들어간 문장 보겠습니다. 빠밤. What's in your pencil case? One more time. What's in your pencil case? 얘들아, in이 무슨 뜻이지? 안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what's in your pencil case 하게 되면은 너의 필통에는 무엇이 있니? 너의 필통 안에는 뭐가 있니? 라는 뜻이 되겠죠? What's in your pencil case? Okay,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Notebook 나왔네요. Notebook. 자, 우리가 보통 notebook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노트북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컴퓨터 노트북은 laptop이라고 하지 노트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notebook이라고 하면은 공책이란 뜻이 됩니다.

0: 맞습니다. 오케이. 자, notebook 무슨 뜻이라고요? 공책. Alright. 노트북 하지 않고 notebook. Notebook. Alright. 자, 문장에서 볼게요. Whose notebook is this? One more time. Whose notebook is this?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공책 누구 거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공책 누구 겁니까? Whose notebook is this? Alright,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돼요. 이번엔 eraser 나왔어요. eraser. 자, 지우개라는 뜻이지요. eraser. 자,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Is that my eraser? 나왔어요. 자, eraser 할때 eraser라고 우리 친구들이 할 텐데, eraser가 절대 아니라 eraser. 자, eray하고 sir를 아주 강렬하게 발음을 해줍니다. eraser. Okay? 자, 문장에서 다시. Is that my eraser? Is that my eraser? Is that my 하면은 저거 내 거, 이거 내 거니? 이 뭐뭐는 내 건가? 라고 할 때, 물어볼 때 쓰는 거겠죠? 자, 이 지우개 내 건가? 저 지우개 내 건가? 라고 하는 거겠죠? Is that my eraser? 저 지우개 내 건가? 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보자. Number one. 펜슬 케이스 안에는 무엇을 넣을까요? What's in the pencil case? Alright. A. Shoes. B. Forks. C. Eraser. I think you know the answer. 정답을 알것 같은데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What's the answer? 정답은 eraser 되겠죠. 얘들아, 설마 필통 안에 신발을 넣겠어요? 필통 안에 포크를 넣겠어요? No, no, no. 필통 안에 eraser가 들어가겠죠? Okay, 좋습니다. 자, number two. Which one is a bag? Which one is a bag? Okay. 자, A, B, C에 지금 다 그림들이 있습니다. Bag가 어떤 건지 우리 친구들 보고 한번 골라보세요. Alright,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짜잔! A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bag죠. B는 notebook, C는 pencil. So the answer has to be A.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입니다. 말 그대로 역할극이지.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로 해서 우리 한번 연기를 해보자. 자,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lost and found가 무슨 뜻이었죠? 분실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자, lost and found에서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더 자세히 볼게요. 짜잔, 쌤 차례.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무슨 뜻이었지? Is this your... 하면은 이것은 너의 것이니? 이것은 너의 뭐뭐니? 라는 거겠죠. 자, is this your bag? 이거 너의 가방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자, 그랬더니 no, it belongs to... 라고 합니다. 자, 정답을 알기 전에 belong이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먼저 설명해 줄게. belong 하게 되면은 뭐뭐에 속하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belongs to 하면은 누구의 것, 누구에게 속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 가방이야? 이거 누구 펜 연필이야?

0: 있다라고 말할 때 It belongs to 누구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거 표현 쓰면 좋겠죠? 자, 근데 저 백팩에 J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짜잔! No, it belongs to G1. 아니, 이거 내거 아니에요. 이거 지원이 거예요. 라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No, it belongs to G1. 잘했습니다. belongs to. 누구에게 속하다, 누구 거다라고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꼭 기억해. belongs to. Alright. 자, 그 다음 선생님 거는 선생님 차례네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One more time. What's in your pencil case? 자, pencil case가 필통이란 뜻이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얘는 안에, 뭐뭐 안에란 뜻이라서, 너 필통에는 뭐가 있니?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What's in your pencil case? Hey, what's in your pencil case? 그랬더니, 자, I have some, and,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 보아하니 필통에 뭐가 있죠? 연필들이 있네요. 연필들이 여러 개예요. 자, 연필들, 영어로 pencils 들어가겠죠? pencil에다가 s를 붙여요. 왜? 연필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니까. 그렇죠? 여러 자루죠? So, I have some pencils and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우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우개가 하나죠. 그래서 뭘 붙여, 뭐라고 해야 돼요? An eraser라고 해야겠죠. Eraser, 2로 시작하니까 앞에 단수일 때는 an을 붙입니다. Okay, 자 다시 읽어볼게. I have some pencils and an eraser.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I have some pencils and an eraser.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요. Whose notebook is this? One more time. Whose notebook is this? 이 노트북, 이 공책 누구 건가요? 라고 쌤이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 it's not mine. 이거 내거 아니에요. It's not mine. 내거 아니에요. 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not mine. 잘했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는요. Is that my eraser? 라고 하겠습니다. 자, is that my eraser? 저거 내 지우개인가? Is that my eraser? 저거 내 지우개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is yours? 라고 합니다. 저 지우개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이네요. 그래서 blue. 너거 파란색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해볼게요. Is yours blue? 시작. Is yours blue? 잘했습니다. 파란색 지우개가 너 건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였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습니다.
1: Bag. Is this your bag? Pencil case. What's in your pencil case? Notebook. Whose notebook is this? Eraser. Is that my eraser?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린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talk about things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즐거운 영어 공부했나요? 자, 그럼 우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2: Kingsu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수 사고!

0: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1: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0: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2: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2: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0: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역시 1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해볼 건데요. Today, we're going to revise how to ask and answer question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3. Friday. What are these? I can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thing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함께 보시죠. 타다! Here's the picture. 우리 그림을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basket, 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그죠? 바구니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떡처럼 보이는데 떡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Rice cakes라고 합니다. 자, rice는 쌀이고 cake는 그 말 그대로 케이크이죠. 그래서 rice cake 하면은 쌀로 만든 케이크, 그러니까 떡이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Rice cakes. Rice cakes. Rice cakes. Very good. 우리 두 번째 볼 단어는 grandmother, 할머니입니다. 우리 이 친구가 이 생각주머니에 할머니 그림을 넣어놨어요.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자, 할머니는 영어로 grandmother. 따라해보세요. grandmother. grandmother. grandmother.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는 market입니다. 우리 그림에도 보면은 저기 뒤에 market 이렇게 써있죠? market은 시장.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얘기해요. 자, market. 따라해보세요. Market, market, market. Very good. 우리 이렇게 단어들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봅시다.
2: Wow, what are these?
1: They're rice cakes.
2: Why do you have so many?
1: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2: Where did you get them?
1: I got them at the market.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어떤 표현들을 배웠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볼까요? 첫 번째 표현, what are 땡땡. 여기서 what은 무엇, 그리고 what are니까 이 뒤에 땡땡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are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물건이어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 이것들은 뭐야? 자, 여기서 이것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 물건들. 근데 이게 여러 개인 경우 이것들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이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what are these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Very good.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아니라 이것 하나면은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죠? What are가 아니라 what is로 바뀌어요. 기억나세요? 자, what is 그러면 이것. 그래서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this. These가 아니라 this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Very good. 그럼 우리 두 번째 다시 복습해보아야 할 표현은 Why do you have 땡땡입니다. 왜 땡땡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Why? 왜? Do you have?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 무엇을 가지고 있냐? 자,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를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많이, 많이. 무언가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 빈칸에 so many를 넣어서 why do you have so man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Why do you have so many? Why do you have so many? Good.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여기에 답을 해볼까요? 자, why로 물어봤을 때는 보통 답변들이 because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because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빈칸에 이유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 왜냐하면 할머니 생신이거든이라고 할머니 생신이다라는 내용을 빈칸에 넣어볼까요?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우리 grandmother라고 배웠는데 이제 할머니를 grandma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it's my grandma's birthday. 할머니 생신이거든. 자, 따라해 보세요.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Very good. 그러면 우리 이렇게 표현들 복습해 봤으니까 퀴즈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자, 빈칸을 채워 주세요. 그래서 What 땡땡 these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들은 뭐야? 라는 뜻인데, 그러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 2, 1, R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these, 이것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만약에 하나였으면 is가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 개니까 are가 들어가서 what are these? 라고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Very good. 우리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답변을 골라보세요. Who are the rice cakes for? 자, 이 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her friend. 두 번째, her grandmother. 세 번째, her dad. 자, 한번 맞춰보세요. 3, 2, 1. 네, 2번, her grandmother, 그녀의 할머니였죠? Very good,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들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이 남자아이가 되어서 질문을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상대편, 여자아이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가면서 답을 해보세요. 제가 먼저 바구니에 담아 있는 것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와, 이것들은 뭐야? 와우, what are these?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요. 바구니 안에 담겨 있는 게 떡이니까 떡이야. 이것들은 떡이야. 라고 답을 해요. 그러면 there are 땡땡. 이 빈칸에 이 단어를 채워 넣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떡, 떡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까 배웠죠? 3, 2, 1. 네, 떡은 rice cakes 였죠? 네, rice cakes. 그러니까 쌀로 만든 케이크. 떡을 rice cake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ere are rice cakes. There are rice cakes. Very good.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Why do you have so many?
네, 제가 why로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은 왜냐하면 하면서 그 이유를 답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생신이거든. 자, 그러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서 It's my grandma's birthday 라고 답하면 되는데, 자, 빈칸에 왜냐하면을 넣어주세요. 3, 2, 1. 네, 왜냐하면은 because였죠? 자, 따라해보세요.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어디에서 샀어? Where did you get them? 그럼 여러분이 시장에서 샀어라고 답합니다. 자, 시장. I got them at 땡땡. 이 빈칸에 시장을 넣어주세요. 3, 2, 1. 네, 시장은 the market이었죠? 그래서 그 떡들을 나는 시장에서 샀어. I got them at the market. 자, 따라해보세요. I got them at the market. I got them at the market. Good job. 그럼 우리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볼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바구니를 가리키고 있어요. 와, 이것들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와우, what are 땡땡? 이것들을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these가 되겠죠? What are these? 가까이에 있는 물건들을 가리킬 때 what are these라고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ow, what are these? Wow, what are these? 네, what are these?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떡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They are rice cakes. 네, 떡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why do you have 땡땡? 자, 이렇게 많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3, 2, 1. 네, 이렇게 많이는 so many. 그래서 why do you have so many? 따라해 보세요. Why do you have so many? Why do you have so many? 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생신이거든. Because it's my grandma's birthday. 네, 이렇게 이유도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제 어디에서 샀어? 네, 어디에서 샀어? 어디에서를 물어보면 되는데, 땡땡, did you get them? 그죠? 그럼 이 빈칸에 어디에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어디에서는 where, 어디, where. 그쵸? 그래서 where did you get them?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did you get them? 네, where did you get them?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저는 이것들을 시장에서 샀어. 시장에서 얻었어. 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I got them at the market. 이렇게 답을 합니다. I got them at the market. Very good.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궁금한 것을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는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그리고 특히 질문을 무엇, 왜, 어디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것을 연습해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친구들과 질문도 하고 답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봐요.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너무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Guys, it's Friday already.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방학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Can you remember your school life? 학교 생활 어땠는지 다 기억하죠? 자, 선생님이 이 질문을 왜 할까요? 궁금하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봐야겠죠?
1: Week 23. Friday. School life. I can talk about my school life.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What are they doing?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자아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아, I think she's an alien. 외계인입니다. 자, 외계인이고 반대로 이 남자아이는 아, 평범하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지구라는 단어를 우리 배워볼 거예요. 읽어볼까요? Earth. Earth. Good. 자, 지금 이 남자의 방을 조금 더 살펴보면 I can see a poster. 포스터가 보이는데 Nature Club, 자연 동아리라고 써져 있고요. 뒤에 아, 지금 지구본도 보이고 아, 과학 잡지도 들고 있는 게 지금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목은 영어로 subject. Subject. Good. 자, 우리 이 남자애가 들고 있는 Science Magazine도 함께 볼까요? 과학 잡지라는 뜻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Science Magazine. Science Magazine. Good.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외계인 친구하고 이 남자아이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 트레이스 다이얼럭 함께 들어볼까요?
2: What's your favorite subject on Earth?
1: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2: Have you joined any clubs?
1: Yes, I joined the Nature Club.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2: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1: I read science magazines.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자,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expression, 첫 번째 표현은요. My favorite subject is로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favorite는 어떤 뜻이죠? 가장 좋아하는 subject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my

favorite subject is 뒤에 과목 이름을 넣게 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뭐뭐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야 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과학이죠. 우리 과학은 영어로 어떤 단어인가요? 맞아요. 바로 science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까요?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We learn about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learn은 배우다이고요. about은 어떤 뜻인가요? 맞아요. 무엇에 대해. 그래서 we learn about 뒤에 명사를 넣게 되는데 이 명사가 배우는 내용에 대한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해 배워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우리는 식물과 곤충에 대해 배워입니다. We learn about 식물과 곤충 두 가지예요. 식물은 plants, 그리고 곤충은 insects였고요. 우리 사이에 뭐뭐과, 우리 and가 들어가야겠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Great!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What do you do during? 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during은 어떤 뜻인가요?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uring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넣게 되면 너는 무엇무엇 동안 무엇을 하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문장 먼저 볼까요? 너는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 쉬는 시간은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are로 시작하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바로 recess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까요?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한 번 더.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Very good. It's kids time. 자, 퀴즈를 풀어볼게요. Let's read the question together.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Where does the girl live? 자, 어떤 질문인가요? 이 여자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참고로 힌트를 주자면 이 여자는 she's an alien, 외계인입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Number one, space. Number two, forest. Number three, earth.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one, space, 우주죠. Very good, everyone. 자, number two는 forest, 숲을 의미하고요. Number three는 우리가 배웠죠? Earth, 지구였습니다. Next quiz, 다음 퀴즈는요. Fill in the blank. 어떤 뜻이죠? 맞아, 빈칸을 채우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문장을 우리 읽어볼 건데요. We learn about으로 시작하고요. 우리 한국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힌트가 있죠? 우리는

속에 들어갈 단어는 우주와 별입니다. 자, 우주라는 단어 혹시 기억할까요? 우리 아까 첫 번째 퀴즈에 살짝 나왔는데, 맞아요. space이고요. 별은 stars입니다. 우리 두 가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and를 써야겠죠? Let's read. We learn about space and stars. 한번 더. We learn about space and stars. Great job,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우리 다이얼로그 속의 주인공이 돼 보면서 스피킹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role play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더쭉 읽어 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 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on earth? 자, 지구에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라는 질문이죠. 대답 가볼까요?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다?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음 문장 가볼까요? Have you joined any clubs? 자, 여러분, 여기서 클럽은 무엇을 뜻할까요? 동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join을 같이 쓰게 되면 동아리에 가입하다라는 뜻으로 너는 동아리에 가입했니? 라는 문장이 됩니다. 대답 가볼까요? Yes, I joined the nature club. 나는 nature club에 가입했어인데요. nature는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 동아리에 가입했어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도 볼까요?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우리는 식물과 곤충에 대해 배워입니다. 우리 learn about 기억하세요. 뭐뭐에 대해 배우다라는 표현이었죠? 다음 가볼게요.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자, 여러분, 우리 recess는 무슨 뜻이었나요? 맞아요. 쉬는 시간. 그래서 질문은 너는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이었죠? 대답 가볼게요. I read science

0: 시작해 볼게요. 지구에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on earth?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야. 어떻게 말할까요?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너는 동아리에 가입했니? Have you joined any clubs? 여러분 잘했죠? 나는 자연 동아리에 가입했어. 우리는 식물과 곤충에 대해 배워. 어떻게 말할까요? Yes, I joined the nature club.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Yes, I joined the nature club.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Good. My turn. 너는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는 과학 잡지를 읽어. 어떻게 말할까요? I read science magazines. I read science magazines. Great job,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자 외계인, 선생님이 남자의 역할을 맡아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합니다. 지구에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on earth? What's your favorite subject on earth? 선생님 차례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야.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Your turn. 동아리에 가입했니? 어떻게 말할까요? Have you joined any clubs? Have you joined any clubs? 선생님 차례입니다. 나는 자연 동아리에 가입했어. 우리는 식물과 곤충에 대해 배워. Yes, I joined the nature club. We learn about plants and insects. Your turn. 너는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니? 어떻게 말할까요?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What do you do during recess? 선생님 차례입니다. 나는 과학 잡지를 읽어. I read science magazines.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은 school life, 학교 생활에서 쓸수 있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vacation life를 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 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수업할 생각에 정말 기분 좋게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도 쌤이랑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준비가 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today is... 따라! Friday입니다. 얼마나 신나니 얘들아. 벌써 금요일입니다. 쌤이랑 재미있게 공부하고 주말 맞이하자. Okay, 자, Friday는 선생님이랑 뭐하는 날? 쓰기하는 날입니다. Friday is for writing.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주 주제 볼까요? 빠라란. Week 25, transportation in our town. Transportation in our town. 자, transportation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뜻이었죠? 자, 교통수단이란 뜻이었어. 뭐 지하철, 버스, 택시 그리고 자전거까지 다 가능한 이 transportation 교통수단이란 뜻이었죠? 자, town은 마을이었어.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있는 교통수단들이 이번 주의 주제였습니다. 자, okay. 자, 그럼 transportation으로 어떤 글 쓰기를 하면 재밌을까요?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럼 글쓰기 주제 확인해 볼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how you get to school.
0: 자, 얘들아, 오늘의 글쓰기 주제는 빠라라라. Write about how you get to school. 이게 무슨 뜻일까? 뭐에 대해서 쓰래? 자, how you get to school. 어떻게 학교에 도착하는지, 어떻게 학교에 가는지에 대해서 써보래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어떻게 가요? 자전거 타고 간다고? 선생님, 저는 걸어가요? 걸어간다고? 그리고 또 버스 탄다고요?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학교를 갈 텐데요.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볼게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학교를 갔더라? 기억났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빠밤! 짜잔! How I get to school.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자, 시작해볼게요. 쌤은 짜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School bus라고 있죠? 학교 버스 있잖아. 그거 타고 갈 때도 있었어요. 아니면 날씨가 좋으면 걸어갈 때도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고 한번 써볼게. Bus. 그 다음에 또 뭘 쓰면 좋을까? 아, 그렇죠. Bus is the quickest way. 자, quickest way. 무슨 뜻일까? Quick는 빠른이란 뜻이야. 그치. 근데 단어 뒤에 EST가 붙은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됐었지? 가장이란 뜻이 됐었어. 그래서 가장 빠른이란 뜻이 됐었죠. Quickest 하면은 way는 방법이야. 그래서 quickest way, 가장 빠른 방법이란 뜻이 됩니다. 버스를 타는 게 쌤이 학교에 가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quickest way 한번 써볼게요. Quickest way. 그 다음에 또 뭘 쓰면 좋을까? 그렇죠. 집에서 학교까지 It took 10 minutes. 자, 10분이 걸렸어요. 한 10분이 좀 안 걸릴 때가 있었고 좀 더 걸릴 때가 있었고 근데 한 대략 10분 정도 걸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It took 10 minutes. 10분 걸렸어요 라고도 한번 써볼게. 또 뭘 쓰면 좋을까? 쌤이 집에서 몇 시에 나갔더라? 7시 50분에 나갔던 게 기억하면 나갔

0: 했던 거를 기억해요. 자, 7:50. 자, 7시 50분에 이제 집에서 나가서 막 버스를 타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볼게요. 7:50. 그래서 학교에 도착하면은 몇시 정도 됐어? 깨. 우리 똑똑한 친구 내일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한 8시 정도가 됐었어. 선생님 되게 학교 일찍 갔었지. 학교 가면은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선생님 일찍 학교에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 8시에 도착했다는 것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슈르르롱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우리의 매직 패턴 소개해드릴게요.
1: Magic patterns. I get to school by the quickest way is to take. It takes minutes to get to school. I leave my house at. I arrive at school by.
0: 어때? 잘 들어봤어요? 자, 쓰기를 쉽고 재밌게 도와줄 Magic Patterns들 한번 시작해보자. Magic Pattern Number One. 자, 처음은요. I get to school by 나왔어요. 자, I get to school by 무슨 뜻일까? 자, 여기서 get은요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됐습니다. 쓰였어요. 그래서 I get to school 나는 학교에 도착해요예요. 자, 근데 by가 쓰였다. 여기서 by는 뭐뭐로 뭐뭐를 타고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나는 뭐뭐를 타고 뭐뭐로 학교에 가요라는 뜻이 됩니다. 쌤뭐 타고 학교 간다 그랬지? B로 시작하는 버스 타고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I get to school by bus. 나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요라고 썼어요. 한번 다시 들어봐. I get to school by bus.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get to school by bus. 버스 이러면 안 돼, 얘들아. bus. bus. Alright,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친구들은 어떻게 학교에 가나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I get to school by 따라라란.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매직 패턴 가볼까? 빠라밤. Magic pattern number two. The quickest way is to take the 따라란 뭘까요? 쌤이 아까 quickest가 무슨 뜻인지 알려줬어. quick는 빠른이었죠. 그래서 근데 est가 붙이면은 단어 뒤에 est 붙이면 무슨 뜻이죠? 가장이란 뜻이 됐었지. 그래서 가장 빠른이란 뜻이야. quickest, quickest. 자, way는 방법이니까. 자, the quickest way is to take the 하면은 가장 빨리 가는 것은, 가장 빠르게 도착하게 해주는 것은 뭐뭐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빠른 방법은 뭐뭐예요? 라고 하는 패턴이지. 쌤뭐 타고 갔었지? 뭐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똑같은 거 나와, 얘들아. 버스 나옵니다. 자, 가장 빨리 선생님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버스였어요. 자, 읽어볼게요. The quickest way is to take the bus. Alright. 자, 친구들 읽어보자. 시작. The quickest way is to take the bus. Alright. 따라하고 있어, 얘들아? 잘하고 있죠? 잘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어떻게 가야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고 싶어요? 자, 해볼게요. 시작. The quickest way is to take the 좋아요. 만약 선생님 저는 걷는데요. 걷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요. 집 앞에 바로 학교 있어요. 이러면 take a walk라고 하면 됩니다. Take a walk. Alright. 좋습니다. Alright. 그 다음 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three. It takes minutes to get to school. 나왔어요. minutes가 뭘까요? 바로 분이에요. 자, 여기서는 학교에 가는데 몇 분이 걸려요? 라고 하는 패턴이에요. 쌤, 아까 집에서 학교까지 몇분 걸린다고? 그렇죠. 10분 걸린다 그랬죠? So, it takes 10 minutes to get to school. 라고 해볼게요. 자, 학교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려요? 한번 해볼게. It takes 10 minutes to get to school.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세요. 시작. It takes 10 minutes to get to school.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몇분 걸려요? 해보자. 시작. It takes

0: minutes to get to school. 천천히 읽어봐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Magic pattern number 4. I leave my house at a.m. 나왔어요. 자, leave는 무슨 뜻일까? live가 아니라 leave, leave. leave는 떠나다란 뜻이야. 떠나다. 자, I leave my house. 나는 집을 떠나요. at 몇 시에? 자, 몇 시라고 하는 건 여기다 넣어주면 돼. 요 a.m.은 우리 친구들 알까요? 야, 오전이란 뜻입니다. 오전은 a.m., 오후는 p.m.이란 뜻이죠. 자, 나는 집에서 오전 몇 시에 나가요? 라고 해볼게요. 나는 집에서 오전 몇 시에 나가요? 자, 쌤은 몇 시에 나간다 그랬지? 7시 50분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I leave my house at 7:50 a.m. 라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해. I leave my house at 7:50 a.m.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잘해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갈 때 몇 시쯤에 집에 나갑니까? 해볼게요. 시작! I leave my house at a.m. 학교 가는 거니까 오전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a.m.이라고 써볼게요. live가 아니라 live는 살다 해요. 자, 우린 떠나다. leave라고 발음해줘야 돼. 오케이, 잘했습니다. 마지막 magic pattern number 5. I arrive at school by a.m. 나왔어요. 자, 여기서 arrive,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학교에 도착해요. 자, 여기에서 by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자, 몇 시쯤에, 몇 시쯤 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나는 학교에 몇 시쯤에 도착해요 라는 패턴이에요. 쌤, 몇 시쯤에 도착한다고? 7시 50분에 집에서 나가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천재예요? 맞았어요. 8시쯤 도착하겠죠? I arrive at school by 8 a.m. 라고 읽어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I arrive at school by 8 a.m. 자, 8 a.m. 자, 읽었어요. arrive 발음 다시 해볼게. arrive. 자, r가 두 개 있으니까 혓바닥 맨 끝에 있어야지. arrive. arrive. 잘했어, 얘들아. 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자, 나는 학교에 몇 시까지 도착해요. 자, 몇 시쯤에 도착해요. 문장 만들어 보세요. 시작. I arrive at school by a.m. 잘했어, 얘들아.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쪼르르 읽어줄게. 잘 들어봐. I get to school by bus. The quickest way is to take the bus. It takes 10 minutes to get to school. I leave my house at 7:50 a.m. I arrive at school by 8 a.m.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쓴 글을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I get to school by bus. The quickest way is to take the bus. It takes 10 minutes to get to school. I leave my house at 7:50 a.m. I arrive at school by 8 a.m.
0: (웃음) 잘 듣고 따라해봤나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줄게. 잘 들어봐. I get to school by bus. 나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요. The quickest way is to take the bus. 가장 빠른 방법은 버스를 타는 거예요. It takes 10 minutes to get to school. 학교에 가는데 10분이 걸려요. I leave my house at 7:50 a.m. 저는 집에서 7시 50분에 나가요. I arrive at school by 8 a.m. 저는 학교에 8시쯤에 도착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잘했나요? 선생님 오늘 조금 빨리

재밌게 진행했어요. 왜냐면 주말이잖아. 우리 친구들 행복하게 주말 보내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행복하게 재밌게 써뵙기를 바라며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Alright, bye bye, butterfly.

난 여행과 영어를 아주 아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 더 생겼다. 바로 뭐냐면, 짜자잔! 오, 얘야, 얘.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나 생일 선물로, 뭐냐면 반려견. 내가 키우고 싶은 이 푸들. 너무 귀엽지 않아? 나 이거 받고 싶어. 아,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반려견이랑 재밌게 지낼 수 있을까? 반려견 산책하기,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반려견 털도 내가 잘라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보려고. 푸들은 내 삶을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주어하고 동사가 필요하잖아. 자, 그래서 주어는 푸들이야. 그리고 동사는 만들어줄 거예요라고 쓸 거고, 내 삶을 어때, 어때, 어때? 여기 목적어도 나왔잖아.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앞으로 will make my life Perfecting! 왜요? Perfect 하지 않았어요? 어디가 틀린 거죠? 어디가 틀린 거냐고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문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드디어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이 문장의 형식에 관한 내용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명사는 무엇이고 또이 명사와 관련된 다른 것들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웠을 때 과연 각각의 형식을 구성하는 이 문장 성분들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도 선생님이 이 뒤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항상 오늘 배운 내용 늘 강의 끝나고 복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바로 무엇에 대해? 바로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문장이 무엇부터 시작한다? 주어와 동사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문장 형식 개요도 계속해서 봤던 거 보도록 할게요. 주어와 동사가 앞에 나오는 건 맞는데, 이 동사에 따라서 우리가 올수 있는 게 달라진다. 5형식은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리고 목적어를 뭐 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5형식 문장에 자주 나오는 동사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역동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바로 사역동사. 그리고 또 지각동사들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사역동사는요? 그래요, 맞아요. 시키는 거였어요. Let, 그 다음에 have, make와 같은 동사가 있었고요. 지각동사, 지각동사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감각동사와 비슷하다. See 또는 watch, 그날 뭐 있었어요? 우리가 smell, 냄새 맡고, hear, feel 이런 것들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5형식 문장에서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동사들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냐? 바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에 나오는 동작들을 또는 ing가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동사 원형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동사가 아니라 다른 동사가 나왔을 때는 명사나 형용사가 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는 목적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이름을 말해 주기도 했던 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 형식 개요도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게몇 형식? 5형식이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예시 한번 보고 갈게요. She named her puppy Coco라고 했어요. 그녀는 이름 지어 주었어요. 무엇을? 목적어를 무엇이라고 목적격 보어에 바로 명사가 나왔어요.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아, 목적어를 이 이름으로 부르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로 뭐가 나온다? 명사, 형용사 나올 수 있고요. 동사 원형에 또 현재 분사 ing 붙인 것까지 다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사가 나왔을 때 어떤 동사들이 오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목적어와 같은 사람 또는 사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는요, called, 불렀어요. 무엇을, 목적어를. 무엇이라고? max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어와 같은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냄. The dog이 누구죠? max라는 거예요. 그러면 call 말고 어떠한 거 있죠? name 이런 것들 있죠? 이름 붙이는 거. 그래서 이름 붙이는 동사, 부르는 동사가 나왔을 때, 아, 뒤에 명사가 온다. 그러면은 목적어가 곧 이것이다라는 거구나. 두 번째, 이번에는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보통 상태를 설명해 줘요. 그러면은 누구의 상태를 설명해 줄까요? 여기서는 바로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The loud noise. 그러면은 큰 소음이죠. 자, 여기서 큰 소음이 made. 어떻게 했다? 만들었어요.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angry하게 만들었어요. 자, angry라는 형용사를 목적격 보어에 써서 지금 angry한 사람은 누구예요? noise가 angry한 거예요? 그거 아니죠. 누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목적어가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angry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목적어.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목적어를 설명해주고 있죠. 요렇게 나올 때 우리가 아, made, make라는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make라는 동사를 우리가 쓸수 있겠구나. 또는 keep. 이고 또 leave 어떻게 놔두다라는 동사 leave라는 동사도 앞에서 쓸수 있어요. 그럼 뒤에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수 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 무엇이냐? 자, 동사 원형 말 그대로 목적어가 무엇을 하도록 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적어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어. 목적어가 이거 하는 거 내가 봤다니까? 내가 직접 들었어. 뭘? 바로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 거 내가 들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She made. 그녀는요, made.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만들다라는 것보다 누구를 시키다라는 의미의 사역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녀는요, 누굴 시켰냐면 목적어를 시켜요.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어떤 동작하도록 시키는데 do his homework 숙제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녀는 그가 숙제를 하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다음 I saw 나는요, 봤어요. 뭘 봤냐면 목적어가 나이 동작하는 거 봤어라는 거죠. Her, 그녀가 여기 나오는 목적어가 leave the house, 집을 떠나는 것을 봤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는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한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해석이 좀 비슷해요. 하지만 목적격 보어에 이번에는 누가 오냐면 현재 분사가 오는 거 있어요. to부 정사가 오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분사와 to부 정사의 느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to부 정사는 항상 앞에 있는 to가 방향성을 지닌다라고 했죠. 어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동 또는 동작을 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명령이나 요청이냐 권유냐 유도하는 경우예요.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 order
그 다음에

order. O-R-D-E-R 써서 order.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ask, 요청하는 거 있죠. 그리고 tell,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허락해 주는 거예요. allow, 이러한 동사들 있다. 가장 잘 쓰는 동사 want도 있죠. 이러한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이러한 행동, 동작을 하도록 내가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to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She told him, 그녀는요 말했어요. 근데 말한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 좀더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She told him, 그녀는 그에게, 목적어에게 말했어요. 뭐 하라고? To wait outside. 밖에서 뭐 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목적어, 이 대상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아직 안 일어났거든? 이 동작이? 이 행동이 아직 안 일어났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동작을 하도록 내가 말할 거야. 내가 명령할 거야. 내가 권유할 거야. 나는 이 목적어에 대해 이거 해주길 바래. 원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to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다? 바로, 좀, 미래에 일어날 일들 같은 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느낌 가져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현재 분사는 뭘까요? 현재 분사는요, 동사에 ing 붙인 거예요. ing 느낌은 어때요? to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목적어가 지금 막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걸뭐 했다? 봤다. 들었다. 넌 냄새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어떤 동사가 온다? 바로 지각 동사가 올수 있다. I found, 나 알았어. 나 발견했어. 뭐를? 목적어가 sleeping on the couch. 소파에서 뭐 하고 있어? 현재 진행형이야. 뭐 하고 있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오형식에서 무엇이냐? 목적어가 이러한 동작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뭐 했다? 봤다 또는 들었다. 이러한 지각동사. 아니면 어떠한 게올수 있다? 내가 이렇게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사역동사가 올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사실 오형식 문장에는요. 사역동사가 들어가거나, 그리고 또 어떤 동사가 들어가냐면 지각동사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예시문을 자주 보면요. 아, 그래. 맞아.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지. 목적어가 이 동작하도록 해석하는 거였지라고 여러분 문득문득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정리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문장 형식 이외에 독해를 잘하려면 단어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영어 단어에 우리말 뜻 쓰고요.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기억해 볼까요? degree. degree 언제 썼어요? 자, degree는요. 우리가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특히 온도. 그쵸? 온도의 단위로 우리가 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우리가 말할 때 그때 몇도할때 degree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silent. silent는 여러분 뭘까요? silent는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silent movies 하면은 무성 영화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성의. 조금 더 쉽게 쓰자면 말을, 어떻게? 안 하는, 말을 안 하는 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될까요? 세 번째는요, temperature. temperature는 기온이나 또는 온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서 기온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4번, enter. enter는 어떤 대회에 우리가 참가하다 또는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 또 다양하게 뜻을 적어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독해 지문을 기준으로 이러한 뜻이 있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5번, mimic. 미믹은 뭐냐면 바로 흉내를 내다라는 거죠. 그래서 흉내를 내다. 우리가 누구의 흉내를 낼때 미믹이라는 동사를 써줄 수 있어요. 6번 보면요. 6번 선생님이요. 이거 독해 지문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Be known for라고 해서 무엇무엇으로 알려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무엇으로 알려지다. 마지막, cool down. cool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식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우리 자주 봤던 거예요. 시키다 또는 가라앉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키다, 열을 가라앉히다 또는 열을 식히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우리말 뜻을 영어 단어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8번에 줄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줄일까요? 자, 뭔가 어떠한 양이 있는데 이걸 이만큼 줄였어요. 양을 줄이거나 길이를 줄일 때, 자, reduce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열기 또는 열. 열이라는 거, heat, H로 시작하죠. heat. 그 다음에 그늘. 나무가 많으면요, 그늘이 많죠. 그 그늘, SH 해서 shade가 그늘이 되겠고요. 옥상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R로 시작합니다. 지붕이 바로 roof죠. 그 다음에 맨 위를 의미하는 탑이 붙어서 rooftop이라고 하면 옥상이 되고요. 낮추다 또는 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low 자체가 낮은인데요. 여기 lower라고 하면 내리다, 낮추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감독, director라고 하죠.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director. director가 감독. 마지막 결과 R로 시작합니다. result.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까지 우리 친구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 지금 뜻 봤으니까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단어들을 여기 아래에 있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전에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known for 무엇무엇으로 알려지다. 그리고 silent, 말을 안 하는 거죠. 무성의, 소리 안 나는 거예요. cool down은 뭐예요? 식히는 거예요. 그쵸? 가라앉히는 거죠. 어떤 것들, 보통 열기, 뜨거운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식히는 거예요. 그다음 mimic, 흉내를 내는 건데 과거형이니까 뭐예요? 흉내를 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rooftop, 이거는 옥상이라는 거죠. 자, Chaplin made many 뭐뭐뭐 movies. 그래서 Chaplin은요, 많은 무성 영화를 만들었다. 자, made 자체가 만들다 해서 목적어 필요해요. 뒤에 나오는 게 목적어가 돼요. 많은 무슨 영화를 만들었다? 무성 영화를 만들었다. 여기서 무성 영화는 silent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many cities also create 뭐뭐 gardens. 여기 보면 주어 many cities 많은 도시는요 뭐 했어요? also create 뭐 했다? 만들어요. 어떤 걸 만드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옥상 정원을 또한 만들어요. 옥상이라는 뜻이 나와야 되니까 roof하고 top 하면 되겠죠? rooftop gardens. 3번, 그들은 웃기기 위해 그의 흉내를 냈다. 그들은 뭐 했다? 동사에 어떤 게 와야 될까요? 흉내를 냈다라는 뜻이 와야 되니까, mimicked, mimic 할 때, 여기 보면, mimic까지만 원래는 동사 원형인데, 뒤에 ed 붙여주면서 k 같이 들어갑니다. mimicked. 그래서 흉내를 냈는데 누구 흉내를 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건 찰리 채플린을 말했죠. 그래서 그들은 웃기기 위해, to be funny, 웃기기 위해서 그를 흉내냈다. 그의 흉내를 냈다라는 거죠. 4번 보도록 할게요. These gardens, 이 정원들은요, help, 도왔어요.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 내가 찾았다. 이 정원들은 도왔어요. 뭘 도왔냐면, the building, 그 빌딩들이요, 어떻게 해지도록? 시원해지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그러면 시원해지도록이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cool down이라는 게 들어가면 되겠죠? 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빌딩을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해지도록 돕는 거고요. 마지막, he was, 그는요, 뭐뭐 했다라는 거죠? his black hat. and tiny mustache. 검은 모자랑 그리고 아주 작은 콧수염으로 오, 뭐 했다? 알려져 있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려져 있다. 원래는 be known for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과거형 비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어서 known
fo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이 무엇으로 알려지다라고 할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여기까지 영어 단어도 봤고요. 그리고 5형식 문장도 정리해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이 문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문장 구조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어떠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 5형식,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배운 이 5형식 문장은요, 뭐가 있었어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가장 마지막에는 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라는 문장 성분까지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문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분석하는데, 지금 여기는 원래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독해에서 볼 때. 자, 주어는 S라고 쓸 거고요. 동사는 V라고 쓸 거고, 목적어는 O, 그리고 목적격 보어는 OC라는 약어로 쓸 거예요. 줄임말이죠. 그리고 부사적 수식어는 우리가 M이라고 쓰는데 특히 여기에서 자, 선생님 문제 하나 내볼게요. 문장 형식을 바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문장 성분은요, 바로 문장에 어딘가에 위치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또더 문장을 길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이게 바로 부사적 수식어예요.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 보통은 전치사구, 전치사와 명사가 붙어서 이러한 전치사구 또는 부사 자체만으로도 우리 부사적 수식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골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We all want our cities to be better places to live in이라고 했죠. We all, 우리 모두 뭐가 될까요?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ant. 원하다라는 동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want, 원하다. 그럼 무엇을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해요. 무엇을 원하는데? Our cities. 아, 우리의 도시가 to be better places. 좀더 나은 장소, 좀더 나은 곳이 되도록. 아, to가 붙었네. 여기 나오는 거 뭐예요? to 부정사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 뒤에까지 쭉 OC라고 이렇게 밑줄 긋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우리의 도시가 목적어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좀더 살기에 좋은 장소가 될수 있기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These gardens help the building to cool down. 자, 그렇다면 주어는 이러한 정원들은요, 도와요. 무엇을 도와요? 을에 해당하는 거, 을 붙이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The buildings. 아, 그 건물들을 도와줘요. 이 정원들이. 어떻게 도와주는데? 자,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이 빌딩들이 열기가 식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시원하게 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cool down이 지금 무엇을 설명해줘요? 아, 빌딩과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목적격 보호 O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His films. 자, 여기 있는 이 film이라는 거 우리가 필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바로 영화예요. 그의 영화들은 made people happy without using words라고 했죠. 그의 영화들은 made 만들었어요. 만들다. 무엇을? 목적어 필요해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people, 사람들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피하게 만들었어요. 목적격 보어가 바로 형용사 happy가 나왔네요. 목적어가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 이루었고요. Without using word, without이라는 전치사 나왔죠. Using word 붙어서 아, 이러한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다? 부사적 수식어다. 그래서 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볼게요. He saw. 그는 봤어요. The judge is picking someone else라고 하는데 주어 그리고 saw 이러한 동사 감각기관과 우리가 감각기관을 나타내는 동사 나온다라고 하면 지각동사 또는 감각동사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The judge 목적어 우리 봤는데 무엇을 봤어?
무엇을이 해당하죠?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 누굴 봤냐면 이 판사, 심판하는 사람들이 picking someone else, 어떤 동작하고 있는 걸 봤다. 이 어떤 진행 중인 동작을 봤다. 뽑는 거, 누구를 다른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적격 보어인데 ing가 붙어 있는 현재 분사 목적격 보어 O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진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he watched the boys dance라고 했을 때, 그는 봤어요. 지각동사 나왔네요.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the boys 나왔고, 어떤 동작한다? dance, 동사 원형. 아, 그 소년들이 이 동작하는 걸 그가 봤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She told her children to wash their hands. 그녀는요, 말했어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냐면, her children, 그녀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to wash their hands 하라고. 그래서 목적어 나왔고요. 여기 나와 있는, told는요, tell의 과거죠. tell이라는 동사의 과거인데, 이 tell이 주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어떤 거를 원하고, 명령하고, 허락하고, 이러한 동사 부류에 묶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어가 바로 to가 붙은 거죠. 아직 손을 안 씻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아이들에게 뭐 하라고 손 가서 씻으라고 손 씻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분 to 아래에 있는 내용이 목적격 보어로서 목적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을 말해주고 있죠. 3번 볼게요. She had her son do the dishes. Do the dishes 뭐라 그랬었어요? 설거지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녀는 시켰어요. 여기 있는 had는요, 사역동사, 시키는 거죠. 어떤 동사 있어요? let, make, have. 이런 동사. 시켰어요. 그녀의 아들을 목적어 나왔고요. 어떤 동작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Do the dishes라는 동작을 하라고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작 자체 동사 원형 do 써서 나타냈습니다. 목적격 보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4번과 5번도 볼게요. 자, 4번은 people call these cities Green City. 사람들은요, 불러요. 이러한 도시들을, 그래서 목적어, 여기 나와 있는 이 Green City, Green City라고 이 도시들을 불러요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로 명사가 나오는 경우. 마지막, trees and garden, 나무랑, 그 다음에 정원들은요, can make, 뭐할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을, 공기를, 어떻게, cleaner, 상태를 나타내 주죠?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나오면서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 분석해 봤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첫 번째, cities, 도시들은요, are working, 현재 진행이요. working hard,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열기를 줄이기 위해서. 줄이다라는 동사 reduce 나옵니다. reduce heat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결과는 그를 웃기게 만들었다. 그럼 this 결과라는 말이 나오게 되겠죠? This result. 우리 이거 단어 봤어요? This result made him laugh. 세 번째, trees can give us. 나무들은요, 줄수 있어요. 우리에게 더 많은 무엇을 준다? 그늘을 줄수 있다. 그래서 shade, 그늘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Chaplin himself, 채플린 자신이 직접 대회에 뭐 했다? 참가했다, 과거요. enter 자체가 참가하다고요. 여기에 ed 붙으면 되겠죠? enter the contest 써주시면 되고요. trees and garden, 나무와 정원은요,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여기 있는 온도, temperature를 낮춘다라고 할 때, lower라는 동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5형식 문장 정리해 봤고요. 자, 여기 보면요. A pro will make my life perfect. 아, 뭔가 이상하다. Perfecting 말고 다른 형태로 써줘야 될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문장 형식에 대해서 다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를 네. 여행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이킹에 하이힐이 웬 말이냐 라는 제목인데요. 네. 하이킹에 신발을 잘못 신고 왔어요.
1: 아이고.
0: 아니, 해외여행을 왔는데 네. 뭔가 하이킹인 걸 알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예뻐 보이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1: 아유, 누구나 그런
0: 생각이
1: 있죠.
0: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진을 딱 찍을 때 맵시가 나게 하이힐을 신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차라리 운동화를 챙겨 같이 챙겨 왔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 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오늘 또 할 말 많습니다.
0: Right. 예.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당연히 아프지
1: 아, 너무
0: 않을까요?
1: 아프죠. 아니, 왜냐면 이게 걸어 다닐 때는 또
0: 네.
1: 오래 걷게 되면 운동화를 신어도
0: 아,
1: 아파요.
0: 그럼요.
1: 아시잖아요.
0: 이해를 하는 게 남자도 남자 구두를 오래 신는다. 아니면
1: 네.
0: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를 신어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다. 하이힐을 신었다? 상상이 안 됩니다.
1: 정말 이거는 대단한 정신력으로
0: 네.
1: 네, 해야 됩니다.
0: 알라이, 두 번째 미션은요. 교훈 얻었네. 두번 다신 안 신어.
1: 항상 교훈은요, 된통 당해야 꼭. 예,
0: 교훈은 쉽게
1: 느끼라고.
0: 얻어지지 않아요.
1: 아유, 그러니까요.
0: 네, 요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하이킹에 하이힐을 잘못 신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2: Speak English to me.
1: 발 아픈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
2: What?
1: 아, no, no, no. Okay. 저기, take a break, please. I, food, so sick.
2: Your foot is sick.
1: Yeah.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Comfortable shoes?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참,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No.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1: It's okay. I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정말 교훈 얻었네. 그래, 교훈 얻었어. 두번 다신 안 신어 이거 그래.
2: Are you angry?
1: 응. 두 번. Okay. Okay. I had a message for this situation. So I okay. Stop to wear this shoes.
2: You
1: Bye.
2: made a mistake,
1: Yeah.
2: right?
1: Bye. Bye. Shoes. Bye.
2: Silly you.
0: 아, 네.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1: 네네.
0: 오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좋은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예요.
1: 오.
0: 정말, 정말, 이거는 어디서나 쓸수 있겠다 하는 걸로 시켜드릴 텐데, 오늘은 표현이나 단어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하드하게 트레이닝
1: 아,
0: 시켜드리도록
1: 오늘 또 고강도 트레이닝 받을 거니까
0: 오케이.
1: 또 써먹을 때또 적재적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0: 운동화 신으셔야 돼요.
1: 연습해야 되겠네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4: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3: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0: the dialogue of the day.
1: Yes.
2: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하이킹을 간 거예요. 외국에 나갔어요. 자연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아픈 겁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거죠.
1: 왜 그러셨을까?
2: 그래서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1: 왜냐면 여기에 일단 하이킹 왔고 또 해외고 하면은 네. 사진 찍으려면 또,
2: 아, 또 느낌
1: 우리도
2: 있어야 돼요?
1: 패션을 포기 못 하거든요.
2: 아, 그렇습니까? 아, 운동화를 신으면 되는데.
1: 근데 운동화를 신으면 패션에 그런 또 플러스가 안 돼요.
2: 아, 그렇군요.
1: 내 키가 플러스 돼야 되는데.
2: 아, 플러스 돼. 자신감 다르니까.
1: 그렇죠. 아. Let's stop for a sec. 조금 쉬자.
2: Okay.
1: 여기서 서서.
2: Alright.
1: My are killing me. 내
2: 뭐뭐가
1: 발이 나를 죽이고 있어.
2: 오호.
1: 와.
2: 오호.
1: 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아. 그러면은 발이니까 my are 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2: Mm-hmm.
1: So feet.
2: 오.
1: My feet are killing me.
2: 오케이. 발은 발인데 한쪽만 아픈 건 좀 이상할 수 있죠.
1: 네.
2: 오케이. 거기다가 심지어 문장 구조에서 are에서 힌트를 좀 얻었네요.
1: 네.
2: Very nice. So, hey,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1: Mm-hmm.
2: 정답입니다.
1: Yes.
2: 자, F-E-E-T. 이건 발인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1: 복수입니다.
2: 복수입니다. F-E-E-T는 복수.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발 단수입니다.
1: 단수는?
2: Which is?
1: A foot.
2: Uh-huh.
1: F- yes.
2: O-O-T. 그렇죠. 그래서 뭐 left foot, right foot 이런 식으로 하나를 얘기를 할 땐 foot이고요. 그리고 두 개 합쳤을 때 both feet, right? 양쪽 mm-hmm. 발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my feet이 뭐 killing me다 했는데 이거는 따로 뭐 입영작을 쓰진 않겠지만요. 영어에서는 왜 이런 말, 우리말로는 아, 뭐 때문에 죽겠어,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1: 네네네.
2: 힘들거나 뭐 이랬을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뭔가가 나를 죽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죽이고 있다.
1: 네.
2: 이게 아예 정해져 있고요.
1: 아.
2: 이거는 사실 뭐 단순 과거로 쓰거나 이런 거 없고요. 시제가 거의 항상 진행형으로 쓰게 돼요.
1: 오.
2: Okay. Oh, the weather is killing me. Right? This exam is killing m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1: 네.
2: Okay. So 패턴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죠.
1: 그쵸, 그쵸.
2: So my feet are killing me. 아프니까, 그렇죠? 자, 근데 앞에 let's stop 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stop이에요?
1: For a sec.
2: A sec, right? 자, 이게 바로 잠깐, 잠시. 라는 뜻입니다.
1: 네.
2: 왜냐하면 이거 직역하면 지금 SEC, SEC이 뭘 줄인 걸까요?
1: Second.
2: Second, 1초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1초란 뜻도 되지만 아주 짧은 시간, 그렇잖아요. 1 끝이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for 나오면 얼마?
1: 동안.
2: 그래서 1초 동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잠깐,
1: 또
2: 잠시
1: 잠깐
2: 이게 될
1: 동안.
2: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second라고 안 하고 그냥 정말 sec. 그래서 wait a sec 이라고도 합니다.
1: 네.
2: 자, 한번 만들어 보면요. 너 기다릴 수 있어? 잠깐?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어떻게 할까요?
1: Can you wait for a sec?
2: 그렇죠. Hey, can you wait for a sec? 자, how about this? 여기서 잠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1: Wait here,
2: here
1: for a sec.
2: For a sec. 아주 짧죠?
1: 네.
2: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잠시라고 할 때 for a minute도 있기는 해요.
1: 네.
2: 그런데 걔는 줄인다고 해서 for a min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Can you wait for a sec?
1: Can you wait for a sec?
2: Wait here for a sec.
1: Wait here for a sec.
2: 오케이. 자, 본문 갑니다.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1: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너무 발이 지금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이고 그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친한 나머지
1: 네.
2: 내가 편한 신발 신으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러면서
1: 그 말을 그 말을 꼭 해야 됐냐고요. 내가 모르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2: 네.
1: 네. I told you to wear. 나 너한테 말했어. 여기 끊을까요?
2: 좋아요.
1: 어.
2: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1: 네. To wear 신으라고.
2: 뭐를요?
1: 편한 신발.
2: 편한은 편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1: comfortable까지 있을까요? comfortable shoes.
2: 오, 스펠링 아름다운데요?
1: 그렇죠?
2: comfortable. Okay, comfortable. Is that right?
1: 네.
2: Okay. So,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여러분, 비교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1: Yes.
2: 너무 좋습니다. Okay, so comfortable 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이라는 뜻이죠. 음? 효용사고

0: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comfortable, comfortable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1: 네.
0: 오히려 이 단어는요. 이런 발음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comfortable, comfortable. 뭐냐면 여러분들 중간

0: 스펠링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얘 썼어요. 얘는 뭔가 정확히 알아서.
1: 저는 지금 이거는 뉘앙스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는데 스펠링이 헷갈리기 때문에.
0: 예예 예. 확실한 걸로 가는 게 낫잖아요.
1: 아 맞습니다. 예. 자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몸이 편안한 느낌이죠.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든가, right?
0: 얘는
1: 아,
0: 편리.
1: 맞아요.
0: 아하.
1: 편리한. 뭐 예를 들어 작동을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버튼 하나면 된 거예요. 네. Oh, convenient, right? ATMs are convenient, right?
0: 왜냐면, and convenient store.
1: 그렇죠. 뭐, 멀리 안 가도 되니까.
0: 맞아요.
1: 바로 앞에서 뭔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편리한 것을 convenient라고 하고,
0: 네.
1: 아, sofa 같은 거, 이런 거 편한 거. 이런 comfortable. 것은 comfortable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있으면 편해 할 때도 이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0: 네네.
1: 이거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Let me show you. I told you to do something.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지? 근데 말했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아, 내가 뭐한테 뭐 하라고 시켰잖아. 근데 왜 너 안 했니? 이런 뉘앙스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Comfortable shoes 신으라고.
0: 신으라고.
1: But you didn't.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왜 이거 중요한 패턴이라고 하냐면 사실 제가 오늘 조금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I told you를 이렇게 고정을 했죠.
0: 네.
1: 그런데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들 you도 바꿔서 I told him to do something. Right? Didn't you tell me to do something?
0: 맞아요.
1: 이렇게 엄청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했잖아로 고정하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바꾸는 트레이닝 할게요.
0: 네.
1: 잠자리에 들다는 뭐죠? Go 뭐죠?
0: Go to bed.
1: Go to bed. 이거 정말 어른들이 많이 쓸 수 있죠. 내가 너한테 잠자리 들라고 했지? 아이한테 얘기를 한다.
0: 네네네.
1: 그러면은?
0: I told you to go to bed.
1: That's it. I told you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슬기 씨가 요즘에 이거 잘 안 속아서 그러는데
0: 네.
1: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0: Oh, I told you to be quiet.
1: Nice. 자, 이거 왜 헷갈릴 수 있냐면 quiet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0: 네.
1: I told you to quie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물론 quiet이 동사로 쓸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 원형 be를 써서 왜냐면 형용사랑 같이 써야 되니까
0: 네.
1: I told you to be quiet.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댁에서 여러분들 한 30문장씩 써야 돼요.
0: 와.
1: Right. I told you to. I told you to. 심지어 원어민들은 빠르게 하는 나머지 여기를 리을 비슷하게 flap을 내기도 합니다.
0: 오.
1: So I told you to go to bed.
0: 우와.
1: 이렇게 하면은 What?
0: 뭐라 그런지 잘 안 들려요.
1: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요. 제가 I told you to go to bed 이렇게 빠르게 했지만
0: 예.
1: 이 패턴이 너무 나한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0: 그쵸.
1: 그럼 들려요.
0: 이해가
1: 된다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아니라. 오케이?
0: 그런 날까지 또 열심히 해야겠네요.
1: Oh, yeah.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go to bed.
0: I told you to go to bed.
1: I told you to be quiet.
0: I told you to be quiet.
1: Okay, very nice. 그러면 이거 잠깐 보세요. I told 여기서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의미지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high heels를 신지 말랬잖아.
0: 아, 뉘앙스만 다르게.
1: 네, 그러면 나는 일단 너한테 말했잖아는 맞잖아요.
0: I told you예요.
1: I told you인데 to wear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지 말라고.
0: Not to wear.
1: Yes.
0: 오!
1: Not to wear high heels들을 그러면은
0: not to wear high heels.
1: So. I told you not to wear high heels.
0: Yes.
1: 내가 얘기했잖아. 하이힐 신지 말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약간 한 단계 더 가고 싶어. 그러면 told you 하고 하지 말라고라고 하면 not to 동사원형. not만 넣어주는 겁니다. Do you understand?
0: Okay.
1: 이것만 열심히 훈련해도 와, 이 사람 영어 좀 한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0: 네.
1: Okay.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Alright, 자 다음은요. 아니 누가 하이

0: 스타킹 여행에 하이를
1: 그래, 이거
0: 신어.
1: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0: 심지어 높은
1: 진짜.
0: 거면 어떻게 해요?
1: 아우,
0: 맙소사.
1: 큰일 나요. 약간 라임을 지키려고 하이킹, 하이힐, 뭐 이렇게 갔나요? Who wears, on a hiking trip?
0: 자,
1: But who
0: 잘라볼게요.
1: wears, 여기까지
0: 오케이.
1: 할까요?
0: 자, 누가 신어?
1: 하이힐을
0: 어디에서? On a
1: hiking
0: hiking trip에서.
1: trip에서 high heels 시작입니다. 예,
0: 오.
1: 아까 살짝
0: 아, 그
1: 나왔잖아요.
0: 다행이네요.
1: 예.
0: 저번에 한번 크게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슬기
1: 네.
0: 씨가. 자,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1: High
0: heels를
1: heels.
0: 어디에서? On a hiking
1: Hiking trip.
0: trip. 보겠습니다. Yes.
1: Yes.
0: High heels. 정확하게 스펠링도 됐고요. 물론 하나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1: 예.
0: Right? 그렇지만 양쪽으로 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치 shoes처럼 S를 붙여야 되겠고요. 또 하나 주의할 거 아시죠?
1: 네.
0: 이 부분을 만약에 HILL로 썼다. 그럼 발음도 heel 아니라 hell 이거지만 언덕이란 뜻입니다.
1: 에, 높은 언덕?
0: 높은 언덕을 신고
1: 네.
0: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high heels. 여기서 heel은 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누가 뭐뭐 하니?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사실 이거는요, 진짜로 누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될 수도
1: 안,
0: 있고요.
1: 예.
0: 또는 뭔지 아시죠?
1: 그쵸, 이번엔
0: 무슨
1: 아니었어요.
0: 말이에요? 결국 누가 그러니 그거는?
1: 아무도 안
0: 아무도는 그래.
1: 하는데.
0: 맞아요. 그래서 후로 출발을 해서 동사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은 누가 뭐뭐 하니?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비꼬듯이
1: 그쵸.
0: 아무도 안 그런다. 그거는 맥락에 따라 말하는 delivery, 이 전달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가 주어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된 거예요. 누가 뭐뭐 하니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가 와야 됩니다. 바로 동사. So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1: High
0: heels를
1: heels.
0: 이 패턴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삐삐를 right 호출기를 쓰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렇게 누가로 할 때는요. 동사 무조건 얘를 후를 3인칭 단수처럼
1: 아,
0: 취급해줘야 돼요.
1: 그래요?
0: 그래서 여기도 지금 S 붙어 있죠.
1: 네.
0: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가 삐삐를 쓰니? 뭐 호출기를 쓰니? 호출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호출기?
0: 음흠.
1: 워키토키. 아, 아닌가요?
0: 맙소사.
1: 예.
0: 자, beeper. beeper. 오케이. 아마
1: 비퍼, 예.
0: 어린 친구들은 요즘 절대 그게 뭔지
1: 뭔
0: 모르겠지만,
1: 소리인지 모를
0: 네.
1: 거예요.
0: beeper. 이게 전화를 걸면 이게 삐삐삐 울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Right? So,
1: 네네네.
0: beepers를, 누가 beepers를 써? 요즘에, 그러면은?
1: Who uses a beeper?
0: 복수로 쓸게요. 제너럴하게.
1: 아,
0: Who
1: who
0: uses
1: uses beepers?
0: beepers? 그리고 요즘에는 하면 these
1: days.
0: day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t's okay. So, who uses beepers these days?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No one uses beepers these days.
1: 그쵸, 아무도 안 쓰죠.
0: Right? So how about this? 스키니 진을 누가 요즘 입니?
1: 맞아.
0: 왜냐면, 아니, 입는다는 거 뭐라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 되게 유행이었었잖아요.
1: 유행했던 시즌이
0: 지금 또,
1: 있는데,
0: 지금 잠깐 없죠?
1: 요즘은 오히려 좀 벙벙하게 다들 입으시죠.
0: 벙벙하게. 오케이. 자,
1: 예.
0: 그렇다면, 누가 스키니 진스를 입니 요즘에?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Yes.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1: 음흠.
0: 누가이기 때문에 질문 어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옵니다. 누가 쓰니? 누가 신니? 누군
1: 아하.
0: 입니? 이것들을 these days, 요즘에. 말 되죠, 그죠?
1: 네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uses beepers these days?
1: Who uses beepers these days?
0: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Alright. 자, 참고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교재에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o wears?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결국에는
1: No
0: no
1: one
0: one wears,
1: wears.
0: nobody wears, 아무도
1: 아무도 안
0: 안입는다.
1: 입어.
0: 그런 의미가 될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세요. Who wears high heels 하고 뒤에 hiking trip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on이 있죠. Right? trip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행이란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to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on a trip이라는 표현, 여기서 하이킹이 들어갔지만 on a trip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에 혹은 여행 중에 라는
1: Yeah.
0: 뜻.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킹 trip 중에 누가 이거 신냐. 원래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on이요. 뭐 하고 있는 도중

0: 중에, 뭐뭐 하는 중에라는 뜻으로 쓸 때가 엄청 많아요.
1: 아,
0: Right? Okay, so 예를 들어, I'm on my vacation. 나 지금 나 휴가 중이야. 이렇게 쓸 때가 많아요.
1: 그러네요.
0: 나중에 또, 아, 뭔가 패턴 느껴지는데? 하는 날이 올 겁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좋아요. 마지막. 와, 효은 얻었네. 두번 다신 안신호.
1: 네. I've my lesson. Never again.
0: Never again.
1: 결코 다신
0: 안
1: 안 해.
0: 한다.
1: 그러면 여기를 얻어야 되니까
0: 내 레슨을 뭐 했어요?
1: I've 나는 레슨 얻어야 되잖아요. 난 갓을 할게요. 갓. I've got my lesson.
0: I've got my lesson. 누가 이게
1: 완전
0: 줬나 봐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교훈을 지금 하이힐이 줬죠. 예,
0: 하이리, 고마워. 그래서.
1: 하이힐이한테 받았어요.
0: 오케이. 자, 교훈 얻었네. 얻었네는요,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덩어리 표현이 있어요.
1: 아,
0: It's
1: 그래요?
0: okay. 바로
1: Learn.
0: learned. Learn,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자,
1: 아.
0: 이거는 일단은 learn 자체는 당연히 배우다라는 동사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게 사실 got이나 뭐 receive 이런 걸 쓰지 않는 게요. 그리고 아니면 뭐 earn 이런 것보다는 이거 자체가 정해진 표현이에요. Learn one's lesson. 이게 덩어리 표현이어가지고 레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수업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훈을 얻는 거 있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learn one's lesso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예를 들어서, 난 나의 레슨을 배웠다 오늘. 한마디로 난 나의 교훈을 얻었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1: I learned my lesson
0: 오늘?
1: today.
0: Today.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그럼 그녀의 레슨을 배운 거예요. 그녀는?
1: She learned her lesson.
0: Her lesson. 그냥 본인이 한 거니까, 그렇죠?
1: 네네네.
0: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이거는요, my lesson, her lesson 이렇게 소유격을 썼죠?
1: 네.
0: 이걸 그냥 만약에 어라고 하면은, right? 그러면은 그냥 수업을 들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이거는 learn one's lesson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1: 네.
0: 정말 뭔가 단순하게 수업 들었다 아니라 어떤 삶의 교훈을 얻게 된 거. 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행 갈때 하이힐 아니다.
1: 이런 말도 진짜 많이 쓰는데.
0: 엄청 쓰죠, 그렇죠?
1: 네.
0: Right.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learned my lesson today.
1: I learned my lesson today.
0: She learned her lesson.
1: She learned her lesso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것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은데요. 나는 나의 레슨을 배웠다라고 한 다음에 the hard way를 쓰면 힘들게 교훈을 얻은 거예요. 뭔가 엄청 큰걸 잃거나 뭔가
1: 예.
0: 잘못되고 나서 이제 깨달았을 때 특히나 the hard way를 많이 붙입니다. 알아두시면
1: 네.
0: 나쁘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1: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0: Alright. 교훈 얻었네. 두번 다시는 안 신어.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Never again. 네, 입으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0: 첫 번째는 짧게 for a sec. Alright, 갑니다. 잠깐 쉬자. 잠깐 멈추자.
1: Let's stop for a sec.
0: Alright.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1: Wait here for a sec.
0: Alright. 하나 더요. 잠깐 기다릴 수 있어?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1: Can you wait for a sec?
0: 그렇죠. 읽어볼게요. Let's stop for a sec. Wait here for a sec. Can you wait for a sec? 자, 다음은요. Learn one's lesson. 걔는,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1: She learned her lesson.
0: 그렇죠. Her lesson입니다. 난 오늘 교훈을 얻었다.
1: I learned my lesson.
0: 오늘.
1: Today.
0: Today. 자, 교훈 얻었네. 이건 have PP를 사용해서 현재 얻은 상태를 강조를 해볼게요. I've 이렇게. 나는 나의 교훈을 얻었다.
1: I've learned my lesson.
0: All right. 읽어볼게요. She learned her lesson. I learned my lesson today. I've learned my lesson. Okay,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3: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2: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5: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4: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5: Yeah, never again.
4: Never
5: coming with
4: bye,
5: you again.
4: Bye.
5: What are you doing? What?
4: Bye.
0: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저 고양이 보여?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see the cat?
0: There you go. Do you see? 하고 명사를 넣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or a second or for a sec. 자, 잠깐 혹은 잠시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거 잘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저기서 잠깐 기다려. 저기서 잠깐 기다려.
1: 음흠.
0: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도 열심히 해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마이스타 초등연금은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화면 앞에 앉은 우리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선생님이 큰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16강이고요. 새로운 유닛을 나가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 15강까지 명사절 목적어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퀴즈를 얼마나 잘 풀었는지 정답 함께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 레벨업 퀴즈는요.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것이었는데요. They asked, the bus stop is. 그들은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였어요.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팁을 드렸었죠. 이미 나와 있는 정보들을 해석해서 지우면서 마지막에 어떤 것이 남는지, 즉 어떤 것을 우리가 써야 되는지를 찾아주면 편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물었습니다. 자, 지우세요. 그들은 물었다. The bus stop is.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의문사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면 우리 친구들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 의문사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Where이 되겠죠. 우리 의문사의 종류들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짚어달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 의문사는 Where이 되겠죠? 네, 여러분 아주 잘 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나갈 유닛은요, 함께 읽어볼게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목적어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 선생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를 왜 서로 다른 종류로 나눠 놓은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랬나요? 그건 아니고요. 목적어 중에서도 그 안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서로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의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 종류 두 가지를 오늘 공부해 볼 겁니다.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문장이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하나였는데 아무리 길더라도 목적어는 결국에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가끔 두 개가 필요한 문장도 있습니다.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있는 문장을,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1형식에서 5형식 중에서도 4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의 형식이 혹시 기억나지 않는다면요, 바로 뒤에 선생님이랑 함께 복습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4형식이라고 불러요. 간접 목적어는 해석할 때 이렇게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이렇게요.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을을 기억나죠? 무엇을 누구를 을을만 알고 있었는데, 아,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구나. 네, 여기 힌트가 나왔고요. 그다음 직접 목적어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직접 목적어예요. 여기 나왔죠? 을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을을 하면 직접, 동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목적어가 필요하긴 한데, 직접보다는 간접적으로,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가 들어가면 됩니다. 네, 예문 한번 볼게요. Santa Claus는 주어죠. give의 과거형으로 주었다, 동사입니다. 자, 주었다라는 동사를 보면요. 산타 클로스가 누구에게 주었을까? 에게라는 정보도 필요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라는 정보도 필요하죠. 이렇게 주다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 두 가지의 정보가 모두 필요해요.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그래서 뒤에 나와요. The children, 그 아이들에게 간접 목적어가 되고요. Big gift, 큰 선물들을 이렇게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게 거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키포인트들이 압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한번 풀어서 낱낱이 살펴볼까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좋습니다. Let's start! 네, 방금 선생님이 4형식 문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문장의 형식은 이렇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는데요. 1형식부터 함께 볼게요. 1형식은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 구조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 두 개요. 주어, 동사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1형식 문장이라고 불러요. 예시를 보면 birds fly. 새들이 난다. 주어고요. 동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형식이라고 불러요. 1형식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 보어예요. 2형식은요. 예를 들면, she is a teacher. 그녀는 주어입니다. 동사 무엇이에요? A teacher. 보어, C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해서 보어라고 불러요. A teacher. 그녀가 결국 teacher죠. teacher라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녀는 선생님이다. 해서 주어, 동사, 보어는 2형식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목적어. 예시는 I like apples. 나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필요하죠. 무엇을 좋아하나요? Apples. 사과를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apples가 나를 꾸며주나요? 나를 보충 설명해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사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는 3형식 문장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4형식이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죠. 4형식 문장.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목적어, 3형식이랑 다르게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두 개죠. He gave, 그는 주었다. 주어고요. 동사예요. 자, 주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었고 무엇을 주었는지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하죠. 따라서 나에게 선물을, 나에게 선물을 해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들어간 4형식 문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 목적어가 두 개가 있네. 그러면 4형식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네. 그럼 3형식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문을 해석하고 지문 파악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형식 마지막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마지막이 목적격 보어예요. 직접 목적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목적격 보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4형식에서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는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그치만 5형식에 있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바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조금 다릅니다. 예문을 보면 They made her happy. 그들은 만들었어요. 주어고요. 동사예요. 그녀를. 목적어죠. 그녀를. 그래서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뒤에 있는 보어가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4형식이랑 5형식 이것도 다르니까 여러분 구분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 58쪽에 step in 들어가 볼게요. 4형식 문장인데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타나죠? 선생님 바로 앞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주어,
동사. 자, 간접 목적어는 영어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러분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간접이니까 indirect object 해서 IO라고 적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직접 목적어는 direct object 해서 DO라고.

적어주기도 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도 참고로 교재에 적어주세요. 4형식 동사 뒤에는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와 직접 목적어 무엇무엇을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예문 먼저 한번 볼게요. His grandma gave him the old watch. 그의 할머니, his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죠. 여러분 반갑죠? 기억나시죠? his는 명사 앞에 써서 grandma를 꾸며주는 소유격입니다. 그의 할머니가 gave,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누구에게 주었나요? him, 그에게요. him, 그에게니까 힘이 바로 간접 목적어에 해당을 하고요. 자, 무엇을 주었나요? The old watch. 그 오래된 시계를 주었습니다. 을로 해석되니까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구나라고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로 동사 뒤에, 바로 뒤에 붙는 것이 간접 목적어고요. 그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4형식 문장으로 쓸수 있는 동사는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수여 동사. 이렇게요. 수여 동사라고 불러요. 주로 뭐뭐 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give, 주다. make, 만들어주다. 자, 만들어주다도 생각해보면, 만들어주다.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장난감을 이런 식으로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두개 필요한 수여 동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make. 그 다음 send는요. 누군가에게 보내주다가 되죠. send, 보내주다. 그 다음 tell, 말해주다예요. 말해주다. 누구에게? 내 친구에게 무엇을? 그 소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에게. 을을 두개 필요한 수여 동사 tell이 있고요. 그 다음은 show도 있습니다. show는 보여주다, 보여주다. 누구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무엇을? 나의 편지를. 이런 식으로 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모두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buy, 사주다도 있죠? 사주다까지 이렇게 give, make, send,

수요 동사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self-check 좀더 살펴봅시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에 유의해서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는 She made her daughter a red dres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made,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요 동사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만들어 줬어요? Her daughter, 그녀의 딸에게가 되겠죠. 그 다음 무엇을 만들었어요? A red dress, 빨간 드레스를 이렇게 해서요. 그녀는 그녀의 딸에게니까 그녀의 딸 부분이 목적어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에 해당을 하고요. 빨간 드레스를이니까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헷갈리면 선생님처럼 위에 간직 써서 네, 여러분도 이렇게 파악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They told everyone the good news. 그들은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여 동사인데요. 누구에게 말해 줬나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좋은 소식을요. 그들은 모두에게니까 이 모두에 해당하는 부분이 간접 목적어고요. 무엇을? 그 좋은 소식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직접 목적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좋아요. 다음 내용 넘어가시면요. 3형식 전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앞부분에 문장의 형식을 복습한 건데요. 3형식은, 한번 적어볼까요? 3형식은 구성 요소가 뭐뭐 있었죠? 일단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맞아요. 목적어 하나죠. 목적어가 하나 들어가는 것이 3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데요. 4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를 to나 for 플러스 대상으로 바꿔서 직접 목적어 뒤로 옮겨주면 3형식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로 풀어 설명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문 확인하면 쉬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간접 목적어를 to나 for이라는 전치사 뒤로 옮겨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전치사 구가 되는 거죠. 전치사 구가 되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His grandma gave the old watch to him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그의 할머니가 주었습니다. 무엇을? 직접 목적어가 그 뒤에 나와요. 오래된 시계를 누구에게? 그에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간접 목적어가 to라는 전치사 뒤에 붙어서 전치사 구를 이뤘어요. 전치사 구는요, 여러분, 문장의 형식을 구분할 때 카운트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전치사 구로 빼고 앞에 목적어가 하나 있으니까 3형식 문장이다 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give, send, tell, show, bring 과 같은 동사는 뒤에 to라는 전치사를 붙이고요. make, buy, cook. 만들어주다, 사주다, 요리해주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전치사 for를 사용하게 됩니다. to는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다나 보내다, 말해주다, 보여주다, 가져다 주다. 이런 것들이요. 그치만 우리가 만들고 요리하고 사주고 이런 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전치사를 to와 for로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간접 목적어를 써주면 되고요. 네, 어렵지 않지요? Self-check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장. The chef cooked seafood for the guest. The chef, 그 요리사는요, 요리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Seafood, 해산물을, 그 다음 뒤에 for 이라는 전치사 뒤에 누구누구를 위해서 해줬는지 간접 목적어를 뒤에 적어줬네요. 그 요리사는 손님들을 위해 해산물을 요리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예요. 그 뒤에 있는 전치사 구는 문장
형식을 구분할 때 카운트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꼭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묶어서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Her gentle smile brings happiness to everyone. 그녀의 인자한 미소는요, brings, 가져다 줍니다. S부터죠. 무엇을 가져다 주나요? 직접 목적어, happiness, 행복을요. 그 다음에 to라는 전치사 뒤에 누구누구에게인지 간접 목적어를 그 뒤에 써줬죠. 그녀의 온화한 미소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C 내용 갈게요. 대절 직접 목적어예요.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무엇무엇을 를로 해석을 한다고 한 부분이 바로 직접 목적어잖아요? 그런데 그 직접 목적어에 명사절 중에서도 대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대절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명사절도 다 들어갈 수가 있죠. 대절 말고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의문사절도 있었죠. 여기 보시면 간접 목적어 뒤에 직접 목적어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 대절이나 또는 의문사절이 올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직접 목적어에 써주셔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우리 대절을 적지 않습니다. 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절 혹은 의문사절을 써주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The coach tells the team that they will win the game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코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 팀에게. 간접 목적어죠. 에게니까. 여기 간접 목적어. 그런데 그 뒤에 도대체 무엇을 말했는지 그 말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 말한 내용이 이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에 해당을 하고요. 이렇게 that 절로 만들었습니다. 자, 무엇을 말했냐면요. 해석해 보면 they will win the game. 그들이 경기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말했는지에 해당하는 중요한 목적어잖아요. 직접 목적어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말했는지는 간접 목적어에 해당을 하고요. 이렇게 대절을 쓸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he asked his teacher Why the sky is blue? 그는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선생님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 부분에 대절이 아니라 이번에는 why로 시작하는 의문사절이 왔어요. 왜그 하늘이 파란지를? 이렇게죠. 왜그 하늘이 파란지를 물었으니까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명사의 역할을 하는 대절과 의문사절 모두 직접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Self-check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She showed them what she bought. 하나씩 천천히 봅시다. 그녀는 showed. 아, 아까 수여 동사 중에 하나 있었는데 뜻은요? 보여주다였죠.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 them, 그들에게요. 여기가 간접 목적어. 그들에게. 자,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그 뒤에 있는 의문사절이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녀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what, 무엇, 의문사니까요. 그녀가 무엇을 bought. 샀는지를요. bought 하면 buy의 과거형이죠. 사다가 아니라 샀다라고 해석하니까요. 그녀는 그들에게 그녀가 무엇을 샀는지 보여주었다. 이렇게요. 그녀가 무엇을 샀는지가 직접 목적어고 그들에게가 간접 목적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He's telling her that He doesn't have time. 그는 주어죠.

is telling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렇죠? 간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기 뒤에 있는 대절이 직접 목적어로 왔어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해석하면 그가 doesn't 부정이네요. have time. 그가 시간이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그가 시간이 없다고 직접 목적어 말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직접 목적어에 명사만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절의 형태도 의문사 절이나 대절로 바꿔주면 올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다면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Today's Key Point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해 볼게요. 4형식 문장, 그 다음 3형식으로 전환, 대절, 직접 목적어, 이 부분이 키 포인트들이었고요. 4형식 문장은 구성 요소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었고,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무엇뭐을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give, make, send, tell, show, buy 등을 수여 동사라고 부른다까지 알아두시고요. 3형식으로 전환을 할수 있죠. 4형식 문장을 어떻게요?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to나 for이라는 전치사 뒤에 간접 목적어를 붙여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to 혹은 for 뒤에 간접 목적어를 붙여서 전치사 구로 빼주고 목적어가 하나 있는 3형식으로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목적어의 대절도 올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대절 혹은 의문사 절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오늘 정리를 해주세요. Now let's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오늘의 수업 마무리는요, 문장 뒤집기 게임입니다.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냐면요, 지금부터 화면에 3형식 또는 4형식 문장이 등장을 할 건데요. 3형식이 등장을 하면 4형식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4형식이 등장을 하면 3형식으로 여러분이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부터 바로 갈게요. The teacher told the students the good news.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을 말해 주었다. 한번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을 말해 주었다. 어떻게 뒤집으면 될까요? 그렇죠. The teacher told까지는 같아요. 근데 그 뒤에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을 그 다음 뒤집으려면 to라는 전치사 뒤에 간접 목적어를 이렇게 슝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은 말했다.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요. 자, 위에 있는 문장이 4형식이었고요. 밑에 있는 것이 3형식에 해당을 하지요. 네,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Jean bought a gift for her sister. 지인은 선생님은요, 샀습니다. 선물을 for her sister, 여동생을 위해서요. 자, 몇 형식 문장이죠? 그렇죠. for이라는 전치사구가 있으니까 3형식에 해당을 해요. 자, 그럼 이 문장 여러분이 4형식으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좋아요. She bought her sister. 간접 목적어 뒤에 무엇을? a gift. 선물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개 들어있으니까 4형식으로 여러분이 잘 뒤집은 거예요. 자, 세 번째. He showed the photo to his family.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The photo, 사진을 to his family. 그의 가족에게요. 자, 이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이죠? 그렇죠. to라는 전치사니까 3형식이죠. 4형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4형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렇죠. He showed his family라는 간접 목적어
뒤에 바로 직접 목적어 the first.

0: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형식으로 바뀌었죠. 4번. The chef made us a special dish. 그 요리사는 만들어주었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요리를요. 이 문장은? 그렇죠. 사형식인데요. 3형식으로 바꿔볼까요? The chef made a special dish for us. 전치사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마지막. The company sent the client a package. 그 회사는 보냈습니다. 고객에게 패키지, 소포를요. 자, 이 문장은? 그렇죠. 4형식이니까 3형식으로 뒤집어 볼까요? The company sent a package to라는 전치사요. 고객에게. 이렇게 하면 3형식으로 바뀌었죠. 모두 잘 풀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는 건데요. 여러분, 문장 속에 틀린 부분 찾아서 고친 다음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오늘 초등 영구문 독해 힘을 키우는 시간 여기까지고요. 퀴즈 잘 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Bye.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3. 네, 15강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현재 완료 세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세 번째로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첫 만남은 어려웠지만 이제 좀 친해지지 않았나요? 네, 선생님과 함께 오늘 현재 완료 잘 배웠는지 확인해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플로우에서 오늘 공부의 순서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복습하는 날입니다. 리뷰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 거예요. 독해 지문 두 개를 풀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했던 문장 하나를 퀴즈 타임에서 한번더 확인할 거고요. 이어서 이지 가이드에서는 현재 완료가 무엇인지 한 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어서 교재 스텝 아웃으로 가봅시다. 스텝 아웃에서도 복습을 할 거예요. 문장을 분석하고 또 어휘 문제 풉니다. 다음으로는 워크북. 네, 별책을 준비해 주세요. 역시 어휘 복습, 문장 순서, 문장 완성의 순서로 우리 한번더 복습할 예정이에요.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퀴즈 타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독해 지문 두 개를 풀었고요. 그 중에 나왔던 하나의 문장이에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함께 찾아볼까요? blank blank, you haven't been to Denmark. You probably have seen pictures of old windmills. 덴마크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라고 써있네요. 앞부분에 뭐뭐 하지 않았더라도 라는 의미가 되어 당신은 아마도 have seen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래된 풍차의 사진들을. 네, 앞부분을 완성해 볼까요? 뭐뭐 하지 않았더라도 라는 의미가 되려면 바로 even if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even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의미의 양보 부사절이 돼요. Even if는 even though나 although와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even though, even if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할 수 있고요. 이 문장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가 잘 쓰였죠. Haven't been to 하면 네, 덴마크에 가보지 않았더라도라고 부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Have been to 하면 어디에 가봤다. 이렇게 경험을, 어디에 가봤다는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Have seen도 나왔어요. see는 see의 과거분사로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역시 경험으로 해석합니다. 자, 문장의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Even if you haven't been to Denmark, you probably have seen pictures of old windmills. 잘했습니다. 자, 이제 easy guide 봐야겠죠? 현재 완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잠깐 일시정지하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할때 학습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입니다.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든든한 공부의 파트너가 되어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세보시고요. 자,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나타낸다고 했죠? 과거에 했던 일을 현재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과거 시제는 과거에 했고 끝났던 일로 현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유닛 2에서 제대로 배웠고요. 다음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하긴 했는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나타낼 때 써요. 예문으로 한번 개념을 이해해 볼게요. We moved here in 2020. 우리는 이사했다 이곳에 2020년에. 2020년이라는 과거 시점에 이사를 왔다는 그 행동을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죠. 지금도 이사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과거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요. 반면에 두 번째 문장. And we have lived here since then. 그리고 우리는 살아왔다. 네, have PP 나왔죠? 여기에서 그때 이후로 쭉. 자, 여기 쓰인 현재 완료 have PP는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다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해당하는 일 맞죠?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을 때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since와 같은 표현과 종종 같이 쓰입니다. 현재 완료의 형태 어떻게 쓰죠? have, has, pp, 과거분사로 씍니다. 과거분사란 무엇이냐? 동사에 변형된 하나의 형태다. 그래서 변형을 시킬 때 ed나 d를 붙여서 규칙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또는 불규칙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 과거형 배울 때랑 똑같죠. 이제부터는 동사를 익힐 때 과거형과 과거분사를 하나의 세트로 익혀보자 라고 말했어요. live 같은 경우는 규칙 변화입니다. e가 있어서 끝에 d만 붙여주면 돼요. live, lived, lived. 과거형, 과거분사. 이렇게 3단 변화 외워두셔야 돼요. 다음 비동사는요. 현재형은 이렇고 원형은 be이죠. 과거형 was, were고요. 과거분사는 불규칙 변화로서 been이라고 써요. 대부분의 동사는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몇몇 동사들은 네,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하나 여러분이 발견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do도 마찬가지예요. do, did, done. 과거형 did고요. 네, 과거분사는 done입니다. 역시 다르죠? 같이 익혀두시고요. 다음으로 부정문과 의문문 어떻게 쓰는지 배웠습니다. have는 가지다란 일반 동사? 아니다. 마치 조동사와 같이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조동사와는 달리 과거분사가 오는 거죠. 네, 그건 기억해 두시고요. 조동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조동사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어 not이 네, have나 has 뒤에 오게 됩니다. don't have 아니에요. have not, has not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의문문은 어떻게 되죠? 네, 주어 앞으로 have나 has가 오게 됩니다. have you, has she, 과거분사 이렇게 묻게 되죠. 자, 그래서 부정문과 의문문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몇 문장 써봤어요. 다음으로는 의미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의미는 경험이었고요. 두 번째 의미는 계속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먼저 경험은 말 그대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경험은 before, 전에, once 한 번, twice 두 번과 같은 표현과 자주 쓰여요. 예문 볼게요. Have you heard their songs before?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노래를 before, 예전에. Heard, here의 과거분사죠? 들어본 적이 있니? 하고 경험을 묻고 또 before라는 부사와 함께 쓰였습니다. 자, 또 두 가지 표현 구별해서 알아두라고 했어요. have been to 하면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gone to를 쓰게 되면 그쪽에 아예 가버렸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써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계속의 의미 볼게요. 계속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다, 해왔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계속의 의미를 쓸 때는 뭐뭐 동안을 뜻하는 for 또는 뭐뭐한 이후로를 뜻하는 since 등과 자주 같이 쓰입니다. He has practiced the guitar for 2 years. 그는 연습해왔다. 기타를 2년 동안 쭉 해온 것을 나타내기 위해 has pp를 썼고요. 그리고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로 for와 함께 쓰인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우리가 배운 내용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내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며 복습해 볼게요. 네, 여러분, 스텝 아웃입니다. 항상 sentences, 문장 분석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죠? 네, 첫 번째 문장은 예시로 이미 주어져 있지만 같이 또 해볼 거예요. 1번, The dog has waited since this morning. 그 개는 기다려왔다. 언제부터? 오늘 아침부터란 뜻이에요. 자, 무엇이? 누가? The dog. 주어예요. 다음, has waited. 기다려왔다란 뜻으로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네요. wait의 과거분사 waited 이렇게 쓰였고요. have pp 이 부분은 동사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 since this morning. since란 표현과 같이 쓰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란 의미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 수식어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의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The dog has waited since this morning. 잘했어요. 2번 가볼게요. You probably have seen pictures of old windmills. 네, 자, 이 문장 익숙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장입니다. 한번더 볼게요. 당신은 아마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림들, 사진들을 오래된 풍차의 주어 you입니다. 당신은 다음 probably 하면 아마도란 뜻의 부사어예요. 따라서 부사적 수식어 am으로 기록하고요. have seen 하면 뭐였죠, 여러분? have pp see의 과거분사 이렇게 써서 본 적이 있다란 뜻으로 경험의 의미입니다. 동사 부분이죠. 무엇을 봤나요? see의 목적어 Pictures of old windmills. 오래된 풍차의 사진들을 해서 목적어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You probably have seen pictures of old windmills. 잘했어요. 다음 3번. We have been best friends for 3 years. 우리는 이었다 가장 좋은 친구. 몇년 동안? 3년 동안. 주어, 우리는입니다. 다음, have been 하면 여기서는 현재 완료로서 for와 함께 몇년 동안 쭉 이래왔다. 계속의 의미예요. 네, 친한, 가장 친한 친구.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We have been best friends for 3 years. 잘했습니다. 다음 4번 가볼까요? Storytelle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이야기꾼들은 역할을 해왔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Storytellers, 이야기꾼들은 주어고요. 다음, have played. play, pp, 과거분사 쓰였고, have, 현재 완료형으로, 네, 뭐뭐 해왔다. 역할을 해왔다라는 뜻으로 계속의 의미죠. 네, 동사이고요. 다음으로, play의 목적어로 중요한 역할을 입니다. 목적어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Storytelle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역할을 하다라고 할 때 play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 선생님이 강조해서 설명했었어요. 다음 5번입니다. Danish people have used windmills for farming. 덴마크 사람들은 사용해 왔다. 네, 풍차를 뭐로? 네, 바로 농사를 위해. Danish people, 덴마크 사람들 해서 주어예요. have used, 사용했다, 사용해왔다 해서 동사죠. 네, 현재 완료로 표현됐고요. windmills, 풍차입니다. 풍차를 목적어, 다음 for farming 하면 네, 농사를 위해서란 뜻으로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부사죠, 수식어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Danish people have used windmills for farming. 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words, 어휘 공부해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나와있네요. 여기 나와있는 문장들은 독해 지문에 나왔던 문장들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이 무엇일까요? 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펠링을 잘 기억해서 써봐야 돼요. 1번, storytellers blank large crowds. 이야기꾼들은 많은 군중을 끌어모았다. 동사 자리가 비어있죠? 끌어모았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야 됩니다. 끌다, 끌어모으다 할 때 쓰는 동사 draw가 있는데요. draw의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예요. D-R-E-W 이렇게 쓰고 발음은 drew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읽어볼까요? Storytellers drew large crowds. 잘했고요. 자, 2번 가볼게요. They blank telling stories. 그들은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뭐하다? 능숙하다, 뭐뭐를 잘한다라는 의미가 되도록 세 개의 단어를 채워야 돼요. 자, 어떤 표현 기억나나요? 바로 be good at 이란 표현입니다. 비동사 대의에 맞게 are 쓰고요. 다음, 잘한다, 좋다라는 의미로 good을 쓸 수 있어요. good은 좋은이라는 의미도 있고 뭘 잘한다 할 때 good이라고 말하거든요. 다음, 뭐뭐 하는데 잘한다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 전치사 at이 필요합니다. 전치사 at을 썼기 때문에 뒤에 오는 동사는 이렇게 ing, 동명사로 써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y are good at telling stories. 잘했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They blank in public places.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공연했다. 그들은 공연했다 이 부분이 나와야 되고 in public places가 공공장소에서입니다. 공연했다, 과거형으로 동사 써야 되죠? 바로 perform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P-E-R-F-O-R-M 하고 과거형이에요. 네, 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performed 이렇게 쓰면 공연했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They performed in public places. 잘했어요. 자, 4번 가볼게요. Strong winds blank from the Atlantic Ocean. 강한 바람이 뭐로부터? 네, 대서양으로부터 불어온다 라고 써야 됩니다. 불어오다 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 뭐죠? blow 입니다. 네, blow from 하면 뭐뭐로부터 불어온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Strong winds blow from the Atlantic Ocean. Atlantic Ocean, 대서양이죠? 네, 유럽 대륙하고, 네,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과 네,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큰 바다예요. 다음, 5번입니다. They are using windmills to make blank. 그들은 사용하고 있다. 비동사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풍차를 모아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하다가 make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전기를, 즉 make의 목적어 electricity 써야겠죠? 자, 어떻게 쓸까요? E-L-E-C-T-R-I-C-I-T-Y, electricity, 자, 전기입니다.

읽어볼까요? They are using windmills to make electricity.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스텝 아웃에 나온 문제 모두 해결했고요. 자, 우리 한번더 반복해야 되죠? 반복 학습을 위해 워크북 준비해 주세요. 네, 여러분, 워크북 모두 펴셨나요? 오늘부터 지금 우리 words, 네, 뭐예요? 어휘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A는 여러분이 하셨을 거고요. Part B도 물론 했겠지만 정답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보면서 복습해 볼게요. Part B,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보기에 roll, aims, produced, farming, fled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Denmark is mostly blank. 덴마크는 대부분 평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지이다, 즉 평평하다라는 뜻이 되어야 되겠죠? 평평한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는 flat입니다. 납작한 평평한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F-L-A-T, flat 이렇게 쓰면 대부분 평지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Mostly는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Denmark is mostly flat. 좋아요. 자, 이번에도 덴마크가 나왔네요. 이번 문장. Denmark blank for 100% in the near future. 덴마크는 100%를 가까운 미래에 뭐한다?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목표로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가 필요해요. 뭐죠? aims입니다. aim 목표하다고요. 덴마크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은 거죠. aims 이렇게 쓰고 또 for와 같이 쓰여요. 무엇을 목표로 하다 할때 aim for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Denmark aims for 100% in the near future. 잘했어요. 다음 3번. Danish people have used windmills for blank. 덴마크 사람들은 사용해 왔다. 풍차를 뭘 위해? 농사를 위해. Danish people 하면 덴마크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덴마크는 나라 이름 명사로 덴마크고, 덴마크의 또는 덴마크 사람들을 뜻할 때 형용사 형태로 Danish라고 말해요. Danish people, 덴마크 사람들이란 뜻이죠. Have used,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재 완료, 사용해 왔다. 계속의 의미로 쓰였고요. 다음, 뒤에 오는 for는 뭐뭐를 위해라는 의미로 농사를 위해 이렇게 되겠죠. 자, 농사가 뭘까요, 여러분? Farming입니다. farm이 농장이에요. 또는 농사 짓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여기 ing가 붙어서 농사라는 명사가 됐네요. 자, farming, farming, farming. 네, 같이 읽어볼게요. Danish people have used windmills for farming. 농사를 위해 풍차를 사용해왔다. 다음, 4번이에요. Storytellers have also played an important blank. Storytellers, 이야기꾼들은 또한 해왔다. 무엇을? 중요한 역할을. 역할을 의미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 역할 뭐였죠? role입니다. 여러분, 역할극 할때 roleplay란 말 들어봤어요? 그때 role이 역할이란 뜻이에요. role 쓰고. 자, 이 played an important role. 벌써 여러분 얘기했죠? 역할을 하다 할때 play란 동사를 쓴다는 것. 같이 기억하면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예쁘게 오를 써보고요. 같이 시작! Storytellers have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좋아요. 자, 이제 5번 문장 남았습니다. Denmark blank over 50% of its power from wind. 덴마크는 50% 뭐에? 그것의 전력의 50% 이상을 뭐뭐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생산했다라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럼 생산했다, 과거형으로 쓰네요. 생산하다, 만들다는 make란 동사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produce, 과거형 produced예요. produce, produce, 생산하다, 과거 produced. 자, 여기 쓰인 power는 일반적인 힘이 아니라 뭘까요? 전력, 전기의 힘, 전력을 의미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Denmark produced over 50% of its power from wind. 잘했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나요? Sentences, 문장 연습도 남았네요. 예시와 같이 우리말 의미에 맞게 영어의 순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그들은 그

여기에 머물러 왔다. 네. 자, 그들은 이 주어고요. 여기에 머물러 왔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 계속을 의미하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겠구나.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주어부터 일단 they 썼고 머물러 왔다가 되기 위해서 they 복수조어에 맞게 have 쓴 후에 stay, 머무르다의 과거분사 stayed 옵니다. 다음, 여기에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here이 오죠? 마지막으로 since then 하면 그때 이후로란 뜻으로 계속의 의미와 쓰입니다. 같이 쓰이는 표현 since 또 나왔네요. 자, 그럼 어떤 문장이 되죠?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They have stayed here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쭉 머물러 왔다. 좋아요. 자, 2번입니다. 당신은 덴마크에 가본 적이 있나요? 뭐뭐 해본 적이 있나요? 경험을 묻고 있는 표현이네요. 경험을 물으려면 현재 완료로 물어야 되죠. 현재 완료 의문문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어가 당신이니까 you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Has you예요? Have you예요? Have로 써야 되죠? 따라서 have, 다음 you. 과거분사가 와야 되는데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할 때는 gone 아니고 been 써야 돼요. 비동사의 과거분사. been을 쓰는데 여기에 지금 ever라는 표현이 나왔죠. 선생님이 독해 지문 해석할 때 한번 설명했습니다. 경험을 물을 때 ever라는 표현과 굉장히 자주 같이 쓰여요. Have you ever?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따라서 ever가 been 앞에 쓰여 있네요. 네,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 어디에가 되기 위해서 전치사 to 온 다음에 장소가 덴마크 마지막에 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Have you ever been to Denmark? 덴마크에 가본 적이 있나요? 다음 3번입니다. 그는 그 차를 12년 동안 운전해 오고 있다. 운전해 오고 있다. 12년 동안.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일, 계속의 의미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돼요. 평서문이니까 그는부터 시작을 해요. 주어, he, 다음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되죠.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럼 have가 아니라 has, 그 다음 운전하다 drive의 과거분사 뭐였죠? drive, drove, driven, driven이 나왔죠. 다음 drive의 driven의 목적어 the car, 네, 오고요. 그 다음 12년 동안이 되려면 for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문장은 다음과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He has driven the car for 12 years. 잘했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케빈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자, 뭐만 한 적이 없다도 경험이죠.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려면 현재 완료의 부정문으로 써야 합니다. 케빈이 주어로 이미 주어져 있고 다음 부정문이 되기 위해서 현재 완료 시제에 have나 has로 시작해야 돼요. 3인칭 단수니까 has 온 다음에 그 다음 부정문이 되기 위해서는 has 다음에 not이 와요. 줄여서 hasn't라고 해도 좋고요. 다음 말을 하다라는 의미로 네, told를 쓰죠. told는 tell의 과거분사입니다. 자, 다음으로 told의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뭐뭐을, 를이라는 말이 뒤에 바로 동사 뒤에 따라오는데 tell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tell A, B라고 해서 A,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말한 내용, 을, 를을 뜻하는 말이 그 사람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네, 누구부터 와야 돼요? 네, 4번으로는 us가 오고 마지막에 거짓말을 5번 뒤로 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완성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Kevin has not told us a lie. Kevin은 말한 적이 없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자, 문장 순서 연습해 봤고요. 이제는 진짜 문장을 써볼게요. Part B.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1번. 당신은 TV에서 이야기꾼들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경험을 물어야 되니까 현재 완료 의문문 써야겠죠? 주어가 당신이에요. 그럼 have you 이렇게 묻고 그 다음 과거분사 와야 돼요.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see의 과거분사 뭐였나요, 여러분? 네, seen 와야 됩니다. Have you seen? 다음 seen의 목적어 뭐예요? 이야기꾼들이죠? 이미 쓰여 있네요. On TV, TV에서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문장 완성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Have you seen storytellers

0: On TV? 당신은 TV에서 이야기꾼들을 본 적이 있나요? 경험을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2번. 나의 오빠는 전에 유럽에 가본 적이 있다. 자, 가본 적이 있다. 경험이죠. 그쵸? 주어, 나의 오빠는 my brother 이미 쓰여 있고, 가본 적이 있다가 되기 위해서 현재 완료 써야 돼요. 자, 뭐 써야 되죠? 3인칭 단수니까 has. 그 다음,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go에 과거분사 gone 쓸까요? 아닙니다. has gone 하면 가버렸다예요. 가본 적이 있고 지금은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비동사 써야 돼요. 비동사의 과거분사 been. 그 다음, 유럽을 가봤으니까 to. 다음, Europe, EU, ROPE. before, 전에란 뜻으로, 네, 경험의 의미와 같이 쓰이는 부사였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My brother has been to Europe before. 나의 오빠는 전에 유럽에 가본 적이 있다. 잘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그는 2년간 기타를 연습해왔다.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 계속의 의미네요. 네, 이지 가이드에도 나왔던 문장인데 안 보고 쓸수 있을까요? 형사문이니까 그는부터 시작해봅시다. 그, he, 다음 연습해왔다. practice를 과거분사로 바꿔서 현재 완료 시제로 써야 돼요. He가 3인칭 단수 주어니까 he has 다음 practiced. 네, practice는 네, 규칙 변화죠. 이미 e가 있어서 d만 써주면 돼요. PRACTICED. He has practiced. 그 다음 무엇을? practice의 목적어 the guitar 이미 적혀 있네요. 다음 2년 동안이라는 의미로 for 2 years. 이렇게 계속의 의미와 함께 쓰이는 4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완성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He has practiced the guitar for 2 years.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남았네요. 이야기꾼들은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어 왔다. 네, 인기가 있어 왔다. 계속이죠. 그쵸? 계속의 의미. 주어, storytellers 이미 쓰여 있고요. 이제 현재 완료로 써야 됩니다. storytellers 복수 주어니까 have 쓰고 인기가 있어 왔다가 되려면 인기 있는이라는 형용사 popular 써야 돼요. 근데 바로 popular 쓰면 안 되죠? 비동사 있어야 됩니다. 비동사의 과거분사 been popular.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오래전부터란 뜻이 되려면 뭐뭐부터라는 의미의 since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꽉 채웠네요. since 같이 읽어볼까요? Storytellers have been popular since long ago.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꾼들은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어 왔다. 계속의 의미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우리 현재 완료 시제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나는 10살부터 영어 공부를 해왔다. 보통 우리 초등학교 우리 3학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써봤거든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 완성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모두 마칩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내준 과제 꼭 해결해 보시고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게요. 우리 모두 다음 강의에서 보는 거예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시작했습니다. EBS 잉글리시. EBS 잉글리시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55강입니다. 자, 금요일이죠. 어휘 공부하시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의 어휘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예술과 문화, 자, 관련된 어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안에서 예술과 문화를 주제로, 자, 글감으로 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술과 문화 관련된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단어들 참 많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공부할 순서는 자, 동일합니다. 예술과 문화 관련된 어휘 다섯 개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하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퀴즈로 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셨던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 읽어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첫 단어는 musici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music 정도는 뭐 그죠? 예, 쉽죠? 근데 이제 ian이 붙었어요. 영어에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자 그런 어미가 꽤 많이 있죠. 뭐 er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ist 자 이런 단어가 붙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artist 이런 경우에 ist가 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ian이 붙어서 사람 명사를 만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음악과 관련된 사람인데요. 자 후 이하의 관계대명사절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쓰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음악을 쓴다는 얘기는 작곡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뮤지션이라고 하니까 자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네, 음악가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musician으로 자, 오늘의 단어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예문으로 가기 전에 그 이 IAN이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런 경우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IAN은 특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technician, technique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이렇게 IAN이 이제 붙은 셈이죠. 자, politic이라고 하는 단어에 IAN이 붙었고요. 자,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politic. 자, 그 다음에 magic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마술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IAN이 붙어서 마술사. 이 정도의 단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뭐 중등용 단어로는 뭐 도서관을 의미하는 library 같은 단어가 있죠. 거기에 librarian이라고 하면 역시 도서관에 사서 쯤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예문으로 갈게요.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죠. The potential. 자, potential은 별표 두 개 드릴게요. potential은 품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용사로 사용되면 자, 잠재적인. 자, 그 다음에 명사로 사용되면 잠재 가능성의 의미가 되겠어요. potential danger 이렇게 얘기하면 잠재적 위험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는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뒤쪽에 있는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potential을 자,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A로 규정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잠재 가능성을 좀 설명해 주세요. To become a world-class musician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그런 수준의 음악가가 될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예문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자, 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예술과 문화 관련된 두 번째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mire 뭐 이런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자, 발음은 자, admire라고 해서 강세는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A의 발음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d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admire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admire를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배웠을 때는 존경하다의 뜻으로 먼저 배웠는데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뜻이 먼저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뜻을 to look at something or some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뭘 가지고요? with enjoyment.

자, 이 단어는 원래 감탄하면서 바라보다 라고 하는 뜻이 원래의 의미고요. 여기에서 이제 의미가 확장돼가지고 자, 존경하다의 의미로 자,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본래의 뜻 감탄하며 바라보다. 자, 이번 기회에 예술과 문화 관련된 단어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예문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뭘 감탄하면서 이제 바라볼까요? 자, she is an art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녀는 예술가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IST가 붙어서 또 이제 사람 명사가 된 케이스가 이렇게 하나 좀 등장하네요. Arts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술가가 되겠고요. 자,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하에 이제 whose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관계 대명사의 소유격이네요. 자, 다시 한번 예전에 배웠던 거 상기 한번 해볼까요? 선행사가 명사로 반복되지 않고 자, 형용사절 안에서 형용사절 안에서 artist의라고 하는 형용사로 변신해서 반복됐어요. 그래서 그 artist의 work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artist의 work는 사실은 admire 이하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요 아이는 목적어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접속사 겸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쓴 것이에요. 그래서 whose work 전체를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로 보셔도 되고요. 그거를 굳이 잘라서 보시자면 자, whose가 이제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녀는 예술가인데요. 자, 내가 어떻게 하는 정말로 감탄하면서 바라보는 자, 그 작품의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그 작품을 감탄하면서 내가 감상하거나 바라보는 자,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admire의 예문까지 자, 꼼꼼하게 설명을 다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laugh a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laugh라고 하는 단어는 단독으로 사용되면 자, 웃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예, 그런데 요 at이 붙게 되면 의미가 좀 살짝 좀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수거라고 그냥 생각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거는 뭐라고, 뭘 수거로 제가 정의를 했죠? 문법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비정상적인데 그 안에 어떤 규칙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수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외우듯이 수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좀 제안을 드렸고요. 자, laugh라고 하는 단어가 웃다의 뜻이라면 laugh at은 비웃다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 새로운 수거로 그냥 깔끔하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한다 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left는 동사고 뒤쪽에 있는 at이 전치사죠. 그런데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전체를 하나의 타동사로 수거로 그렇게 인식하시고 암기해 두시면 훨씬 더 편리해요. 자, 의미는 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to show,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것이죠? You think. 당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뭐라고 생각하나요? Someone or something is stupid. 그 누군가 혹은 어떤 일 따위가 대단히 stupid하다. Stupid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멍청하다 이런 거죠. 굉장히 어리석고 멍청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비웃다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자, 앞에 left라고 하는 동사와 at까지 전치사를 묶어서 하나의 타동사로 여러분들이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점까지 강조를 좀 드려볼게요. 이런 식의 수거들이 뭐 left at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보다라고 하는 look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때요? 뭐뭐를 보다라고 할 때 이렇게 at까지를 묶어서 하나의 타동사로 치잖아요. 또 여러분들 뭐뭐를 찾다라고 하면 또 어때요? Look for 이런 수거도 들어봤죠. 이것도 지금 하나의 여러분들이 타동사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제 리스닝 시간에 한번 다룬 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누군가를 돌보다라고 하면 look after.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누구를 돌보다의 하나의 타동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의미는 정확하게 했으니까, 자, 이제 예문으로 가야겠죠? 자, he will laugh at you.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을 비웃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네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비웃는 건가요? 요거는 부사적 수식어로, 자, 부사절 취급하시면 되겠고요. If you suggested, 당신이 그것을 제안하면 너를 당신을 비웃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laugh at. 자, 머리에 좀 들어오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했을 때 감탄하면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가끔은 비웃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술과 문화 관련된 동사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단어는 notorious 이런 단어예요. Notorious. 좀 들어보셨나요? 중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운가요? 그래도 중등용 단어로 자 그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단어는 사실은 famous하고 글쎄요 정반대이기도 하지만 닮은 단어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 well known, 잘 알려져 있다. 혹은 유명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특히 for something b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뭔가 때문에 알려져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notorious는 한국말로 그냥 유명한이라고 하면 느낌이 좀덜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악명 높은이라고 하는 자 의미로 해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 notorious가 나오게 되면 뭐 때문에 그렇게 악명이 높으냐가 뒤쪽에 자 동반이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이제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 것인데 뭐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악명이 높은지를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런데 그때 결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는 for입니다. 요것은 famous도 마찬가지예요. be famous for 요런 식으로 for와의 결합 관계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아예 말 뭉치로 아예 처음부터 단어를 외울 때 famous for A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notorious for A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악명 높은이라고 하는 notorious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famous랑 뭐라 그랬어요? 반대말이면서도 비슷해요.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점은 똑같은데 나쁜 측면에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자, notorious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지금 famous이기 때문에 반대말이기도 하고 또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무슨 무슨 thing으로 종료되는 단어는 이미 한 두세 차례 정도 언급을 했는데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수식을 하더라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요 점까지 강조를 드리고, 자, 4번의 notorious는 마무리 짓고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보니까 their products가 주어예요. 그들의 제품이 are notorious. 악명 높습니다. 뭐 때문에? poor quality. 이렇게 돼 있죠? poor는 빈약한이고요. 빈약한 품질. 그러니까 좋지 않은 품질 때문에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자, because of 대신에 for를 쓰는 경우 저렇게 종종 왕왕 등장을 한다는 점도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statue 한번 가볼게요. 이 단어는 일단 스펠을 조심하셔야 돼요. state라고 하는 상태의 뜻도 있고 국가의 뜻도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주 혹은 국가의 뜻도 있고 상태의 뜻도 있다. 스펠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statue라고 하면 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술 문화와 관련된 의미가 될 텐데요. An object. Object는 물체고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Hard material. 딱딱한 재료로 만들어진 물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딱딱한 물체가 특히 뭐예요? 돌이나 금속,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자, to

0: look like. 그렇습니다. To look like는 뭐뭐와 닮은 거죠. 자, 그래서 a person or animal. 자, 그래서 요런 동물이나 어떤 사람과 닮을 수 있도록, 알겠죠? 닮을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자, 그런 물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좀 봤을 때 사람이나 동물과 닮을 수 있도록 돌이나 금속 따위로 만들어진 거 우리 동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동상, 석상, 조각상, 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요 예문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It was located. 뭐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죠? 부사적 수식어가 나와 있네요. In front of는 수거로 어디 어디 앞에. 자, 유명한 동상 앞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구의 동상인가요? Admiral이라고 하면, 자, 영어로는 이제 그 Admiral은 우리말로 제독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장군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제독의, 자, 그런 동상 앞에 위치해 있다. 이런 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오늘 그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제 퀴즈로 넘어가서 단어들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laugh at, 비웃다. 두 번째, statue는 동상이죠. 자, 그 다음, musician은 음악가가 되겠고요. admire는, 자, 감탄하며 바라보다, notorious는 악명 높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면, 자, 비웃을 것이다. 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laugh at이 붙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laugh a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가시면, 자, 악명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The products are notoriou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마무리 퀴즈까지 끝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오늘 배웠던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Musician. Musician. He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world-class musician. Admire. Admire. She is an artist whose work I really admire. Laugh at. Laugh at. He will laugh at you if you suggest it. Notorious. Notorious. Their products are notorious for poor quality. Statue. Statue. It was located in front of the famous statue.
0: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예술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 자, 재밌게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진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고민도 하는데요. 그 어려운 고민들 일단 저에게 좀 줘보세요.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와 영어 실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답니다. 바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어책이라는 것은 읽을만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기에 재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렵지 않고 한마디로 아 이거 할만한데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책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t 정말 자주 나오죠. 이 it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and the rest had scattered far and wide. The wolf was fast asleep, looking fatter than before. George shouted at the wolf to wake him and chased him away at last.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George had learnt that a liar will not be believed, even when he speaks the truth.
0: The Boy Who Cried Wolf,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을 끝내는 날이 찾아오곤 하죠. 그날은 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영어 실력도 쑥쑥, 이 읽기의 자연스러움이나 읽는 속도나 읽고 이해하는 정도나 점점 더 올라가리라 생각하고요. 이게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런 어찌 보면은 이런 동화일지라도 이솝우와 조 이런 동화일지라도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들이 곳곳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읽다 보면은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제 설명 저와 또 함께 읽다 보면은 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마을에 가서 아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소용이 없냐면 과거에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eventually, 마침내 결국은 George는 어땠냐면 George는 give up이죠. 과거형입니다. Give up이라는 것은 포기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 안 되겠어. 내가 과거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포기했고요. And hurry back to his flock.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이라도 가서 나의 양을 구해야 되겠다. 늑대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그의 양떼로. 그래서 flock이라는 것은 새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의 떼,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떼들로 돌아갔습니다.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양들 중 몇 마리는 없어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And the rest. 그리고 나머지 양들은 had scattered far and wide라고 되어 있네요. Scatter이라는 것은 바로 흩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흩어졌어요.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흩어져 있냐면 far이라는 것은 저기 멀리 이렇게 양들이 보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저기 멀리 그리고 넓게 이 말은 사방으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이거

0: 양들도 모으는데 한참 걸리겠죠. 자, 그 다음은요. The wolf. 늑대는 어땠냐면 was fast asleep. 아주 빠르게 잠이 들었어요. 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늑대가 왜 빠르게 잠이 들죠? fast라는 게 빠르게 혹은 빠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잠들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떻게 잠이 들어 있죠? 바로 잠이 깊이 든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fast가 우리 속도에 관련된 거 뭔가 빠르다, 빠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잠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바로 잠이 깊이 든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늑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Looking fatter than before. 아까 전에 왔을 때보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였냐면 좀 뚱뚱해 보였어요. 더 뚱뚱해 보였다는 것이 되겠죠. 뭐 때문에? 양을 몇 마리 잡아먹었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동포동해 보였겠죠. 잠자고 있는데. George shouted at the wolf to wake him and chased him away at last. 조지는 어떻게 했냐면 늑대야 저리 좀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에게? 늑대에게. 맞죠? 뭐 하기 위해서? 그를 깨우기 위해서. 즉 늑대를 깨워서 보내고 싶었겠죠. 깨우기 위해서 늑대에게 소리를 막 질렀고요. And chased him away at last.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맞죠? 결국은 그 늑대를 쫓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죠?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큰일은 다 지나갔네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이제 그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ventually, George gave up and hurried back to his flock.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and the rest had scattered far and wide. The wolf was fast asleep, looking fatter than before. George shouted at the wolf to wake him and chased him away at last.
0: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할까요?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이라고 되어 있네요.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냐면 조지가, 맞죠? 조지가 뭐 하는 게 걸렸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걸렸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 gather. Gather 이라는 것은 모으다 라는 것이거든요. 모으는데 뭘 모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이 책을 잘 읽고 있다면 아, 양들을 모아야지 그의 무리를 다시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지 양들이 막 퍼져 있잖아요. 사방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양을 빨리 모아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The rest of his flock. 그래서 그의 양떼에 나머지, rest라는 것은 나머지가 되겠죠. 막 돌아다니고 있는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의 양떼를 다시 모으는데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걸렸습니다. 됐죠? George had learned that. George는 배웠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배웠냐면 A liar will not be believed. 거짓말쟁이는 will not be believed.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즉, 거짓말쟁이 입장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 아시겠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를 안 믿을 것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even when he speaks the truth 거짓말쟁이를 아무도 안 믿을 거다.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더 이상 거짓말쟁이를 믿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조울지는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후에 만약에 이제 또다시 양측이 또 양들을 돌보고 하겠죠. 그러면 조울지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또할것 같아요. 이 너무 동화의 느낌을 와장창 깨는 걸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한번 했던 사람은 또 하거든요. 그래서 조울지가 정말 아,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느꼈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조울지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나요? 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도 이 이야기를 느끼고 즐기는데 정말 좋은 이 독서라는 걸 제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it에 대한 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it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it이 어떻게 쓰이는지, it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생 수준에서 꼭 알아야 되는 it은 제가 다 설명을 우선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명사입니다. 대명사가 뭐냐면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자,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다. 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지금 제 손에 있는, 제 왼손에 있는 이 고양이가 보이시죠? 저는 보입니다. 전 착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는 어때요? 너무 귀여워. 귀엽지 않습니까? 맞죠? 아유, 맞아요. 착한 사람, 우리 착한 친구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 cat, 그 다음에 보니까 it is very cute이라고 나왔죠. 그것은 매우 귀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a cat을 영어에서 한번 나왔던 것을 다시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무엇을 쓰냐 하면은 바로 it, 사물이기 때문에 혹은 동물이기 때문에 it이라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a cat 나오고 그 다음에 it, 그것은 혹은 이것은 매우 귀엽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it이 있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 비인칭 주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죠. 어떤 게 있냐면 It i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온다. 자, 그럼 여기서 it은 뭔가? 여기 있는 이 저기 있는 저 초록색 it은 뭔가? 이 it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동물, a cat처럼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맞죠? 그게 아니라 날씨나 요일이나 날짜나 시간이나 거리나 명암, 밝고 어두운 거나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it을 사용합니다. 맞죠? 그래서 it is raining outside. 제가 비인칭 주어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추후에 또 나오면 한번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비가 온다. 그래서 이것은 밖에 비가 온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 비가 온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it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비인칭 주어인 것이죠. 자, 그다음 오늘 나왔는 it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가주어입니다. 가주어가 뭐냐면 가짜 주어이다라는 것이죠. 가짜 주어. 가짜 주어는 언제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경우에요. To read every day is important이라고 되어 있죠. 읽는 것, 독서를 하는 것, 매일 독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to read every day가 어때 보여요? 이 문장 길이가 있는데 이 문장 길이에서 상당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to read every day가 바로 아, 이 문장의 주인공이구나. 매일 독서를 하는 것, 매일 책을 읽는 것, 요까지가 이 문장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is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 이 보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인 to read every day가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가 좀 긴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는 주어가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크거나 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의 머리가 이만큼 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해 보이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주인공, 주어를 주어가 큰 것. 이 주어가 바로 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작게 줄이거든요. 그 대신에 그럼 무엇을 쓰는가?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to read every day가 나오죠. 자, 그 대신에 어떻게 쓴다? 가짜 주어인 it을 제일 앞에다가 쓴다라는 것이죠. 가짜 주어인 it을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진짜 주어는 문장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가주어는 주어가 너무 길 때, 진짜 주어를 문장 제일 끝에 쓰고 가짜 주어인 it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이 되겠죠. 이 책에 나온 문장입니다. Together the rest of his flock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는 뭐다? 아까 전에 나와 있던 이겁니다. Together the rest of his flock이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거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영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보니까 아, 주어가 좀 너무 긴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0: it을 적는다는 거죠. it을 제일 앞에 적고요. 그 다음에 진짜 주어는 그냥 문장 제일 뒤에다가 갖다 붙여준다. 이게 바로 가주어의 제대로 된 사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법 용어로는 가주어, 맞죠?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진짜 주어인 진주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 가주어가 나오면 가짜 주어를 의미하는구나. 주로 가짜 주어는 it입니다. 진짜 주어는 여기 있는 to 보정사이거나, 맞죠? together 할 때 to 동사 원형이거나, 혹은 또 다른 것도 진짜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that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it의 사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가짜 목적어도 있는데, 요 가짜 목적어는 추후에 나오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 빼먹을 수 없겠죠?
1: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George had learnt that a liar will not be believed even when he speaks the truth.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 만만하지 않은데요.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scatter. Some of the sheep were missing, and the rest had scattered far and wide. Fast. Fast. The wolf was fast asleep, looking fatter than before. Rest. Rest. It took George all day and all night to gather the rest of his flock.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ast라는 것인데요. Fast가 참 특이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빠른이라는 의미 여기 있죠. He runs fast라고 한다면 저처럼 아 날렵하게 그는 어떻다고요?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도 되고요. 빠르게도 됩니다. 둘 다 되거든요. 자, 그래서 fast라는 것은 이 속도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The baby is fast asleep. 아기는 is fast asleep. 어떻다고요?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ast가 깊이 잠든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 다른 의미죠. 자, 이렇게 영어 단어는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가다가 배가 아팠다. 맞죠? 같은 비읍의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타고 다니는 배, 어떨 때는 나의 배 이게 될 수가 있겠죠. 혹은 두 배 할 때 그 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 파악을 오늘처럼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력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고액 체납자 그리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칼을 꼽아들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나오잖아요. 뭐 몇십억 세금이 밀려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곳에 살고 있고요. 돈을 정말 장난 아니게 많이 쓰는데 세금은 안 냅니다.

0: collect cryptocurrencies from tax dodgers.
1: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헤드라인 일단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본 이후에 내가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South Korea to collect cryptocurrencies from tax dodgers. 들어보겠습니다.
2: South Korea to collect cryptocurrencies from tax dodgers. South Korea is set to tighten its crackdown on tax evasion by cryptocurrency investors and high-income earners. The government proposes revising tax codes so that tax authorities will be able to confiscate crypto assets held by tax dodgers starting next year.
3: South Korea to collect cryptocurrencies from tax dodgers. South Korea is set to tighten its crackdown on tax evasion by cryptocurrency investors and high-income earners. The government proposes revising tax codes so that tax authorities will be able to confiscate crypto assets held by tax dodgers starting next year.
1: 잘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성우분들 두 분이 돌아가면서 깔끔하게 읽어드렸기 때문에 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을까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 오늘 참 다양한 단어 표현 나옵니다. 세금 얘기고요. 탈세자란 얘기로 나오고요. 다양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봐야 될 표현들이 많은데요. Use keywords 하나씩 살펴봅니다.
2: Crackdown.
3: Crackdown.
2: Tax evasion.
3: Tax evasion.
2: Cryptocurrency.
3: Cryptocurrency.
2: To revise.
3: To revise.
2: To confiscate.
3: To confiscate.
2: Tax dodger.
3: Tax dodger.
1: 첫 번째 단어는 예, 역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정치, 군사, 경제, 외교 할 것 없이 단골 메뉴죠. Crackdow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속 그리고 경우에 따른 탄압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속에 해당하겠죠. Crackdown. Tax evasion이라고 되어 있죠. Evade가 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vade taxes라고 하면 그거는 탈세하다라는 의미고요. 따라서 명사형으로 tax evasion, 탈세라고 할 때 씁니다. Cryptocurrency, 암호화폐라고 하죠. 대표적인 거, 비트코인. To revise, 개정하다라고 할 때 씁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이럴 때 revise, 기억하시고요. To confiscate, 역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Confiscate이란 단어는 뭔가 물건을 압류하는 거죠. 그것이 소위 가풍, 짝퉁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불법적인 마약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무기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정부 차원에서 압류하라. Confiscate. Tax dodger. Dodge라는 단어가 피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dodger라는 얘기는 그래서 피하는 사람이라서 탈세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military, 군대에 있어서 draft dodgers라고 하죠. draft가 징집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모병제가 아니라 이제 의무병력일 때 draft란 말 쓰는데 draft Dodgers라고 하면 병력 기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tax dodger니까 탈세자가 되겠군요. South Korea is set to tighten its crackdown on tax evasion. 여기까지 볼까요? 자, 이런 문장을 보거나 들으면 보통 이렇게 반응을 두 가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be set to. 이건 또 뭐지? tighten its crackdown on. 이건 또 뭐고? tax evasion. 모르는 단어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와, 이건 노다지다. 야, 이 be set to, tighten one's crackdown, tax evasion, 와,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을 보면 진짜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자, be set to란 얘기는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세팅이 된 거예요. crackdown은 단속인데 tighten 하는 거니까 강화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tax evasion, 그 대상이 바로 탈세입니다. 자, 한국, 즉 한국 정부가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거죠. 자, 누가 이렇게 탈세를 하는가 봤더니 누구의 탈세를 단속할까요? By cryptocurrency investors and high-income earners. 좋군요. 자, 여기는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high-income earners예요. low-income earners가 아니라, 즉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탈세를 단속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The government proposes revising tax codes. Tax codes가 세법이에요. 정부가 말입니다. 세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So that

0: tax authorities will be able to confiscate crypto assets held by tax dodg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o that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택스 당국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 당국은 국세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이 탈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confiscate, 압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압류는 안 됐고요. 막아놓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압류하는 쪽으로 세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Starting next year. 내년부터 말입니다. 자, 일단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니까 과연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국세청이 칼을 뽑아들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득 저도 궁금해지는데 나름의 해법을 저희 시청자 의견에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표현도 괜찮겠다라는 걸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South Korea to collect cryptocurrencies from tax dodgers. South Korea is set to tighten its crackdown on tax evasion by cryptocurrency investors and high-income earners. The government proposes revising tax codes so that tax authorities will be able to confiscate crypto assets held by tax dodgers starting next year.
2: South Korea to collect cryptocurrencies from tax dodgers. South Korea is set to tighten its crackdown on tax evasion by cryptocurrency investors and high-income earners. The government proposes revising tax codes so that tax authorities will be able to confiscate crypto assets held by tax dodgers starting next year.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Irish government gives in to bridal backlash. Give in to, 굴복하다, 무릎을 꿇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Bridal, 신부를 얘기합니다. Backlash, 역풍, 반발이죠. 아일랜드 정부가 예비 신부들의 반발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Irish government gives in to bridal backlash. In Ireland, exasperated brides-to-be dressed in all white to protest outside the parliament, while others inundated radio call-in shows to criticize COVID-19 restrictions, forcing the government to ease limits on wedding guest numbers. Now up to 100 guests are allowed at weddings and receptions.
2: Irish government gives in to bridal backlash. In Ireland, exasperated brides-to-be dressed all in white to protest outside the parliament, while others inundated radio call-in shows to criticize COVID-19 restrictions, forcing the government to ease limits on wedding guest numbers. Now, up to 100 guests are allowed at weddings and receptions.
0: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give in to.
2: To give in to.
1: Backlash.
2: Backlash.
1: Exasperated.
2: Exasperated.
1: Bride to be.
2: Bride to be.
1: Parliament.
2: Parliament.
1: To inundate.
2: To inundate.
0: 첫 번째 표현은 헤드라인에 나온 to give in to, 뭐뭐에 굴복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acklash, 반발 혹은 역풍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Backlash. Exasperated,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몹시 화가 난 이에요. Very angry라는 개념이죠. 거의 코에서 이제 김 나올 것 같은 느낌. Exasperated, 알아두시고요. Bride to be, 예, 곧 될 사람이다라는 개념으로 예비 신부라고 할 때 bride to be.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Parliament, 의회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의회를 우리가 국회라고 부르고 The National Assembly라고 부르고 미국의 의회는 Congress라고 부르죠. 그걸 총칭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inundate, 물 같은 것이 이제 마을이라든가 건물을 침수시키거나 아니면 뭔가가 쇄도하다라고 할 때 inundate,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일랜드로 가야 되겠군요. In Ireland, exasperated brides-to-be,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난 예비 신부들이 dressed all in white, 예, 모두 흰색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거의 뭐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나왔는데요. To protest outside the parliament. 이때 the parliament이라는 것은 the parliament building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의회 건물 바깥에서 시위를 나서게 시위

0: 나서게 된 겁니다. 흰색으로 다 입고 말이죠. While others inundated radio calling shows 라고 했군요. Inundate 이럴 때는 침수시키다가 아니고 쇄도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뭐 메시지라든가 스팸 메일 같은 것이 쇄도에 들어올 때도 쓰는 표현인데요. 또 다른 예비 신부들의 경우에는 radio call-in 프로그램은 뭐냐면 전화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전화 코너예요. 그래서 시청자 라디오 시청자 전화 코너를 거의 쇄도했습니다. 거기에 그 이유는 to criticize COVID-19 restrictions 코로나19 규제를 비판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전화해서 이제 정부의 조치를 막 욕하는 거죠. Forcing the government to ease limits on wedding guest numbers 라고 되어 있죠. Force라는 얘기는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즉 정부는 원치 않는데 이들의 이러한 조치로 어쩔 수 없이란 단어가 이제 force라는 단어에 포함이 된 거죠. 결국 정부가 결혼식 하객 숫자에 대한 규제를 ease 혹은 relax 완화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Now up to 100 guests are allowed at weddings and receptions. 숫자 앞에 up가 나오면 무조건 최대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최대 100명의 하객이 결혼식이나 아니면 reception에 허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5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조만간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술집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를 완화했는데 결혼식 하객은 완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신부들이 화가 나서 거리로 라디오로 쏟아져 들어간 거고요. 결국 50명이었던 숫자가 두 배로 늘어서 100명까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Irish government gives in to bridal backlash. In Ireland, exasperated brides-to-be dressed in all white to protest outside the parliament, while others inundated radio call-in shows to criticize COVID-19 restrictions, forcing the government to ease limits on wedding guest numbers. Now up to 100 guests are allowed at weddings and receptions.
2: Irish government gives in to bridal backlash. In Ireland, exasperated brides-to-be dressed all in white to protest outside the parliament, while others inundated radio call-in shows to criticize COVID-19 restrictions, forcing the government to ease limits on wedding guest numbers. Now, up to 100 guests are allowed at weddings and receptions.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패턴은 조금 전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역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To give in to something. 누구의 요구, demand죠. 요구라든가 아니면 pressure, 압력에 굴복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일단 예문을 보면요. 대통령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결국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영국의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사임한 바 있고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 압력은 political pressure라고 하면 되겠죠.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굴복하다도 아니까 요거는 거저먹기가 되겠고요. 사임하다라고 할 때는 to resign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데 물론 뒤에 문장에선 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The president gave in to political pressure. gave in 여기까지가 이제 굴복하다죠. to something이에요. 그래서 끊어 읽을 땐 살짝 여기서 끊어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The president gave in to political pressure and announced he would blank down. 자, resign이라고 할 땐 한 단어입니다만 blank down, 내려오는 거죠. 하야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step down이란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give in to, 뭐 이런 표현, 그리고 step down이나 resign,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The president gave in to political pressure and announced he would step down.
2: The president gave in to political pressure and announced he would step down.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고요. 그리고 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tax evaders and cryptocurrencies라고 일단 이름을 정했습니다. tax dodgers 혹은 evaders 다 탈세자를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cryptocurrency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죠. 암호화폐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로 쓰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통한 미납 세금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 추징 오늘 핵심이겠네요. 이는 돈 세탁과 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목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뭘

0: 철가하는 부분입니다. 미납세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거고요. 그 방법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죠. 그게 방법입니다. 이는 더큰 정책의 일환인데 바로 돈 세탁 금융 범죄 뿌리 뽑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규제하다라고 할때 to regulate a market 이라고 하면 되겠죠. 특정 시장일 경우에는 to regulate the market for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미납 세금을 추징하다라고 할땐 to collect unpaid taxes. 아직 지불되지 않은 세금이라든가 back taxes. 이때 back이란 단어가 요거 미납된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꼭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세탁이라고 할 때는 money laundering. laundering, 돈 세탁.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The government is now going after tax evaders. 앞에 나왔던 표현하고 좀 달랐는데요. 물론 이렇게 써도 되죠. The government is now trying to collect unpaid taxes. 이렇게 써도 됩니다만, 탈세자들의 뒤를 쫓고 있다라는 표현도 미납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Go after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방법이 뭘까요? By ing정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다. 거꾸로 올라가지 마시고요. 뭐뭐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how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Regulating the cryptocurrency market.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part of its effort, part of its policy to blank out money laundering and other financial crimes. 그렇죠? 돈 세탁과 그 밖에 다른 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뿌리 뽑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은 뭘까요? 예, 이럴 때 root out, 뿌리를 꺼내는 거죠. 잘라내는 겁니다. 근절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to stamp out, 그리고 to eradicate 이런 표현도 다 근절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Tax evaders and cryptocurrencies. The government is now going after tax evaders by regulating the cryptocurrency market, part of its effort to root out money laundering and other financial crimes.
2: Tax evaders and cryptocurrencies. The government is now going after tax evaders by regulating the cryptocurrency market, part of its efforts to root out money laundering and other financial crimes.

0: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것만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봅니다.
1: To confiscate.
2: To confiscate.
1: To give in to.
2: To give in to.
1: Bride to be.
2: Bride to be.
1: Tax evasion.
2: Tax evasion.
1: Tax dodger.
2: Tax dodger.
1: To collect unpaid taxes.
2: To collect unpaid taxe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 학습의 친절한 기회잡이 마이 워드 코치를 함께하는 저는 워드 코치 최우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17강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강 한강 쌓아갈수록 단어 실력이 쑥쑥 높아지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거라 선생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우리 퀴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표현 써주시면 됐었죠. 자, 종이컵과 냅킨은 일회용이다 라는 문장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영어 문장 보시면요. Paper cups and napkins are 빈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요, 바로 뭡니까? 일회용에 라는 그런 표현이 필요한데요. 잘 적어 보셨다고요? 맞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Disposable, 그렇죠. Disposable 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잘 적어 주셨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오늘 어떤 내용 학습

18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데이 49부터요. 데이 51까지 여러분들 함께 또 재미있게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루틴, 나의 루틴. offer 좋은 자리를 offer 했다. appreciate 도와주셔서 appreciate 합니다. species 새로운 species. hover hover들이 시달리고 있다. adapt 하지 마라. instruction을 신중하게 따르세요. release 2009년에 release 되었다. Antarctica는 멀다. Undead, 그 undead한 남자. Genetics, 자, 나는 대학에서 Genetics를 공부하고 싶어요. Sparkle 하지 않는다. Preach, 용서에 대해 preach한다. Demand 할 것이다. Scent, 바카 scent.

매니지티 그 장애물을 매니지티 극복했어. Check on 나를 항상 check on 하신다. Between A and B, between 철자 P and 철자 R. Dispose of 함부로 dispose of 한다. Be likely to 승리 be likely to 다. 네, 여러분, 우리 또 재밌게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볼까요? 뚜둥, 그렇죠. 루틴이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나의 루틴은 너무나 지겨워라고 할 때, 그때 루틴이에요. 여러분, 루틴하게 되면요. 하루의 일과나 판에 박힌 일,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판에 박힌 일, 일과 습관. 또 형용사로 여러분들, 판에 박힌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My daily routine. is neither 또는 neither 둘다 발음 가능하겠죠? neither exciting nor fun. 나의 루틴은 나의 일과는 신나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offer 나한테 진짜 좋은 자리가 offer가 온 거야. 나한테 진짜 좋은 자리를 offer 했어. 그때 offer 바로 뭡니까? 그렇죠. 제공하다, 제안하다, 제의하다. 다 같은 의미예요. 다음에 명사로 제공, 제안 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we offer him 우리가 그에게 제공했죠. 제안했습니다. a better position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이에요. appreciate 자, 요건 여러분들 하나의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I appreciate it 자, 정말 뭔가 고마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Thank you보다 좀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appreciate 하게 되면은 감사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뭔가 미술 작품 등을 감상하다, 뭐 평가하다 이렇게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ppreciation 하게 되면 명사겠죠, 여러분. 션으로 끝나면 우리 보통 명사라 그랬잖아요. 감상, 평가, 감사 가시면 되고요. I appreciate your help. 자, 너의 도움이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요거 좀 의역하시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이요. species. 자, 명사인데요, 여러분들. 이건 new species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종. 다음에 공통된 특성을 가진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new species are discovered in the ocean. 새로운 종들이 바다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에요. hover. 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hover. 선생님은요, 부산 hover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바로 부산 hover 하게 된 부산 항이겠죠. 항구란 의미를 갖고요. 자, 예전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항구로 가서 많이 피난을 했다고 합니다. 피난처라는 의미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the hovers suffer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그렇죠. 항구들이 환경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adapt. 자, 명사 동사 의미가 있어요. 하게 되면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요. tempt 하게 되면은 뭔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시도하다 이런 의미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요. 시도하다 가시면 됩니다. try랑 같은 뜻이에요. 자, do not attempt to 시도하지 마세요. Repair this by yourself. By yourself. 당신 혼자서, 당신 스스로 이것을 혼자서 수리하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instruction. 그렇죠, 여러분. in 하게 되면요, 쉽죠? 뭐 안이라는 뜻이요. 우리 머릿속에, 머리 안에 struct, 뭔가를 세우는 거예요. 지식의 구조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의 구조를 세우려면 교육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교육, 그다음에 교육하다라는 instruct. 그렇죠. ion 빼면요, instruct 하게 되면 교육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instruction에는 지식교육과 함께 뭐 사용 설명서라는 의미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ollow, 따르세요. The instructions on the box carefully. 그쵸? 그 상자에 있는 자, 설명을 신중하게 따르시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release. 자, 동사인데 여러분들. release는 여러분들 이 음반이랑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영어로 하면 The album was released. 자, 음반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야? 그쵸? 음반이 발매가 된 거죠. 자, either in 2008 or in 2009. 2008년 또는 2009년에 발매되었다. 그래서 release 하게 되면요, 뭔가를 풀어주는 거야. 놓아주다. 또는 영화나 음반에서는 여러분들 개봉하다, 발표하다라는 의미가 좀더 어울리겠죠. 그쵸? 다음에, 자, 다음 표현이요. 자, Antarctica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잘라볼게요. Arctica 하게 되면은 북극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러분, Ant 하면 여러분 개미 아니고요. Anti, 막, Anti.

defend 들어보셨죠? 안티하게 되면요, 반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줄여서 안티하게는 반대인데, 남극의 반대쪽에, 여러분, 북극의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남극 대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the Arctic 하게 되면 북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극의 반대니까 이제 남극이 되는 겁니다. 자, Antarctica is very far from Korea. 그렇죠. 자, 남극은요, 한국에서 매우 멀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운디든을 알려면 여러분 운두부터 알아야 돼요. 운두하게 되면요, 자 상처 부상 부상을 입히다, 뭐 상처 입히다 이런 뜻인데 ED로 끝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동사에다가 여러분 ED를 붙인 형태를 보시게 되면요, 뭐뭐가 된이라는 형용사 의미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마음이 상한. 그래서 the wounded man, 자 부상당한 그 남자가 cried out in pain. 고통 속에서 cried out, 울부짖은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보시면 되겠죠. Genetics 하게 되면 여러분 명사인데요. 우리 진이라는 단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인데요, 여러분들. 유전자고요. 형용사 형태의 tick이 붙었고 뒤에 s가 붙게 되면 학문이라는 의미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학 가시면 됩니다. 진은 유전자고요. I want to study genetics in college. 나는 대학에서 유전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스파클. 우리 스파클이 튄다. 이런 좋은 의미도 있고요. 나쁜 의미도 있잖아요. 스파클이 튄다는 건요, 불꽃이 튀기는 거야. 곰이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꽃을 튀기다, 번쩍이다. 불꽃 번쩍인 광채. 자, 보시겠습니다. Uncut gem does not sparkle. 그렇죠. Uncut 하게 되면요, 가공되지 않은 gem은 보석이요. 가공되지 않은 보석은요, does not sparkle. 뭐야, 반짝반짝이지 않는다, 번쩍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preach는요, 여러분들, preacher가 보통 이제 preach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preach 하게 되면 설교자, 목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preach는 여러분, 설교하다, 훈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로 설교라는 뜻도 있고요. 자, 보시면 여러분, pastors preach to people about forgiveness.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해 preach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demand. 우리 supply 기억나나요? 공급이란 뜻이었죠. 자, 우리 같은 동등한 선에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어요. 경제에 있어서 demand 하게 되면 요구, 수요 또는 동사를 요구하다. 요거 배웠습니다. supply 하게 되면 공급이나 공급하다. 그쵸? They will demand. 그들이 요구할 거예요. A price for it. 그거에 대한 어떤 가격을, 대가를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scent. 자, the scent of 뭐뭐뭐 하게 되면요, 뭐뭐의 향기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scent 하면 냄새 향기입니다. The scent of peppermint keeps people awake. 그렇죠. 박하 향기는 사람들을 깨어있게 한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Mange to 하게 되면 요건 여러분들 모르면 해석이 어려워요. 꼭 기억하세요. Mange to 동사 원형하게 되면요, 가까스로 겨우 뭐뭐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We have managed to overcome the obstacle. 그렇죠? obstacle 좀 어렵습니다. 우리 장애물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장애물을 진짜 겨우 가까스로 극복했다.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크 뭡니까? 바로 갑시다. 우리 뭔가를 확인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다. 자, my parents always check me after school. 그렇죠. 나의 부모님은 방과 후에 내가 이상이 없는지 나를 항상 확인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etween A and B. 아, 요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Between이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Q comes, 자, Q가 오는데요. Between P and R, 그쵸? P와 R 사이에 옵니다. In the English alphabet, 그쵸? 영어 알파벳에 있어서. P, Q, R의 어순이니까 P와 R 사이 Q 맞죠? 그쵸? 자, 좋습니다. 다음 표현이요. Disposed of. 요거 여러분 너무 많이 봤다. This는요, 우리 바깥쪽에 멀리 떨어진 곳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요. Pose는 위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놔둬도 문제가 없는 건요, 처리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dispose of 하면요, 뭔가를 처리하다, 없애다라는 느낌 보시면 됩니다. We dispose of all this carelessly. 그렇죠? 우리 carefully 반대말이요. 우리는 낡은 물건들을 함부로, carelessly, 함부로 dispose of, 처리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Be likely to, 이것도 쉽네요. Likely가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Unlikely가 뭐뭐할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할것 같지 않다. 차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정현 선수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테니스 선수이신데요. 정현 is likely to win this tennis match. 자, 정현이 이번 테니스 시합에서 승리할 것 같다.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우 코치의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outine 일과 습관
offer, 제안하다, appreciate, 감상하다, species, 종류, hover, 한글, adapt, 시도하다, instruction, 지시교육, release, 놓아주다, Antarctica, 남극들이 undead, 부상당하, genetics, 일전하, sparkle, 번쩍이다, preach, 설교하다, demand, 요구 수요, scent, 냄새 향기, manage to, 겨울하다, check on, 확인하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dispose of, 뭐를 없애다, be likely to, 뭐 할 것 같다. 샤프, 면도날처럼 샤프하다. Normal, 너의 혈압은 normal이야. Long, long arm. Measure, 7m로 measure 된다. Available, 그 서비스는 available 해요. Organic, organic 농사. Bear, bear 발. Continent, 여섯 번째로 큰 continent. Professional, professional 복서. Relieved, 그 소식을 듣고 relieved 됐어. Remain, 독신 상태로 remain 했다. Diploma, 중학교 diploma. Summit, 산 summit. Author, 해리포터 시리즈의 author. Proficiency, 영어 proficiency. In contrast with, 그의 형제의 성격과 in contrast with 하다. Concentrate on, 공부에 concentrate on 할 수 없었어. In the face of, 위험에 in the face of. Be left behind, 이 가방이 be left behind 했어. Come to an end, 곧 come to an end일 것이다. 네, 여러분 단어 공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p, 여러분들 우리 sharp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Sharp는 여러분 뭔가 쓸 때 사용하는 건데요. 원래의 용어는 mechanical pencil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위해서 우리 sharp를 쓴다라고 하잖아요. sharp심이 매우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sharp하게 되면요. 예리한 날카로운 것이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 단어 알아두면 여러분들 또 단어 king 될 수 있거든요. king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세요. 날카로운 뜻이에요. dull하게 되면 반대말로 무딘. 둔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에 보실게요, 여러분. 이 이빨은 면도날처럼 sharp하다, 날카롭다. This tooth is as sharp as a laser. as 형용사 원급, as 뭐뭐뭐 하게 되면요. 뭐뭐만큼, 뭐뭐하다, 동등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다음 표현 볼게요. normal, 진짜 너의 상태는 너무나 normal하다. 이렇게로 표현할 수 있겠죠. normal, 우리말처럼 많이 쓰네요, 여러분들. 보통의 평범한 정상이라는 뜻이 있고요. 요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AB, AB 붙게 되면요, 여러분. Abnormal이 되게 되면요, 반대말이 돼요. 비정상적인 가시면 됩니다. Your blood pressure, 너의 혈압이겠죠. 혈압이 is normal, 정상이다 가시면 되겠죠. 다음이요, lung. 자, lung은요, 여러분, 우리 담배 많이 피면 걸리는 질병일 수 있는데요. Lung cancer로 기억해 주세요. Lung cancer 하게 되면 폐암인데요. 거기서 lung이 여러분 우리 폐라는 그런 신체 부위를 가리키겠죠. 폐나 허파. Lung cancer, 폐암은요, is closely,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Related to smoking,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measure, 동사 마우코치 팁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검사할 때 여러분 허리 둘레를 재기도 하죠. 자, 우리 줄자를 가지고요, 허리 둘레를 매줘, 매줘. 줄자로 허리를 매줘, 여러분. measure 뭐라고요? 허리 둘레 재다 할 때 measure는 재다, 측정하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치수나 양등이 뭐뭐이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어요. The room measures 5 meters by 7 meters. 그렇죠? 그 방은 폭 5m에 길이가 7m로 재어진다, 측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vailable. 강을 건너야 돼. 근데 앞에 강이 있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앞에 배가 딱 있네.
저기는 배, 일로 와봐. 배, 일로 와봐. available. 그렇죠. 가능한 배를 탈라고. 그렇죠.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뭐, 할수 있는, 이런 느낌이야. 유형 구할 수 있는. The service is available 24 hours a day. 그렇죠. 그 서비스는 하루 24시간 내내 available 하다. 이용 가능하다. 다음에 organic. 요즘에 또 organic이 정말 아주 인기가 있죠. 그렇죠. organic, 뭐, organic 농사도 있고요. organic, 뭐, 채소도 있고요. 그렇죠. 뭡니까, 여러분들? 유기농의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These days, 요즘에 organic farming, 그쵸? 우리 유기농 농사가요, is very popular. 매우 인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ear, 여러분 우리 막 쌩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영어 표현으로는요, a bare face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맨발은 영어로 뭡니까? 그렇죠. bare foot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bare 하게 되면요, 우리 벌거벗은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안 가려진 ma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I have the habit of walking around with bare feet. 그쵸? 나는 맨발로 걸어 다니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자, continent요. continent. 명사인데요. 자, the continent of Asia. 우리가 사는 대륙이죠. 아시아 대륙입니다. 그래서 continent 하게 되면 대륙이고요. Europe is the sixth largest continent in the world. 유럽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대륙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professional, 그렇죠? 여러분도 나중에 커서 장래에 어떤 분야의 professional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프로 선수나 직업의 프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amateur, 우리 코리안, 그렇죠? 한국어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영어 단어 발음으로는 amateur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아마추어 선수, 아마추어의 My goal is to become a professional boxer, 그렇죠? 나의 목표는 professional한 보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he leave 여러분 요거 ED로 끝나는 거 선생님이 느낌 알려드렸죠. The leave가요 누군가를 안도시키다 안심시키다거든요. 그러니까 ED가 됐으니까 뭐뭐 된 거예요. 안도하는 안심이 되는 마음이 놓이는 I felt relieved at the news.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안심이 된 거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편 remain 여러분들 자 remain 뭡니까 여러분 동사인데요. 그녀는 독신인 상태로 remain했다. 여러분, 요거는 외워주세요. 머머니 상태로 남아있다, 머무르다. She remained single. 독신인 상태로 remain, 남아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요. diploma. 자, 명사인데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D가요, 우리 두 개의 E란 뜻이 있고요. Ploma에서 ploy라고 하면 여러분 접다란 뜻이 있어요. 우리 졸업장 받아보셨나요? 졸업장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죠. 접을 수 있습니다. 두 개로 접을 수가 있죠. 양쪽을 접을 수 있어요. 그래서 diploma 하게 되면은 졸업장 졸업증서 이렇게 이미지 떠올려 주시고요. We will get middle school diplomas next year. 자, 우리는 내년에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 볼게요. 자, summit. 여러분, 우리 2010년에요. 세계 경제대국 20개 국가가 우리나라 서울에 모였어요. 우리가 서울 G20 정상회담 회의라고 했었는데요. summit 하게 되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상 산 꼭대기. 산의 정상이 꼭대기잖아요. 그쵸? 절정 보시면 되고요. This path, 이 길은요, leads to, 어디로 지금 이어집니까? The summit, 정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uthor, 그쵸? 요거는 쉬우니까 외웁시다. 저자, 작가, 저술가예요. J.K. Rowling, 또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is the author of the Harry Potter series. 그쵸?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이다, 저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proficiency 하게 되면 명사인데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무언가에 대한 숙달, 능력, 실력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passed the English proficiency test level 2. 나는 영어 숙달 또는 능력 시험 2급에 합격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in contrast with 여러분 contrast가요. 대조, 차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무엇과 대조를 이루어 his personality was in contrast with his brothers. 그의 성격은 그의 형제, brother의 성격과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야, concentrate on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쵸?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뭔가에 집중하다, 전념하다. 그다음에 concentration 하게 되면 집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hey couldn't concentrate on studying. 그들은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in the face of, 우리 face 하게 되면 여러분 얼굴 떠오르시죠? 그쵸? 근데 동사로는요, 직면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것과 유사해서 무언가에 직면하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showed great courage
In the face of danger, 그녀는 위험에 처하여 직면하여 큰 용기를 보여주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be left behind. 여러분, 자, left의 현재 동사 형태가 leave예요. 뭔가를 두고 가다, 남기고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be left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남겨지는 겁니다. 수동태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behind 뭡니까? 뭐뭐에 뒤처지다, 뭐뭐 뒤에 남겨지다라는 의미예요. This bag was left behind after the class. 그 수업이 끝난 뒤에 이 가방이 남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come to an end. 여러분 이거 come to 어디 어디로 오는 거고요. end는 끝이죠. 끝 쪽으로 오는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끝나는 거겠죠? 막이 내리다. The World Cup will come to an end soon. World Cup이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20개 단어 또 마우크 check from the world 해보도록 할게요. sharp 날카로운 normal 정사의 long 배허파 measure 측정하다,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organic, 유기농의, bare, 벌거벗은, continent, 대륙, professional, 프로선수, relieved, 안심되는, remain, 머무르다, diploma, 졸업자, summit, 정상, author, 저자, 작가, proficiency, 숙달 능력, in contrast with, 대조이고요. Concentrate on 뭐에 집중하다 in the face of 직면하여 be left behind 뒤처지다 come to an end 끝났다. 에듀케이션 영어 에듀케이션 컬렉션 예술 컬렉션 protection 자외선을 잘 protection 하는 선글라스 graduation에서 특별상을 받을 거예요 imagination이 필요하다 observation 고백과 observation의 혼합물 organization 인체 organization destruction 지구를 destruction production, mere production. translation, 그 translation은 이번 달까지 완료해야 해. kindness, 예상치 못한 kindness. darkness가 내렸다. fitness 강좌가 무료야. weakness가 있다. laziness가 원인이었어. shyness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 uniqueness를 강조한다. dryness, 내 눈에 dryness. willingness가 마음에 드는데? blindness는 시력의 상실. 네, 여러분, 우리 단어 공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education, 쉬운 단어이긴 한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팁 알려드릴게요. education에서 이해하게 되면, 선생님 말씀드렸죠? ex, 바깥쪽으로란 뜻이고요. education에서 deuce 하게 되면요, 뭔가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잠재적 능력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education 하면 교육이고요. educate 하게 되면 교육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English education too early can be stressful to the kids. 지나친 조기 영어 교육인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편 볼게요. collection. 여러분, collection에서 co 하게 되면요. come. 함께 라는 뜻이 있고요. let 전에 말씀드렸죠. 뭔가를 모으다, 끌어 모으다 이런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뭔가 같은 주제에 있는 것이 같은 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끌어 모아 놓는 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수집할 때할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collection 하게 되면요. 수집품, 소장품. collect 하게 되면 여러분 동사니까 모으다. 이렇게 동사 형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museum has a great collection of art. 그 박물관에는 방대한 예술 수집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요. protection. 자, protection. protect의 명사 형태인데요. 여러분 우리 자, 우리 자외선을 잘 protection 하는 선글라스. 자외선을 잘 보호하겠죠. 막아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protection은 보호. 자, protect는 보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wear sunglasses
that provide good UV protection. 자외선을 잘 보호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착용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야. graduation. 여러분들 중학교 graduation, 고등학교 graduation. 이렇게 여러분 graduation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뭡니까? 졸업, 졸업식 가시면 되겠죠? 자, 동사 형태로 graduate, 졸업하다 보면 됩니다. 지금 반복적으로요, 션이 붙은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명사형 어미를 만들 때 tion을 붙이면 명사화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 션에다가 좀 주목해서 단어 공부해 주시면은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자, his son will be given a special award at graduation. 그렇죠? 그의 아들은 졸업식에서 특별상을 받을 것이다. Special award, 특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요. Imagination, 그쵸? 션으로 끝나는 게 명사잖아요, 그쵸? Imagine의 명사 형태입니다. 상상하다, 상상력.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거 자체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그림이잖아요. 머릿속에 뭔가 그림을 떠올리는 건 상상하는 거겠죠, 그쵸? 상상력, 상상하다로 기억해 주시고요. It takes much imagination to guess what he meant. 그렇죠. 그가 의미한 것을 추측하는 데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observation, observe 역시 명사 형태겠죠. 요거의 명사 형태입니다. observe가 여러분들 관찰하다요. 선생님 예전에 좋아했던 게임 중에 스타 땡땡땡땡 게임 있었는데요. 거기서 프로 땡땡 종족의 observer라는 그런 유닛이 있었습니다. observer가 뭔가 이렇게 다른 팀을 망보고요, 관찰할 수 있는 아이였거든요. observer, R이 붙게 되면 관찰자고요. observe가 되면 여러분들 관찰하다. 그다음에 observation 하게 되면 명사 형태니까 관찰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a diary is a mixture of confession and observation. 일기적인 고백과 관찰의 혼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organization. 자, organize 여러분 명사 형태요. organize, organization. 그렇죠. organize 하게 되면은 조직하다고 기억나나요, 여러분? 맨사는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organization이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조직 단체 기구요. 자, the organization of the human body is complicated. 인체 조직은 복잡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이요. 자, destruction. T가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struct는 뭔가를 세우는 거야, 건설하는 거야. 건설하는 거에 반대 의미니까 파괴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destruction 하게 되면 파괴고요. 그다음에 destroy 하게 되면 파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construction은요, 함께 뭔가를 세우는 거니까 건설, 건축의 의미 보시면 되겠죠. We must protect the earth from destruction. 우리는 지구를 파괴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roduce, production 이렇게 여러분들 명사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produce 여러분, produce 101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시죠? 우리 스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생산하다, 제작하다, production 하게 되면 여러분 생산량 명사화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제작. The wheat production, 자, 밀 생산이요, has increased, 증가했습니다. This year, 올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translation, 이제 translator가 이렇게 명사화된 거겠죠. translate 여러분. train이라고 하면요, trans, 뭔가 이동하는 거고요. slate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동해서 쓰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번역하다, 명사 형태 번역. The translation is expected to be finished by this month. 그렇죠. 그 번역은요, 이번 달까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kindness 보겠습니다. 그렇죠. 명사를 여러분, kind에다가 ness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하니 친절함이 되겠죠. 그렇죠. 자, his unexpected kindness was very touching. 그가 베푼 예상치 못한 친절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또 변한 거예요. NESS 붙으면 명사화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dark 너무 쉽잖아요. 그쵸? 어두우니 어둠으로 갑니다. The sunset. 자, 태양이요. 졌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And darkness fell. 어둠이 내렸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Fish, finish가 된 겁니다. Fit 하다 뭡니까? 아주 적당하고 건강한 거겠죠? 명사 됐으니까 적당하면 건강함. 너무 쉽죠? All fitness classes. 자, 모든 fitness 수업들이요. Are free of charge.
자, free of charge 하게 되면은 무료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어요. 자, weakness. 자, weak가 이렇게 NESS 붙게 돼서 명사된 거죠. weak는 약한이고요. 명사 됐으니까 약한. 반대로 강한은 뭡니까? strong. 보시면 되겠죠. She has a weakness for chocolate. 그쵸? 그녀는 초콜릿에 약점이 있다. 초콜릿에 매우 약하다. 초콜릿을 잘못 먹나 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요. lazy가 laziness가 되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게으르니 게으르니.

의미 된 거예요. 반대말로 부지런하네, diligent. 그렇죠. His failure resulted from laziness. 그렇죠. 그의 실패는 무엇으로부터 발생된 거예요? 게으름으로부터 발생됐다. A result from B. A는 B로부터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에요. shy가 shyness가 됐네요. 아, 너무 shy해. 뭡니까? 여러분들 수줍어하는, 부끄러워하는 수줍음으로 명사화됐습니다. 자, shyness can be a barrier to making friends. 자, 부끄러움은 친구를 사귀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이요. unique가 uniqueness가 됐으니까 독특한, 독특함이 된 겁니다. He stresses the uniqueness of the individual. 그는 개인의 독특함을 강조한다. 다음에 dry가 dryness가 된 거니까 건조하니 건조함이 된 겁니다. I haven't worn contacts for years due to 뭐 때문에요? The dryness of my eyes. 나는 내 눈에 건조함 때문에 수년 동안 컨택트 렌즈를 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willingness가 된 겁니다. 뭡니까? willing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I like her willingness

To work hard. 나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그녀의 어떤 자발적 마음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러분, 자, blind가 blindness가 된 거냐? blind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장애, 실명이 되고요. 우리 deaf라는 단어도 같이 관련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귀가 먹은이라는 뜻입니다. blindness as the loss of sight. 그렇죠. 우리 blindness는 시력의 상실이다. 시각장애가 시력의 상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법꽃의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Education, 교육, collection, 수집품, protection, 보호, graduation, 졸업식, imagination, 상상력, observation, 관찰, organization, 조직, destruction, 파괴, production, 생산량, translation, 번역, kindness, 친절함, darkness, 어둠함, fitness, 적당함, weakness, 약함, laziness, 게으름, shyness, 수줍음, uniqueness, 독특함, dryness, 건조함, willingness, 자발적 마음, blindness, 시각장애. 네, 여러분, 우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했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그가요.

지시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거야. You will succeed.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지시 사항들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Instructions. 이렇게 여러분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 볼게요. 자,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다. Asia is the largest. 자, 대륙 in the world. 대륙 어떤 단어 있었죠? 맞아요. continent 있었죠? continent. 자, 교육의 최고 결과는 관용이다. 조금 어렵습니다. 관용 여러분들 외워줍시다. The highest result of 교육. 그쵸? 우리 정답은 교육만 쓰면 돼요. Education is tolerance. 여러분, tolerance 하게 되면 관용입니다. 그쵸? 다음 표현 볼게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영역 문제 볼 텐데요. To set free. 자, 누군가를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거죠. Release. 다음에, 자, to feel thankful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감사합니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Appreciat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the highest point.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Of a mountain. 산에 있어서. 또는 어디에 있어서요? 자, a hill. 어떤 언덕에 있어서 가장 높은 부분. 꼭대기. 정상. 어떤 단어 있었나요? 맞아요. 그쵸. 그거였습니다. summit.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자, a doubt. 자, 하나의 어떤 생각인데요. About something. 그쵸. 무언가에 대한 생각인데, 어떤 무언가예요? unreal. 뭔가 실제하지 않을 것 같은 무언가에 대한 생각. 이렇게 상상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imagination, imagination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술술 잘 풀렸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우리 마지막 코너죠. 우리 문제 한번 퀴즈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나도 월킹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문장 요겁니다. 나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I can catch fish with my 빈칸 hands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짜 여러분 재밌게 공부 잘 따라와 보셨나요? 자, 우리 영단원이요 꼭 복습이 필수인 거 아시죠? 아래 보이는 EBS 중학 들어오시고요. 마이 월드 코치에서 다시 보기 통해서 복습 꼭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11강에 오셨어요. 11강에 오셨다는 말인즉슨 우리 짜란!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벌써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지나고 수식어와 준동사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몇 번부터 볼 거냐면 5번부터 10번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문제는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according to its dictionary defi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따르면, 그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an anthem 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anthem은 찬가거든요. 찬가. 그래서 찬가라고 하는 것은 is both A and B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찬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 첫 번째 의미

뭐가? 찬가가. 자, 그랬을 때 definitions that are both applicable in sporting contex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두 가지의 정의 모두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요. 그런 sporting contex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스포츠 맥락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그러면 찬가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맥락에 적용할 될수 있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This genre is dominated although not exclusively by footb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장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장르는 찬가라고 하는 장르겠죠? 이 찬가라고 하는 장르는요, 두드러지게 나온대요.

배웠었다. 그치?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많은 뭐뭐들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많은 예시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시는 예시인데 어떤 예시냐면 Where popular songs become synonymous with the clu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 유명한 노래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 구단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많은 예시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where이 괜찮을까? 지금 우리 이거 살펴볼 거잖아. 관계 부사가 여기 들어가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앞에 문장을 봐야 돼요. A number of examples라고 나왔는데 지금 앞에 선행사가 멀쩡히 다 붙어 있지. 그리고 사례 뭐 사례와 같은 그런 거를 나타낼 때 관계 부사 where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고 뒤에 문장을 살펴봅시다. Popular songs become synonymous with the club 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오케이.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 오는 거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찬가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예시를 보여주었는데 어떤 예시였대? 그게 아, 그 클럽이라고 하는 곳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노래라고 하는 것에 많은 예시들을 보여주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And are enthusiastically adopted by the f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노래들은요. 아주 열정적으로 그 팬들에 의해서 채택이 된 거죠. 채택이 됐다는 말은 팬들이 열심히 따라 불렀다는 말이었겠지. 자, 그랬을 때 more than this 이것보다도 더 넘어서서 they are often spontaneous expressions of loyalty and identit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가 누군지 봐봐. 이때 등장하는 데이는 아마도 스포링 컨텍스트에 사용되어져 있는 유명한 노래들인 것 같아.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응원가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 여러분, 축구를 보러 가거나 야구를 보러 갈때 응원가 부르시죠? 지금 그 응원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에 넘어서서 그 응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종종 자발적인 표현이래. 근데 뭐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냐면 loyalty, 충성심과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According to Desmond Morris에 따르면 이러한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has reached the level of some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approached a local art form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지역의 예술의 형태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봤을 때 이런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한 지역의 예술의 형태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지금 도달하게 된 거야. 그러면 얘들아, 도달을 했다라고 자발적으로 말을 해야지 approach 누군가에서 강제로 approach 당한 것은 아니잖아. 이랬을 때 approach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지역의 예술 형태로 접근하게 되었다. 어느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마치 하나의 지역 문화인 것처럼 되었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strong element of the appeal of such sporting song, sports so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강한 요소예요. 뭐에 대한 요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노래, 즉 우리가 응원가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이런 응원가의 엄청난 매력에 강력한 요소는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이런 응원가에 강력한 매력적 요소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소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주어일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 단수 주어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무슨 동사가 와야 돼? 단수 동사가 와야지. 그랬을 때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응원가의 매력적인 가장 강력한 요소는 뭐냐면 that 이하입니다. 뭐냐면 They feature memorable and easily sung choru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응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대? 잘 외워지고, 그치? 얘들아, 한번 들으면 딱 캐치가 돼야지. 그래서 잘 외워지고, 그리고 쉽게 따라 불러질 수 있는 합창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and in which fans can participate.

페이지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팬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합창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 요소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쵸? 자, 그랬을 때, This is a vital part of team's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래. 뭐에 있어서? 그 팀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하지.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as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as, unit 1할때 쌤이랑 진짜 많이 봤었거든? as에는 두 가지 쓰임이 있었다고 했었어. 첫 번째.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고, 뒤에 명사가 오면 전치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뒤를 봤더니, It makes the fans' presence more tangible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결국 만들어주는데, 팬의 존재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팀의 수행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지금 해석할 거잖아. 그럼 이때 얘들아, 이때 as는 전치사로 쓰인 거야? 접속사로 쓰인 거야? 뒤에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접속사로 쓰인 게 맞겠지. 자, 그러면 접속사로서의 as가 잘 쓰였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자, 그래서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이러한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응원가 같은 걸 대중문화라고 할 건가 봐. 이러한 형태의 대중문화는요, can be said, 뭐라고 말해질 수 있냐면, to display pleasure and emotional ex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즐거움의 표현. 즐거워서 막 응원가 부르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정에 있어서의 과잉의 표현이다라고 말해진다라고 지금 보여줄 수 있네. 자, 그런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To display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가 맞는지 우리한테 확인해 보라고 하잖아. 그럼 문장 구조를 한번 볼까?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이 부분이 주어인 것 같고 그러면 can be said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 부분이네. 얘들아, 근데 동사를 봐봐. Can be said라고 해서 수동태가 지금 쓰여지고 있지. 자, 수동태라는 말인즉슨 원래 문장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수동태가 아닌 형태로 한번 먼저 돌려볼게. 그러면 지금 뒷부분에 by라고 하는 주어 부분이 없어져 있으니까 someone이라고 하는 주어를 대신 넣어볼게. 그러면 someone said,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to display pleasure and emotional excess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그럼 원래 문장으로 따지면 얘들아, 이 문장은? 5형식 문장이잖아. 그래서 지금 주어 자리에 비록 가 있지만 원래 문장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을 거고. 자, 동사 나온 다음에 그럼 이때 to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원래 문장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대조되어지고 있냐면요. To the dominant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되고 있는 거래. 자, 근데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아니, 지배문화죠.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which tends to maintain respectable aesthetic distance and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유지하는 경향이 있대요. 품위 있는 어떤 aesthetic, 미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control,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배문화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지배문화라고 하는 거에 예시 뭐가 있을까, 얘들아?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오페라를 듣는다든지 뭔가 사뭇 조금 떨어져 있고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즐기는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dominant culture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었어?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즐길 수 있는 응원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었네. 그쵸? 자, 그래서 5번 문제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요. Baylor's University Researchers Investiga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의 연구진들은요. Investigated,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조사를 했냐면 Whether 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Whether 얘들아 어떻게 해석해? 뭐뭐?

이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로서 문장에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 대학의 연구진들이 investigated 조사를 했는데 뭐인지 아닌지 조사를 했냐면 different types of writing could ease people into slee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글쓰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잠에 들수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해서 조사했다라고 했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은 일단 잘 됐어. 자, 그러면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를 살펴보자면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Different types of writing could ease people into sleep.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지. 자,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고 이때 그 university researcher들은 조사했다, 무엇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에도 잘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접속사로서의 whether 잘 쓰여져 있네. 라고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to find out, 이것을 찾는 것은 찾기 위해서. 자, 무엇을 찾기 위해서냐면, 정말 다른 종류의 글쓰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만들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they, 그 researchers, 즉, 연구자들은 had 57 young adults spend 5 minutes before b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had라고 하는 애 어디서 많이 본것 같잖아? 사역동사잖아, 그치?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못 쓰기로 해서 사역동사 나오면 동사 원형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거 뭐를 보는 거냐면 밑줄은 writing에 그어져 있어, 그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양한 문법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나중에는 이 spend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질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그 문법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had 57 young adults 그 연구자들은요, 57명의 어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었어? Spend 5 minutes before bed. 잠이 들기 5분 전에 시간을 쓰도록 만든 거야. 뭐 하는 데 시간을 쓰도록 만들었냐면, writing. 쓰는 데 시간을 이게 보내도록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riting 하고 있는 이 ing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랬는데, 쌤 지금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spend 시간, ing라고 하는 우리 억구 표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이 시간을 5 minutes before bed, 자기 전에 5분 전이라고 하는 시간을 뭐뭐 하는 데 사용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몰랐으면 밑줄 그어 놓고 필기 한번 해둘게요. 얘들아, 여기는 근데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돈과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잠이 들기 5분 전에 쓰는데 시간을 들도록 시간을 보내도록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Either A or B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A 혹은 B라고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적기는 적는데 선택을 할수 있어. 첫 번째, to do list for the days ahe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앞선 날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나 내일 뭐 해야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고, 혹은요, a list of tasks that they had finished over the past few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끝내온 그 과제들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기 전에 5분 전에 무언가를 적을 건데 내가 내일 할 거에 대해서 적을 건지, 혹은 내가 어제 한 것에 대해서 적을 건지 그두 가지 지금 경우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The result confirm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확인시켜 주었는데 무엇을 확인시켜 주었냐면 Not all pre-sleep writing is created equall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잠을 자기 직전에 쓴그 글쓰기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대.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made to-do list before b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잠에 들기 전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쓴그 사람들은,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Those라고 하는 게 주어잖아. 그러면 동사는 어딨니? were이라고 복수형으로 잘 맞춰주고 있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잘 맞춰주고 있네.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잠들기 전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에 대해서 쓴그 사람들은 were able to fall asleep 9 minutes fas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9분 정도 더 먼저 잠

들수 있었대. 어떤 사람보다 구분 먼저 잠이 들수 있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wrote about past ev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적은 사람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은 사람들이 구분 더 빨리 잠들었대. 오, 되게 의외의 결과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the quality of the list matter too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스트 내가 앞으로 뭐 해야지? 혹은 내가 전에 뭐 했지라고 적은 그 리스트의 퀄리티, 즉질 또한도 중요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봤을 때 더비교급이 보였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비교급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했지?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우리 해석하기로 했었었잖아. 그랬을 때 the more task and the more specific the to-do list we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과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더 to-do list 해야 될 리스트가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어떻게 되었냐면 the faster the writers fell aslee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이 빨리 잠이 들수 있었대. 이상하지? 과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그 해야 될 리스트가 아주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더 빨리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오, 연구 결과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죠? 자, 그런데 문법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얘들아, 더비교급 아마 이 수업을 쭉 들어온 친구들은 알 거야. 더비교급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보기로 했냐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기로 했거든? 왜 문장 구조가 잘안 보이잖아. 더비교급 때문에. 그래서 문장 구조를 한번 돌려봅시다. 특히 이 부분을 한번 돌려보자면 the more 이 부분 빼고 여기서의 주어가 어디 있을까, 얘들아? to do lis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 were이라고 하는 이 비동사가 동사가 될 거고, 그러면 사실 보어가 더비교급한테 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the to-do list were specific. 원래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잘 차지하고 있으니까 4번도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 그치? 자, 그랬을 때, the study authors figur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자들은요, 무엇을 알아내게 되었냐면, writing down future task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미래의 과업을 적는 것은, 자, 얘들아, 퀴즈 하나 낼게. 이때, that 아래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대절 안에서 동사. unloading the thoughts. So you can stop turning them over in your mind. 동사가 없어, 얘들아. 그치? 자, 주어는 어디까지 있었어? Writing down future tasks.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등장하고 있잖아. 내가 미래의 과업에 대해서 쓰는 것은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가 없어. 뭐가 동사로 바뀌어야 돼? Unloading. 얘가 동사로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바꿀 거냐면 loads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네. 왜? 동명사 주어잖아. 그러니까 단수 취급해야지. 내가 미래의 과업에 대해서 적어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해주냐면요. unloads 하면 짐을 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짐을 덜어준대요. the though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에 짐을 덜어주게 된대. 그래서 내일 내가 뭐 해야겠다라고 적어 놓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짐을 덜어놓게 되니까 더 빨리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so you can stop turning them over in your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머릿속에서 그 여러 과업들을 골똘히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더 빨리 잠들 수 있는 것이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unload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되겠습니다. 역시나 주어 동사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 얘들아. 동사의 활용 단원이 끝났다고 해서 동사를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니야. 동사 꼭 반드시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you're telling your brain, 너는 너의 뇌한테 뭐라고 말해주는 거냐면, that the task will get done. 그 과업은 분명히 끝날 거야. 언젠간 끝날 거야. Just not right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끝날 거야. 이제 좀 쉬어. 라고 해서 빨리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2013학년도 3월 학력평가 27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죠.
The Martin rule was devised in 2000.

3 by Adrian Hewit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머튼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안되어졌습니다. 2003년에 Adrian Hewitt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이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찾아봐야겠다. 자, 그런데 아드리안 휴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떤 지역의 계획관이었나 봐요. 근데 어떤 지역의 계획관이었냐면 in Merton, Southwest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남서부 쪽에 런던에 위치한 머튼 지역에 있는 지역 계획관이었대. 자, 이 사람이 뭔가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which Hewitt created with a couple of colleagu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휴잇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었는데 몇몇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관계대명사네. 그치?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자, 그러한 규칙은 뭐였냐면 휴잇이라고 하는 인물이 몇몇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었고, 그리고 persuaded the borough council to p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치구 의회에게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한 그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 되게 길거든? 이 문장 되게 긴데 거기서 주어 어디 있어요? 주어는 사실 위치를 이렇게 묶거나 보면 루이라고 하는 여기가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 찾기가 훨씬 쉬워졌지. 왜? 주어 부분을 묶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안은 요 워즈라고 해서 동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법안이라고 해서 단수 주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일단 치고 이러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was that. 대 이하였습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가 봐. 이것은요, any development beyond a small sca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개발도 would have to include the capacity to generate 10% of that building's energy requiremen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would have to include. 여기 부분이 지금 동사가 될 거야. 그치? 동사 잘 잡았어? 대절 안에 이 부분이 지금 주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would have to include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거거든. 자, 그러면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발달도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냐면요.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 To generate 10% of that building's energy requirements. 그 빌딩이 요구하는 에너지의 10%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즉, 너가 어떤 빌딩을 짓고 싶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빌딩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의 10%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다? 이 법안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r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에 10% 정도 전력을 못 만들어내? 그렇지 않는다면, The developers would be denied permi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발자들은 아마도 denied, 거절당할 것이래요. 뭐 하는 것을 거절당할 것이냐면 permission to buil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지을 수 있는 허가서를 거절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즉, 이 법안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내가 짓기 위한 그 빌딩의 10%의 전력은 적어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 일단 문법. To build라고 하는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앞에 나오는 얘들아 permission이라고 하는 허가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의 투부정사 용법 너무 괜찮게 쓰였다. 그치? 그래서 그 짓기 위한 허가가 거절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됐었네. 자, 그랬을 때 the rule 그 법안이라고 하는 거즉 멀튼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sounded sen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들렸고, 그치? 타당하니까 quickly caught on. 얘들아, caught on 하면 인기를 끌다거든요. 자, 이 법안은 타당한 것처럼 들렸고, 그래서 확 인기를 끌게 되었대요. With over 100 other local councils followed it within a few year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쌤이 with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면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고 했어. 맞지?
자,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이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 우리 형태가 있다고 배웠었다? 저저번 시간에? 기억나? 자, 그러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대.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 뒤에 뭐가 나와? 분사가 나오면, 이 분사는 누구한테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줘야 된다고 했었어. 기억나? 자, 그러면 한번 봤을 때, 이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것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됐냐면요. 100개가 넘는 local council 하면 지역 의회들이 그 법안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지. 얘들아, 유행을 탔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강제로 따라짐을 당했을까? 아니에요. 강제로 따라짐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따라했겠지, 법안을. 자, 그러면 이때 follow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오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follow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개가 넘는 그 지역 의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그 법안을 몇년 안에? Within a few years. 몇년 안에 따르기 시작했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 문법 포인트 진짜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넣은 거거든. 자, wit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이 분사의 능동수동은 어디에 맞춘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다음 문장. In London. 자, 런던에서요. The mayor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그 시장님이 Ken Livingstone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Introduce Merton Plus라고 하는 것을 새로 도입했대. 아, 원래 머튼 법칙이었는데 Merton Plus라고 하는 법칙을 뭔가 도입시켰나 봐요. 근데 그것은 어떤 법안이었냐면, which raised the bar to 2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가 지은 건물의 10%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냈으면 됐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 전력을 20%까지 끌어올린 Merton Plus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새로 도입하게 됐대. 자, 그랬을 때, the national government, 그 정부는요, Then introduce the rule more wid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법안을 더욱더 어떻게 했다? 널리 도입시켰다 라고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widely 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부사가 의미상 누구를 꾸몄는지 한번 살펴봐야지. 널리 도입되게 되었다. 도입되다 라고 하는 introduce를 꾸며주게 되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얘들아,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잖아. 그래서 부사 widely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Adrian Hewitt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되었대요? Became a celebrity in a small world of local council plan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처음 머튼 법칙을 만든 이 사람이요.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아주 작은 세계는 세계인데 local council plan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역 의회를 계획하는 아주 작은 세계에 있어서 뭔가 celebrity,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And 그리고 Merton Council 그 머튼 지역에 있는 의회가 started winning awa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상을 타기 시작했대요. 뭐에 대한 상을 타기 시작했냐면 its environmental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머튼 의회의 환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상을 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고 있는 its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 그것의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것의는 아마도 머튼 의회를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래서 머튼 의회의 환경적 리더십에 대한 상을 수상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아, 머튼 의회라고 하는 단수의 소유격, 즉 it's가 오는 게 괜찮죠.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8번으로 같이 나가 볼 건데요. 2015학년도 사관학교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장애물들 중 하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이거 저저번 시간에 또 배웠어. 여기서 그럼 진짜 주어 잡아봐 라고 하면 뭐로 잡을래?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하면 여기서 진짜 주어는 아마 이 원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어를 잡은 다음에 뒤쪽으로 쭉 한번 넘어가 봤더니 is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주어 동사 잘 맞춰졌어.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인데,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지. To increase 혹은 to increasing a hybrid car's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range 하면 범위잖아. 즉, 이 차가 갈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갈수 있는 거리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석이 가야 돼,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었어? 자, 그랬을 때 이때 to가 뭔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이때 to가 전치사 to가 혹은 to 부정사의 to가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높이는 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라고 했잖아. 뭐뭐 하는 데의 라고 했으면, 얘들아, 이때 to는 뭐야? 전치사 2지. 전치사 2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와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동사 원형이 와서는 안 되고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increasing, 동명사 형태가 와주면 좋겠다. 그쵸? 자, 그래서 얘가 to 부정사의 2인지 전치사 2인지를 고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꼼꼼히 살펴보세요. 해석을 다시 한번 스스로 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그 주행거리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래? The weight of the bat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배터리 무게 때문이래.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나 보죠? 자, 그랬을 때 More powerful batteries can power a car for a longer dist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강력한 배터리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 차로 하여금 더먼 거리를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But they also weigh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터리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어떻게 해진대? 더 무거워진대. 이게 바로 문제네, 그치? 그랬을 때 A newly emerged concept of hybrid c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롭게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은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새롭게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은 자, 이게 뭐냐면, which can hold electricity in its doors, hood, and so 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 어디 있어, 얘들아?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는 is가 되겠지. 자, 그러면 단수 주어를 잘 받고 있는 단수 동사까지도 잘 맞춰주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Which can hold electricity? 전기를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 가지고 있을 수 있대? In its doors, hood, and so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덮개가 됐든, 혹은 문이 됐든,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개념은요, is drawing attention, 관심을 끌고 있대. 뭐로써 관심을 끌고 있냐면, as a potential breakthrough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볼까? as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뭐야? 전치사야? 아니면 접속사야? 전치사면 뒤에 명사가 올수 있을 거고 접속사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누가 봐도 명사가 오고 있으니까 얘는 전치사겠네. 그래서 뭐로써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관심을 끌고 있대. 뭐에 대한 돌파구냐면 in dealing with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배터리, 무거운 배터리를 썼어야 됐는데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어디에다가 이제 전력을 보관하는 거야? 그 문이나 혹은 그 후드에 전력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타파해 줄수 있는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some researchers, 몇몇 연구원들은요, have already started experimen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실험을 시작했어. 뭐로 실험을 시작했냐면요, with the prototype electric vehicles with an energy storing trunk flo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그 트렁크 밑바닥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전기 자동차의 원형

기준으로 한번 이미 실험을 시작해 본 거죠. 자, 그랬을 때그 차들은요, whose extra energy storage could reduce 혹은 could be reduced the battery's weight by 15%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차들의 extra energy stor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 즉,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차들은 could reduce 하면 감소시키는 거고 could be reduced 하면 감소되어지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뒤를 봤더니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이러한 추가적인 에너지 보관을 가지고 있는 이 차들이 결국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줄여줄 수 있는 거야. 무엇을? 그 배터리의 무게를 15%가량이나 줄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갖는 reduce가 등장해야 맞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는 if this new technology, 만약에 이러한 신기술이 뭔가 에너지를 저장하기는 저장하는데 어디 문에다가 저장을 하고 후드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러한 신기술이 reach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lithium ion bat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효율성에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효율성이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튬 아연 배터리만큼의 효율성에 딱 도달을 하게 된다면 cars of this sort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 즉, 배터리가 다른 곳에 저장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들은 could store enough electricity to power them 혹은 themselves for 80 mi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무엇을 저장할 수 있대? 충분한 전략을 저장할 수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이냐면 스스로 80마일 정도 동력을 낼수 있을 만한 그 전력을 충분히 저장하는 차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오랜만에 나왔거든?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제귀대명사 themselves라고 나오는 게 좋을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쌤이 뭐 파악하라 그랬어? 여기 목적어에 나오는 얘랑 앞에 나오는 주어가 같은 앤지 한번 살펴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라고 하는 목적어에 들어가는 애가 같은지 한번 살펴볼까? 그러한 종류의 자동차가 충분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80마일이나 동력을 낼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같네. 그러면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대명사 쓰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in non-battery parts such as the roof or the do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배터리가 저장되어지지 않는 그 문이나 혹은 roof, 뭐 천장 같은 것이죠. 자동차의 천장 같은 것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9번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항 같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lays an ever-increasing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technology, 기술이요, play an ever-increasing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대. 그런데 어디에서 높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In social lives of young people in developed socie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진 사회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뭐가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대.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adolescent, 특히나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요, have been quick to immerse themselves in technolo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 빨랐냐면요, immerse themselves 라고 하면 스스로를 몰입시킨 거죠. 몰두시킨 거죠. 어디에다가 몰두시켰냐면요, 이 기술에다가 스스로를 몰두시키는데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또한번 등장했습니다. 쌤이 이거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자, with가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쳐보고, most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오고, using이라고 하는 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때 이 뒤에 나오는 분사를 우리는 뭐에 맞춰준다고 했었지?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준다고 했었잖아.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당황한 이유는 뭐냐면 most만 나왔기 때문이야. 이때 most는 대부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청소년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주어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most만 나와서 친구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 근데 자, 우리는 이제 당황하지 말고 with, most, using이라고 나온다면 with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뭐인지 뭐에다가 맞춰라?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다가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였어. 자, 그래서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를 이런 기술에 몰두시키는데 굉장히 빨랐는데 뭐 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using the internet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라고 하는 의미죠. 얘들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인터넷을 사용 당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동의 의미가 아니고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using 쓰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거 쌤이 반드시 확인해 놓으라고 했었어요. with 목적어, 그다음 나오는 분사.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요, treat the mobile phone as an essential necessities of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핸드폰을 뭐로 여기냐면요, 인생의 가장 필수적인 필수품이라고 여긴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And often prefer to use text messag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rien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요, also increasingly access to social networking website라고 나오고 있어.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더욱더 뭐 하게 되냐면요, 더욱더 접근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increasingly라고 지금 여기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또한 점점 어디에 접근한다 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아. 그치? 그래서 점점 접근을 하는데 어디에? Social Networking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SNS에 점차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라고 볼수 있겠네. 그쵸? 부사가 동사 꾸며준 포인트까지 너무 좋았고요. As technology and the internet are familiar resources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기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자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자원이기 때문에 it is logic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뭐 하는 것이 이성적일 거냐면, 자, what이 나오고 있네. 얘들아, what이 나오려면 앞에 일단 뭐가 없어야 돼? 선행사는 없어야 돼. 왜?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뒤에 문장은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왜?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한번 볼게. They would seek assistance from this source. 뒤에 문장이 얘들아, 불완전해? 아니야, 완전하잖아.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와서는 안 되고 뭐가 와야 될까?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면 접속사 대시 와야겠지. 자,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단 고쳐주고 마음 편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it is logical that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냐면요. They would seek assistance from this sour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원으로부터 당연히 도움을 찾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이러한

정보 원천은 어디야? 당연히 기술이나 인터넷이겠지. 그래서 뭔가 청소년들이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인터넷이나 혹은 기술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is has been shown by the increase in websi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보여졌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럼 이것은 뭐야? 청소년들이 이런 인터넷이나 기술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대? Increase in website. 어떤 웹사이트의 증가가 일어나게 됐대. 그런데 그 웹사이트가 뭐 하는 웹사이트였냐면요. That provide the therapeutic information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적 정보를 제공하는 그 웹사이트의 증가가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지. 즉, 청소년들이 뭔가 도움을 원하게 될 때는 어디를 방문하게 된다? 인터넷에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터넷이나 기술이 훨씬 더 친숙하니까. 그랬을 때, A number of youth-friendly mental health websites have been develop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익숙하죠? A number of 이라고 하는 얘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 많은 뭐뭐들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많은 젊은이 친화적인 이런 정신건강 웹사이트들은 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주어가 누구야? 많은 누구누구들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웹사이트들 말하는 거겠네. 그러면 복수형의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는 뭐로 받아야 돼? 복수 동사로 받아야겠지. 그러면 have라고 하는 복수형 쓴거 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이 젊은이 친화적인 정신건강 웹사이트, 많은 정신건강 웹사이트들은요, have been developed, 발달되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the information presented often takes the form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ct sheets, and suggested link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얘는 동사가 아닌 것 같아. 왜? 뒤에 동사가 take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5번은 동사로 나오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 역할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제공된 정보라고 해석할 거야. 그러면 정보 입장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된 거니까 오케이. 분사, 과거분사 형태 잘 나오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요, often takes the form of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자주 물어진 질문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거나 혹은 자료표라고 하는 어떤 형태, 그리고 suggested links라고 하는 형태, 즉 추천 링크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it would seem therefore, 그러므로 뭐라고 보여지냐면 아주 logical,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냐면 to provide online counseling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상담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어 보인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상담받는 거,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담도 어디서 제공해주자? 온라인에서 제공해주자라고 하는 맥락이었고요. 저희 오늘 10번 문제로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10번,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An independent artist is probably the one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dependent artist라고 하면 독립된 예술가거든요. 독립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 one,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일 거냐면 who lives closest to an unbounded creative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제약이 없는 창의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 one이라고 하는 게 앞서서 등장하는 An independent artist를 말하는 거잖아. 독립된 예술가를 말하는 거잖아. 즉, 앞에 나오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고, 뒤에를 보니까 lives라고 하는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얘 관계대명사 후쓴거 너무 잘 썼다.

있었다, 그지? 자, 그래서 독립예술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창의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오케이. 그랬을 때 Many artists have considerable freedom from external requir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많은 예술가들은요, 아마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디로부터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냐면 external requir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외부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 외부에서 어떤 요구 사항을 말해주냐면 What to do, 뭘 해야 된다, How to do it,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when to do it, 그걸 언제 해야 된다, 그리고 왜 해야 된다와 같은 그런 외부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대. 그치? 예술가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다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사람들이. 자, 그랬을 때,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지만, we know that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아냐면, that Artists usually limit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때 themselves 라고 하는 거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지금? 목적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themselves 라고 하는 재기대명사가 정말 잘 쓰여졌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어 확인하기로 했지. 주어라고 하는 art, 예술가가 보통은 그들 스스로를 제약한다. 꽤 어떻게 제약한대? 꽤나 forcefully,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제약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대. 그래서 굉장히 외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술가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나 봐. 자, 그런데 밑줄 쳐진 forcefully라고 하면 지금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우리 보면 되겠지? forcefully limit themselves. 아주 강력하게, 아주 제약적으로 스스로를 제한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강력하게 제한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 표현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예술가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를 막 제약을 하냐면요. By choice of material. 어떤 물질을 쓸지. 어떤 재료를 쓸까 하는 거에 있어서 스스로를 제약하고요. And form of expr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좀 표현을 할까에 대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제약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to make the choice, 무슨 말이냐면요. To make the choice, 어떤 선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잖아, 예술가가.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to express a feeling by carving a specific form from a rock without the use of high technology or colo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할게. 이 4번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봐. 동사 찾아보면? 여기가 동사가 돼야 돼, 얘들아. 맞아. 잘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to make the choice. 자, 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짓는 것은 어떻게 하도록 결정을 지었냐면 우리가 그 어떤 고도한 기술이나 혹은 색깔을 사용하지 않고 돌로부터 어떤 특정한 형태를 깎아가지고 우리의 기분을 표현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즉, 내가 고도의 기술을 쓰거나 뭔가 색을 다양하게 쓰거나 하지 않고 내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을 깎아가지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자, 여기가 주어야. 그럼 동사가 어디여야 돼? Restricts. 여기가 동사여야 되지. 자, 그래서 to make이라고 하는 투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 Restricts라고 하는 단수 형태가 오면 좋겠지. 자, 그래서 제약하게 된다, 제한하게 되는데요. The artist significa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예술가를 아주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such choices, 이러한 선택은요, are not made to limit creativity. 창의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 To cultivate it. 그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해석하면서 이미 4번의 답은 나왔지? 이때 it이라고 하는 거, 쌤이 뭐라고 했어? Cultivate it.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았으니까, 이때 it은 creativity. 단수인 창의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4번도 괜찮고요.
When everything is possible,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creativity has no tension.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이 없어.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어. 다할수 있어. 라고 한다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 긴장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데 in that 이라고 하면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창의성은 이상하대.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면 It finds its way in any kind of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창의성은 그 창의성의 방식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찾기 때문에 좀 이상하대. 심지어는 no matter how restri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창의성이 얼마나 제한되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는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되게 특이하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just as the same amount of water flows faster and stronger through a narrow stra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시를 지금 들어주고 있거든. 똑같은 양의 물의 양이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흘러갈 수 있어. 무엇을 통해서? 아주 좁은 해협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흘러갈 수 있대요. 뭐보다는 across the open se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탁 트여져 있는 바다를 통해서 갈 때보다 좁은 해협을 지날 때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n이 괜찮은지 살펴보려면 우리 앞에 비교급 faster and stronger 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than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럼 5번까지도 괜찮은 거 우리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완벽하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역시 만나서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를 네. 여행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이킹에 하이힐이 웬 말이냐 라는 제목인데요. 네. 하이킹에 신발을 잘못 신고 왔어요.
1: 아이고.
0: 아니, 해외여행을 왔는데 네. 뭔가 하이킹인 걸 알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예뻐 보이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1: 아유, 누구나 그런
0: 생각이
1: 있죠.
0: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진을 딱 찍을 때 맵시가 나게 하이힐을 신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차라리 운동화를 같이 챙겨왔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오늘 또 할 말 많습니다.
0: Right.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당연히 아프지
1: 아, 너무
0: 않을까요?
1: 아프죠. 아니, 왜냐면 이게 걸어 다닐 때는 또 오래 걷게 되면 운동화를 신어도
0: 아,
1: 아파요.
0: 그럼요.
1: 아시잖아요.
0: 이해를 하는 게 남자도 남자 구두를 오래 신는다. 아니,
1: 네.
0: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를 신어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다. 하이힐을 신었다? 아, 상상이 안 됩니다.
1: 정말 이거는 대단한 정신력으로
0: 네.
1: 네, 해야 됩니다.
0: Right. 두 번째 미션은요. 교훈 얻었네. 두번 다신 안 신어.
1: 항상 교훈은요, 된통 당해야 또,
0: 교훈은 쉽게
1: 느끼더라고요.
0: 얻어지지 않아요.
1: 아유, 그러니까요.
0: 네, 요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하이킹에 하이힐을 잘못 신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2: Speak English to me.
1: 발 아픈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
2: What?
1: 오케이. take a break, please. I, food, so sick.
2: Your foot is sick.
1: Yeah.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Comfortable shoes?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첫,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No.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1: It's okay.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정말.

0: 네.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좋은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예요. 오우. 정말 정말 이거는 어디서나 쓸 수 있겠다 하는 걸로 시켜드릴 텐데 오늘은 표현이나 단어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또 고강도 트레이닝 받을 거니까 okay. 또 써먹을 때 또 적재적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0: 운동하시는셔야
1: 연습해야 되겠네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3: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2: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s.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하이킹을 간 거예요. 외국에 나갔어요. 자연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아픈 겁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거죠.
1: 왜 그러셨을까?
0: 그래서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1: 왜냐면 여기에 일단 하이킹 왔고 또 해외고 하면은 네. 사진 찍으려면 또,
0: 또 우리도 있어야 돼요?
1: 패션을 포기 못 하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아, 운동화를 신으면 되는데.
1: 근데 운동화를 신으면 패션에 그런 어떤 플러스가 안 돼요.
0: 아, 그렇군요.
1: 내 키가 플러스 돼야 되는데.
0: 아, 플러스 돼. 자신감 사니까.
1: 그렇죠. 에. Let's stop for a sec. 조금 쉬자.
0: Okay.
1: 여기서 서서. Alright. My are killing me. 내
0: 뭐뭐가
1: 발이 나를 죽이고 있어.
0: 오호.
1: 와.
0: 오호.
1: 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그러면은 발이니까 my are 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0: Mm-hmm.
1: So feet.
0: 오.
1: My feet are killing me.
0: 오케이. 발은 발인데 한쪽만 아픈 건 좀 이상할 수 있죠.
1: 네.
0: 오케이. 거기다가 심지어 문장 구조에서 are에서 힌트를 좀 얻었네요.
1: 네.
0: Very nice. So, hey,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1: Mm-hmm.
0: 정답입니다.
1: Yes.
0: 자, F-E-E-T. 이건 발인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1: 복수입니다.
0: 복수입니다. F-E-E-T는 복수.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발 단수입니다.
1: 단수는?
0: Which is?
1: A foot.
0: Uh-huh.
1: F- yes.
0: O-O-T. 그렇죠. 그래서 뭐 left foot, right foot 이런 식으로 하나를 얘기를 할 땐 foot이고요. 그리고 두 개 합쳤을 때 both feet, right? 양쪽 mm-hmm. 발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my feet이 뭐 killing me다 했는데 이거는 따로 뭐 입영작을 쓰진 않겠지만요. 영어에서는 왜 이런 말, 우리말로는 뭐 때문에 죽겠어,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1: 네, 네, 네.
0: 힘들거나 뭐 이랬을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뭔가가 나를 죽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죽이고 있다.
1: 네.
0: 이게 아예 정해져 있고요.
1: 아.
0: 이거는 사실 뭐 단순 과거로 쓰거나 이런 거 없고요. 시제가 거의 항상 진행형으로 쓰게 돼요.
1: 오.
0: Okay. The weather is killing me. Right? This exam is killing m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1: 네.
0: Okay. So 패턴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죠.
1: 그쵸, 그쵸.
0: So my feet are killing me. 아프니까, 그렇죠? 자, 근데 앞에 let's stop 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stop이에요?
1: For a sec.
0: A sec, right? 자, 이게 바로 잠깐, 잠시. 라는 뜻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거 직역하면 지금 SEC, SEC이 뭘 줄인 걸까요?
1: Second.
0: Second, 1초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1초란 뜻도 되지만 아주 짧은 시간, 그렇잖아요. 1 끝이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for 나오면 얼마?
1: 동안.
0: 그래서 1초 동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잠깐, 잠시
1: 잠깐
0: 이게 될
1: 동안.
0: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second라고 안 하고 그냥 정말 sec. 그래서 wait a sec 이라고도 합니다.
1: 네.
0: 자, 한번 만들어 보면요. 너 기다릴 수 있어? 잠깐?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어떻게 할까요?
1: Can you wait for a sec?
0: 그렇죠. Hey, can you wait for a sec? 자, how about this? 여기서 잠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1: Wait here,
0: here
1: for a sec.
0: For a sec. 아주 짧죠?
1: 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잠시라고 할 때 for a minute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그런데 걔는 줄인다고 해서 for a min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Can you wait for a sec?
1: Can you wait for a sec?
0: Wait here for a sec.
1: Wait here for a sec.
0: 오케이. 자, 본문 갑니다.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1: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0: 너무 발이 지금 아픈 상황.

0: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이고 그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친한 나머지
1: 네.
0: 내가 편한 신발 신으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러면서
1: 그 말을
0: 굳이
1: 꼭 해야 되냐고요. 내가 모르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0: 네.
1: 네. I told you to wear. 나 너한테 말했어. 여기 끊을까요?
0: 좋아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1: 네. To wear 신으라고
0: 뭐를요?
1: 편한 신발. 편한은
0: 편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1: comfortable까지 쓸까요? comfortable shoes.
0: 오, 스펠링 아름다운데요?
1: 그쵸?
0: Comfortable. Okay, comfortable table. Is that right?
1: 네.
0: Okay, so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여러분, 비교해 주시고요.
1: 응?
0: 맞습니다.
1: Yes.
0: 너무 좋습니다. Okay, so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이라는 뜻이죠. 형용사고.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comfortable, comfortable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1: 네.
0: 오히려 이 단어는요, 이런 발음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comfortable, comfortable. 뭐냐면 여러분들 중간에 OR 보이죠?
1: 네.
0: 이거를 발음을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comfortable, comfortable, comfortable, right? 그래서 어떤 쪽으로 발음하셔도 괜찮고 원어민들도 다 섞어서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comfortab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절대적으로 높아요. 네, 그래서 comfortable shoes. 주의하셔야 될게 있죠. 슬기 씨,
1: 네.
0: 저거 뭔지 아세요?
1: 난 솔직히 이거 쓰려고
0: Convenient,
1: 그랬거든요.
0: right?
1: 근데 이게 스펠링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얘를 썼어요. 얘는 뭔가 정확히 알아서.
0: 저는 지금 이거는 뉘앙스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는데 스펠링이 헷갈리기 때문에
1: 예. 확실한 걸로 가는 게 낫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자,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몸이 편안한 느낌이죠.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든가, right?
1: 얘는 편리.
0: 맞아요.
1: 아하.
0: 편리한. 뭐 예를 들어 작동을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버튼 하나면 된 거예요.
1: 네.
0: convenient, right? ATMs are convenient, right?
1: And
0: 왜냐면
1: convenience store.
0: 그렇죠.
1: 오.
0: 멀리 안 가도 되니까 바로 앞에서
1: 맞아요.
0: 뭔가 살수 있으니까
1: 편의점.
0: 그런 거 이제 편리한 것을 convenient라고 하고
1: 네.
0: 소파 같은 거 이런 거 편한 거 이런 것은
1: comfortable.
0: comfortable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있으면 편해 할 때도 이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거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Let me show you. I told you to do something.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지? 근데 말했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시켰잖아. 근데 왜너안 했니? 이런 뉘앙스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Comfortable shoes 신으라고. But
1: 신으라고.
0: you didn't.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왜 이거 중요한 패턴이라고 하냐면, 사실 제가 오늘 조금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I told you를 이렇게 고정을 했죠.
1: 네.
0: 그런데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들, you도 바꿔서 I told him to do something. Right? Didn't you tell me to do something? 이렇게
1: 맞아요.
0: 엄청나게 응용을 할수 있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했잖아로 고정하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바꾸는 트레이닝 할게요.
1: 네.
0: 잠자리에 들다는 뭐죠? Go 뭐죠?
1: Go to bed.
0: Go to bed. 이거 정말 어른들이 많이 쓸수 있죠. 내가 너한테 잠자리 들라고 했지? 아이한테 얘기를 한다.
1: 네.
0: 그러면은
1: I told you to go to
0: That's
1: bed.
0: it. I told you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슬기 씨가 요즘에 이거 잘안 속아서 그러는데
1: 네.
0: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Oh, I told you to be quiet.
0: 나이스. 자, 이거 왜 헷갈릴 수 있냐면 quiet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1: 네.
0: I told you to quie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물론 quiet이 동사로 쓸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 원형 be를 써서 왜냐면 형용사랑 같이 써야 되니까
1: 네.
0: I told you to be quiet 이것도 같이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댁에서 여러분들 한 30문장씩 써야 돼요.
1: 와.
0: Right. I told you to. I told you to. 심지어 원어민들은 빠르게 하는 나머지 여기를 리을 비슷하게 플랩을 내기도 합니다. So
1: 오.
0: I told you to go to bed.
1: 우와.
0: 이렇게 하면은 What?
1: 뭐라 그런지 잘안 들려요.
0: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요. 제가 I told you to go to bed 이렇게 빠르게 했지만
1: 예.
0: 이 패턴이 너무 나한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그럼 들려요. 이해가

0: 된다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아니라. 오케이?
1: 그런 날까지 또 열심히 해야겠네요.
0: Oh yeah. 자, 읽어 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go to bed.
1: I told you to go to bed.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Okay, very nice. 그러면 이거 잠깐 보세요. I told 여기서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의미지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high heels를 신지 말랬잖아.
1: 아, 뉘앙스만 다르게.
0: 네, 그러면 나는 일단 너한테 말했잖아는 맞잖아요.
1: I told you예요.
0: I told you인데 to wear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지 말라고.
1: Not to wear.
0: Yes.
1: Ooh.
0: Not to wear high heels를 그러면은
1: not high, to wear high heels.
0: So I told you not to wear high heels.
1: Yes.
0: 네, 얘기했잖아. 하이힐 신지 말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약간 한 단계 더 가고 싶어. 그러면 told you 하고 하지 말라고라고 하면 not to 동사원형. not만 넣어주는 거예요. You understand?
1: Okay.
0: 이것만 열심히 훈련해도 와, 이 사람 영어 좀 한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Okay.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Alright, 자 다음은요. 아니 누가 하이킹 여행에 하이를 신어?
1: 그래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0: 심지어
1: 진짜.
0: 높은 거면 어떻게 해요?
1: 아우,
0: 맙소사.
1: 큰일 나요. 네. 약간 라임을 지키려고 하이킹 하이힐 뭐 이렇게 갔나요? Who wears on a hiking trip?
0: 자, 잘라볼게요.
1: Who wears? 여기까지 할까요?
0: Okay. 자, 누가 신어?
1: 하이힐을.
0: 어디에서?
1: 하이킹.
0: 하이킹 트립에서.
1: 하이. 하이힐스. 짝입니까? 예, 아까 살짝 나왔잖아요.
0: 아, 그 다행이네요. 예. 저번에 한번 크게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슬기 씨가. 자, who wears? 누가 신어? 하이힐스를. 어디에서? On a hiking trip. 보겠습니다.
1: Yes.
0: High heels. 정확하게 스펠링도 됐고요. 물론 하나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1: 예.
0: Right? 그렇지만 양쪽으로 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치 shoes처럼 s를 붙여야 되겠고요. 또 하나 주의할 거 아시죠?
1: 네.
0: 이 부분을 만약에 hill로 썼다. 그럼 발음도 heel 아니라 hell 이거지만 언덕이란 뜻입니다.
1: 에, 높은 언덕?
0: 높은 언덕을 네. 신고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high heels. 여기서 heel은 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누가 뭐뭐 하니?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사실 이거는요. 진짜로 누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뭔지 아시죠?
1: 그렇죠. 이번엔 아니었어요.
0: 무슨 말이에요? 결국 누가 그러니 그거는?
1: 아무도 안 하는데.
0: 그래. 맞아요. 그래서 후로 출발을 해서 동사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은 누가 뭐뭐 하니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비꼬듯이
1: 그쵸.
0: 아무도 안 그런다. 그거는 맥락에 따라 말하는 delivery, 이 전달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가 주어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된 거예요. 누가 뭐뭐 하니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가 와야 됩니다. 바로 동사. So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heels를. 이 패턴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삐삐를, right? 호출기를 쓰니?
1: 오.
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렇게 누가로 할 때는요. 동사 무조건 얘를 who를 3인칭 단수처럼 취급해줘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여기도 지금 S부터 있죠?
1: 네.
0: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가 삐삐를 쓰니, 뭐 호출기를 쓰니. 호출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호출기? 워키토키. 아, 아닌가? 아,
0: 맙소사.
1: 예.
0: 자, beeper.
1: Beeper.
0: Beeper. 오케이.
1: 예.
0: 아마 어린 친구들은 요즘 절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1: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0: 네. Beeper. 이게 전화를 걸면 삐삐삐 울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1: 네, right? 네,
0: so,
1: 네.
0: Beepers를 누가 beepers를 써? 요즘에 그러면은.
1: Who uses a beeper?
0: 복수로 쓸게요. 제너럴하게.
1: Who uses beepers?
0: Beepers. 그리고 요즘에는 하면 these day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t's okay.

0: So who uses beepers these days?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no one uses beepers these days.
1: 그쵸, 아무도 안 쓰죠.
0: Right? So how about this? 스키니 진을 누가 요즘 입니?
1: 맞아.
0: 왜냐면 아니 입는다는 거 뭐라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 되게 유행이었었잖아요.
1: 유행했던 시즌이 있는데
0: 지금, 지금 잠깐 없죠?
1: 요즘은 오히려 좀 벙벙하게 다들 입으시죠.
0: 예. 오케이. 자, 그렇다면 누가 스키니 진스를 입니? 요즘에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Yes.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1: Mm-hmm.
0: 누가이기 때문에 질문 어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어입니다. 누가 쓰니? 누가 신니? 혹은 uh-huh. 입니? 이것들을 these days, 요즘에 말 되죠, 그렇죠?
1: 네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uses beepers these days?
1: Who uses beepers these days?
0: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Alright. 자, 참고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교재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o wears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결국에는
1: no one wears.
0: Nobody wears.
1: 아무도 안 입어.
0: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세요. Who wears high heels 하고 뒤에 hiking trip.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1: on
0: 있죠. Right? Trip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행이란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to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on a trip이라는 표현, 여기서는 hiking이 들어갔지만 on a trip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에 혹은 여행 중에
1: yeah.
0: 라는 뜻. 그래서 여기서는 hiking trip 중에 누가 이거 신냐?
1: 네.
0: 원래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on이요. 뭐 하고 있는 도중에, 뭐 하는 중에라는 뜻으로 쓸 때가 엄청 많아요.
1: 아,
0: right?
1: Yeah.
0: Okay, so 예를 들어, I'm on my vacation. 나 지금 나 휴가 중이야. 이렇게 쓸 때.
1: 그러네요.
0: 나중에 또, 뭔가 패턴 느껴지는데? 하는 날이 올 겁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좋아요. 마지막. 아, 효은 얻었네. 두 번 다시 안 신어.
1: 네. I've my lesson. Never again.
0: Never again.
1: 결코 다신 안 해.
0: 한다.
1: 그러면 여기를 얻어야 되니까.
0: 내 레슨을 뭐 했어요?
1: I've 나는 레슨 얻어야 되잖아요.
0: Mm-hmm.
1: 난 갓을 할게요. 갓. I've got my lesson.
0: I've got my lesson.
1: 완전...
0: 누가 이게 줬나 봐요?
1: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교훈을 지금 하이힐이 줬죠.
0: 네, 하이힐이 고마워.
1: 하이힐한테 받았어요.
0: 오케이. 자. 교훈 얻었네. 얻었네는요.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덩어리 표현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It's okay. 바로
1: learned.
0: Learned.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아.
0: 자, 이거는 일단은 learn 자체는 당연히 배우다라는 동사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게 사실 got이나 뭐 receive 이런 걸 쓰지 않는 게요. 그리고 아니면 뭐 earn 이런 것보다는 이거 자체가 정해진 표현이에요. Learn one's lesson. 이게 덩어리 표현이어가지고 lesson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수업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1: Mm-hmm.
0: 교훈을 얻는 거 있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learn one's lesso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예를 들어서 난 나의 lesson을 배웠다 오늘. 한마디로 난 나의 교훈을 얻었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1: I learned my lesson.
0: 오늘?
1: Today.
0: Today.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그럼 그녀의 레슨을 배운 거예요. 그녀는?
1: She learned her lesson.
0: Her lesson. 그냥 본인이 한 거니까, 그렇죠?
1: 네네네.
0: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이거는요. My lesson. Her lesson. 이렇게 소유격을 썼죠?
1: 네.
0: 이걸 그냥 만약에 어라고 하면은 Right? 그러면은 그냥 수업을 들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
1: 아,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이거는 learn one's lesson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하면 정말 뭔가 단순하게 수업 들었다 아니라 어떤 삶의 교훈을 얻게 된 거. 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행 갈 때 하이힐 아니다.
1: 이런 말도 진짜 많이 쓰는데.
0: 엄청 쓰죠, 그죠?
1: 네.
0: Right.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learned my lesson today.
1: I learned my lesson today.
0: She learned her lesson.
1: She learned her lesso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것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은데요. 나는 나의 레슨을 배웠다라고 한 다음에 the hard way를 쓰면 힘들게 교훈을 얻은 거예요. 뭔가 엄청 큰 걸 잃거나
1: 예,
0: 뭔가
1: 예.
0: 잘못되고 나서 이제 깨달았을 때 특히나 the hard way를 많이 붙입니다. 알아두시면
1: 네.
0: 나쁘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0: again.
1: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0: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1: Alright. 교훈 얻었네. 두 번 다시는 안 신어.
0: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Ne, 입으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짧게 for a sec.
0: Mm-hmm.
1: All right. 갑니다. 잠깐 쉬자. 잠깐 멈추자.
0: Let's stop for a sec.
1: All right.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0: Wait here for a sec.
1: Alright. 하나 더요. 음? 잠깐 기다릴 수 있어?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0: Can you wait for a sec?
1: 그렇죠. 읽어볼게요. Let's stop for a sec. Wait here for a sec. Can you wait for a sec? Learn one's lesson. 걔는,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0: She learned her lesson.
1: 그렇죠. Her lesson입니다. 난 오늘 교훈을 얻었다.
0: I learned my lesson.
1: 오늘.
0: Today.
1: 자, 교훈 얻었네. 이건 have PP를 사용해서 현재 얻은 상태를 강조를 해볼게요. I've 이렇게. 나는 나의 교훈을 얻었다.
0: I've learned my lesson.
1: Alright. 읽어볼게요. She learned her lesson. I learned my lesson today. I've learned my lesson. Okay,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4: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3: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2: Yeah, never again.
0: Never
2: coming with
0: bye,
2: you again.
0: Bye.
2: What are you doing? What?
0: Bye.
1: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너, 저 고양이 보여?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see the cat?
1: There you go. Do you see? 하고 명사를 넣었죠.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For a second or for a sec. 자, 잠깐 혹은 잠시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거 잘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1: 저기서 잠깐 기다려. 저기서 잠깐 기다려. 음흠.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5: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음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네,
1: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도 열심히.

0: 어?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mm-hmm. 계속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 주제는 뭐죠?
1: It is emergencies.
0: 네, 비상상황, 응급상황을 emergency라고 하죠. Mm-hmm. Emerge, 어떤 것이 나타나니까, 발생하니까 emergency인데요. 네. 그래서 emergency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particular topic. It is. My phone is charged in case of an emergency.
0: 네, 제 휴대폰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충전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Mm-hmm.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사라 씨입니다.
0: 네, 자 그럼 사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는 표현들 많이 배워볼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오케이, 사라 씨
0: 나와주세요.
2: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0: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So Sarah said,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0: In case of an emergency,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mm-hmm.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Mm-hmm.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mm-hmm.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Mm-hmm. 제 휴대폰을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Mm-hmm. Charged라는 것은 사실 fully charged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완충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배터리가 있는 거죠.
1: Yeah. Even if it's only has 20% left, mm-hmm. it's still charged because 네. there is battery. But 네. in this case, of course we know she means fully charged
0: yeah.
1: or at least charged
0: Or
1: to a high percent.
0: Sufficiently charged.
1: Yeah.
0: 충분히,
1: charged enough.
0: 네,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킬 거예요. Mm-hmm. 완충까지는 아니더라도,
1: yes.
0: 뭐 물론 완전히 100%면 더 좋고요.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1: Mm. Perfect. Mm-hmm.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She says, even though, you know,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everything.
1: Even though, 그러니까 요즘에는 휴대폰 없이 사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죠. Even though, you know,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everything, 고등학교 다닐 때, 물론 and everything은 굳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0: You don't need it.
1: 네,
0: yeah.
1: 그래서 그냥 굳이 번역을 좀 살려보자면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고등학교 다니고 yeah. 그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고등학교 직전 이걸 좀 포함시키고 싶다면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지만 네, and everything은 그냥 습관으로 나왔고요.
0: Mm-hmm.
1: You know처럼. 그래서 yeah. 고등학교 다니고 you know. 그럴 때는 yeah, you know. 했는데 말이에요. 뭘 했냐면
0: They weren't really common for kids to have back then.
1: 여기 they는 뭐예요?
0: The phones.
1: 네, 항상 영어에서 it, they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사람인지 뭐 사물인지 they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도 사물도 they라고 하니까
0: right.
1: it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사람일 때도 있지만 주로 사물이지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가리키는지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0: Mm-hmm.
1: They weren't really common for kids to have back then. 그때는 그 당시에는 The phones or smartphones, were not really common for kids to have.
0: Mm-hmm.
1: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게 별로 흔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0: Mm.
1: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it wasn't really common이라고 문장이 시작됐다면
0: mm-hmm.
1: 뒤에 phones가 필요할 거예요. It wasn't right. really common for kids to have phones
0: back then. That's true.
1: They가 phone이니까 뒤에 다시 phones가 나올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0: This is very true. Mm-hmm.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But even nowadays, kids have phones and everything. And I think purely for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I mean, obviously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that phones do, which is great.
0: But even nowadays, kids have phones and everything. And I think purely for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1: 네, 여기서 일단 요즘은 아이들도 휴대폰이 있다는 의미로 말을 했어요.
0: Mm-hmm.
1: 우리도 이제 한국어로 말을 할 때 보면 가끔씩 앞뒤 순서가 좀 유연하게 바뀌면서 글로 써놓고 보면 어색할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nowadays even kids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Even nowadays는 요즘에도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0: yeah.
1: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0: Yeah, it would have had to been true in the past as well.
1: 네, 그런데 실제로 사라 씨의 의도한 문장은
0: mm-hmm.
1: But nowadays, even kids.
0: Yes,
1: 네.
0: that's 네. for sure.
1: Even의 위치가 좀 잘못 들어갔어요.
0: Mm-hmm.
1: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0: Mm-hmm.
1: 그래서 but nowadays, 요즘에는 even kids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0: Have phones.
1: 요즘 아이들도 phones and everything, 다시 한번 and everything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도 휴대폰 같은 거, 뭐
0: yeah.
1: phones and tablets and
0: just
1: other
0: basically
1: devices.
0: Anything. I think it's just her speaking habit, because
1: yeah.
0: I do it as well.
1: Mm-hmm.
0: You know, food and everything.
1: Food and everything, phones and everything, food and stuff.
0: Stuff that you need to have with food, like forks and stuff,
1: 네,
0: you know.
1: 그냥 딱 이걸로 깔끔하게 끝낼 수도 있지만
0: Of course.
1: 혹시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붙이는 말이 and everything,
0: and
1: stuff.
0: And stuff.
1: And stuff like that.

0: yeah, or something.
1: Yeah, and or something 많아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그게 여기 쓰였고 요즘에는 아이들도 휴대폰이 있고 and I think purely for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여기서 일단 I think 뒤에 문장이 뭔가 또 나오진 않아요. 그냥 and I think it's 이 부분이 생략이 yeah. 됐고 여기도 재밌는 것은 in case of an emergency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just 붙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앞에
0: purely도
1: 나왔고 for도 중간에 들어갔지만 yeah. 여기서는 이것도 어떤 습관으로 나온 단어라고 yes.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는 여기서는 굳이 없어도 되죠.
0: Purely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1: 네, purely yeah. 아니면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그냥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거겠죠. 아이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같은 거면 좀 기능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0: Oh,
1: they can only call their parents.
0: Yeah,
1: some
0: there
1: phones.
0: Are those children's phones. Yeah. I don't know much about them, but true that. So she says next. I mean, obviously,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that phones do, which is great.
1: 그래서 purely emergency 뭐 이런 쪽으로 가다가 I mean, 물론, obviously, 당연히,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that phones do.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Which is great.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만 쓴다? 아, 물론 다른 것도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like a spare battery on me in case it's not, you know, full charg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It's really interesting, the kind of sense of safety you feel.
0: But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or have like a spare battery on me.
1: 여분의.
0: Spare. Spare.
1: 네, spare. 우리가 spare tire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여분의 타이어.
0: Yeah, spare tire.
1: 네, 그냥 한국어에서도 그냥 spare tire라고 하는데.
0: Oh, you do spare tire. 네.
1: Yeah.
0: I learned.
1: 예. Yeah. 근데 영어로 갔을 때 spare는 더 많이 쓰이죠.
0: Oh,
1: you
0: yeah.
1: can have a spare pen.
0: Or pencil, just one you're not using right now.
1: 네, 지금 안 쓰고 있는
0: I mean,
1: 여분의.
0: Let's not even get into bowling.
1: 아, spare 남아 있는 거 spare 처리한다고 하죠. Do you say you hit a spare or?
0: You got a spare.
1: You get a spare.
0: You get a spare,
1: yeah,
0: I think.
1: Yeah. Yeah.
0: Okay. Okay. Off topic.
1: 네, 네. 그래서 여분인데요. I always try to keep my phone charged. 휴대폰을 계속 충전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Or have a spare battery on me. 여분의 배터리를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on me니까 내
0: It's
1: 몸에
0: her.
1: 지니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해요.
0: She's got it with her, right? She says, next, in case it's not, you know, full charge,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1: 네, 휴대폰이 in case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It's not full charge라고 했습니다. 물론, it's not fully charged인데 그냥 이걸 좀 짧게 줄여버렸어요.
0: Yeah, she just kind of made it short. Or you 네. can say it doesn't have a full charge.
1: Have a full charge도
0: Something like that.
1: 네, 가능하고요. Yeah.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완충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just in case of an emergency. 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분의 배터리도 가지고 다닌대요.
0: She says next. It's really interesting the kind of sense of safety you feel.
1: It's really interesting. 정말 흥미로워요. The kind of sense of safety. The kind of는 뭐 빼도 the sense of safety. 이걸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됩니다. You feel. 느끼게 되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흥미로워요. 언제 느끼는 감정인지 뒤에 나오죠?
0: That's right.
2: When you know that something happens, you can quickly call somebody if you need them. But on times when you know you have like 1% battery or all your batteries run out, I feel so much less safe just by the simple fact that
0: When you know that if something happens, you can quickly call somebody if you need them.
1: 그러니까 sense of safety, 안전하다는 느낌이 나왔습니다. 언제? When you know, 이 뒤에 사실을 알고 있을 때, that if something happens, 어떤 일이 생기면, you can quickly call somebody if you need them.
0: Right.
1: 그 사람, 누군가가 필요한 경우에 빠르게 전화 걸 수 있다라는 그 안전한 느낌. 전화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뭐 90% 이상 있으니까.
0: This 그럴 is 때. very true.
1: Yeah.
0: You feel like you can easily connect.
1: 그런데.
0: Right? She says, but on times when you know you have like 1% battery or your batteries run out,

0: of gas in your car.
1: Keep your cell phone charged. 그러니까 자동차 주유는 가득 해놓고 휴대폰은 충전을 해두어라. In case of emergency,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했고요.
0: Linda says.
1: Linda 씨는 keep your cell phone charged. 똑같은 말이죠. 휴대전화 충전해 두세요. You must be reachable.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In an emergency, 비상 상황에서, or you must be able to call 911. 미국에서는 911을
0: yes.
1: 전화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119죠. 그래서
0: yes, confusing.
1: 911에 전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Mm-hmm. 였어요.
0: Okay. Perfect.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1: That's right.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We'll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관계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관계 부사,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문장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How he was able to pass the test is a mystery 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관계부사가 사용된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오늘 내용 저와 함께 쭉 공부하시면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간단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계부사와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어떤 관계대명사와 어떤 전치사가 합쳐져서 어떤 관계부사가 만들어지는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우리가 조금은 유의해줘야 하는 그런 특징적인 사항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오늘은 여러분들 100%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의 쓰임 중에 하나는요. 바로 방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the way와 in which가 되겠습니다. 뭔가 방법과 관련돼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추가 수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the way를 선행사로 넣고 그리고 in which, in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의미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고 요것과 함께 우리가 또 살펴볼 게 뭐냐?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사용해줬던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전치사의 조합 the reason for which가 되겠어요. 자, 요렇게 일반적으로 방법과 이유와 관련해서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말하는 거 가능한데 요걸 그냥 쉽게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관계부사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the way in which에서 이 in which를 우리는 아주 간단히 how로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유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특징적인데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관계 부사 how 같은 경우는요. 선행사인 the way와 함께 쓰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how와 why 모두 다 그냥 우리가 that으로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참 that은 아무데나 갖다 써도 되는 편한 녀석인 것 같아요. 요 점까지 참고해주면서 우리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관계 부사에 대한 이해도 그 학습 효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썼던 예문을 조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eat meat for the reason. 해석을 해보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For the reason. 그 이유로 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전치사 for를 안 그래도 쓴다는 거죠. 이거 다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짝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게 되고요. The reason which I don't eat meat for. 앞에서 이제 봤으니까 여기 끝에 for가 왜 붙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부분만 해석을 해보자면 이유인데 어떤 이유라는 겁니까?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 요렇게 요거 하나의 어떤 그 the reason을 설명해주는 표현으로서 해석이 되시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이제 문장으로 넣어보면 요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This is the reason which I don't eat meat for.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하면 이것이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고 역시나 앞에서 살펴봤죠.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쓸 때 전치사를 뒤에다가 두는 것도 뭐 가능은 하나 요거를 앞으로 가져와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for를 앞으로 땡겨와서 for which 요렇게 이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 집중을 해볼게요. The reason for which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색깔로 살짝 표시를 달리 해봤어요. 요거를 이렇게 말해도 되나? 맨날 그때마다 for which 두 단어씩 말하기 귀찮으니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why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the reason why I don't eat meat 같은 관계부사절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거고 사실 이런 형태로서 아까 이제 뭐 which, for 막 떨어져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그거보단 이런 형태로서 the reason 다음에 why가 붙는 것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 이게 더 말하기 쉬우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관계부사 why에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how도 다르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내가 왜 승진하지 못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금쯤이면 연습이 되셨을까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가 쓰이든 상관없습니다. 시작은 간단해요. 주어 동사로 해주면 되는 거죠. No one told me.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줬어 누가. 근데 뭘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The reason.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에 대한 이유인지를 우리가 추가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왜 승진을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 요걸 이제 우리가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 the reason 다음에는 그냥 간단히 뭐 붙여주면 된다? why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the reason을 설명할 때 그냥 why 붙여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써서 문장 이어가주면 되는 거죠. 해서 the reason why I was not promoted. 이렇게 말해주시면 내가 승진하지 못한 이유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문장 자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한 문장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운전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운전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준다라는 거.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I'll teach you.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게라는 거죠. 뭘 근데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전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 방법이잖아요, 방법. 그러면 사실 the way를 먼저 넣고 그리고 관계부사 뭐 이렇게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the way랑 how는 이게 별로 궁합이 좋지 않아. 그래서 the way를 쓰려면 the way 쓰고 how를 쓰려면 how 쓴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how 넣어볼게요. 곧장 how를 넣습니다. 그래서 I'll teach you how.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근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How you can improve your driving.

skills.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운전 실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문장이 완성된 거 볼 수 있죠. 포인트는 여기 사용된 how 앞에 선행사가 없다 보니까 마치 이게 관계부사, 사실 관계부사도 형용사절이거든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근데 그게 아니라 how라는 접속사로 시작된 명사절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을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읽어볼게요. How he was able to pass the test is a mystery. 원래대로 하자면 앞에 the way, how 이렇게 선행사가 있어주는 게 맞으나 근데 the way와 how는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the way 빼버리고 제가 how만 남겼죠. 근데 이거 방법을 말하는 거고 관계 부사라고는 부르나 일반적으로 그냥 명사절처럼 보이게 되는 또 특징이 있다는 거 참고해서 해석해 보시면 그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본 것들 여러분들이 천천히 복습해 주시면 분명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Oh my gosh, I can't believe it, but it's our final day of doing some workouts in our office chair. But, well, we'll have more to come next week, so. 네, 오늘 사무실 의자 또는 책상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아쉽지만 다음 주에 더 좋은 운동들이 오니까요. 일단 영어 표현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et's go! I'm going hiking. Who's in? I'm in. But you're wearing heels. Oops, I forgot. 네, 대화 봤습니다. I'm in. I am in. 이런 표현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대화 먼저 볼게요. I'm going hiking. 이러죠. 나 등산 갈 건데. Who's in? 이럽니다. 누구다? 조인할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m in. 그럼 나 갈래. 나도 껴줘. 나도 할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ho's in? 누구 할 사람? 그랬더니 I'm in.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 갈래. 그랬더니 But you're wearing heels. 이럽니다. 너 좀 너 힐 신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Oops! I forgot 이러죠. 아이고 나 까먹고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m in 우리 저번에 I'm down 이런 표현 같이 해봤는데요. 그거랑 거의 흡사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down 해도 되지만 I'm in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대화 역시 같은 표현 보도록 할게요. Do you want dessert? I'm in for ice cream. What flavor? Anything but chocolatey things.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Do you want dessert? 이래서 디저트.

Wow, wasn't that fun? That was fun for me. I don't know why, but it was so fun. 우리 재밌지 않았나요? 너무 저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코어하고 팔 근육 좀 간단하게 강화시켜 봤는데요. 의자 활용하면 정말 좀 재밌고 좀다 같이 할수 있어요.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은 우리 I'm in 이런 표현 같이 해봤어요. 저번에 다뤘던 I'm down 표현 같이 대체해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I'm in, 나도 할래, 나도 껴줘 이런 의미니까요. 되게 많이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Have a great weekend, guys. Okay? Bye.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학킴의 고고 레슨.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속에서는요, 숫자 캐치를 좀 해보시겠어요? 매실을 맞은 후 축제가 이번 연도, 즉 화면에 등장하는 이번 연도가 몇 회가 된다고 하는지, 몇 번째가 된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캐치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This year is the 477th Messir Majuni Festival.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It looks like the winners are the umbrellas. There is nothing much a beginner can do.
0: 네, 여러분 빠르게 지나가 버렸죠? 네, 바로 477번째 축제라고 하네요. 이번 연도가 말입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행운을 잡으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준비된 양은요, 약 5톤에 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2.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0: 네, 여러분 오늘 도전해 보실 만 하셨나요? 모두 빈칸이었네요. 네, 딕테이션 제대로 하셨겠죠. 자, 놓치셨다면 여기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First sentence is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행운을 잡으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준비된 양이요, 약 5톤에 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못 잡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들었을 때 놓친 부분들 여기서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당연히 자막을 보면서 왜 놓쳤는지, 왜 안 들렸는지, 왜 잘못 들었는지 파악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This year is the 477th Messir Majuni Festival.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It looks like the winners are the umbrellas. There is nothing much a beginner can do.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자, it's, to, this,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어입니다. 자, 억양이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각각의 단어 내용어에는 그 음절 위치에 따라서 강세를 주시면 되는데 이 높낮이를 느끼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따라해보시면 돼요. 고고 리스닝 1.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살짝 길지만 그대로 배워 copycat. Google listening 2.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되셨나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문장에서도 또 try.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한 번 더.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자, 정관사 더, 그리고 대략, about, 제한, 나머지가 모두 다 느끼는 거죠. I mean, 내용어죠. 그러면 amount, prepare. 이 prepared는 살짝 여러분들 들으실 때 pre로 들리지 않고 pre가 아니라 per, 거꾸로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prepare, prepared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도 발음하실 때 한번 그렇게 발음해보세요. 원어민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prepared라고 들리지 않고 prepared 이렇게 들리게 되고 reaches의 z라는 자음과 about의 어가 연결돼서 연음현상 reaches about reach는 좀 길게 자음으로 뽑아주시고 reaches about 5 tons tons가 아니라 5의 강세가 가니까 아예 가깝게 ton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고고 리스닝 1.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Alright, 고고 리스닝 2.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그렇죠? 고고 리스닝 3.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한 번 더.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2.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0: 영국식 발음과 다른 점 비교하면서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blan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첫 번째 빈칸에 luck입니다. 이 luck은 행운을 뜻하는 단어죠. L 사운드를 정확하게 안 내시고 rock 이렇게 되면 싸움이나 소동의 뜻으로 변칠되기 때문에 L 사운드 랄랄랄라 혀끝이 윗니 뒤에 붙으시면 돼요. luck. 쉽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요? 네, 행운을 잡는 것이. 행운을 잡는 것이 뭘 통해서요? 네,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이라고 했어요.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행운을 잡는

0: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죠. This year, 이번 연도가, 이번 해가 is the 477th something. 빈칸에 들어갈 Messier Mercunu Festival. 즉, 메시르 마지누 축제 477번째 해라는 거죠. Alright, move along. The amount prepared, 준비되어진 양이 something about 5 tons라고 합니다. 빈칸에 reaches라고 나왔는데 이게 의미 자체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뭐뭐에 도달하다, 대략 about 5 tons라고 해서 5톤에 달합니다. It looks like the winners are the umbrellas라고 했어요. 승리자는 즉이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지금 그 치료제를 얻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얻어갈 수 있겠죠. 그에게요. It looks like the winners 승리자는 are the umbrellas 우산을 가진 사람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빈칸 a beginner can do 했어요. 빈칸에 there's nothing much라는 말은 별로 없다. 즉이 초보자가 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진행자는 거의 못 얻은 것 같아요. 전체 이야기 한번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It's not easy trying to catch luck through all this fierce competition. This year is the 477th Messier Majunu Festival. The amount prepared reaches about 5 tons. It looks like the winners are the umbrellas.
0: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더 들어보세요. 조금 더잘 들릴 수 있습니다. www.exe.co.kr 오셔서 반복 학습.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f course, we are going to learn some great English that we can use inside the office. 네,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business English. 아니면 그냥 some of these expressions you can use outside of the company or work. So they're going to be very useful. So let's see what's going on today by checking out the main dialogue. Here we go.
1: 오, 사장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으세요?
0: Why is our boss so upset?
1: 오, 어제 큰 계약이 무산됐어요.
0: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1: 아, 그래서 그랬군요.
0: Oh, that's why. All right,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kay, 자,
1: 우리 사장님이 조금 화가,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시면은 좀 직원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0: Okay, let's look at this dialogue. Why is our boss so upset? Why is our boss so upset? Or why is the president so upset?
1: 뭐 어떤 사장님일 수도 있고, 뭐 팀장님이 될 수 있고.
0: Why is he so upset?
1: 사장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으세요?
0: Alright, so 여기에서 아마 angry 단어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Because angry means 화나다. But I would say that upset is a more common word that native speakers use.
1: 정말 angry 할 때는 완전 화가 정말 심하게 나는 거고 거의 이제 upset는 조금 화가 나고 속상하고 포함되는 네, 그런 단어 뜻입니다.
0: Okay, so why is our boss so upset?
1: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 어제 큰 계약이 무산됐어요.
0: So, 계약은 contract. How do we say this? A big contract fell through.

yesterday. 아, 오케이. Okay. So a big contract는 큰 계약이죠. That's easy. 근데 여기에서는 fall through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제, yesterday. So this is one of our key points today, our key expression. If something falls through, 무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failed. It didn't work. 네, 뭔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취소가 되던지 아니면 무산됐던지 아니면은 이게 잘 일이 안 풀리는 거 안 풀리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So it fell through 하기로 했는데 it didn't work out. All right, so next. Oh, that's why. Oh, that's why. 아, 그래서 그랬군요. Oh, that's why. 이런 표현도 참 재밌죠? It's very easy. 아, 그래서 그랬구나. Oh, that's why. Okay.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in detail. Okay. Upset. Now, this is a word. It's a very easy word. And it's a word that native speakers use quite a bit. 자, 뭐, sad, angry, happy. 뭐, 그런 거는 너무 그냥 아주 basic한 건데, 그 사이에 있는 단어들이 참 많죠. And this is one of them. To be upset. 속상하다, 마음이 상하다, 화가 나다.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Alright? Leave her alone. She's very upset right now. Leave her alone. She's very upset right now. 그녀를 내버려둬. 내버려둬.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 그렇게 말할게요. 아, 그냥 놔둬. Okay? She's very upset right now.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면은 속상하죠. So it's all in there. Okay? Leave her alone. She's very upset right now.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Rough versus coarse. Rough versus coarse. 네, 뭔가 매끄럽지 않거나 부드럽지 않을 때 이 단어들 많이 사용합니다. rough 그리고 coarse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단어 rough부터 시작할게요. 네, rough. 일단 단어는 매끄럽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GH는 F로 발음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O, U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U 발음, rough. Rough, rough, very good. F 발음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R도 힘을 주시면서, okay? Rough. 네, 뉘앙스 차이 볼게요. Rough. 표면이 고르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친 이라는 뜻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rough when we're talking about a surface that does not feel smooth and feels uneve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The walls feel very rough. The roads were rough. Rough. 매끄럽지 않은. Rough.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여러분 요새 많이 이게 손을 너무 자주 씻어가지고 손이 되게 건조하고 거칠잖아요. 그래서 roug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손이 너무 거칠고 건조하게 느껴져.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 거친 느낌이 나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walls feel very rough. The walls feel very rough. 이거는 벽이 매우 거칠게 느껴져.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는 거죠. The walls feel very rough. 그래서 rough는 not smooth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roads were rough. Okay?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길이 막 울퉁불퉁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길이 거칠고 험했어. 거칠고 험했어. rough. The roads were rough. The roads were rough. Very good.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roads were rough. The roads were rough. 네, 다음 단어는 coarse입니다. coarse는 부드럽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rough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서 스펠링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강연, 강의 이런 거는 coarse인데 그거는 스펠링이 C-O-U-R-S-E입니다. Okay? 이거는 coarse. Okay? coarse는 조금 더 짧고 강의 강연 coarse. coarse는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오 발음이 느껴져야 돼요. coarse, coarse.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볼게요. coarse 같은 거는 입자가 크거나 굵은 경우를 coarse라고 합니다. Okay? When something is thick, we also call it coarse. Okay? 그리고 거친 감촉이나 질감이 있을 때 coars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뭔가 coarse는 좀 굵어서 거친 거예요. Okay? 그래서 뭔가 질감이 거친 감촉이나 그런 질감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coarse

라고 합니다. 그래서 rough하고 다르게 rough는 그냥 어떤 매끄럽지 않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굵어서 거친 거예요. 오케이.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ve got coarse curly hair. The sand here is very coarse. The grass feels quite coarse. Coarse. 부드럽지 않은. Coars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ve got coarse curly hair. I've got coarse curly hair. Okay. Coarse라는 뜻은 여기서는 굵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thick도 좋지만 이 굵은 해서 coarse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ve got coarse curly hair. 그래서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조금 두껍고 굵으면 좀 부드럽지는 않겠죠. 그래서 coar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두 번째는요. The sand here is very coarse. 이곳의 모래는 매우 까끌까끌해. 오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래는 왜 까끌까끌하겠어요? 자, 모래가 까끌까끌한 경우는 모래의 그 알맹이가 되게 굵을 때 까끌까끌하잖아요. 오케이? 그럴 때 the sand here is very coarse. 그래서 굵기도 해서 까끌까끌하고 부드럽지 않다. The sand here is very coarse. The sand here is very coarse. 마지막 문장입니다.

느껴질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도 어감이 grass가 조금 더 굵어서 거칠겠죠. The grass feels quite coars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grass feels quite coarse. The grass feels quite coarse.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rough. Okay, 이거는 뭔가 표면이 매끄럽지 않을 때 rough. Okay, 뭔가 울퉁불퉁할 때. 이 coarse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부드럽지 않지만 그 이유는 뭔가 굵어서 까끌까끌하거나 부드럽지 않거나 거치거나 이거는 뭔가 굵은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My hands feel so rough and dry. I've got coarse, curly hair. I've got coarse, curly hair. I've got coarse curly hair. And that i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마지막 주제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저희가 웬만한 얘기 지난 시간부터 다 해봤었죠? 지난주까지 한 이제 10개 가까이 주제를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죠? 게임입니다. 자, 모바일 게임은 뭐 하시는 분들은 하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손도 안 대시는 뭐 컨텐츠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해볼게요. 저 내가 게임을 안 해도 게임 관련된 얘기에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죠. 본인의 어떤 의견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 자, 모바일 게임 자체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죠. 취미인 경우도 있고, 뭐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합니다. 그죠?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소위 말해 이제 돈으로 이렇게 막 아이템을 결제할 수도 있겠죠. 네. 자, 뭐 그런 얘기를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모바일 게임을 이제 많이 하는 시대이다 보니 전화기로 하는 거죠. 게임 자체를. 그죠? 모바일이니까. 그 다음에 시간 때우기 참 좋아요. 뭐 누구 기다릴 때 간단하게 좀 한다든가. 문제는 집에 가서 계속 너무 오래 하는 게 문제지. 자, 모바일 게임을 하다, 영어로. 게임을 하다는 앞에 동사가 뭐예요? play잖아요. 그렇죠? play. you play games, right? so you play mobile games. play mobile games. many people play mobile games. 요거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play mobile games. play mobile games.
0: 그래서 모바일을 게임 앞에 붙여서 모바일 게임을 하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전화기로 게임을 하다. 이번 주 내내 나왔었던 말이 뭐예요? 전화기로가 뭐예요? on이죠. play games on one's phone. 요건 오늘 또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기기상으로 할때 그냥 on one's phone. 전화기로 게임 많이 해요. 그럴 때. 그죠? play games 복수형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on one's phone 들어볼게요.
1: Play games on one's phone. Play games on one's phone.
0: 자, 뭐, 간단한 게임 같은 거 뭐, 한 10분, 20분 보내기 되게 좋아. 30분도 금방 가요. 하다 보면, 그죠? 자, 이 시간 때우다, 시간 보내다라는 영어를 뭐라고 할까요? pass time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타동사로 pass를 time과 붙이면 시간을 보내다, 시간을 때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 보내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영어로 a good way to pass time이라고 그래요. 한번 더, a good way to pass time. 한번 더, a good way to pass time. 그죠? 시간 보내기 되게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들어볼게요.
1: A good way to pass time. A good way to pass time.

0: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모바일 게임은 시간 때우기 참 좋은 방법이다. 아까 그거 그대로 쓰면 될것 같은데요? 그쵸? 주어를 뭐로 잡을까요? 주어를 이거로 잡아요. 그쵸? 모바일 게임 한다는 것 자체를. 게임 자체를 주어로 잡아야 되고, 아까 플레이 있었잖아요.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은, play mobile games. 여기, games에서 일반화시키죠? 근데 주어가 이게 아니라 이거니까, is죠. Playing mobile games is a good way to pass time.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은 시간 때우기 좋은 방법이다. Playing mobile games is a good way to pass time. 이렇게. 주어를 만약에 playing을 빼고 모바일 게임으로 잡았다면 당연히 are가 되어야겠죠? Mobile games are a good way to pass time. 뒤는 똑같아요. 그런 경우도. 그쵸? 그래서 앞에 주어가 playing 같은 동작을 만들어준 동명사냐? 아니면 그냥 복수형 명사의 고에 따라 뒤에 수일치는 동사에 따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Playing mobile games is a good way to pass time. Playing mobile games is a good way to pass time.
0: 오늘 첫 번째 문장으로 나쁘지 않네요. 부담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무료로 게임을 하시는 게이머들도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인앱 구매. 그러니까 뭐앱 같은 거 보다 보면 앱 자체는 무료로 다운로드가 되죠. 그 다음에 사용도 돼. 뭐 게임도 되면 그래요. 그냥 처음에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돈안 내고 할수 있는데 그 상에서 막 결제란 뭐가 좀 빨라져. 프로세스 자체가. 그걸 인앱 결제라고 하죠. 영어 단어예요. 인앱을 우리가 인앱 자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할게요. 무료라는 거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무료를 뭐라고 그래요? For free죠. For free. Play for free. A lot of players play for free. Play for free. 그죠? 무료로 돈을 안 내고 그냥 누구나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그죠?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 자체에 돈을 내진 않아요. 거기서 뭘살때 돈을 내는 거죠. 그죠? 들어볼게요.
1: Play for free. Play for free.
0: 반대로 이제 아이템을 결제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buy. 사다 하면 되죠. Buy game items. Buy game items. 아이템. 영어로 items 발음. Buy game items. 들어볼게요.
1: Buy game items. Buy game items.
0: 게임 아이템을 좀 구매하다. 인앱 구매하다. 인앱, 자, 인앱 하면 돼요. 인앱 purchases. 자, 구매는 purchase란 말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쵸? purchase 자체가 구매란 뜻이 되죠. 그래서 인앱, 앱상에서 뭘 구매하는 건데 그걸 make 한다고 하죠. make in-app purchases. make in-app purchases 하면 앱상에서 뭔가를 구매하는 행위를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게 참 특이한 게 make과 purchases 합쳐져서 구매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앱 안에서. 앱에 일단 설치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거죠.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make in-app purchases. 들어볼게요.
1: Make in-app purchases. Make in-app purchases.
0: 자,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무료로 게임을 하고요. 일부 유저들은 인앱 구매를 한다. 나눠지죠. 무료 플레이어, 유료 플레이어 이렇게. 자, 유저는 뭐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user 있죠? 쓰다 보니까 유저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무료로 play for free 하면 되고 make in-app purchases 문장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Some users pay play for free. Play for free, 공짜로 게임을 하고, but some players make in-app purchases. Some players make in-app purchases. 그쵸? 이렇게 앱상에서 뭘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되겠네요. 오케이? 자, 들어보실게요.
1: Some users play for free, but some players make in-app purchases. Some users play for free, but some players make in-app purchases.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일부 유전 이렇고 일부 유전 이렇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게임이 다 좋은데요. 뭐 게임사도 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임들은 많은 이제 그 수출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뭐 여가 생활로도 좋은데 너무 많이 할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본인 개인 생활에 지장을 줄때 정도까지. 자, 그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게임에 빠져 있다. 좀 중독성이 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그쵸? 지나고 나면 조금 허무한 시간들이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자, 빠져있다는요. hooked on 이런 걸 한번 배워볼게요. hooked on은 고리예요. 고리에서 딱 걸려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흠뻑 빠져있거나 야, 나 이거 너무 좋아서 계속하게 돼. 그게 뭐예요? You're hooked on something. Be hooked on a game 하면 게임을 하나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하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1: Be hooked on a game. Be hooked on a game.
0: 오케이, 좋아요. 중독성이 있다. 이건 단어 딱 하나가 있어요. Addictive, 그죠? 물론 이제 비동사가 있어요. Be addictive, 중독성이 있는이 될 텐데. Be addictive, 그냥 addictive.

0: 이 형용사만 빨리 외울게요. addictive, addictive. 강사 잘 주세요. 중독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1: addictive, addictive.
0: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 그러면 그냥 too much time 하면 되는데, 동사를, 허비하다. 이건 그냥 쓴게 아니죠. 약간 낭비한 느낌이죠. 그래서 동사를 뭐로 잡을까요? waste로 잡읍시다. waste too much time on, 뭐뭐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그러면 waste too much time on games.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waste too much time on. waste too much time on.
0: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부 사람들은 모바일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니까 some people waste too much time on 무슨 게임? mobile games 하면 되겠네요. 그죠? 모바일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이니까 some people waste too much time on mobile games. mobile games. 뭐 10분, 20분도 아니고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some people waste too much time on mobile games. 자,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waste too much time on mobile games. Some people waste too much time on mobile games.
0: 좋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자, 모바일 게임. 시간 때우기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죠? 자, 영어로 A good way to pass time. 시간을 보내다 이미 A good way to pass time. 들어보겠습니다.
1: A good way to pass time. A good way to pass time.
0: 자, 그 다음에요. 무료로 게임을 하다. 아까 for free 하면 되겠죠? 자, 게임을 하는 건 play games for free니까. 자, 어쨌든 play를 붙여서 play for free 들어보겠습니다.
1: play for free. play for free.
0: 자, 마지막으로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할 때 게임을 waste too much time on 다음에 게임이 붙겠죠? 전치사 on까지 읽어볼게요.
1: waste too much time on. waste too much time on.
0: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번 주 내용이 쭉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E 앱을 설치하셔서 저희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만 기억하세요. EBS1004입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먹는 거야? 너 지금 뭐 공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요, 바로 What are you?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항상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What are you doing? 막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What are you ing로 그렇게 물어보시면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바로 What are you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대체 그 ing 자리에 또 어떻게 넣는지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을 얘기하는 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죠? 바로 are you ing로 얘기를 해서 당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앞에다가 어떠한 것을 넣어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을 넣어주세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are you ing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ing 자리에 여러분이 다양한 동사들을 넣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do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로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do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많이 쓰셨을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드시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Are you eating? 무엇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그거를 뭘 먹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너 지금 먹고 있는 게 그게 뭐야? 너 뭐 먹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What are you eating?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는 질문이 되겠죠. Are you eating 무엇? 하면 어떤 것을 먹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Are you eating chicken? 너 지금 치킨 먹고 있는 거야? Are you eating dinner? 너 지금 저녁 먹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라면 지금 먹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는 그렇죠. What are you eating?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are you eat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eating? 너 지금 뭐 먹고 있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0: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냐. 미션 아웃.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주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터키가 한반도 면적의 대략 어느 정도 몇 배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About 3.5 times th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urkey has a fitting variety of history and traditions.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0: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의 대답이 What was it? There you go. 그렇죠. 바로 한반도의 3.5배 정도 면적이라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술탄에 의해 지정된 교육의 도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도시는 터키 전역에서 온 방문객들로 북적거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렸는지 잘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2.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0: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Manisa는요, 오스만 제국 시절 그 술탄에 의해서 지정된, 뭐로 지정된 교육의, 술탄에 의해서 지정되어진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매년 봄 터키 전역에서 몰려든 그 방문객들로 북적거립니다. 어디 가요? 도시가 북적북적거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0: About 3.5 times th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urkey has a fitting variety of history and traditions.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All of by the. 기는 거죠? 빨리 지나가시고 강세 없으니까. City, EE 모음 사이의 T 사운드, 플랩 현상에서 R 소리 가깝게 들리게 되니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인데 이때 그 은 사운드, T 사운드 맞물려 있죠. 이런 경우에 T 사운드 약하게 들리고 뒤에 ED가 받침으로 가서 appointed, appointed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appointed 하지 마시고 appointed by the Sulta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Google listening 1.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네, 우리는 술탄이라고 읽지만 발음은 Sultan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Alright, Google listening 3.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Excellent. Give a shot at the sentence as well.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One more time.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자, 앞에서 등장했던 city 또 나왔죠? 발음했을 때 편하게, 부드럽게, 플랩 현상에서 city is crowded. 여기서는 the 사운드가, 자, 철자는 W이지만, 우라는 모음의 소리 뒤에, 으라는 모음의 소리 같이 중간에 껴있죠? 이때도 the는 R 소리에 가깝게 들리고, ED 형태의 그 소리 the 사운드 자체가 받침으로 가서 crowded. 이렇게 들리죠? The city is crowded, crowded with visitors. With 하지 마시고 with 입을 잡아주시면 되죠.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네, 살짝 길지만 천천히. 자, Google listening 2.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3.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문장에서도 give a try.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One more time.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함께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2.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1: 네, 영국식 발음과 비교하면서 잘 캐치 하셨죠?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bout blank, Turkey has a blank.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 빈칸에 three times, 3.5 times th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이게 이제 한국의 면적의 3.5배. 앞에 about이 붙었으니까 약. 한반도의 3.5배 넓이로 Turkey has a blank variety of history and traditions 라고 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다양함. 근데 여기에 들어갈 빈칸, 두 번째 빈칸에는요. Fitting, 적합한이라는 뜻이죠. Turkey는요. 적합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의 다양성? 그 역사와 전통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내용 볼게요. Manisa, blank, a city of education, blankets입니다. 여기 각각 들어갈 말들이 was appointed 이었는데 바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형태인 수동태잖아요. 어떠하게 되어지다. 그런데 여기서 appointed 자체가 지정되어진 앞에 비동사 과거 형태가 쓰여서 지정되었다. Manisa는요,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모의 도시로, 교육의 도시로. 누구에 의해서? By the Sultan. Sultan에 의해서. 언제요? During something. 이 during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특정 기간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The Ottoman Empire, 이게 바로 오스만 제국 동안에 설탄에 의해서 네, 교육의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Every spring, 매 봄,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터키 전역에서 모여든 방문객들로 붐빕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얘기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0: About 3.5 times th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urkey has a fitting variety of history and traditions.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1: 네, 터키라는 새로운 여행지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잘 캐치하셨다면 반복적으로 한번 놓치신 부분, 잘못 들은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On our show,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Sob versus weep. Sob versus weep. Th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ob 그리고 weep입니다. 많은 분들이 cry, 울다 이 동사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소설이나 아니면 미드 같은 데 이런 거 보시면 이런 sob하고 weep라는 단어 울다 대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차이점이 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sob입니다. sob.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큰 소리로 몹시 울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주로 여기 오, 중간에 오 있는 단어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입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오, 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입술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턱만 벌리는 느낌으로 보세요. sob. sob, okay? 공도, 볼,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그것도 똑같은 발음으로, ball, ball, 그리고 sob. Okay, very good. Okay, sob.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sob 같은 경우는 감정에 복받치거나 서러워서 울 때, sob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kay, 그리고 너무 슬퍼서 콧물, 눈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는 모습이 주로 sob.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sob when someone is crying hysterically, making a lot of noise, lots of tears, maybe a bit of runny nose. 그래서 쉽게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런 소리가 나는 게 sob입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 sobbed for hours.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sob, 큰 소리로 몹시 울다. sob, sob.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몇 시간 동안 흐느꼈어. I sobbed. 여기서는 과거 형태로 sobbed for hours. 이거는 몇 시간 동안? For hours. I sobbed for hours. I sobbed for hours. 뭔가 슬픈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I sobbed for hours. Okay? 그 다음에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흐느껴 울고 있었어.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여기 보시면 단어가 되게 길죠. uncontrollably. 근데 보시면 control라는 단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통제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걷잡을 수 없어. control 못하는 거예요.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그 아이는 큰 소리로 흐느껴 울고 있었어. 자, sob 같은 단어는 이미 크게 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주로 sob loudly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네, sob, 큰 소리로 우는 거면 weep는 뭘까요? 네, weep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용히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이가 있네요. 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소리랑 똑같은데 근데 살짝 차이는 있어요. 영어로는 모음들이 좀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weep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영어 발음은 좀 길게 weep, weep. 오케이, 따라해 볼게요. weep, weep. Very good. 뭐 sleep 이것도 똑같아요. sleep 이게 아니고 sleep. 오케이, sleep. Very good. 오케이. 자, weep 같은 경우는 깊은 슬픔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Okay? So weep refers to crying because of sadness, obviously. And you're crying without making noise. And there can be tears as well.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그런 울음.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아니면 너무 좀 깊은 슬픔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못 낼 만큼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weep입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woman turned around and wept. He broke down and wept. They were weeping in grief. weep, 조용히 울다, weep.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돌아서서 조용히 울었어. 뭔가 되게 좀 충격적인 거를 들었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너무 크게 우는 것보다는 조용히 우는 거죠. The woman turned around, 그래서 돌아서서 그리고 울었어. And wept. weep의 과거 형태는 wept. 입니다. wept, okay? 그리고 이거는 뉘앙스가 되게 좀 조용히 우는 거예요. 이런 거요. The woman turned around and wept. Okay.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소리 없이 울었어. He broke down. Broke down은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충격적인 거를 얘기를 들어가지고 He broke down.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 And wept. He broke down and wept.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들은 슬픔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 They were weeping in grief. 뭔가 주변에 누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게 근데 조용히 우는 거예요. They were weeping in grief. 네,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y were weeping in grief. They wer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모바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SNS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이용한 쇼핑 같은 것들에 대한 서비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한 주 갖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더 골라왔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모바일 통해서 이제 교통수단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또 얻죠.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여러분 지금 이 방송도 기기로 보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TV가 아니라. 그렇죠? 자, 모바일 음원이나 영상 공유, 모바일 지도나 내비게이션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에 이런 뭐 종종 하시는 모바일 게임 얘기까지. 자, 어쨌든 두루두루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관련된 단어와 표현을 배워보고 영작까지 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교통 관련된 건데 저는 가장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겁니다. 택시 부르는 앱, 그렇죠? 대리운전 부르는 앱, 그렇죠? 뭐 심지어 요즘에 뭐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킥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띡 해가지고 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 어떤 관련된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다는 못해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이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앱으로 부르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분명히 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특정 업체에 딱 한 곳만 생각나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택시 앱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택시 앱이라고 해도 이해는 합니다. 합니다. 뭐 택시 앱이라고 하면 이거 택시 부르는 앱이에요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는이라는 말을 만약에 여러분 불러주려면 hail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 hai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택시 hailing 앱이라고 하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기는 합니다. Taxi app 괜찮아요. You can say that. But you can also say taxi hailing app. 이렇게 택시 부르는 앱 같은 회사들 설명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보면 이런 문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외국 사이트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taxi hailing app 들어보시죠.
1: Taxi hailing app. Taxi hailing app.
0: 그렇죠? 딱 택시만 부르는 앱이라기보다 요즘에는 뭐 한 앱에 택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까지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택시를 부르는 거하고 택시를 잡기가 더 편하다 이렇게 앱을 이용하면 이제 택시가 어디 오는지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미리 이렇게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보도 보이고 어떤 종류의 택시인지도 보이고 다양해요. 자, 택시를 부르는 걸 hail a cab 해도 되고요. call a cab 해도 됩니다. 자, 이 택시라는 말 자체가 많이 쓰이는 말이죠. 우리가 소위 이제 쓰는 말이고 cab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C-A-B예요. 스펠링 자체가 call a cab. call a cab. 그러면 이것도 택시 부르다. 뭐 미드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Do you want me to call you a cab? call you a cab. 그죠? call a cab. 이게 택시 부르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들어보세요.
1: call a cab. call a cab.
0: 내가 이 앱으로 택시 부를게 그럴 때 그래서 hey, let me call a cab for you on this app. Let me call a cab for you on this app. 이 앱으로 내가 택시 불러줄게. 이런 식으로 call a cab. 이거 간단하게 입에 붙여서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택시 잡기 더 편하다라는 얘기는 뭐 편하다는 게 더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easier를 써볼까요? More convenient 써도 되는데 easier to get a taxi. 잡다 의미의 get을 넣어도 되겠죠. Get a taxi means 불러서 타는 걸 get a taxi라고 하니까 택시 잡기가 더 편하다 혹은 더 쉽다의 의미로 easier 비교급 To get a taxi. 들어볼게요.
1: Easier to get a taxi. Easier to get a taxi.
0: 오케이. 요거를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택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부르기가 더 쉽다. 자, 방금 전에 아까 배웠었던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게요. 아까 taxi hailing app 그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easier to get a taxi 그거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자, it's easier to get a taxi 해도 되고 아까 배운 게 또 뭐 있었어요? It's easier to call a cab 해도 되죠? Get a taxi, call a cab.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택시 부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It's easier to call a cab if, 뭐뭐 하면,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해서 택시 부르는 앱 같은 거 이용하면 택시 부르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1: It's easier to call a cab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It's easier to call a cab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0: 자, 그런 고급화된 택시, 즉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다는 의미로 앞에 뭘 붙여주면 좋을까요? 택시 서비스까지 좋은데 이거 뭐 붙여볼까요? 프리미엄 같은 거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그냥 일반적인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 거기다 뭔가 추가된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That's premium, okay? 프리미엄 뭐 좋은 제품 앞에 많이 붙이는 단어잖아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들어보세요.
1: Premium taxi service. Premium taxi service.
0: 자, 그리고 택시 요금 지불을 이제는 뭐 현금으로 거의 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자, 카드로 띡 한다든가 미리 사전에 앱에서 결제가 돼 버립니다. 자, 택시 요금을 내다라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Fare라는 게 뭐예요? 운임이죠, 운임. 그래서 pay the taxi fare. Pay the taxi fare. You can pay the taxi fare on the app. 미리 앱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해 버릴 수 있죠. 그죠? 나중에 뭐 취소되고 다시 재결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죠? Pay the taxi fare. 들어볼게요.
1: Pay the taxi fare. Pay the taxi fare.
0: Okay? 자, 추가 요금을 지불하다. Pay an extra fee. 자, 뭐가 이 추가 요금이란 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pay an extra fee 많이 쓰는 표현이 요겁니다. extra fee가 추가 요금 같은 거예요. 자, 요거를 surcharge라고도 해요. surcharge, S-U-R-C-H-A-R-G-E, surcharge, pay a surcharge. 요것도 추가 요금을 낸다는 얘기고, pay an extra fee 요것도 추가로 요금 외에 얼마를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1: pay an extra fee. Pay an extra fee.
0: 문장 해볼까요? 고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 그죠? 뭐 몇천 원을 더 낸다든가. 자, 그러면 추가 요금 아까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뭘 위해서? For premium taxi services. 해서 SBS에서 일반화시켰어요.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for premium taxi services. 그죠? 교통앱 관련된 설명 같은 거 하다가 쓰기 아주 좋은 문장일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for premium taxi services.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for premium taxi services.
0: 자, 대리운전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자, 교통앱에서 이제 하는 것뿐이지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는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의미고 지정을 한 운전기사분이 오는 서비스 이렇게 하시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무난하게 이해합니다. 물론 서양권에서 designated driver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친구들끼리 술 먹으러 갔다가 한 명이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운전하려고. 그 사람을 designated driver라고 합니다. 근데 service 붙여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약간 사업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 오긴 오지만 that's what they do. They drive for you, right? Designated driver service. 들어볼게요.
1: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 service.
0: 자, 이제는 이걸 다 앱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앱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비스 charge를 정하죠. 얼마를 낼지 정하고 정액을 딱 정할 수도 있고 미터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Set the service fee. Set the service fee. 그렇죠? 이게 서비스 요금을 또 fee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해주는 요금. 자, 그것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앱상에서. 들어보세요.
1: Set the service fee. Set the service fee.
0: 그러니까 이것도 미터기로 지불할 수 있고 AI가 그냥 계산한 거를 그냥 미리 선지급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죠. Go by the meter. 이거 쓰는 말이에요. Go by. Go가 가다가 아니라 간다는 얘기예요. Go by the meter.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Go by the meter. 미터기를 미터기로 지불하다. Pay a set fee. Set은 정해진 겁니다. Pay a set fee. 이런 경우 set이 약간 형용사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정해진 금액을 즉 고정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 미터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자, 들어볼게요.
1: Go by the meter. Pay a set fee. Go by the meter. Pay a set fee.
0: 자, 문장 읽어볼게요. 대리 운전기사를 부를 때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앱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뭐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You can set the service fee when you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Call for 하면 와주세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Okay? 자, set the service fee 요거 붙여서 문장 만들어봤습니다. 조금 길죠? 들어볼게요.
1: You set the service fee when you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You set the service fee when you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0: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택시 앱은 그냥 택시 앱 하셔도 되지만 부르는이라는 의미를 붙이려면 택시 헤일링 앱 들어볼게요.
1: Taxi hailing app. Taxi hailing app.
0: 자, 고급 택시를 부르려면 조금 더 추가 요금을 내야 되죠.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들어볼게요.
1: Pay an extra fee. Pay an extra fee.
0: 마지막으로 대리운전기사는 Designated Driver Service 해서 Service까지 붙이면 그 서비스 자체를 말하겠죠. 들어볼게요.
1: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 Servic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휴대폰 관련된 서비스, 교통 관련해서 하나만 더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또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소식들 계속 하나씩 정리해서 여러분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경우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어떠한 장소까지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소요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그 장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할 수 있죠. 이 주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일단은 얼마나 걸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것들 물어볼 때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길이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바로 How long? 이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자, How long? 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take이라는 이제 질문이 바로 소요가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이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목적지, 그 destination까지 얘기를 하면은 to 장소까지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장소까지는 시간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장소, 이 destination의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0: 혹시 공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공항, 그렇죠? 공항은 여러분 더를 앞에 붙여서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ow long? 이라고만 물어보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어떠한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공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It takes 15 minutes, 30 minutes, an hour.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됩니다. 라는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혹시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subway station 이라는 표현이 있죠. 되게 train이나 subway는 station으로 얘기를 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station보단 stop으로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 주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택시 탔을 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소는, 그쵸? 바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메모로 적었던 거를 이렇게 택시기사분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this address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까지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이 주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세요? 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그쵸. 바로 work. 학교는, 그쵸. school 넣어서 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리니?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려? 이런 질문들 여러분이 How long does it take to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해서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destin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목적지까지는, 그 장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라는 거를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라고 배웠다면 여기에서 한번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어디부터 회사까지라고 얘기를 해서 집에서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집에서부터요. From 어디라고 얘기를 해서 집이니까 From your house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는 그쵸? How long does it take to 목적지 From 출발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돼요? 라는 질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from

your hous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How long does it take to 목적지 from 출발지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막히는 시간에는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시간 동안에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두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During 혹은 그쵸? While 이라는 게 떠오르실 거예요. During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While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하는 시간에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어에는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러시아어 때는요.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 러시아어가 바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차가 막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during the rush hou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막히는 시간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During th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during rush hou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uring으로 얘기를 하면 차 막히는 시간에, 차 막히는 시간 동안에 라는 얘기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How long does it take?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그쵸? to 목적지까지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그냥 기다리신 거 아니죠?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직장이란 나는 뭘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가 원래 알고 있는 like it, don't like it 쓰면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면서 흥미가 관심으로 바뀌고 그 관심이 나중에 그렇죠 보고 난 다음에 연습한 후에는 자신감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바로 패턴. 시작점은 우리말의 어감으로 시작합니다. 나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쉬운 단어 써요. 바로 happy입니다. So I'm not happy with. 뭐뭇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러 떠나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출발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얘가 어떤 패턴, 영어 패턴이니까 그걸 외워서 써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 호불호를 얘기할 수 있죠. Likes and dislikes, 그죠? 그런데 그 호불호를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것인가? I hate it. 그러면 정말 강한 거잖아요. I don't like it. 그래도 좋아하지 않아. 이것도 사실 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말씀드린 아, 나 이거 정말 행복하지 않아 라는 느낌이니까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마음은 확 전달할 수 있는 I'm not happy with 직장 친구 방식 머리 모양 네 가지만 집어넣으면 끝.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I'm not happy with 누구의 job이에요? My job. Not happy with my job. 그래서 not을 커다랗게 발음하시면 돼요.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Not happy with my friend. 어렵지 않습니다.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누가 일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나를 쳐다보는 방식 다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the way를 쓰시면 되죠. Not happy with the way. 발음도요. I'm not happy with the way 이렇게 안 들리고요. not이 중요하니까 not, I'm은 먹어 들어가세요. I'm not happy with the way. Not happy with the way. 됐죠?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상하셔야 돼요. I don't like my hairstyle. 해도 돼요. 그런데 I'm not happy with my hairstyle. 됐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는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고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드린다면 효율성이 제일 좋고 즐거울 때가 제일 그렇죠 행복한 때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고 읽지 마시고요. Repeat after me, okay? You'll be given your chance to speak it out loud. 첫 번째 거 갑니다. 나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자, 시작. Your turn. 네, I'm not happy with my job. 그 다음에 나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면 시작. Your turn. 네, I'm not happy with my friend.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not happy. 맞습니다. I'm not happy with the way. 뒤에 누가 뭐뭐 하는 방식 이렇게 연결해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hairstyle. 자, 시작. 맞습니다.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래서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러면 not happy만 듣고 with가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정해진 표현이니까 hairstyle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체 intonation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커다랗게 발음하시면 I'm not with my 이게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러면 들어야 될 부분이 커다랗게 들렸던 전체 억양, intonation의 구성은 개별 단어의 중요성에 있는 거겠죠? 됐습니다. So, are you happy with what I said right now?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갑니다. Step 2. 더 이상 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하나만 붙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m not happy. 부드럽게 연결하면 not happy. 그렇죠? With my job. 네, 그런데 더 이상이니까 anymore.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무슨 something happened. 그죠?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녀가 필요해. 예. 뭐 서로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I'm not happy with my girlfriend. 그렇죠?

not happy with my girlfriend. 아까는 그냥 friend였는데 거기다 girl 하나 더 붙인 거죠. 예, 그런데 but 그녀가 필요해. I need her. 예, 이러면은 좀 힘들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 반대로 또 여자분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 I'm not happy with my boyfriend. But I need him. 뭐 이런 식으로 여자분들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ot happy with my girlfriend, but I need her. 됐죠? 맨 마지막, 난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추상적인 내용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m not happy. 똑같이 쓰세요. 근데 with the way. 아까 나왔죠? 예, 근데 어떤 방식이에요? You talk인데 네가 말했다면 you talked고요. 항상 말한다면 you talk이겠죠. 그래서 you talk about me.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 마음에 안 들어. 왜 맨날 모함하고 그래?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I believe you are happy. So, let's get happier with the next part.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나 직장이 더 이상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상대편은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유를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너가 행복하지 않은데? 뭐 때문에 힘든데? 자, 요 구조라면 바로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그쵸? 네, 그래서 느낌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읽지 마시고요.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그쵸? 예. I'm gonna quit. 이렇게 막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Hey, come on, come on, come on. Hold your horses. 그쵸? Wait a second. 그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What makes you unhappy at work? 직장에서 뭐가 너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데, 힘들게 만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예,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겠죠. 해결도 할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just right here. 바로 와서 한번 예, 다시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함께 에너지도 좋게 교류하시면 멋지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re welcome.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고 쉽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보게 될 관계대명사의 모양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봐왔던 것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 오늘의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Do you like the people whom you work with?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관계대명사 절 바로 여기에 쓰였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으신다면 특히나 오늘 또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어?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같이 쓰인다는 게 무슨 말이지? 자, 요거 기본기부터 우리가 다져보겠는데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사를 잘 보면요. 선행사라는 게 이제 뭐였습니까?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해주는 그 명사죠. 선행사를 잘 보면요. 관계대명사절에 사용된 동사에 어떤 그 목적어처럼 해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The book which I bought. 먼저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The book, 그 책. 근데 어떤 책? Which I bought. 내가 산 책, 내가 구매한 책.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요. I bought.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거죠. 관계대명사절에 주어, 그리고 동사, 서술어 뒤에다가 선행사를 그냥 넣어보면 이게 뭔가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원래는 the book which I bought인데 I bought 그리고 그 뒤에 선행사 넣어서 the book I bought the book이라고 뭔가 말을 해보면 이게 말이 된단 말이죠. 어, 나는 샀다 그 책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를 살짝 바꿔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의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에 주어 서술어 뒤에 넣었을 때 목적어처럼 해석을 해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형태를 특징을 이 친구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의 경우에는요. 뭔가 전치사라는 게 쓰일 곳이 없었어요. 왜냐면 but라는 지금의 예문을 통해서 봤을 때 목적어 뒤에 선행사를 그대로 넣으면 요게 말이 돼 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어떤 동사가 취한다는 것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종종 보면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경우들인지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John and Jane live in a house. 너무 쉽죠? 해석해보자면 John과 Jane은 집에 살아요. 어떤 집에 삽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장이지만 살짝 우리가 유의해서 이 점만 콕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동사 live, 살다라는 뜻의 동사 live는요. 일반적으로 자동사로서 쓰여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live라는 동사 뒤에 나온 자 a house라는 명사 앞에 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냐?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live, 사는데 어디에 사는지 부사구로서 in a house가 하나의 덩어리를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덩어리를 이루어서 저기 적혀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live라는 동사가 a house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in a house가 부사구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 a house를
문장 제일 앞에다가 선행사로서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런 경우에 저 문장 뒤에 전치사 in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The house, 집. 근데 어떤 집입니까?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관계대명사 뭔가 나와야 되죠. Which 나왔고, 아까 노란색 그대로 왔어요. John and Jane live. 그리고 아까도 있던 전치사가 이렇게 문장 뒤에 in 그대로 붙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 문장 어떻게 해석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장은 아닌 건데, John과 Jane이 사는 집. 요렇게. 아까 봤던 문장에서부터 위치를 싹 바꿔주고 관계대명사 넣어주면 표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걸 다시 이제 문장 속에다가 우리가 넣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장 요렇게 살짝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The house which John and Jane live in is huge.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John과 Jane이 안에서 사는 그 집은 커요. 요렇게 해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의 목적어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the house라는 명사는 사실 원래 문장으로 따져봤을 때 동사의 목적어

가 아니라 그냥 부사구 같이 붙어있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상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꿔서 뭐 관계되면서 위치를 넣고 했을 때 처음에 남아있던 전치사 인이 저기 계속 이렇게 붙어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한 발자국만 더 나가지면,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인을 저 끝에 남겨놓을 수도 있고, 요 인을 이제 위치 앞으로 가져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 house in which John and Jane live is hug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뜻은 전혀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 이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전체자가 함께 붙여져서 사용되는 케이스구나 생각해 주세요. In which,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방금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이 그가 공연할 무대인가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무대인가요? 부터 시작을 해주면 돼요. Is this the stage? 이렇게 말을 시작해주면 되는데, 근데 포인트는 자 보세요. 이 무대 위에서 어떤 사람이 공연을 하는 거지? 이 무대를 공연하는 건 아니죠. 무대 위에서라는 거. 요걸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전치사 on인 거예요. 해서 Is this the stage? On which? 이 무대 위에서 on which?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절의 나머지 부분 he'll be performing 적어주면 is this the stage? 이것이 무대인가요? 근데 어떤 무대냐면 on which 위에서 뭔가를 할 무대라는 거죠. 뭘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는 거예요? he'll be performing 그가 공연을 할 이렇게 문장 해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s this the stage on which he'll be performing? He'll be performing. 발음이 제가 조금 헷갈려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문장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고, 오늘의 문장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Do you like the people? 당신은 그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m you work with. 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work 하는 게 아니에요. Work the people 하는 게 아니라 work with the people.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with가 위치에 있다는 거, 쓰이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을 참고해서 해석해보자면 이 문장, 당신은 당신이 함께, with,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나요? 정도의 뜻으로서 해석되시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요것들 꾸준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다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습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 복습을 해주시되 조금 어렵다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내일 그 대신에 우리 꼭 함께 하도록 할게요.

All right, that was some inner thigh strengthener. You guys did so well. It was fun, right? 네, 우리 오늘 내전근 허벅지 안쪽 근육이죠. 조금 강화해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사무실에서 몰래 몰래 그리고 틈새 할 수 있는 운동 할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돼요. 영어 표현은 우리 I've been there before 같이 봤습니다. 나 거기 가봤어. 이런 장소도 의미하지만 나도 겪어본 일이야.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이런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다음에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1: That's right. And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emergencies.
0: Emergencies. 응급 상황, 비상 상황을 emergency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emergency라고 하는 테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 Sounds great.
0: All right. It does sound great, right?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important to be prepared for an emergency.
0: 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오늘 이야기 해주실 분은
1: 알렉스입니다.
0: 네, 알렉스 씨입니다.
1: I didn't finish your sentence.
0: 네, 알렉스 씨고요. 먼저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알렉스 씨, 나와주세요.
2: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0: 물 언급하면서 물과

0: It's important to be well-prepared in an emergency. I got this gift a while back that is an emergency kit. It has things you need to survive a disaster. It has a whistle, so you can call out to people if, I don't know, if you can't scream. You have glow sticks.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if you are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Temperature protection blanket, some metal blanket of some sort to keep you warm. That's good. Bandages, but there's no antibacterial ointment in here, so I don't know how great that is. But it's miss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f there's an emergency or disaster, you always need water.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have with you.
1: I would say wat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you need, since we need it most regularly.
2: Yeah.
1: Yeah, more clean, than food.
2: clean, drinkable, potable water.
1: Yeah.
2: Yeah. 그 drinkable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potable이라는 말이
1: potable.
2: 있잖아요. 그 potable, P-O-T-A-B-L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휴대하기 좋은 portable하고는 다른 거.
1: All right. Portable, potable.
2: Potable, P-O-T-A-B-L-E. Mm-hmm. 마실 수 있는 물이 또 필요하죠. 그냥 흐르는
1: yes.
2: 물 말고.
1: You need potable water.
2: Yeah. 오케이, 자 그러면 알렉스 씨가 물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보여주면서 언급을 했거든요. Mm-hmm. 같이 공부해 볼까요?
1: Sounds great.
0: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in an emergency. I got this gift a while back. That is an emergency kit. It has things you need to survive a disaster.
1: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in an emergency.
2: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To be well prepared. 앞에서 소개했던 문장과 굉장히 유사해요. Well prepared. 그런데 이제 in an emergency라고 했어요.
1: Yeah.
2: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하고 in an emergency,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거지만
1: A little bit different.
2: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죠.
1: It's the same thing. So in this case, it's in an emergency situation.
2: 그렇죠.
1: Right?
2: In an emergency,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제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For는 아직 발생하기 전에 혹시 그럴 일이 생길까 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준비는 같아요.
1: Yeah. The same thing.
2: All right.
1: All right. And next he says, I got this gift a while back that is an emergency kit.
2: 네, 예전에 이런 선물을 받았었는데 응급 키트예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 키트인데요. I got this gift a while back이라고 했습니다. A while back, 예전에.
1: Yeah, so some time ago.
2: Some time ago, 아니면 yeah, before. 예전에
1: yeah, before.
2: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 while이라는 것은 a long while 될 수 있겠고 a short while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하고
1: know.
2: 싶지 않을 때 그냥 a while back.
1: A while back.
2: It could be 2 weeks ago, it could be 3 weeks ago, 2 years ago.
1: Yeah, it could, yeah. It could literally be 2 weeks or 3 to 5 years even.
2: 네.
1: Right?
2: 그래서 이 사실 한국어에서도 시간이 좀 걸린다 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
1: right.
2: 이런 그 장단으로 느낌을 살려줄 때가 많잖아요.
1: Mm-hmm.
2: 영어에서도 이 while도 it was a while back. 약간
1: yeah.
2: 길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 It's usually a little bit longer, but
2: yeah.
1: we usually always say it when it's also not that important.
2: 아,
1: yeah, it's like
2: 기간이,
1: he has the kit, so it doesn't matter.
2: 네, 네.
1: Right?
2: 그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a while back. 예전에 아무튼 받았는데 응급 키트예요. 그래서
1: It has things you need to survive a disaster.
2: 네, 재난, 재해.
1: Disaster, disaster.
2: 물론 이 문맥에서는 실제로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화재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스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좀 더 가벼운 상황, 가벼운 문맥에서 우리가 디자스터를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달걀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달걀이 다 탔어요. 그러면 누가 요리 잘했어? 하면
1: No, it was a disaster. I burnt the eggs.
2: Everything. I burnt the frying pan too.
1: Yeah, everything.
2: 네, 그랬을 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디자스터라고 하고.
1: Or your looks. So let's say my hair didn't come out how I wanted it. My haircut is a disaster.
2: 아,
1: right?
2: 그 머리 스타일을 바꿨는데 정말 엉망일 때 망쳤다라고 할 때도 디자스터라고 부르고요.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자면은 그날 옷을 예쁘게 입으려고 막 차려입었는데 안 맞아요. 잘 안 어울려요.
1: Yeah.

0: That was a disaster라고 할 수 있죠.
1: Outfit disasters are really popular online.
0: 아주 아 그래요. 그런 해시태그로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1: Outfit disaster.
0: 아주 가벼운 쪽으로도 쓰이지만 실제로 원래 뜻은 재난 재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It has things you need.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 키트예요. To survive a disaster.
1: Disaster.
0: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 Okay. Like what?
2: It has a whistle, so you can call out to people if, I don't know, if you can't scream. You have glow sticks.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if you are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Temperature protection blanket, some metal blanket of some sort to keep you warm. That's good.
1: It has a whistle. So you can call out to people if, I don't know, if you can't scream.
0: 네, 정확한 어떤 쓰임새를 뭐 알고 있지 않아서 그냥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I don't know, 글쎄요,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If you can't scream, 소리를 help 이렇게 뭐 지르기 힘든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 Call out for help to other people. Call out to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뭔가 신호를 보내기 위한 뭐가 들어있다고요?
1: It's a whistle.
0: Whistle.
1: Whistle.
0: 호루라기. 호루라기 호각을 가리키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실제로 whistling 하면 휘파람 부는 거죠.
1: Yeah.
0: Whistle.
1: You can whistle as a verb or you can have a whistle as a noun.
0: 맞아요. 그리고 발음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 그 영국에서는 whistle.
1: Whistle.
0: 이렇게 할 거고요. 미국에서는
1: we have a whistle. But we say whistle.
0: Whistle. Whistle.
1: Whistle.
0: 이렇게 발음이 달라집니다. Okay?
1: Mm-hmm. The other things that he has. You have glow sticks.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if you're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0: 여기서도 물건 하나를 소개하고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 Mm-hmm.
0: You have
1: glow sticks. Glow stick.
0: 여기서 지금 알렉스 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급 키트를 지금 열어서 말을 하는데 왜 you have glow sticks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 you가 당신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 Yeah, it's not you. Like, so, you don't have them. He has them,
0: yeah,
1: obviously.
0: He has them. 그런데 그냥 you see.
1: Yeah, like 지금, it's here, you see.
0: 네, 열어보면 뭐가 보이냐면 we have that, I have that, you have that.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1: Yeah.
0: 이런 물건을 들어 보이면서 말할 때는 그래서 you have라고 했고 그래서 you라는 의미가 2인칭까지는 아닌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야광 막대가 있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Glow 하면 빛나는 건데 영어에서 빛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Yeah, your skin could be glowing. Yeah. You know.
0: 이때 빛나다라고 해서 shine 하면 좀 느낌이 다르죠.
1: Yeah, it's a little bit different. Like something that glows has like an inner light. And something shiny is just light reflects off the surface.
0: Or the
1: That's
0: sun
1: how I think.
0: is
1: oh,
0: shining.
1: Oh yeah, the sun shines, right? 그래서, it creates its own light.
0: 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경우에는 glow보다는 shine 아니면 뭔가 빛이 반사되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그쪽 shine 쪽인데 glow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은은하게 빛이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glow stick도 야광 막대도 이렇게 부러뜨리면 보통 요즘에 콘서트 같은 데도 가면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Yeah, you can see them,
0: 그런데
1: right?
0: 막 반짝반짝 shine까지는 아니에요.
1: No, but there's something coming out that gives it a little light.
0: 네.
1: Like your skin doesn't
0: exactly.
1: really shine.
0: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 It just kind of glows.
0: When you say that your face or somebody's face is glowing, it means you can see that person looks really beautiful.
1: Yeah, really
0: refreshed.
1: Beautiful, refreshed, or even really happy. Mm-hmm. You're glowing.
0: 네.
1: But if your face is shiny, it's usually not a good thing. It means you put on too much lotion.
0: 아, 반짝반짝거리는 건
1: yeah,
0: 별로
1: like,
0: 안 좋은 거고.
1: No, shiny is not good. It's 네. too oily.
0: 그래서
1: right?
0: 지금 뭐 반짝거리다, 빛나다와 관련해서 딱 두 개만 비교했는데 더 많이 있긴 있어요.
1: Yeah.
0: 여기서는 glow와 shine 차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f you're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Wave 하면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하죠. Down 하니까 흔들어서 이쪽으로 오라고.
1: Yeah.
0: 그거를 wave down an airplane이라고 했는데 사실 glow stick으로 거기까지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Maybe you need those.
1: I don't think so. I think they're definitely used for darkness.
0: Yes. I think you need those flares.
1: Yeah, you need a flare to catch an airplane's, you know, attention.
0: 예, 실제로 불꽃 나오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I have a very very good recipe for you. 네, 오늘은 아주 달콤한 blueberry dessert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s recipe is blueberry Greek yogurt cupcake. 우리 바로 시작합니다.

Here are today's ingredients. First,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과일. Blueberries. 너무 귀엽죠? I love blueberries. Next, we have castella. 네, castella cake. 그리고 발음 기억하세요. Castella. 아니야, castella. 또 아니고 castella. 네, 라라라라라. 노래처럼 같이 해주세요. 오늘은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에 오는 요거트예요. 조금 더 thick하고 creamy해요. 그래서 디저트 만들었을 때 또 맛있어요. Next we have con cranberry, muesli, 우리 shine muscat 포도, shine muscat grapes, 건과류, nuts, and powdered sugar. Sugar powder도 있고. So, shall we make our blueberry Greek yogurt cupcake? For our

0: 내 세포가 늙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대요. So, let's cook together.
1: Now it's time for more cake.
2: 네, 우리 두 조각 남았어요. 우리 처음처럼 납작하게 만들고 눌 거예요.
1: So, we're gonna squash our cake.
2: 네, 다시 이렇게 손바닥으로. 오, 너무 좋아. Let's put it on the cake. And one more. 이렇게 가운데로.
1: Okay, good.
2: Now it's time for more yogurt. 이제 남는 요거트는 넣을 거예요. And the yogurt, 우리 남는 요거트는 위로 이렇게. And spread it around. Okay, 아주 좋아요. Yeah, so we spread it around 아주 예쁘게 이렇게.
1: 와, 예쁘다. 아주 하얀 눈밭처럼 생겼어요.
2: It looks like a snowy field.
1: It's done.
2: I like shine muscat grapes. 저는 shine muscat도 되게 좋아요. So I'm going to put some on top. So we cut the shine muscat in half like this. And one more time like this. Okay, all done. Now it's time to decorate our blueberry Greek yogurt cupcake.
1: 예, 이제 데코할 거예요.
2: First, the muesli. 우리 뮤슬리 조금 만들 거예요. 이렇게 센터로. And now some nuts and cranberries. 우리 콩과유 그리고 크랜베리도 이렇게 넣을 거예요. Now the shine muscat. 이제 shine muscat은. And one here. And one here. And one more here. And last the star. The blueberries. One. Two. One here. One here. And a big one right here. And now, you know what it's time for? It's time to tap, tap, tap with our powdered sugar.
1: 네, 우리 sugar powder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호호호호. 와우. The blueberry pops. 진짜 블루베리 먹었을 때 빵 쭈삐 나와요. Oh, I love the crunchy crunchy nuts and crunchy crunchy muesli. 네, 그 바삭한 견과류 그리고 무슬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 아주 부드러운 달콤한 친구예요. I'm very very very very very happy. 네, I'm so happy. 왜냐하면 우리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컵케이크 완성됐어요.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you try different fruits or different nuts. 혹시 다른 과일나 견과류 하고 싶을 때 한번 해보세요. And I'll see you next time with another delicious recipe. 다음에도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Bye-bye!

0: 자, 이번 주도 영어 확실하게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가정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슬기 씨 혹시 토스트 좋아하세요?
1: 저 너무 좋아하죠. 어제 아침에도 토스트 안에 들어가는 그왜 샐러드 같은 거
0: Oh,
1: 있잖아요.
0: yes.
1: 그거를 양배추랑 달걀이랑 섞어가지고
0: 오.
1: 부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0: 와,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1: 네.
0: 막 고여 있습니다, 침이.
1: 소스는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반반씩.
0: 무조건이죠. 네.
1: 맞습니다.
0: 저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그 기억이 나는 게 토스트기에다가 토스트를 넣고
1: 네.
0: 이게 노릇노릇해지면서 통 튀어
1: 통,
0: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잘못 요리하면 탈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진짜 조금만 시간을 좀 오버하면요.
0: Right.
1: 바로 그을려져가지고
0: 그렇죠.
1: 버려야 돼요.
0: 아,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온 내용 자체가요. 토스트를 또 태운
1: 아,
0: 상황이에요.
1: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0: 아,
1: 있었어요.
0: 그래요. 그래서 토스트 하나에 교훈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1: 아이고.
0: 맙소사.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또 태웠다고 했거든요.
1: 자, 근데 이거는 한
0: 아하.
1: 번 태운 사람이 계속
0: 아,
1: 태워요.
0: 계속 태웁니까? 아, 이게
1: 이게
0: 습관이군요, 거의.
1: 개선이 어려워요.
0: 아, 오케이.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오, 그래도
1: 오.
0: 아빠한테 그럼 차라리 맡기는
1: 그러게,
0: 것이.
1: 보통은 아빠가 그러면 할 텐데,
0: 차라리
1: 네, 또.
0: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한번 맡겨봤나 봐요.
1: 그러면 하드 트레이닝을 하시네요,
0: 그런 것
1: 아빠가. 네,
0: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Alright.
1: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토스트를 얼마나 태웠는지 한번 확인해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2: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3: What's wrong, little girl?
2: Yeah, my dad. 토스트 color is red. 아니, black. Black, yeah.
3: Burnt it.
2: Yeah.
3: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2: Oh, practice. Practice?
3: Practice makes perfect.
2: Oh,
3: Keep
2: perfect. 아,
3: practicing.
2: practice, more practice?
3: Just keep
2: 아,
3: trying.
2: yeah. 아, 근데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you can say practice that is easy. Blah, blah. Easy. But, you are good cook.
3: Yeah, I'm a good
2: But
3: cook.
2: I am not cook.
3: You're not a cook.
2: 응.
3: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Rome wasn't built in a day.
2: Room?
3: You know Rome
2: Rome?
3: in Italy,
2: Rome?
3: the city.
2: City.
3: It wasn't built in a day.
2: 아, 하루에 만들어지지
3: Took a
2: 않았어요?
3: long time.
2: 오,
3: Don't worry. Just keep
2: 와, 멋진
3: trying.
2: 말이다. 네, 또 해봐야지.
0: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패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관용적인 표현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좀 반가울 것 같아요.
1: 네.
0: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5: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4: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5: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출발은 그렇게 긴건 아니에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Dad, I, the toast again. 아, 토스트를 또 여기 태웠다.
0: 태웠네요.
1: 그때, 아,
0: 태우다, 뭘 쓰면 될까요?
1: 그때 살짝 배웠던 것 같은데요.
0: 음흠.
1: 근데 기억이 잘안 나죠, 당연히.
0: 아하.
1: 네. 자, 태웠으니까 일단 불에
0: 네.
1: 타야겠죠.
0: 불에 타야
1: 네.
0: 되죠.
1: 그러면 burned 할게요.
0: 오케이.
1: 네. 구워진 거니까.
0: 과거니까?
1: 예,
0: 아,
1: 과거로.
0: 태웠으니까. 오케이.
1: 네.
0: 자, 간단하게 정말 뭔가가 타는 것, burn이 나왔을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 Dad, I burned a toast again.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이 burn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그것 뭔가 자체가 탄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burning, 네. right? The toast is burning.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태운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웠죠? The toast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o burn, 태우다. 아니면은 내가 데인 것도 네. 그것도 bur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때 우리 sunburn.
0: That's right.
1: 기억나요?
0: You remember, right? 네. Okay. So 대신에 burn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중간에 r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입 모양 모으고 이 상태에서 r 당겨서 burr 하고 나서 은 마무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두 번 해보도록 할게요. Burn, burn.
1: Burn.
0: Ooh.
1: Burn.
0: Okay, very, very nice. So I burned the toast again. Mm-hmm. 자, 지금 처음 태운 건가요?
1: 아니요, 또요.
0: 또예요.
1: 네.
0: Okay,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1: Again.
0: That's right. 문장 맨 뒤에 again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혹은 또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 아주 심플하지만 문장 의미가 자체가 달라지는
1: 맞아요.
0: 거죠. 발음을 할 때 again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음하는 나라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지만 대부분은 again.
1: again.
0: again처럼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너 다시 시도해 보는 거 어때? 자, 뭐뭐 해 보는 거 어때라고 하는 패턴 우리 자주 쓰는 거 뭐 있죠?
1: try to
0: 해 보는 게 어때? 상대방한테.
1: Why don't you?
0: Yeah. 뭐 다양하게 how about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why don't you 한 다음에 동사를 쓰면 네. 뭐뭐 하는 거 어때? 이런 느낌. So 너 시도하는 게 어때?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1: Why don't you try again?
0: 그렇죠. Why don't you try again?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불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조명 같은 게 나갔다라고 하면 정말 go out이라고 써요. Alright, go out. 그러면 그 불이 또 나갔어. 그 불이 또 나갔어.
1: The fire.
0: 그 불 말고.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There you go. Oh. The light went out agai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Just like this. Very simple, right? Okay, so again, 맨 뒤에 붙여주시고 again도 나쁘진 않으나 again으로 가주기.
1: Again. Okay?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Why don't you try again?
1: Why don't you try again?
0: The light went out again.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There you go. 자, 이거 실망하는 느낌으로 살려서 읽어주세요.
1: Yes.
0: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자, 이랬을 때,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느낌 달라요. 그냥 계속 시도해봐.
1: 우와.
0: 연습이 완벽을 만드는 거야.
1: 굉장히 그 곱게 자란 친구는 아니네요.
0: 그렇죠. 네. 뭔가 파이팅이 있고
1: 그쵸?
0: 가끔가다는 살짝 탄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맛있어가지고.
1: 아니 왜냐면 약간은 그을린 음식이 뭔가 모를 풍미가 있어요.
0: 살짝 브라운 이렇게 되는 게. 오케이.
1: 또 말씀이지 뭔들 다 잘 드시니까요.
0: 다 좋아요. 네.
1: Just keep trying. 계속 해봐.
0: 오케이.
1: 네. 연습이 완벽을 make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연습이 들어가겠네요.
0: 네.
1: 연습은 practice.
0: practice.
1: practice. practice.
0: 보통은 발음이 좋으신데.
1: 네, practice.
0: Okay, so practice makes perfect이다. 이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
1: Yes.
0: You got it. Practice. 자, practice라고 하는 거는 연습하다라는 동사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 네.
0: 실제로 연습이라는 명사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거가 perfect를 만든다라고 이제 표현을 딱 멋있게 썼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이거 잠깐만 보세요. 이거는 직역을 해도 이해는 되죠?
1: 네.
0: 어때요? 그러니까 연습이 완벽한 것을 만든다.
1: 메이크한다.
0: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뭐예요? 연습을 하면
1: 완벽해진다.
0: 네, 언젠가는 완벽해진다. 근데 연습을 근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연습 안 하고 그냥 이론만 하는 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자, 그리고 이걸 굳이 문법으로 따진다면 완벽을 만든다이기 때문에 perfection 이라는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기서는 perfect라는 형용사를 썼죠. 근데 이 perfect한 거, 이 상태를 썼는데 문법적 구조로는 좀 틀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1: 아하.
0: 그래서 이 perfect한 상태를 만든다라고 해서
1: 네.
0: 이거를 문법적으로 너무 따지려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그냥 딱 굳어져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암기에도 안 아까울 정도로 원어민들도 사실은 관용적인 표현, 뭐 속담이라든가 이거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렇지만 얘는 사용 빈도가 높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번 시도해봐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1: 계속 시도해봐.
0: 패턴 중요한 거 뭐 있죠?
1: Keep ing.
0: 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자, keep 뒤에다가 ing 써주면 그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한다라는 느낌 줄 수 있고요. 이거를 이명작하려면 과거형 keep이 아니라
1: kept.
0: kept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속 걸어. 계속 걸어.
1: keep walking.
0: 두 단어로 끝난 거예요.
1: 그러네요.
0: keep walking. keep walking. keep walking.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계속 기침을 했어. 혹시 하는 기침하는 거 동사로 아세요?
1: 알죠.
0: What is it?
1: cough.
0: cough.
1: 아하.
0: 그런데 그들은 계속 기침을 해가 아니라 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They kept coughing.
0: 아하. They kept coughing.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령어에도 써도 되고 평서문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이 첫 번째 거 있잖아요. 계속 걸어.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그래 도망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네.
0: 뭔가 길을 가다가 뭔가 그 기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막 하다가 상대방이 확 남을 이제 겁을 줬어요.
1: 네.
0: 그랬을 때 이러면서 가잖아요.
1: 예.
0: 걸어가잖아요. 그때 keep walking.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1: 요즘은 네. 또 이제 한국말로 오히려 잘 쓰고 있는 게 keep going.
0: keep going.
1: keep going 되게 많이 써요.
0: 아, 그래요? 아예 그냥 외래처럼 해서?
1: 네, 이렇게 keep going. keep 이렇게 going. 많이
0: 계속해,
1: 써요.
0: 계속해, 이런
1: 계속해,
0: 느낌.
1: 계속해, 계속해 right. 하면서.
0: 조금 그래도 익숙해질 수
1: 네,
0: 있을 것 같은데요.
1: Okay, 익숙해요, 그래서.
0: Very nice. 자, you guys,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keep walking.
1: keep walking.
0: they kept coughing.
1: they kept coughing.
0: Alright. 자, 본문 가겠습니다.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1: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네, 자 이랬을 때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잘.
1: 그렇죠, 그렇죠. 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약간 박탈감 와요.
0: 아, 그래요?
1: 네. That's for you to say. 말은 너를 위해서 대츠아 쉽다 너에게는 말하는 게 아,
0: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0: Very
1: 쉽네요.
0: Nice.
1: 그러면 여기가 easy겠네요. 네, easy 그건 쉬워.
0: 그게 쉽다.
1: 당신에게
0: 너에게
1: 아빠,
0: 뭐하기에
1: 말하기에
0: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1: You are a good cook.
0: You're a good cook.
1: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야.
0: 요리사야.
1: 네.
0: 오케이. 자 일단은 어순대로 처리해 주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Perfect. That's easy for you to say. 당신이 말하기엔 그건 쉽다. 한마디로 말이 쉽죠. 라는 느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나름대로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원어민들은 엄청 빠르게 말을 할 겁니다. That's easy for you to say. Or that's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Easy for you to say.
1: 안 들려요.
0: 이러면서, right? 그래서 이게 읽어보고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1: 근데
0: 트레이닝.
1: 사실 말이 쉽다라는 게 되게 뭐 편하게 얘기한다. 너는 잘하니까.
0: 잘하니까.
1: 이건데 이거라서 이게 한국에서만 뭔가 굳어진 표현인 것 같은데 이 easy라는 표현을 또 이런 상황에서 쓰네요.
0: 맞아. 원어민들도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하게 네.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주 쉬운 일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쉬운 게 생각이 나서 말인데 여러분들 복습 좀 해야 됩니다.
1: 네.
0: 아주 쉬운 일을 얘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 piece of cake.
1: 맞아요.
0: 케이크 한 조각. 어. Yeah, that's a piece of cake. Right? 그거 말고 더 간단하게 한 단어로 된 게 있습니다.
1: 약간 누워서 떡 먹기 스타일인데.
0: Right. 이거는 네.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0: 있기 때문에 제가 복습이라고 한 건데요.
1: 예.
0: 산들바람을 얘기를 해요. 비로 시작해요.
1: 물. 그래요? Breathe.
0: Yes.
1: Breathe.
0: Go ahead. Try it.
1: Breathe.
0: Okay.
1: 예.
0: 자. Yes. Oh, that's a breeze. 이러면은 산들바람이란 뜻인데 이 네. 단어가 그만큼 산들바람 이렇게 오면 얼마나 easy해요. 뭔가,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그만큼 너무너무 쉬운 일을 얘기를 할 때 Oh, that's a breez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표현 있죠.
1: 네.
0: 이거 거의 굳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easier said than done 이라고 하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0: 말해지는 것이 더 쉽다
1: 예.
0: than done 행해지는 것보다
1: 아.
0: 그래서 말은 쉽지만 하는 게 어렵다라는 뜻으로
1: 그래.
0: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1: 그러네요.
0: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요.
1: 뭐예요?
0: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you가 들어가잖아요.
1: 예.
0: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은 잘하니까 그렇죠 난 뉘앙스가 들어가요.
1: 그게 깔려 있군요.
0: Right. 하지만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사람들이 그냥 잘 안 하게 되는 거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은 행동을 안 한다. 그래서 꼭 당신이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그걸 말하기 쉽죠.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Easier said than done.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살 빼는 거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운동하고 음식 조절
1: 먹고.
0: 좀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아, 그게 말이 쉽죠.
1: 맞아요.
0: 그냥 하는 거 있죠. 그 방금 말한 거는 당신은 잘하잖아요. 라는 뉘앙스는 아니죠.
1: 그쵸.
0: 그냥 원래 그런 게 말은 쉽지만 원래 행하기가 힘든 거가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easier said than done이 훨씬 잘 어울리죠.
1: 그러네요.
0: Right. 하지만 예를 들어 친구가 살을 정말 잘 빼는 친구예요.
1: 어.
0: 몸 조절을 엄청 잘해요. 그랬을 때 oh, that's easy for you to say. 이거 느낌 다르죠?
1: 너무 뭔지
0: 와,
1: 알겠어요.
0: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빠는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1: You are a good cook.
0: There you go. 물론 you cook very well 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1: 네.
0: 당신은 cook을 합니다. Very well. 아주 잘.
1: 잘.
0: 그것도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다. 잘하는 요리사다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사용빈도가 높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걸 가져왔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cook이라고 하는 거는 cook은 요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되지만요.
1: 동사로도 되고
0: right. 명사로
1: 네.
0: 요리사
1: 맞아요.
0: 요리를 하는 사람 do cook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 맞아요.
0: Right? So a good cook이 요리 잘하는 사람 결국 당신 요리 잘한다라고 할 때 당신은 a good cook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적인 스타일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활용을 해서 문장 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 guys.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 남편분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모든 거 잘하실 것 같거든요.
1: 아유.
0: 스타일이.
1: 예, 잔소리를 저한테 해요. 제가 뭐 국 끓일 때 마늘 안 넣었다고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0: 맙소사. 자, 내 남편은 요리를 잘해요. 한마디로 요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그렇죠. My husband is a good cook.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건 아닌데. 자, how about this? 아, 나 요리 잘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1: I'm not a good cook.
0: 그렇죠. I'm not a good cook. 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My husband is a good cook.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I am not a good cook.
1: I'm not a good cook.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Well,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0: Very, very nice. Okay, so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빠르게 읽는 연습하다 보면 여기가 flap이 나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겁니다. For you to say or for you to say. 이렇게 둘 다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로마는 하루 만에 지어진 게 아니란다.
1: 아, 또 아빠 이거
0: 또 시작됐어요. 지금 칭찬 한번 나오니까요.
1: 로마까지 가면은 지금 너무 일이 많아져요.
0: 많이 갔어요.
1: 예,
0: 네.
1: 예. Well, wasn't built in a day. 하루에 로마는 하루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쵸? 근데 빌드 아니에요? 빌드 아닌가?
0: 맞아.
1: maybe. 이거는 과거인데 또 과거가 왔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주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로마를 일단 쓸게요.
0: 네.
1: 예, 로마.
0: 아마 어디 글 같은 데서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오케이.
1: 로마.

0: 대놓고 그냥 로마 쓰셨네요.
1: 그럼요.
0: 자, wasn't built in a day. Alright. 이러면서 티를 내는 거죠. 정답은?
1: Rome.
0: Rome. 들어봤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0: Yes. 아. R-O-M-A가 아니라 영어, 그죠? 영어식 표기는 R-O-M-E고 발음도 심지어 로마가 아니라
1: Rome.
0: Rome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들은 적 있죠.
0: 그런데 네. Rome은 it wasn't built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 wasn't 과거 나왔는데 또 built 과거가 나오고 원형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네네네네. 헷갈렸죠. 자, 지금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built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PP 형태예요.
1: 아~
0: 네. 그래서 PP 형태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짓다가 아니라 지었다도 아니고 지어진
1: 아~
0: 이렇게 PP 형태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3단 변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1: 네.
0: PP 형태가 built고요. 현재형, 과거형, 짓다.
1: 네. 저 T를 mm-hmm. 뒤로 바꿔주면 되더라고요.
0: That's right. 과거형은
1: 이것도 built.
0: 아, 맞아요. 네. 자, 오케이.
1: Okay. Yes.
0: 그래서 이런 변형 형태를 알아야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롬이 스스로를 빌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롬이 빌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짓다, 지었다, 그리고 PP 형태. PP 형태는 여기서는 지어진 정도로 형용사 같은 느낌을 쓸 수가 있다.
1: 네.
0: Right? So Rome wasn't built. So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짓는 것을 당하지 않았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Right? In a day.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덩어리 표현 in a day.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그거 설명해드렸죠. in을 쓰면 얼마 안에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을
1: 있다가
0: 꽉 채우고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가 걸리고 뿅 롬이 생긴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려고 in을 쓰게 된 겁니다. in은 꽉 채우고 얼마 있다가 여기에다가 심지어 in just one day 이런 식으로 just 같은 거 써주면 딱 하루 만에 이런 느낌을 더 살릴 수도 있어요. 원하면은.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 살 뺄 수 없어 하루 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뭐예요?
1: Lose weight.
0: Lose weight. Yeah. 넌 살 뺄 수 없다. 어떻게요?
1: You can't lose weight.
0: 하루 만에?
1: In a day.
0: In a day. 하루 꽉 채운다고 다음날 갑자기 뿅! 안 된다.
1: 아이, 쓸수 없죠.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걸 고쳤어. 하루 만에. 자, 그들은 그걸 고쳤다. 과거형으로.
1: They fixed it.
0: 그렇죠. 하루 만에.
1: In a day.
0: In a day. Beautiful.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1: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0: All right. They fixed it in a day.
1: They fixed it in a day.
0: All right. 자, 본문 갈게요.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1: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Right, 두 번째는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2: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3: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2: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0: 문장 뒤에 again 넣는 거. 댁에서 목소리 키워서 참여해 주셔야 돼요.
1: Yes.
0: 자,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저 그 토스트를 태웠는데 다시 태웠대요.
1: I burned the toast again.
0: 그죠? I burned the toast again. 두 번째. 다시 해보는 게 어때? 너 다시 시도해보는 거 어떠니?
1: Why don't you try again?
0: Very nice. 자, 조명이 나가는 거. 나가는 거 go out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Okay?
1: Yes.
0: 그 조명이 또 나갔어. 조명이 또 나갔어.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Beautiful. 이번 기회에 go out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burnt the toast again. Why don't you try again? The light went out again. 자, 다음은요. A good cook. 이렇게 해서 아, 요리 잘한다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1: 네.
0: 자, 가보겠습니다.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당신은 괜찮은 요리사잖아요.
1: You are a good cook.
0: You're a good cook. You cook very well도 나쁘지 않습니다.
1: 네.
0: Okay? 자, 내 남편은 요리 잘해.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My husband is a good cook. 하나 더요. 이번엔 부정문 한번 해볼게요. 나 요리 잘 못해. 한마디로 나는 좋은 요리사가 아니다.
1: Yeah, I'm not a good cook.
0: I am not a good cook.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a good cook. My husband is a good cook. I am not a good cook.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3: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2: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3: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5: Oh,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4: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5: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4: Oh,
5: keep going, keep going. You can do it.
4: Okay, okay.
5: Come on.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not willing to help him.
0: There you go. Be willing to. 뭐뭐 할 의향이 있다라는 패턴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자, 이건 패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문장 뒤에 넣어서 again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또 실수했어. 나 또 실수했다.
1: 아이고.
0: 굉장히 심플한 문장입니다.
1: 여러분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실수해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Tuesday에는 우리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쌤은 왠지 슬기 씨는 네. 사진 되게 잘 찍을 것 같아요.
1: 저요?
0: 네, 솔직히.
1: 아, 저는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잘 찍는 거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
0: 그러면 남편분이 사진을 좀 잘 찍는 잘 센스가 찍어줘요. 있어요?
1: 네. 오, 오케이.
0: 아, 이게 보니까 진짜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엔 친구들이 아예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나 있잖아. 평균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1: 원래도 하면서. 짧은데 더 짧게 찍으시더라고요.
0: 저는 굉장히
1: 그걸 제가 잘합니다. 경험을 또 해봤기 때문에
0: 아래서 찍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상황이고요. 제목 자체는 사진 센스 제로인 내 친구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2: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은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대단해. 이러면서.
1: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0: 아하.
1: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가능한 게또 다행이네요.
0: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아니,
1: 아이고.
0: 도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1: 남약특집 수준으로 팔다리를 다
0: 그렇군요.
1: 없애버렸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꼭그 발목 부분에서 사라지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1: 있어요. 애매하게.
0: 그 친구입니다.
1: 차라리 이렇게 상반신을 하든지.
0: 그러니까요.
1: 아,
0: 차라리. 네, 요거
1: 맞습니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여러분. 자, 과연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한번 염탐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짜잔!
0: 짜잔!
1: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2: What's the problem?
1: 어? 아니, 와. You can't take picture. So poor.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1: Me?
2: Yeah.
1: Horse in the pictur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Horse? 딱딱딱딱.
2: 네,
1: 오.
2: you wanted that in the picture with you. It's your fault.
1: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2: The horse! You wanted it in the picture.
1: Picture.
2: Yeah, that's
1: I'm
2: your
1: in the picture.
2: problem. Yeah.
1: Yeah? Why?
2: You and the horse.
1: 뭐라고?
2: It's your
1: 아니,
2: fault.
1: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디 갔어, 지금?
2: What's wrong?
1: 아니, 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거야?
2: What's the problem?
1: Where is my arm? Where is my leg? Only 얼굴만 동동동.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어?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슬리머?
2: Yeah, slim. Thank you, you should say.
1: 지금 나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야? 뭐라고? 헤어지자. 안 되겠다.
0: 네.
1: 아우, 많이 창피하네요.
0: 아니,
1: 네.
0: 괜찮아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정말 사진 찍는 거 관련돼서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특별한 것들,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라.
0: Of course, of course.
1: 예.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사진 딱 나왔는데,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1: 예. 그냥 바로
0: 친하니까.
1: 얘기해야 돼요.
0: Yes.
1: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사진. 이게
0: 어디서
1: 돼요.
0: 나누고
1: 여기서 한번
0: 싶은가요?
1: 나눠볼까요?
0: Okay.
1: 너 정말
0: You're
1: 끔찍하다.
0: terrible.
1: 예. 뭐가 끔찍하냐면 사진 찍는 것이.
0: Okay.
1: 그러면은 여기에,
0: 사진이 들어가야겠네요.
1: 그쵸. photo 할게요.
0: Okay.
1: photo 한장 아니니까 여러 장 할까요?
0: 여러 장 찍는 거,
1: taking
0: okay.
1: photos.
0: 알겠습니다. 한장 아니라 photos. Alright. 자, 스펠링 한번 볼게요. Alright. 맞는지.

0: 뭐냐면 지금 혹시 그 포테이토스 같은 거 생각하셨나요? 순간
1: 먹고
0: 감자칩
1: 싶어서.
0: 먹고
1: 예,
0: 싶었죠?
1: 감자칩
0: 네.
1: 맛있잖아요.
0: Right. 복수한다고 해서 이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mosquitoes가 나오면서
1: 맞아요.
0: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냥 photo에다가 s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참고로 ph는 f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할 때 포토가 아니고요. photo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hoto, photo.
1: Photo, photo.
0: There you go. 자,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photo는 photograph
1: Yes.
0: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 photo 둘다 같은 뜻이지만 사진이란 뜻이지만 너무 길잖아요.
1: 그쵸.
0: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냥 photo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photograp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1: 들어봤죠?
0: 오케이, 이건 뭐예요? 그러면?
1: 이거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0: 아, 아닙니다.
1: 아,
0: photographer고요.
1: for예요?
0: 자. 이거 둘다 사진이긴 사진인데 얘는 셀수 있는 정말 한장 나온 사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세 장을 찍었다. 뭐 그러면 three photos가 실제로 될수 있어요. 정말 사진 하나하나. 근데 photography는 사진술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y 쪽을 나는 전공을 했다. 이렇게 쓰거나 할 때나 쓸수 있는 거예요.
1: 그럼
0: one
1: 얘는
0: photography, 뭐 two photographies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1: S가 붙을 수가 없군요.
0: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개념, 사진 혹은 사진술이라는 것입니다.
1: 네.
0: 오케이? Alright.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사진 하나하나 찍는 것들을 너 정말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photography가 아니라 photo를 쓰게 된 거고요. 자, 우리 뭔가 잘한다라고 할때 그술 보통 쓰잖아요. 근데
1: 네.
0: 못한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1: 오, 저는
0: 그래서,
1: 굿이니까
0: 네.
1: you are bad at 이럴 줄 알았는데.
0: bad도 써요.
1: 아, 쓰긴 써요.
0: 쓰는데 보통 상대방한테 조금 민망하게 친구니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errible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뭐, 특히나 본인 스스로 나 진짜 뭐 못해요라고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랬을 때 very bad나 무슨 뭐 not good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을 특히나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1: Terrible 하면은 너 진짜 못하는구나 인지가 딱 되겠네요.
0: That's right.
1: 예.
0: So terrible, I'm terrible, she's terrible, they're terrible. 쓰고 나서 도대체 뭘 못하냐라고 하면 at doing something. 이것을 못한다라고 할때 at 쓰고 뒤에 ing 형태 써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노래 진짜 못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한계가 와버려서
1: 맞아요.
0: 에, 나 정말 노래하는 거 못한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At singing. 거기만 잘 조율해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Janet 이란 친구가 있어요.
1: Janet.
0: 근데 Janet은 딴거 잘하는데 그리는 걸 정말 못해. 이건
1: 아하.
0: 어떻게 할까요?
1: Janet is
0: Janet is.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그렇죠. Right? So draw 쓰는 게 아니라 drawing,
1: ing.
0: ing를 꼭 넣어줘야 그 행동을 정말 못한다. So
1: Yes.
0: 이것도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1: 오, 여기 at 전에 끊을까요? 요렇게.
0: That's right. 못한다, 못한다. 도대체 뭘 못한다? at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1: 네.
0: I am terrible at singing.
1: I'm terrible at singing.
0: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1: Janet is terrible at
0: There
1: drawing.
0: you go.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더 조금 익숙할 만한 거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못 쓰면 돼요.
1: Be good at.
0: Be good at.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걸로 조금 바꿔서 너 사진 잘 찍는다. 그럼 어떻게
1: 오,
0: 해요?
1: you were good at taking photos.
0: 그렇죠. Hey, you're good at taking photo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둘다
1: Yes.
0: 가능하죠, 그렇죠? Okay,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0: 자,
1: photos.
0: 이랬을 때 친구가, 아니, 뭐, 사진에 말을 넣어달라며, 그
1: 오?
0: 말, 그 동물원에,
1: 아, 말 보이게 찍어야
0: 네.
1: 돼.
0: 그래서 나 그냥
1: 아.
0: 그렇게 한 건데, 뭘 잘못했어? 이런
1: 그쵸.
0: 느낌.
1: 그러니까 말을 넣으려면은 내가 짧아지거나 내가
0: 아,
1: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0: 그래요? 그
1: 있거든요.
0: 밸런스를 잘못
1: 아이,
0: 맞췄네요.
1: 그게 어려워요. 다
0: 아.
1: 같이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What you wanted. 너 원했잖아. The,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얘가 나오는 걸 원했잖아, 저는. 그죠? 근데 그러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0: 그러면은 그냥 넣어달라 이런 거는 그냥 안 쓰나 봐요. 이게 in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나 보죠? 그러면 여기 horse 할게요.
1: 오케이. 말을 넣은 거예요?
0: The horse.
1: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What? 뭐, you wanted the horse.
1: 그러면
0: 너
1: 무슨 뜻이에요?
0: 말을 원했잖아.
1: 어디에 원했어요?
0: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1: 어느 정도 말 되죠, 그렇죠?
0: 아, 그러네.
1: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할때 무슨 넣어달라 이거는 의역일 뿐인 겁니다.
0: 난 put in 돼야 되는 줄 알았어.
1: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예.
1: 그냥 원한다. 오케이. So 얘 예, 이런 거 민망하니까 what 이런 거예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이런 느낌이죠. Horse, there you go. 뭐 기본적으로 동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사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0: 그쵸.
1: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있잖아요. 저기 있는 의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쓴다든가.
0: 예.
1: 의자는 좀 이상했나?
0: 아니요,
1: 아무튼 뭐,
0: 괜찮아요.
1: you know, 거울도 좀 이상한가요?
0: 아니,
1: 꽃?
0: 저는 이제 이 정도 요구하는 거면 괜찮죠. 네. 아, 여기 다리 끝에서 잘라주시고요. 여기 머리 위에 공간 한이 정도 띄워주시고요. 이 옆에 이거 식물 나오게 해주세요.
1: 맙소사.
0: 초록색 나와야 되고, 여기 뒷배경에 그림 요거 같이 걸리게 해주세요.
1: 여기 스튜디오
0: 이렇게
1: 아니거든요,
0: 들어보세요.
1: 여러분.
0: 이렇게 들어서 찍어주세요.
1: 맙소사.
0: 이렇게까지 요구한 적 있어요. 너무 죄송하죠.
1: 아,
0: 예.
1: 근데도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성공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0: 되게 잘
1: 아유,
0: 찍어주세요.
1: 저요?
0: 요즘에는
1: 저는
0: 다들
1: 아니지만.
0: 사진을 잘 찍어요.
1: Right, right. So, 여기서는 간단해요, 그죠? I want something. 어디에? In
0: In
1: the
0: the
1: picture,
0: picture.
1: there you go.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로
0: 조각상.
1: 맞아요.
0: 오.
1: 그러면은 저는요, 저 조각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에 저 조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그 조각상을 원한다.
0: I wanted the statue.
1: 현재형으로 I
0: I
1: want
0: want
1: that.
0: that. I want that statue
1: 자, 그 사진 안에
0: in the picture.
1: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Yes.
1: Yes? How about this? 당신은 그 뭐지? 기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Giraffe.
1: Giraffe. 당신은 저그 기린을 원하나요? 사진 안에 한마디로 사진에 어떻게 기린도 넣어드려요? 이런 느낌.
0: Oh.
1: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0: Do you want that giraffe in the picture?
1: 오,
0: Wow, 나
1: like
0: 지금 너무
1: that.
0: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면서도 놀랐어요.
1: 이거
0: 솔직히
1: 이제
0: 말해서.
1: 외국 가서 그대로 그렇게 해. 남 찍어줄 때.
0: 그러네요.
1: Do you want the giraffe
0: Giraffe
1: in the
0: in the
1: picture?
0: picture?
1: In the photo?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I
0: 예.
1: want the statue in the picture. 한번 뭐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0: 네.
1: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Alright, 질문형은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0: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1: 네. 자, 그리고 사실 사진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저 사진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할때 picture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배경에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의미는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배경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in the 어디에?
0: 아, 이거는 우리가 배경 음악부터
1: Oh,
0: 해가지고
1: yes.
0: 배경이란 말을 우리가 태초부터 잘 알아요. So background. 예, 백그라운드 뮤직 뭐 이래가지고 이거 거의 뭐 한국말처럼 너무
1: 거의
0: 잘 쓰고 있어요.
1: 백그라운드.
0: 예.
1: 오케이. 정답 맞습니다. 원 워드로 써서 아 백그라운드에 그걸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경에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
0: 네.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진의 메인은 아니겠죠.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네, 자 그러면서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0: 아이고.
1: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진을 너무
0: 스스로
1: 못 찍어.
0: 어떻게 찍었을까요?
1: 그래.
0: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0: 예. You cut off my 다리겠네요. My
1: 다리.
0: leg.
1: Okay.
0: And where's my arm?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1: 어디 있어? 두 문장을 그냥 놔둔 거네요. 그렇죠?
0: 네.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그렇죠.
1: 아니, 내가 일부러 안쓴게 뭐냐면,
0: 왜요?
1: 암도 두 짝인데, 두 갠데.
0: 자, 보세요. 사실 딱 찍잖아요.
1: 예.
0: 그럼 보통 아래가 잘리면 양쪽이 다 잘리죠, 보통은.
1: 아,
0: 그렇죠?
1: 그쵸.
0: 다리 길이가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1: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로
0: 근데
1: 우리가 가는 거예요?
0: 이거는 한쪽만 이렇게 잘린 거죠.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쓴 겁니다, 나름대로.
1: 와,
0: 그렇죠?
1: 진짜.
0: 근데 제 말은 만약에 한쪽만 잘렸어요.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그러면은 뭐 레이 가능해요. 틀린 거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잘리게 나왔어. 그러면 arms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이 잘리니까 한쪽 발,
1: 오케이.
0: 그리고 아래쪽.
1: 네. 정말
0: 어떻게.
1: 마유쌤 입맛 맞추기 어려워요.
0: 아,
1: 예.
0: 좀 이렇게 합의해 주세요.
1: 아이,
0: 이렇게.
1: 그럼요.
0: 네. So, legs라는 단어를 다리를 썼고요. 요 다리 생각난 김에 종아리 허벅지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오?
0: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써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body parts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전혀 모르는데요,
0: 둘
1: 저요?
0: 다 아예 모르시나요?
1: 아예.
0: 오케이.
1: 이거 알아요.
0: 이거 알아요?
1: N으로 시작하죠.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그거 무릎 얘기하려고 뭔가.
1: 아니에요.
0: 그거는 K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1: 아니, 니잖아요.
0: 네.
1: 뭐, 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0: 네요.
1: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0: 자,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1: 뭐
0: 알겠어요.
1: 있는데, 이런 거? 그죠?
0: 네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예. 아, 뭐, 다르네.
0: 싸이.
1: 아, 싸이, 맞아, 싸이. 아,
0: 맞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자, 그래서 cal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아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복수는 calves입니다. 사실 calves예요. So calf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와서 허벅지는
1: 아이.
0: thigh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사실 종아리 허벅지 뭔지 모르나요?
1: 아우,
0: You
1: 절대 아니죠.
0: know what, right?
1: 우리 7살 애도 알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어린아이가 아는 거는 사실 우리도 그런
1: 그쵸.
0: target language를 배울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잘라냈다라는 표현으로다가 뭘 썼을까요?
1: Cut off.
0: 자, cut off something 하게 되면요. 뭔가를 잘라내다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의역으로 하게 되면 사진 같은 데서 잘리게 찍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cut off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실제로 뭔가를 잘라내다. 끝부분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컨텍스트 상으로 문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디 끝부분을 잘라서 사진이 나왔다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1: 네.
0: Make sense? Alright. So, cut off something. 앞으로 여러분 사진 잘렸다라고 할때 이거 쓰시면 돼요. Alright. 예를 들어서, 내 다리 자르지 마. 예전에 잘라서 찍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너내 다리 자르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Hey, don't cut off my legs. You did that last time.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너내팔 잘랐잖아. 어떻게 할까요? 과거형으로.
1: You did cut off my arm.
0: Hold on. cut off가 동사인데
1: Sorry.
0: you did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또 너무 복잡해지긴 하는데
1: 네.
0: 강조형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1: 말이 안 되진 않는군요.
0: 안 되진 않는데 cut을 과거형으로 써서 cut의 과거는
1: Cut.
0: 또 cut입니다.
1: 네.
0: So you cut off my arm. It's like this. You cut off my legs.
1: 아, you cut
0: 똑같은
1: off my
0: 거죠.
1: arm.
0: 자, 이렇게 해서 cut off를 하나의 동사처럼 써서 뭔가를 잘라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Don't cut off my legs.
1: Don't cut off my legs.
0: You cut off my arm.
1: You cut off my arm.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알고 갈게요. 저는 이거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cut을 쓰는 거는 자르는 거죠.
1: 네.
0: 기본이에요, 일단은. 근데 cut off를 쓰면 끝부분을 잘라낸다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뭐 종이 오리는 거할 때도 cut off. 근데 cut ou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려내는 겁니다. 평 하고 cut해서 걔를 쫑 빼는 거예요.
1: 떼내는
0: 네,
1: 개념.
0: 그래서 보통 cut off는 끝부분, cut out은 끝부분을 잘라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오려서 뭐 동그라미를 잘라낸다든가 어떤 느낌인지
1: 네네네.
0: 아시겠죠? Right?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네, 자 이랬을 때 뻔뻔한 친구 says what?
1: 뭐라 그럴까요?
0: 적어도 더 날씬해 보이잖아. 정말 정말 절교해야겠다.
1: 그러게요. 이게 무슨 말이죠?
0: 네.
1: At least 적어도 you look 날씬해 보여.
0: Yes.
1: 그럼 날씬이 여기 들어가야
0: 실제로
1: 되거든요.
0: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래 보인다.
1: You look thin. 예, 너 말라 보여.
0: 오케이, okay. I like that. 자, you look thin이라고 했는데 정답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0: 저는 이거는 안 썼어요. 네. 근데 좀 이따 다시 그걸로 갈게요. 텐으로.
1: 예. 아, slimmer.
0: slimmer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lim 자체가 되게 슬림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1: 네.
0: 이게 날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더 날씬해 보이잖아요.
1: 아, slimmer이구나.
0: 네, 그래서 더 slimmer 2교급 형용사를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slim 아시는 김에 슬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몸매가 좋다, 날씬하다라고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1: 글래머?
0: S로 시작해요.
1: 아니에요.
0: Glamorous?
1: 예.
0: 그거는 아예 몸매랑 관련이 없습니다.
1: 아,
0: 그 잘못 오해된 뜻이에요. 그거는 화려한이라는 뜻이에요.
1: 아, 슬림이랑 비슷한데 S로 시작해요?
0: Yes.
1: 슬래시.
0: 자, 눈빛을 보면 몰라요. 네, 몰라요, 지금. 몰라요. 자. 슬렌더 들어보셨어요?
1: 슬렌더는 이건 저거 음료수 저거 슬렌더 하는 거 아니에요?
0: 슬렌더 음료수. 네.
1: 음료수 가는 기계 슬렌더 아닌가요?
0: 아, 블렌더를 혹시 말씀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온갖 단어를 다 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슬램 슬렌더 이왕이면 이거 두 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다. 날씬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느낌. 자, 아까 thin이라는 거 썼죠?
1: 네.
0: 슬림 슬렌더는 굉장히 몸매가 굉장히 좋구나, 날씬하구나 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 보기 좋은 느낌의.
0: That's right.
1: 네.
0: Thin도 나쁘진 않아요. 이 Thin이라고 하는 것도 날씬인데 되게 호리호리한 느낌 있잖아요.
1: 너무 마른 쪽에.
0: 조금 마른 쪽에 속하는
1: 마른 체형.
0: 느낌? 그렇죠. 그래서 슬기 씨는 약간 Thin에 더 가까운
1: 저요?
0: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저 아니에요, Thin.
0: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맞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니. 이건 뭘까요?
1: 이건 너무 말라깽이 느낌?
0: 맞아요. 왜냐면 정말 피부, 스킨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스킨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부정적입니다.
1: 근데 우리 원래 바지, 쫙 붙는 바지를 스킨이라고 불렀거든요.
0: 맞아요. Right, right. 그거는 그냥 스타일일 뿐이고 이게 또 트렌드에 따라 다른 게 좀 슬프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 젊은 층 사이에서 스키니가 좋은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1: 맞아, 예뻐 보인다.
0: 그게 좋지 않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인 건데 또 트렌드상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1: At least.
0: At least가 뭐예요?
1: 적어도.
0: 적어도. 그러니까 you look slimmer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아니 물론 잘리긴 했지만 적어도 이건 살아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at least는 앞부분에 넣어도 되고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 앞에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앞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녀는 괜찮잖아. 그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적어도 일단은
1: at least
0: 그녀는 괜찮다.
1: She's
0: 다행이다.
1: okay.
0: She's okay. At least she's okay. 자, 적어도 너 B는 받았잖아.
1: At least you got B.
0: A B.
1: You got a B.
0: 네. Okay, 그래서 letter grade는 앞에 셀 수 있게 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Okay? Like this. Well, at least she's okay.
1: Yeah.
0: You know? Well, at least you got a B. 이렇게 친구가 막 A 못 받았다고 속상해할 때 이런 거 쓸 수 있죠.
1: 네네.
0: That's 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At least you look slimmer.
1: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l 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2: At least you look slim.

0: something. 내 다리가 잘렸잖아. 한마디로 넌 나의 다리들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legs.
0: 그렇죠? 내 팔이 잘렸잖아. 넌내 팔을 잘랐어.
1: You cut off my arm.
0: 하나 더요. 내 다리 자르지 마. 한마디로 내 다리 잘리게 찍지 마.
1: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You cut off my legs. You cut off my arm. Don't cut off my legs.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3: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3: At least you look slimmer.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ow,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5: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4: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5: At least you look slimmer.
4: Huh?
5: You look slim. S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나 또 실수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ade a mistake again.
0: There you go. Make a mistake 이라는 표현도 써야겠지만 again 떠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 동사 쓰고 그 다음에 terrible, b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운전 정말 못해. 나 운전하는 거 정말 못해.
1: 오호.
0: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시점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오.
0: 자, 연극인의 삶이라고 해서 그런 연극인 어떻게 그 대사를 다 외우냐 막 이러면서
1: 기억나요.
0: 어떤 거 기억나시죠?
1: 네네네.
0: 자, 그래서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극에 뭔가 초대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분들도 초대해서 방문해 주시면은 또 굉장히 또 긴장되거든요.
0: 아 그러게 있군요.
1: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긴장감이 또 있는데 그런 긴장감을 살짝 가지고 가면 더 잘 되곤 하더라고요.
0: 꼭 가봐야겠습니다. 저도요.
1: 예, 꼭 오세요.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1: 그쵸.
0: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원래는 몰랐는데, 액터이거나 액트리스 있을 수도
1: 오,
0: 있잖아요.
1: 완전
0: 그쵸?
1: 영광인 상황.
0: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 2는요.